0: 지명 자체는 우리나라 이제 용이 들어가 있는 지명과 연결해서 볼 때는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용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크게 이제 그 지명이 생기게 된 배경을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백제 초기에 한강에서 용이 나왔다. 용 두 마리가.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의 용산 일대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기록 속에 남아 있어서
1: 두 마리는 나왔대요.
0: 네, 두 마리랍니다. 그래서 예. 용산이라는 지명이 이제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대체로 지금의 이제 용산 나중에 조선 시대 그 행정구역상으로는 용산방이 되게 되는 데는 지형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지형.
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울이라고 하는 한양이라고 하는 도읍지가 만들어지는데 네 개의 산이 이제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백악, 남산, 그다음에 낙산, 그다음에 인왕산
1: 이렇게 도성길 따라서 쭉
0: 네, 예. 28.7km를 둘러싸고 있는. 근데 그 인왕산이 쭉 내려오면서 한강까지 연결되는데 아주 느릿한 능선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느릿한 능선을 멀리서 바라보니까 용이 이렇게 길게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동네를 이제 용산이라고 불렀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리지에 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택리지라든지 동국여지 비고, 동국여지 승남 이런데 이제 여기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네. 저거를 돌려서 생각해 보면 한강에서 한양 도성까지 가는 최단거리이기도 합니다. 용산이라는 한강에서. 지명이 그러니까 네. 한강이 길게 뻗어 있는데 한강에서 한양 도성이 숭례문이 됐던 아니면은 뭐 서대문이 됐던 가장 가까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어딜까라고 본다면 저 용산을 기점으로 해서 가는 길 그러니까 저 산줄기 바로 밑에 길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이제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한강을 끼고 있고 한양 도성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지명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도성과 물길을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위치였다는 건데 그럼 조선시대도 이미 뭐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조운선이라든지 뭐 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병참들이 전부 다 용산에 도착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인근에 있었던 한강진에는 늘 관선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배가 늘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군량 군수물자를 관리하던 군자감 그러니까 이제 경감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경감도 용산 일대에 있었기 때문에 용산은 일찌감치 물류기지인데 특히 어떤 군사와 관련된 또는 어떤 국가 운영과 관련된 기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그러네요. 그랬던 용산이 그럼 언제부터 군사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한 걸까요?
0: 아무래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심지가 한양 도성이라는 영역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군대들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외국군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아주 짧은 시기지만 고니시하고 가토의 부대가 용산 근처에 주둔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 네.
0: 이 일대가 이제 군사적인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데는 외국인들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당시 한양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럼 한양 밖에라도 성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달라.
1: 시장을.
0: 예, 이제 이걸 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좀 편하게 생각했던 게 양화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볼 땐 양화진은 한 블럭 넘어에 있는 좀 먼 공간이에요.
1: 용산에 비해서.
0: 그렇죠. 그러니까 땡겨서 어디 쪽에다 개시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냐면 용산에다가 개시를
1: 일본인들이
0: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1: 예.
0: 그러면서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인들이 개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에 일본인들이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남산의 뒤쪽
1: 그러네요.
0: 그로
1: 네.
0: 올라가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 블럭이 이제 일본인들의 거주 블럭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1: 그런데 용산에 가장 먼저 들어온 외국 군대는 의외로 일본군이 아니었다면서요?
0: 네. 우리 근대 역사를 보면은 이제 너무 일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모든 외교 군사적인 문제를 일본과 이제 빗대어서 위기 상황이다라고 파악을 하는데 사실은 189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나라가 조금 더 위협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서 가장 먼저 들어와 있던 부대도 임오군란 이후에 오장경이 이끌고 있었던 한 5천 명 정도의 부대가 서울 한 네다섯 군데에다가 주둔을 하게 되는데요.
1: 청나라 군대가.
0: 네. 네. 그런데 그 중에 한 두 곳 정도가 지금의 용산 일대, 뭐 둔지미 이런 그다음에 남단,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 일대 영역하고 겹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청일 전쟁 때는 아무래도 일본이 조금 공세적으로 밀고 나가잖아요.
1: 그렇죠.
0: 1894년에
1: 네.
0: 이때는 이제 일본군도 이 용산, 만리동, 공덕동 일대에 이제 포진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은 일본으로 볼 때는 한반도도 중요하지만 뭐 리순이라든지 다른 곳에서의 전투도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잠시 주둔하는 정도로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산이라는 곳을 일본인들이 특히 일본 군대가 중요한 장소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이런 과정 속에서 용산의 결정적인 그러니까 이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 운명을 바꾼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0: 바로 철도예요.
1: 철도가 깔리는군요.
0: 그렇죠.
1: 용산이 네, 철도가 깔렸어요.
0: 나중에 이제 지도를 서울 지도를 한번 펼쳐서 보면은 인천하고 지금의 그 서울역 정도 사실은 그때 이제 서대문역이라고 하는 곳이 중심지였으니까 지금의
1: 서대문?
0: 서대문 쪽, 광화문 서쪽 그쪽을 이제 좌로 쭉 이으면 길이 어디로 연결이 돼야 된다면 여의도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1: 일직선으로 가려면.
0: 그렇죠.
1: 예, 예.
0: 그렇게 여의도를 마포하고 여의도를 넣는 그러니까 지금 마포대교를 지나는 게 인천하고 서울의 일직선입니다.
1: 네.
0: 근데 문제는 여의도라는 섬이 있으니까 여기에 다리를 놓기 굉장히 어려워요.
1: 살짝 우회해야 된다.
0: 우회해야 되는 부분들이
1: 예,
0: 있죠.
1: 예, 예.
0: 그러니까 그때 그 경인철도를 어떻게 놓을까 하다가 일직선은 아니지만 오히려 한양도성에 조금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노량진 용산에다가 철도를 놓자, 즉 철교를 놓자라고 하면서
1: 네.
0: 여기 한강철교가 만들어져요.
1: 한강철교.
0: 그러면 이제 이 한강철교가 만들어지는 도착 지점에
1: 네.
0: 일종의 이제 그 종착역이 생기게 되는데
1: 네.
0: 처음에는 서대문역을 염두에 뒀지만 자연스럽게 서대문역은 너무 내륙에 치우쳐 있거든요.
1: 예.
0: 그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와서 결국은 용산역이 거점이 되고 용산역을 거점으로 만드니까 나중에 이후에 만들어지는 철도들은 전부 다 어디를 기점으로 하냐면 용산을 기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부선,
1: 예.
0: 경의선 전부 다 용산 기점으로
1: 그렇지, 그렇지.
0: 그러니까 이 용산이라고 하는 곳이 물류를 넘어서서 근대 철도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1: 한강철교 엄청 오래된 거네요. 진짜.
0: 1900년. 그래서 지금 한강철교를 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은
1: 네.
0: 하늘에서 찍은 항공사진을 보면 4개의 철교가 지나고 있는데
1: 네.
0: 아직도 1900년에 만든 철교가
1: 와.
0: 쓰이고 있습니다.
1: 몰랐습니다.
0: 네, 이런 면에서 이제 용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은 단순하게 한강이라는 영역을 넘어서서 인천, 나중에는 부산 또는 만주에서 오더라도 처음 만나는 곳이 용산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1: 네.
0: 이런 과정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용산 일대가 좀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북적북적 외국인들이 모이게 되는데
1: 네.
0: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1904년 러일 전쟁입니다.
1: 러일 전쟁?
0: 네.
1: 아, 그럼 이때부터 일본의 군사 기지가 들어서는 건가요?
0: 그렇죠. 앞에까지는 잠시 주둔하는
1: 네.
0: 목적으로 썼다고 한다 그러면 네. 러일 전쟁 때 이른바 한일 의정서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일본에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의정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의정서에 따라서
1: 네.
0: 뭘 요구를 하냐면은 우리 대규모 군사 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울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은 대규모 군사 기지를 지을 만한 땅이 없습니다.
1: 그런가요?
0: 용산밖에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뭐 지으라면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왜냐면 그 규모가
1: 산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가?
0: 그 규모가 거의 천만 제곱미터. 평형으로 치면 300만 평.
1: 야, 크게도 요구했네.
0: 요구를 한 거죠.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대한제국 정부가 아무리 한일 의정서고 지금 뭐 그 수만의 일본군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1: 네.
0: 그 정도는 무리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여기저기 뺐는데도 불구하고 한 115만 평 정도의 부지를 일본군이 쓰도록 만들어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끝났으면은 1905년이 끝났으면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1: 그럼요.
0: 그럼 군사기지 쓰다가 반환하면 되는데
1: 네.
0: 근데 일본으로 볼 때는 우리가 대한제국을 지켜주겠다. 우리 여기에다가 군사를 주둔시키겠다. 당시 표현으로는 주차라는 표현을 씁니다.
1: 주차.
0: 그래서 예. 대한제국 그러니까 한국 주차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1: 네.
0: 이 주차군이 들어갈 기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까 그 기지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1906년부터 기지 건설에 들어가서 1909년에 1차 공사를 마치고 1913년에 대략의 공사를 끝내게 되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여기에 단순하게 이제 군부대를 만드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나중에 러일 전쟁이 만주 놓고 싸운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결국은 만주까지도 염두에 두는 군사시설을 서울 한복판에 즉 용산에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 서울 한복판 용산 그 넓은 공간을 아까 처음

0: 있거든요. 내륙 쪽, 그, 저기, 남산 쪽으로.
1: 예.
0: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그, 한강철교가 지나던 곳이 용산이라고 불렀는데,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용산이라고 자기네가 군사기지를 만든 거예요.
1: 원래는 용산이 아니었겠네요.
0: 그렇죠.
1: 애초에는.
0: 그러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용산이 막 유명해진 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1: 네.
0: 여기는 구용산이 되고 일본군 기지가 들어선 그 일대는 신용산
1: 아.
0: 이렇게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1: 네.
0: 앞에서 만들었던 이 한국주차군 사령부 기지를 만들었었잖아요.
1: 네.
0: 이게 이제 1908년 전까지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남산 한옥마을에 있었습니다.
1: 한옥마을 쪽이요?
0: 네.
1: 어.
0: 그 한옥마을이 이제 그 조선군 사령부 주차군 사령부가 빠져나가고
1: 네.
0: 한참 뒤에 또 거기 국정원
1: 그렇죠.
0: 네, 네. 네, 남산 중앙정보부가 네. 들어가기도 했던
1: 예.
0: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거기 군 사령부도 있었거든요.
1: 예.
0: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아무튼 그 장소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주둔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군사 전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1: 네.
0: 1915년 이후부터는 주차군이 아니라 그냥 한국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들 군대를 가리키는 이름이 조선군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조선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이게 우리 독립군이랑 뭐 이런 군대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부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 네.
0: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용산이 뭐가 되냐면은 조선군 사령부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 두 개의 상주사단 가운데 19사단이 자리를 잡았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자, 일본의 사단이 들어서게 된 용산인데요. 일제강점기 용산 기지는 단순히 조선을 통제하는 기지에 그친 게 아니었다?
0: 그렇습니다.
1: 말씀인가요?
0: 예. 왜냐하면은 그 이 정도 사단을 두고 조선을 이제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만주사변이 일어난다 그러면 관동군이 활동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조선군은 일본 내각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군사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만주사변 같은 데 같이 관여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일본이 용이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든 것이 조선군인데 그중에 이제 24단, 19사단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1: 내륙
0: 거고요.
1: 내륙 침략의 어떤
0: 맞습니다.
1: 발판.
0: 교두보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1: 예.
0: 그러면서 동시에 한반도에 두 개의 사단이 있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한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언제든지 무력으로 진압당할 수 있다. 단순하게 경찰력이 아니라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억제력은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 네.
0: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를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일본 군의 어떤 감시라고 하는 것들이
1: 네.
0: 굉장히 조선 사람들을 압박했겠구나. 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 네.
0: 이 용산 일대 군대 또 조선군의 상황들이 태평양 전쟁 때 크게 바뀌게 되는데요.
1: 네.
0: 태평양 전쟁이 이제 급박하게 펼쳐지니까 일본은 용산에 있던 사단을 1942년에 뉴기니 전선으로 보내버립니다.
1: 아, 뉴기니로.
0: 네. 그리고 그 나남에 있던 사단은 나중에 필리핀과 미얀마 그 전선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한국의 두 개 사단 정도가 더 창설이 되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 급하게 창설된 사단들이에요.
1: 예.
0: 그 사단들도 전부 다 태평양 전쟁 전선에 보내게 되면서 그러면서 용산군에서 일본군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1944년 이후에는
1: 네.
0: 여기가 징병된 한국 청년을 훈련시키는 장소
1: 네.
0: 또는 나중에 연합군의 포로 수용소 이런 곳으로 쓰게 되면서 일종의 배후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내내 용산은 그러니까 1905년 또는 건설을 시작했던 1908년 9년부터는 거의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다. 그리고 전쟁과 굉장히 밀접한 공간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예. 하지만 일본이 패전한 뒤에도 용산은 시민들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미군 기지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 군정이 들어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무장 해제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미 군정은 들어오는 당일 바로 일본군들한테 대전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1: 대전으로요?
0: 네, 왜냐면 대전에서 다시 이제 부산으로 보낸다는 생각을
1: 철수야.
0: 했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가라는 얘기는 결국 서울에 있었던 일본군이 모두 빠져나간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1: 네.
0: 미군이 그 장소를 그대로 접수를 해서 쓰는데 미7사단이 이제 들어와서 용산에 있었던 일본군 기지를 그대로 이제 쓰게 되는데요.
1: 네.
0: 그렇지만 이제 1948년 9년 지나면서 미군들도 대부분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요 정도 분위기라면 용산이 비록 거의 한 50%

0: 20여 년 정도 일본군 기지였지만 예. 군사 기지였지만 민간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던 있었겠죠. 참에 예. 한국전쟁,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1: 아, 그러면서 미군이 본격적으로.
0: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까지 동아시아 전쟁을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봤다가 냉전이 열전으로 바뀌게 되면서 결국은 방어체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군이 쓰던 이 용산 기지를 네. 정식 미군 기지로 이제 쓰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1: 예.
0: 1953년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한미 군사 동맹의 틀에서 용산은 미군의 핵심 군사 시설. 그러니까 여러 곳에 캠프가 있지만 그 모든 곳을 아우르는 사령부, 미팔군 사령부는 어디에 있다? 미군에 있다.
1: 네.
0: 맞아, 용산에 있다.
1: 용산에 있다.
0: 이렇게 예. 되면서 또 그렇게 되니까 여전히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이태원 쪽 지나가다가 청파동 쪽 지나가다가 딱 보면 저기 담장이 쭉 있고 여기는 약간 이국적이지만 들어갈 수 없는
1: 그러네요.
0: 그런 예. 땅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정말 한 110년 넘게 서울 한복판에 거의 100만 평 가까운 외국군의 기지가 들어서 있었다는 게 뭐 세계 전체로 봐도 굉장히 특수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예. 패전국이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큰 대규모 기지가 수도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서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가 시간 지나면서 뭔가 불편함, 뭐 여러 가지 뭐 건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놓는다든지 하다 보니까 뭔가 불편함이 느껴졌을 것 같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80년대부터 약간 그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저 용산기지 다른 데로 철수해도 되지 않느냐. 굳이 곧 서울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1: 네.
0: 정치 쪽을 담당하는 정치인들로 볼 때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호응과 또 여러 가지 당위성 면에서 이제 이 용산 기지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미국 역시도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89년에
1: 네.
0: 용산 기지 일부를 반환을 합니다.
1: 아, 89년에?
0: 네. 89년에 반환을 하는데
1: 네.
0: 그 반환 부지가 이제 1990년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1989년에 용산 기지 일부를 민족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이 나오니까 1990년에 일부 부지를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1: 아, 89년부터 민족공원으로 만들겠다는
0: 우리 쪽에서의 방침이 나오니까 미국은 그 다음에 일부 영역을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데
1: 예, 예.
0: 그 반환에서 만들어졌을 때 서울에서 굉장히 이제 제가 서울에 살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놀랐어요. 네. 우리 용산 갈 수 있는 거야?
1: 네.
0: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만 갈 수 있대요.
1: 네.
0: 그럼에도 굉장히 크게 반가웠던 느낌이 있었고
1: 네.
0: 사실은 그때 반환됐던 것들이 약간 애매한 뉘앙스의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1: 애매한 뉘앙스의 공원?
0: 용산 가족공원.
1: 용산 가족공원?
0: 네. 그리고 나서 그 시기에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 문화계의 초미의 관심이었던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총독부에 그대로 둘 것이냐.
1: 아, 그렇죠. 조선총독부에 있었죠.
0: 네. 네. 그런데 이때 90년에 이 부지가 반환이 됐으니까 굉장히 넓은 땅이 만들어졌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부지에 국립중앙박물관이
1: 들어선 거구나. 그래서.
0: 그렇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지에서도 이제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용산공원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2003년 이후에 이제 한미 간 기지 재배치 계획, 그러니까 이제 용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합의가 됐고요. 원칙적으로는 2008년까지 모두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2018년까지 이제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완전히 이제 이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여기에는 이제 우리 쪽의 요구뿐만 아니라 미군 측에서도 약간의 작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미군은 이제 대북 억지력이라는 것들이 컸다라고 하는데
1: 예.
0: 이 이후에는 동북아 전체를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굳이 서울 한복판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논의 속에서 미군 역시 이것을 수긍한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1: 네.
0: 그러면서 2018년 주한미군 사령부가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옮겨가면서 이제 주한미군의 평택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이제 그렇다면은 이렇게 넓게 비어 있는 공간 미군 기지가 있던 공간을 앞에 조금은 이제 뭐 가족공원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박물관으로도 썼지만 이 넓은 곳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논의가 사실은 이제 2005년, 6년부터 본물일듯이 나오게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다가 민족공원을 만들자고 했으니까
1: 네.
0: 그럼 그 취지에 맞춰서 여기에다가
1: 네.
0: 역사관, 박물관, 과학관 이런 거 짓자라고 주장했던 분들도 있고
1: 예.
0: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니 공원이라고 했으면 민족 공원에 민족에다 방점을 찍지 말고
1: 예.
0: 공원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1: 예.
0: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 특히 서울 사람들 녹지가 부족한데 여기를 녹지 숲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공원처럼 꾸며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굳이 여기를 채우려고 하느냐
1: 아하.
0: 이런 상황이 여태까지 일반적인 상황이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갑자기 여기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1: 예. 예.
0: 주택이 들어설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1: 뜨거워졌죠.
0: 뜨거워졌고 용산을 바라보는 시선을 본질적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1: 그렇죠.
0: 계기가 예. 되지 않았나
1: 생각해야 되는
0: 그런 예.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럼 마치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여러 요구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일단 용산 기지에 대한 정체성을 보통의 시민들, 그러니까 연구자들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어떤 공간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게 1차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도 큰 규모의 땅이 반환이 되었으면은 이제 그 안에 어떤 시설이 있고
1: 네.
0: 그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개인적으로 1990년 전후에 일제 강점기의 흔적이라고 해서 각 도시에서 옛 건물들을 다 헐어버린 적이 있어요.
1: 아.
0: 그런데 그걸 조금 놔뒀으면 지금 네. 여러 가지 기념관, 역사관 또는 문화공간으로 해서
1: 네.
0: 다크투어리즘의 장소이기면서 동시에 근대 역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장소가 됐을 텐데
1: 네.
0: 그 역사 유적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1: 그냥 다 치욕의 공간으로만
0: 치욕의 공간으로만
1: 했으니까.
0: 그러다가 예. 아차 싶어갖고 그 이후에는 건물들을 다시 보존하면서 지금은 적절한 역사 공간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일본군의 역사와 미군의 역사가 남아있는데
1: 네.
0: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일본군의 역사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1: 그런가요?
0: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본 안은 여러 가지 폭격당했고
1: 네.
0: 그다음에 외국에 이렇게 오랫동안 큰 규모의 군대가 주둔한 적이 없습니다.
1: 그렇겠네.
0: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군국주의 일본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1: 네.
0: 1945년 이후에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나라가 미국이고 그다음에 그 중심에 한미동맹이 있고 그럼 미군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1: 네.
0: 그 부분들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찾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근데 그 공간들을 예를 들어서 다시 뭐 헐거나
1: 네.
0: 아니면 다른 용도 그냥 그걸 별도로 가르쳐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한다 그러면은
1: 네.
0: 어떻게 보면 역사가 묻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1: 지금까지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못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그런 역사적 흐름이 쭉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자, 조선시대 한강의 물류 거점에서 또 일본군 기지, 미군 기지까지 긴 역사가 겹겹이 쌓여있는 공간 그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용산공원의 역사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용산에는 남영동이라는 동네가 있죠. 남영역도 있고요. 남영은 말 그대로 남쪽의 군영, 남쪽에 있던 군부대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용산 일대에는 군사시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이 지역에 훈련도감의 분영이 설치되면서 남영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데요. 조선군이 있던 용산에 훗날 청의 군대, 일본의 군대, 그리고 미국의 군대까지 주둔을 했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면서도 어떤 역사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공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너튜브에서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한 서울 지하철 시리즈를 찾아보시면 용산을 관통하는 1호선, 4호선, 6호선에 얽힌 역사 이야기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3: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와이프, 인스타그램 보고 DM을 보냈어요. 와. 결혼식 딱 9일 전에 공항에서 와이프를 처음 본 거예요. 다행히 와이프가 도망 안 갔습니다. 와이프 한국 데려와서 매일 밤 원룸에서 제가 직접 한국어 엄청 이제 빡세게 가르쳤어요. 지금은 와이프가 이제 인터넷으로 한국어 가르치고 저보다 더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제 미세먼지도 다 해결됐어요. 코리안 드림 제대로 이뤘습니다. 근데 저 결국 타지키스탄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냐면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타지키스탄에서 온 머키이프 아로존입니다. 한국의 이름도 있긴 하지만 탁 봐도 한국 사람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존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타지키스탄에서 왔고요. 타지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인구는 한 1천만 명 정도 되고요. 저는 서울시 외국인 명의 시민입니다. 서울시 외국인 명의 시민, 서울시 외국인 주민회 의장, 그 다음에 경기도 외국인 주민 명의 대사. 이름이 많긴 한데 그 중에서 서울시청에서 명의 시민직을 받은 날이 제일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완전 타지키스탄 깡정 출신입니다. 딱 키우고 양 키우고 농사 짓는 동네이거든요. 어릴 때 제 세상은 정말 작은 마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서울 인구가 1천만 명이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랑 비슷해요. 그런 서울의 시장님을 제가 직접 만나서 명의 시민증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동네에는요, 군수님 얼굴 보기도 이제 힘들고요. 동네 동자님도 안 만나지거든요. 근데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 중 하나인 서울의 시장님을 제가 직접 만난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타지키스탄에서 직접 서울로 모셔와서 서울시청에서 이제 저와 같이 갔어요. 어머니가 식장에서 많이 우셨어요. 저 교육시키려고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금까지 받아서 학비 이제 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들이 서울시장한테 명의 시민증을 받으니까 너무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날 이 타지키스탄 언론에서 인터뷰가 엄청 왔어요. 국경, 민영 할 거 없이요. 타지키스탄 사람이 서울시장님 만나서 명의 시민증 받았다고 고향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대국 포르투갈에서도 인터뷰 제안이 왔다니까요. 진짜예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네이버 말고 구글이에요. 제가 완전 이제 타지키스탄의 자랑이 된 거죠. 이제 그날이 이 한국에 와서 제일 이제 잘했다고 생각한 날입니다. 근데 저 사실 한국에 올 계획도 없었어요. 한국어 배울 생각도 없었고 한국이랑 일본, 중국 구분도 잘 못했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존 운이 좋았네요. 아니면 존 그래도 한국 와서 인생 역전했네요. 진짜 열심히 살았네요. 이렇게 하거든요. 둘 다 맞아요. 저 운도 좋았고 열심히도 살았고 근데 한참 지나서 알았어요. 인생은 혼자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 문을 열어줘야 하고 그 문을 지나가는 건 자기 몫이라는 걸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 산골 출신이에요. 동네 사람들 다 농사지었고 우리 집도 비슷했어요. 아버지는 이제 전 기술자였고 어머니는 간호사였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공부 안 하는 날이었어요. 정확히 이제 말하면 공부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우리말에서는요,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거든요. 우리 일상은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이제 소 먹이고 양 돌보고 그런 거였어요. 닭장에서 모은 계란 들고 집집마다 달려다녔어요. 계란 필요하세요? 하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친구 아들이 미국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자기 아들 자랑을 했나 봐요. 내 아들은 미국에 다녀왔다. 미국은 이렇고 미국은 저렇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너네 아들도 갔는데 내 아들이라고 왜 못 가? 그래서 제 손 잡고 동네 영어 선생님 찾아갔어요. 그때 우리 동네에서 외국 나가본 사람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외진 동네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선생님께 갔는데 선생님이 거절하셨어요. 학생이 너무 많고 기초 없는 애를 가르칠 생각도 없다 하신 거죠. 어머니는 보기 안 하셨어요. 3일 뒤에 다시 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간절하게 애원하셨어요. 진짜 간절하게 부탁하시니까 결국 선생님이 받아주셨어요. 돌이켜보면 그게 제 인생을 바꾼 첫 번째 문이에요. 그 영어 교실 진짜 작았어요. 아마 탁장 크기 정도? 근데 저한테는 그 교실이 엄청 컸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 미국 다녀온 선배들의 얘기 들으면서 세상이 넓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넓은 세상으로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꿈이 생겼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려고 공부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관심 분야가 IT랑 이제 항공우주였거든요. 그 분야는 그때는 일본이 강대국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일본에 가야 있다. 그래서 이제 일본어를 배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한국은 아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드라마 주몽이랑 대조영 좀 보고 이 시장에서 거래인들이 파는 김치, 우리는 김치라고 불러요. 그런 거 이제 아는 게 전부였어요. 솔직히 이제 우리 타지키스탄 사람들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얼굴 구별 못합니다. 그때 글자도 똑같이 보였었어요. 한글이랑 일본어 글자가 저한테는 다 동아시아 글자처럼 보였어요. 전혀 구별이 안 된 거죠. 학원 건물에 가서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3층을 가래요. 이 3층 복도에 운동중심의 시가 걸려 있었는데 저는 그게 일본어인 줄 알았어요. 와, 일본어 멋지다. 여기가 일본어 뭐 학원 맞네. 라고 생각한 거죠. 이 상담해준 직원도 일본인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3월 지금도 생각하는데 2013년 4월 9일이에요. 첫 수업을 들었습니다. 강사님은 강솔지 선생님이었어요. 수업을 듣는데 이름이 좀 이상했어요. 일본어인 보통 이제 모토나 무라라고 이제 끝나잖아요. 제가 아무리 몰라도 그건 알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름은 이제 세 글자인 거였어요. 수업 끝나고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본어 학원 아닌 것 같은데요? 했더니 그 직원이 이제 맞아요. 여기는 한국어예요. 일본어는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가시래요. 그 직원도 이제 일본어인 줄 알았더니 이제 사실은 러시아어 쓰는 거려인이었어요. 완전 잘못 온 거죠. 근데 저 1층으로 안 내려갔어요. 왜냐면 45분 동안 강설리 선생님이 한 수업이 좋았거든요.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학기만 배워보고 조금만 배워보고 별로면 그만둬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3개월 뒤에 제가 시험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이제 한국어학당 이제 최미희 원장님께서 저한테 다음 학기 학비 면제해 주시고 추가로 장학금 150달러 주셨어요. 그게 이제 얼마냐면요. 어머니 한 달 월급이었어요. 이제 장학금 받고 이제 너무 신났어요. 다음 학기 또 1등도 하고 장학금 더 받았어요. 진짜 미친 듯이 한국어 공부만 했습니다. 대학교 공부보다 재밌었어요. 그 뒤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때 이제 원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로전, 취업 아직 안 됐으면 와서 같이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래서 어학당 매니저로 일하게 됐습니다. 원장님이 이제 추천해 주셔서 대한민국 정보조정사학생으로 뽑혀서 한국에 온 거예요. 작은 작각 하나의 원장님의 도움에 더해져 이제 제 인생이 바뀐 거죠. 근데 한국 생활이 더 잘 풀린 건 아니었어요. 건국대에서 항공우주학을 석사 받았는데 연구소나 항공사 지원하는 곳마다 다 틀어졌어요. 조금 힘들었어요. 취업 안 돼서 타지키스탄 대사관에서 2년 일하게 됐습니다.
편하고 좋은데 한국 회사 조직 문화를 이제 모르면 안 되겠다 해서 300명 되는 물류 회사 매니저로 이직을 했습니다. 거기서 2년 정도 이제 열심히 일했고요. 근데 갑자기 비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사관 일할 때 월급을 달러 현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 신고가 안 돼서 소득 없는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출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 연장 안 된다고 당장 나가래요. 출국 동지서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는 그냥 뭐 미등록 불법으로 남아있으라고 했었어요. 돈도 이제 현금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안 알고 생각했어요. 뭐든지 정직하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냥 제가 회사 나왔어요. 온갖 아르바이트랑 육체 노동 다 하면서 버텼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 첫째 달도 이제 태어났어요. 타지키스탄은 결혼을 일찍 해요. 여자는 18살에서 21살이면 다 결혼하고요. 남자는 27살 넘으면 난리나요. 이 친구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래요. 실제로 제 결혼식에 제 친구들이 자기 초등학생 자식들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도 27살 되니까 조금 기쁘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용기 내서 타지키스탄에 있는 와이프 인스타그램 보고 DM을 보냈어요. 그때 있는 제 와이프가 이대생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대생이었기 때문에 장인어른 장모님이 공부 다 마쳐야 시집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운 좋게 저랑 딱 이제 타이밍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 있고 와이프는 타지키스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직접 못 봤어요. 영상 도화로만 이 데이트를 했어요. 매일매일 통화했어요. 그러다가 결혼 약속하고 혼인신고 먼저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냥 저갓집을 보내서 결혼식 잘 찾아왔어요. 그리고 결혼식 딱 9일 전에 공항에서 와이프를 처음 본 거예요. 다행히 와이프가 도망 안 갔습니다. 얼굴 보고 딱 한 번 데이트하고 바로 결혼식 올렸습니다. 와이프 한국 데려와서 매일 밤 원룸에서 제가 직접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였어요. 한국어 엄청 이제 박세게 이제 가졌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제 언어 안 되면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가 2년 만에 이제 와이프도 이제 한국 언어시험 3급을 받아서 이제 전무조청 장학생 프로그램, 제가 온 프로그램 똑같이 이제 장학금 받아서 순천대학교 부천병원 산부인과에서 석사까지 받았습니다. 지금은 와이프가 이제 인터넷으로 한국어 가르치고 저보다 더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시기에 비자 받으려고 인하대학교 대학원 들어가서 두 번째 석사 공부도 했고요. 아기 키우면서 밤낮으로 일하느라 힘들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한국에 남으려고 했던 거는 한국이 타지키스탄이랑 비슷해서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면 마음이 변해요. 타지키스탄도 우리 스스로를 백의민족이라고 하거든요. 하얀색 좋아합니다. 한국이랑 똑같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 사상도 한국이랑 같아요. 부모님이 이거 검은색이던데 흰색이라 하시면 바로 예 알겠습니다. 해야 해요. 그 정도예요. 이게 버티니까 길이 거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미제 문제도 다 해결됐어요. 이제 인천 송도에 있는 화장품 회사에서 비즈니스 사업 부장으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이 세운 회사인데요. 직원이 60명 되고 공장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요. 맞아요. 저 운 좋았어요. 어머니가 보기하지 않은 분이셨고 강설지 선생님을 만났고 저를 도와주신 최미희 원장님을 만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제 인생의 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혼자 인생을 바꾸기 어려워요. 누군가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그 문이 열렸다고 인생이 바뀐 거 아니더라고요. 그 문을 통과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저는 운 좋게 문을 열었고 만났고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 끝까지 걸었습니다. 저 이제 코리안 드림 제대로 이뤘습니다.
친척이 많은데 제가 고향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고향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사실 부담스러울 때도 많지만 그래도 제가 잘했다는 증거니까 기분이 좀 좋습니다. 근데 저 결국 타지키스탄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의 유일한 아들이거든요. 부모님을 제가 책임져드립니다. 할머니한테 받은 소중한 금가지를 갚아라서 저 가져주신 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아버지는 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무조건 책임지고 모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모으면서 고향 돌아갈 준비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고향 마을에 아스팔트 꽉 깔았고요. 네, 부모님 편하게 사실 수 있게 집도 싹 고쳐들었습니다. 타지키스탄 시골에서 계란을 발던 어린 아이가 성공해서 고향에서 이제 베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고려한 느낌이에요. 제가 서울 시장님 만나서 명예 시민증 받을 때 사람들 이제 박수 치고 이제 난리 났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우리 어머니셨어요. 영어 선생님 붙잡고 제발 한 번만 가져달라고 부탁하시던 장면이요. 탁장 같은 병을 연구하고 자각으로 이제 들어간 한국어 사각당 기회주신 원장님 그 하나하나가 다 저한테는 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열어준 문이에요. 거창하게 안 해도 돼요. 이 따뜻한 눈빛 한번 작은 기회 하나면 돼요. 그게 누군가한테는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누군가의 열어준 문을 지나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저도 누군가의 문이 되고 싶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또 다른 존이 또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해진 신앙과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뉴저지 교회 협의회가 주최하는 2026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48년 목회의 여정을 걸어온 서울 신길 성결교회 원로 이신옥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말씀과 영성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13일 주일까지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에서 열립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주일은 오후 5시입니다.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 370 데모레스트 에비뉴 클로스터 뉴저지, 성도 여러분이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문의는 이창성 목사 201-456-9355, 201-456-9355번으로 연락주세요. 뉴욕 한인 변호사 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정기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걸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무료 법률 상담에서는 이민과 시민권 신청을 비롯해 위임장, 의료 대리인 지정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무료 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 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준입니다.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노동절을 지나고 난 우리의 마음이 다릅니다. 미국 북동부의 아름다운 초가을 날씨에 비도 오지 않는 하늘아래 투명한 햇살을 약수터무를 들이키는 심정으로 어제 레이버데이도 하루를 보냈는데 오늘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던 영시를 기해 이웃나라 캐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 똑같은 50%의 관세를 전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약 200억 달러어치에 대해 부과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전쟁이다 라고 선언을 한 지 오래지만 실제 미국의 소비자들은 아직까지는 그 영향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네소타주의 유소년 하키팀의 경우 2022년에 400달러였던 골리가 쓰는 헬멧이 지금은 10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부모들이 경기를 지켜보다가 아이가 이 하키스틱을 부러뜨리기라도 하면 다른 부모들이 턱을 떨고 해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한 시즌에 어떻게 400달러짜리 이 하키스틱을 몇 개씩이나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라며 서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관세는 스포츠 장비 같은 생활 영역에까지 들어와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에 대한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눈을 먼저 깜빡이는 쪽이 지는 건가요? 이번에도? 아름다운 미국의 북동부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또 손꼽히는 사과, 체험 농장, 과수원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뜨는 시각보다 해가 지는 시각을 먼저 찾아봤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 이제 7시 16분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게 보면 한 7시쯤부터 벌써 뭔가 이렇게 뉘엿뉘엿 석양을 보기도 전에 하늘이 좀 어두워지는 걸 느낍니다. 한여름하면 진짜 9시까지도 밖에서 있을 수 있었는데 해가 지고 나서 거리를 쏘다니던 어린 시절에 그때 그 마음은 아니기에 일찍 지는 태양이 아쉽습니다. 이번 주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화씨로 83도, 섭씨로는 28도 정도가 되는 비교적 가을. 아침에 거리에 나와서 이 몸에 와닿는, 살갗에 와닿는 바람이 어머 가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비가 올 확률은 1%, 내일 수요일 역시 오늘하고 비슷한 날 거의 그래도 섭씨로 30도까지 올라가는 최고 기온이 된다라고 합니다. 최저 기온도 오늘보다는 높네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에 어쩌면 비가 올지도 모른다. 온도는 오늘과 비슷하다. 금요일 다시 맑은 날. 토요일까지 이어지는데 이번 주 썬데이 비가 올 것이 거의 확실한 뉴욕과 그 일대의 날씨가 되겠습니다. 어느 무렵부터 비가 올까? 조금 기다렸다가 썬데이 저녁 무렵에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정말 예쁜 한 주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향해서 이렇게 관세 압박을 하는 것이 물론 두 나라 이 관세에 대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자리를 뜬 것. 어떻게 보면 캐나다의 마카니 총리가 가자라고 해서 협상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건 어느 쪽이 먼저 시작을 했다라고 보기는 최근의 사태만 보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캐나다는 결국 미국의 이 압박, 프레셔를 밀어내고 보복 관세로 맞서겠다라는 그 방침을 오늘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들의 보복 관세가 발효됐습니다. 무역 전쟁이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 작년 2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들어와서 그렇게 전쟁 같은 느낌은 안 들지만 지금 이번에 캐나다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 물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새롭게 부과한 것이 뭐 의류, 치즈, 금속 부품, 목재 제품 등 약 700개의 미국산 품목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 규모가 50%다, 이렇게 많은 품목이다, 그리고 200억 달러나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들었듯이 유스 하키팀의 스틱 하나가 400불 이 정도 되는 미국에서 또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이 부담 이런 것, 또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양국의 무역 관세 전쟁이 어떤지는 부분적인 품목에 좀 국한된 것도 같은 생각이 있지만 이런 제한적인 충격이다라는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 실제로 조금 제한적이긴 하죠. 캐나다와 미국, 미국과 캐나다가 전체 무역을 하는 그 규모에 비하면 국한된 일부 품목이다. 즉각적인 경제적 타격이 캐나다 국민들도 또 미국 국민들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칠 것인가? 아니면 보복을 또 재보복해서 추가 관세로 이어질 것인가? 이런 악순환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 미국의 가정경제와 기업들 모두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죠. 캐나다의 대응이 굉장히 강경한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마카니 총리가 지금 전쟁 중이다라는 표현을 이미 쓰기 시작한 지 꽤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프레셔를 넣고 있는 것을 무역을 통한 공격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관세를 부과하면 달러 for dollar, 달러 대 달러로 맞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고수해서 이렇게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200억 달러 규모의 물품에 대한 관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질 수가 없으니까 캐나다 경제 규모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군사력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모욕성에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주목할 만한 또 품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 함께 캐나다의 경제에 있어서 캐나다산 자동차들에 대한 추가 관세를 경고를 하게 됐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캐나다와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상징적인 조치로 미국 캐나다 국경 다리의 재개통을 막겠다는 위협이나 또 행정명령으로 이 레이크 온타리오 호를 레이크 아메리카로 개명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죠. 캐나다의 항공기 제조사 밤바르디에라는 이런 컴퍼니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이 새 관세가 발효되기 몇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에서 이 캐나다의 항공기 제조사 밤바르디를 지목해서 No more selling Bombardier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이제 끝이다. 이거 못 판다라고 선언을 또 하긴 했습니다. 밤바르디어도 반박을 하는 뜻에서 지금 미국 내에만 3,5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지금 텍사스 레드 오크에서 날개 윙을 생산을 해오고 있는데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비행 제어 부품을 제작해오고 있다. 또 있습니다. 캔자스 주의 위치타에서는 비행 시험 수행 뭐 여러 그것부터 해서 2,800여 개 미국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하고 있어서 미국 항공산업에 우리는 기여한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은 일찌감치 트럼프 대통령의 무례한 그쪽에서 보기에는 특히 51번째, 그러니까 51번째 주로 캐나다가 들어온다, 뭐 이런 들어와야 한다라는 캐나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마음이 아주 모진 그런 캐나다의 내부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카니 총리의 강경한 대응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그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 협상 중단한 것도 잘했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고요. 200억 달러 규모 오늘부터 적용되는 이 보복 관세 이것도 잘한다라는 찬성의 여론이 높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이것에 대한 추가 보복을 할 경우에는 와, 이거 뭐 이제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기에 너무 힘든 거죠. 카니 총리는 내가 기다리지만 않겠다라고 말한 것, 전화만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한 건 전략의 변화에 어떤 걸 보여주나 하는데 무역을 통해서 이거 무역을 다변화하겠다는 거죠. 미국과의 무역에 크게 우전해 오고 있던 지금까지 캐나다 입장을 여러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이렇게 폭넓게 함으로써 이 위기를 견디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협상의 조건 중에 하나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경우에 우리에게 뭐 승인 비슷한 걸 받아야 한다 이런 것도 넣었잖아요. 그리고 캐나다 총리는 국내 산업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 결과적으로 미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는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관세 물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할 가능성이 진짜 높은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들 50% 관세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경고는 했지만 그렇게 된다면 캐나다 자동차 산업이 일주일 만에 셧다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한쪽이 셧다운되면 이런 나라는 또 괜찮을까? 서로 연결돼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던 두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아마도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의 관세 면제 조항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프레셔를 캐나다에게 더 넣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품목들을 대표적으로 보면 석유, 가스가 있습니다. 광물. 캐나다가 수출하고 있는 그 관세, 광물에 대해서, 미네랄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북미산 부품 비율을 충족하는 제품들,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더 좀 복잡하게 들어가겠지만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 세 나라 간에 협정이 되어 있는 무관세 품목

0: 하게 하는. 그런데 지금 4년 전에 400달러였던 골키퍼, 골리 헬멧이 1000달러까지 올라갔고, 하키 스틱도 하나에 400달러니까 이게 뚝 부러지는 그런 장면에는 그냥 모든 부모들이 지켜보다가 같이 경직되는 그런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렇게 비싼 스포츠 장비까지, 네, 이런 캐나다와 미국 간에, 네, 무역 전쟁이 영향을 주고 있다. 캐나다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뭐 역시 타격이 크죠. 알버타 남부의 농가, 양봉 농가는 이 벌집의 틀을 만드는데 미국산 목재를 수입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몬타나주에서 나오는 소나무 수입하는데 32,500달러였던 관세가, 그러니까 관세, 8,100달러가 더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어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우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우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9월 8일 세상의 모든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K-라디오 라디오가 없어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가 있으면 우리 K-라디오 점찍고 US K-라디오 점찍고 US 웹사이트로 오시면요 뉴스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나간 인터뷰 중에 참 재밌었다 흥미있다 하는 것들도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송을 라디오 없이 우리 웹사이트에서 직접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첫 페이지 오른쪽 상단 코너에 On Air 영어 단어 두 단어 On Air를 클릭하시면 라디오 없이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러시아와 미국 간의 이 관세 전쟁에 대해 이야기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 보복 관세를 이제 오늘부터 발효를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품목 중에 뭐 이런 것까지 하나 싶은 그런 품목들이 들어 있어서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여기 골라냈나요? 그 중에 철새들의 이동에 대한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철새들 다리에 끼우는 작은 러버밴드 고무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색깔별로 조금 하는 건가요? 그러겠죠. 그래야지 어떤 새가 어떤 새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러버밴드, 철새 다리에 끼우는 작은 식별 밴드를 만드는 제조업체를 관세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미국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이 페이크 수염 있죠. 가짜 수염과 페이크 아연의 속눈썹을 또 겨냥을 했다. 여기에 지금 관세가 보복으로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뉴멕시코주라는 애리조나주와 텍사스주 사이에 있는 주 이름도 뉴멕시코, 이제는 멕시코를 향해서 멕시코 이름 빼고 거기 뉴아메리카주라고 바꾸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공화당의 참 이 여러 정치 리더들에까지 와 이건 너무하다라는 반응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네요. 지난 썬데이 이틀 전 미국의 플로리다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화물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잠깐 들었던 노동절 연휴로 공항들이 가장 바쁜 때 중에 하나인데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아마존 소속의 화물기, 그러니까 아마존에 우리가 주문해서 또 받아보는 그런 물건들을 나르게 되는 이 화물기, 그러니까 아마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아무튼 그런 비행기입니다. 네, 활주로를 지나치게 길게 잡은 것 같아요. 활주로를 벗어나서 공항 외곽 도로까지 돌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그 그라운드 지상에 있던 5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다치는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이 비행기에는 조종사 2명만 타고 있었고 조종사 두 명은 모두 살았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블랙박스를 통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떨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활주로를 이탈하고 나서 두 대의 차와 충돌을 했는데 공항 외부 도로를 주행하던 SUV 그리고 공항 내 작업을 하고 있던 청소 업체 직원들이 타고 있던 이 밴 뭐 다섯 명이니까 지금 정확하게 아직 신원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사고기는 아마존 프라임웨어 소속으로 보잉 767-300 화물기였다. 활주로를 착륙 직후에 그 활주로에서 멈춰야 하는데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공항 외곽 도로로까지 돌진을 하고 공항 내 작업용 밴 차량과 이 SUV를 들이받는 공항 경계 펜스를 뚫고 나갔다. 우리는 비행기 사고 그러면 무한 국제공항의 그 모습이 떠올라서 그때 그 끔찍한 사고에 대해 우리가 정말 아직도 남아있는데 어쨌든 지금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를 오버슛, 그러니까 그 길이만큼 가지 않고 뭐 과속을 했을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이애미 국제공항이 미국 내 국제 화물 수송량 1위인 그런 중요한 공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건 미국의 많은 공항들이 EMAS라는 Engineered Materials Arresting System이라는 줄여서 EMAS를 설치를 하는데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블록입니다. 그럼 콘크리트 블록 그러면 우리는 벌써 이 무한 국제공항 그 사고 사건 때문에 너무나 움찔하잖아요. 그런데 이 활주로 말단에 설치하는 콘크리트는 부서지게 되는, 그러니까 비행기의 무게가 거기 바퀴가 도착하는 순간에 크러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텨서 비행기를 다른 방향으로 튀게 한다거나 불이 나게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그러니까 저항을 하는 것을 조금 높여줌으로써 마른 콘크리트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활주로 밖으로 비행기가 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는다라는, 그 비행기의 운동 에너지를 흡수해서 감속을 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EMAS를 활주로 끝에 설치한 공항이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지금 70개 이상 공항에 있고 상당한 그 사고의 위험을 막아온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뉴욕에 지금 존 F. 케네디 공항과 라구아디아 공항에도 이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마이애미 공항에는 왜 이렇게 바쁜 공항인데 이런 부서질 수 있는 활주로 끝에 이런 장치가 돼 있지 않았나 보니까 마이애미 국제공항이 이게 요구하는 활주로 말단에 요구하는 FAA의 또 그 규정을 지키고 있어서 안전구역이 1000피트 그러니까 305미터 정도 그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추가 장치를 설치할 의무는 없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난 거죠. 그 이유는 속도가 이 화물기 비행기가 128.9마일 시속으로 뭐 비행기가 빠르게 다니는 건 알겠는데 원래는 시속 80마일 정도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있었다 하더라도 이 비행기가 과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우리 대한민국의 무안국제공항에서의 그 사고 우리도 이런 거를 고려를 했나? 한국에서도?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이 제주항공 활주로를 이탈해서 그때 179명이 사망한 정말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에서도 EMAS 도입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논의가 됐고 한국 아스팔트학회 논문을 작년에 보면 무안공항 사고를 계기로 이거 진짜 재점화되는 논의 이거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끝에 파괴형 구조물 대신에 이런 크러셔블 콘크리트로 속도는 줄여주되 비행기가 올라가면 이렇게 꺼지는 그런 장치가 돼 있었다면 그 생명들이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뉴욕타임즈에서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교단과 텍사스의 진짜 큰 대형교회와의 법적 충돌을 뉴욕타임즈의 시각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물론 한국의 크리스천 이런 언론에서는 자세하게 보도를 한, 그러니까 교단과 한 대형교회가 법적으로 소송까지 간 이 사건은 무엇인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이 교회, 교단의 권위가 약화된, 이 경우에는 United Methodist 감리교회 교단이 약화되면서 반면에 지역 교회가 강력하게 성장할 때 뭐 재정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런 영향력의 대립이 오고 교회 재산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인 충돌이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LGBTQ 문제를 둘러싼 교단 내 원래의 정책과 그것을 또 철회하는 사이, 그 중간에 이 큰 교회에서는 우리는 뭐 우리 교인으로 올 수는 있지만 여기서 결혼식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없다.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 대형 교회는 텍사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Highland Park United Methodist Church. 그런데 이번 소송이 이제 들어갔는데 하일랜드 파크 교회는 일단 어떤 교회냐 하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 교회고 로스 페로라고 원래 빌리언이에요. 오래전에 빌리언이에요. 전통적인 빌리언이었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도 두 차례나 출마했던 페로가 여기 교회 다녔었고 장례식도 여기서 했고 올해 부활절만 해도 19,000명 이상이 예배에 참석했던 교회 권한을 교회가 직접 행사하도록 구조를 바꾼 것에 대한 교단과의 소송이 교단이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건입니다.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케이스.

0: 교통연구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세상의 모든 아침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김수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김수보석, 47스트리트 5에베니 6에베니 사이 2층 높이의 한가간 반 보입니다. 재테크한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그리고 킴스 보석에서 오랫동안 소장해온 미국 정부의 공식 기념 주화 골드코인 실버코인 소장품을 구하기도 힘든데 너무 좋은 가격으로 지금 푸셨죠? 아직 남아있나요? 쓸 상품 확인해 보시려면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오시면 됩니다. kradio.us kradio.us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뭘 해먹나 걱정이시라면 오늘도 뉴저지 한남친 안 만나방에서 하십시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소박했던 우리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지는 이유. 나물들 맛있고요. 국잼 또 떡도 있습니다.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은 24시간 365일. 그러니까 언제나 기다리는 상담원이 받습니다.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가보셨나요?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와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에 맞춘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됐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플러싱 154가 노던 블라버드 2층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까지 있습니다. 929-766-0088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0 8스트리트에 위치했습니다.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세력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 장수 데이케어에서 하세요.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보 혜택 안내,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즐거운 편안한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초가을입니다. 제니 앤 뭉치와 함께 받는 다섯 번째 가을.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 앤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지금입니다.

0: 2026년 9월이 됐습니다. 오늘이 벌써 8일인가요? 여름을 정리하고 올해 남아있는 달을 9월까지 해서 아 이제 4개월, 넉 달 남아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니까 진짜 마음이 불과 한 열흘 전쯤 8월에 가졌던 마음 상태하고 완전히 달라서 또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미국 북동부 한인 동포사회 중심이고 터전인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팝팍의 폴 김 시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굿모닝.
0: 굿모닝.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앞으로 2026년을 보니까 이제 9월이 되니까 얼마 안 남았네?
1: 아 글쎄 말이야. 어제가 네. 마지막 서머 데이였어요. 여름 마지막 날. 예.
0: 그렇죠. 비공식적으로는 그렇고 보니까 이 폴 에퀴넥스 추분 낮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점점 밤이 길어지는 날이 9월 22일이니까 빨리 그전까지 우리가 이번 남아있는 2026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브로드 에베뉴, 팰리세이드 파크 브로드 에베뉴에 6시 넘어서 저녁 식사로 가면 이렇게 미러 파킹에 이렇게 돈을 넣으려고 이제 크레딧 카드나 이런 걸 하면 안 넣어도 돼요. 이렇게 지나가는 우리 한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6 o'clock p.m. 이후에는 미러가 프리예요. 그게 언제까지죠?
1: 예, 그게 지금 우리 코로마다 우리 버짓의 코로마다 하기 때문에 허락을 하기 때문에 9월 말이면 또 한 번 더 네. 시의원들이 만나서 제가 그 시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네. 더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투표를 해서 하면 요번 연도 가장 1년 내치 다 하는 거죠.
0: 그러니까 코로라고 하면 1년을
1: 석 달이죠.
0: 네, 넷으로 나눠서 그중에 그러니까 3개월 남아있는 9월까지 일단 지금 현재 오후 6시 이후에 미러 파킹의 프리인 브로드 아베뉴는 네. 9월 말까지는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또 3개월을 추가할 것인가는 곧 그렇죠. 알려지는 거예요.
1: 또 9월달 우리 시의원 모임이 9월달 말이니까 네. 우리 상권들한테 한번 더 찾아보고 네. 효과가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 한번 더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또 괜찮다고 그러면 다들 저 괜찮다고 그러면 네. 우리 미팅 때 제가 그거를 시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통과시켜달라고 그러고 통과되면 또 석 달 더
0: 네.
1: 하는 거죠.
0: 네. 지금까지 초기에 이거 하면 6시 이후에 거기다 그냥 차를 세워놓고 뭐 맨하탄으로 버스 타고 놀러가는 사람들이 안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또 그 주민들이 거기다 세워놓고 차가 이게 자리가 나지 않으면 거기 상권이 오히려 식당 같은 경우 힘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1: 네, 맞습니다.
0: 있었습니다.
1: 어떤 상권들은 좋아진 안 좋아한 상권들도 있어요.
0: 그렇죠.
1: 하지만 다대수는 네. 한 70% 80%는 네. 고맙다고 그러고 계속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우리한테 칭찬을 받고 있는데요.
0: 네.
1: 이게 그냥 그 하나에 우리가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코비드 끝나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온 다음에
0: 네.
1: 아이스가 많이 단속을 많이 해요.
0: 네.
1: 헬팍을 지금 이 자그마치 1년 반 동안 허기어 하루에 뭐 두세 번 와서
0: 네.
1: 우리 여기에 그 남미 사람들을 체포하는데요. 이게 큰 이 타격이 있어서
0: 네.
1: 우리가 세 가지의 프레임을 제가 진출해서
0: 네.
1: 허락을 받고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우리가 6시 이후로
0: 네.
1: 무료 파킹 상권들을 도와주려고 두
0: 네.
1: 번째는 법을 통과시킨 게 뭐냐면 새로운 상권들이 오면
0: 네.
1: 우리가 펠리세 파크 시에서 우리가 화이트 글러브 서비스를 해드려요. 새로운 비즈니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펠팍에 너무 똑같은 비즈니스들이 많아요.
0: 네.
1: 특별하게 한국 비즈니스들이 뭐 한 28개의 빵가게 그리고
0: 네.
1: 커피숍이 있고
0: 네.
1: 약방도 많고 또 요새는 또 많이 나오는 게 보데가라고
0: 네. 델리 같은
1: 그렇죠.
0: 네.
1: 델리보다는 그 구멍가게죠. 구멍가게.
0: 델리보다
1: 편리점.
0: 구멍가게.
1: 네, 편리점 같은 그 조그만 네, 그런 건데
0: 네.
1: 그것도 몇 개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많아지고 있어서
0: 네.
1: 그거를 컨트롤하려고 우리가 지금 법을 9월 말에는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제가
0: 네.
1: 시원들한테 부탁드리려는 게 뭐냐면
0: 네.
1: 똑같은 상권을 비즈니스를 맡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다양하고 그리고
0: 네.
1: 활성화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0: 네.
1: 비즈니스가 있어야지 이 많은 마켓이 오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물론 상권들한테 그 상권 모임을 하고
0: 네.
1: 파워 미팅을 하고 괜찮다고 그러면 그거를 통과시키면 몇백 피트에
0: 네.
1: 빵가게를 못하게 한다, 커피숍을 못하게 한다.
0: 같은 업종을 너무 가까이 위치하는 것을 그렇죠. 못하게 하던 그렇죠. 그런 걸 그렇죠. 이제 9월 말에.
1: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된다. 예. 예, 그래서 세 개예요. 제일 먼저는 새로운 상권을 우리가 와이트글러브 서비스로
0: 네.
1: 퍼밋 피 같은 거 다 공짜로 해주고
0: 네.
1: 우리가 가서 조사 다 해주고 빨리 통과시키게 도와주는 거가 네. 있고요. 파킹 6시 이후에 무료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상권 똑같은 거를 이제 줄이려고 하는 거죠.
0: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페더스테이트 파크는 우리 한인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시장도 폴김 시장인데 왜 한인 비즈니스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걸 왜 그렇게 억제하려고 하나? 같은 업종이 들어오는 건 we understand.
1: 명동이 아니잖아요, 한국.
0: 한국이 명동이 아니다.
1: 네, 여기는 한국 사람만 거래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0: 네.
1: 이민자의 나라 아닙니까?
0: 네.
1: 그리고 이민자들이 우리 특별하게 한국 사람들이 잘 활성화되고 세계적으로
0: 네.
1: 우리 문화도 이해해주고 좋아하고 음식도 좋아하고
0: 네.
1: K-pop, K-food 다 나가고 있는데
0: 네.
1: 이거를 너무 포커스를 하면
0: 네.
1: 뭐 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팔면 옆집에 한국 사람이 열어서
0: 네.
1: 일부러 싸게 판다고요.
0: 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1: 맞습니다.
0: 있어요?
1: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거를 좀 관리하려는 거죠. 좀.
0: 네. 폴김 시장님 예, 잘 보시고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는가 싶지만 한국 비즈니스들이 같은 업종으로 너무 많이 들어온다. 한국이라고 한다는 건 여기서는 이제 우리 한인들이 잘하는 뭐 식당도 될 수 있고 베이커리 카페 그리고 지금 보데가라고 하신 편의점 같은 것도 너무 많다. 가까운 곳에 서로 경쟁을 피할 수가 없고 뭐 헤어사원 미용실 미장원도
1: 미용실도
0: 꽤 많이 들어섰죠.
1: 몇 가지가 있습니다.
0: 네 그런 업종들을 가능하면 분산시켜서 서로 한인들끼리의 지나친 경쟁으로 제살 갉아먹는 말하자면
1: 그렇죠.
0: 그런 일이 없게 하자.
1: 우리 동네 브로드웨이 빵가게가 200피트에 3개, 4개 있을 때도 있고
0: 네. 네,
1: 너무 힘들잖아요.
0: 네. 그런 안건들을 시장이 약한 시장이고 강한 시의원들이라고 지난번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원들과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해서 통과시킬 수 있게.
1: 저희 아무 시장이라도 시의원 다대수 표가 없으면 네. 행동을 못합니다.
0: 네.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사는 팔리세이팍 대표적인 미국의 그 타운인데 이걸 다이버시티를 인종이나 민족에 그걸 강조를 하다 보면 또 우리 한인들이 조금 서운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한인 시장인데.
1: 그게 여기서 서운한 게 보다는요.
0: 네.
1: 지금 벌써 상권 갖고 계신 분들은
0: 네.
1: 내가 생각하기에는 찬성이라 생각해요.
0: 아, 너무 지나치게 경쟁을
1: 그렇죠.
0: 안 그렇죠. 하니까.
1: 하지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겠죠.
0: 네.
1: 옆에 만들면 안 되겠다. 장사 하나 잘 되니까.
0: 네.
1: 밥이 열렸는데.
0: 네. 거기다 또
1: 또 옆에 열어서 한 2불, 3불 더 싸게 한 다음에.
0: 네.
1: 여기는 미국 땅이고.
0: 네.
1: 다양한 마켓이 들어와야지 그런 것도 밸런스 맞는 거라서.
0: 네.
1: 우리가 다 지금 다대수 시연들이 그걸 다 동감을 해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0: 너무 한인 시장이고 한인들 많다고 해서 여기는 한인들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런 이미지가 딱 박혀버리면 결국 오버타임 뭐 한인 아닌 사람들이 조금 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냥 조금 한인 문화로 특화된 지역으로 그것이 오히려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 공식적으로는 뭐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티 타운 이런 지금 페더스테이트 파크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 페더스테이트 파크를 보시면요.
0: 메시지에서 네.
1: 보시면 다양해요. 되게 여러 가지에 있고 한국 음식 좀 많아요.
0: 네.
1: 하지만 한꺼번에 모여서 한국 사람끼리 경쟁 안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0: 그리고 최근에 거기 리커 라이센스 이렇게 땄다고 이렇게 크게 뭐죠 배너가 있어서 뭐 너무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인 대표적인 거기가 어디죠? 예산. 네. 이강원 우리 한인 네 대표적인 한인 미국의 이 북동부에 또 식당들 많이
1: 네네.
0: 개척하시고 자리 잡아
1: 본인이 정식으로
0: 네.
1: 라이센스를 사서
0: 네.
1: 잘 인수하게 됐습니다.
0: 네, 쉽지 않은 일이라고 들었는데
1: 약간 네. 문제 있어서 좀
0: 네.
1: 시간이 걸렸어요.
0: 이강원 회장님도 기뻐하시고 또 네. 우리 시장님께도 감사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올해 사실 선거가 상당히 나름 중요한 선거가 있어요. 미국의 연방 차원에서 연방 상하원 하원은 전부 다 하고
1: 네,
0: 상원은 지금 3분의 1
1: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페더스테이트 파크에도 시장 그렇죠. 시의원 선거가 그렇죠. 있습니다.
1: 경제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저도 힘든데
0: 네.
1: 예, 아니, 예, 요새는 다 계산하면서
0: 네.
1: 조심하게 써야 되는 거지.
0: 네.
1: 저 생각에는 코비드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0: 네.
1: 돈을 많이 벌고 세금을 많이 주신 분들이
0: 네.
1: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가장 5년, 6년 동안
0: 네.
1: 힘든 이 경제를 세워준 거를 고맙게 생각하는데
0: 네.
1: 이제는 그분들도 이제 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저 생각에는 옛날에는 이 돈이
0: 네.
1: 물처럼 이제 이 힘이 없다.
0: 네.
1: 땅을 사라, 투자해라, 금을 사라 그러는데
0: 네.
1: 저 생각이 이제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돈이 나중에 한 1년 후에면 돈 갖고 있는 사람이 그때쯤에는 짱이라고 생각해요.
0: 그래요?
1: 변환하고 있습니다.
0: 네.
1: 힘든다는 거죠.
0: 네.
1: 제가 회복을 못한다는 거죠.
0: 지금. 선거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 경제가 참 어려워져서 또 팔레스타인 파괴 계속해서 세금 내고 이렇게 기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으로까지
1: 한데
0: 예. 아무튼 이번 본선거에 지금 민주당 지난번 예비선거에서 승리하셔서 팔레스타인 파괴 시장 현역 시장으로 출마하고 계십니다. 그건
1: 네네.
0: 이제 잠깐 우리가 기억하고요.
1: 만약에 이기면 네. 처음으로 한국 시장이 두 번
0: 재선에 성공하는. 네. 그래서 이런 이 초가을이라고 하지만 이제 다음 달 10월에 가을이 진짜 되면 거리 축제가 또 파파.
1: 네, 감사합니다. 그것도 그 집어주셔서
0: 네.
1: 10월 3일날에 우리가 1년씩마다
0: 네.
1: 자랑스럽고. 우리 주민들을 초대하고
0: 네.
1: 한국 사람 아니라 타민족들 다
0: 네.
1: 주민 다 와서 한국 문화도 즐기고 쇼도 즐기고 이번에 한복 패션쇼도 할 거고
0: 네.
1: 1년씩마다 계속 늘어지는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0: 네.
1: 그 액티비티 같은 게
0: 네.
1: 그래서 사람들이 더 조금씩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0: 모여드는 사람들이 그래 한번 팔세 팝 축제 가보자 거래 축제인데 그러니까 거래 축제라고 부른 것은 또 팝박 상공회의소에서 1일 2일 먼저 시작을 하고 3일은 팔세 팝 우리 보러
1: 그렇죠.
0: 같이 하게 되는 거죠.
1: 그 상공의 그 회장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하는데
0: 네.
1: 지금은 그 거래 축제라는 게 조금 상권들을 위해서 메인 포인트는
0: 네.
1: 재고를 팔아드리는 거죠.
0: 그렇죠.
1: 장사가 안 되고 계속 재고를 돌려야 되는데
0: 네.
1: 그때 좋은 기회에서 많이 팔고 상권도 좀 도와주고
0: 네.
1: 상공에도 좀 그때 힘들
0: 네.
1: 때 와서 좀 도와주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0: 네, 재고여도 좋아요. 그냥 가서 이 밖에 거리에 나와 있는 신발이면 옷까지 이렇게 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날씨만 좀 좋다면,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이런 오늘 같은 날 10월 1일, 2일, 3일
1: 예.
0: 팔레스타인 팔팍 거리 축제 있습니다. 그 중에 3일은 우리
1: 그때 진짜 축제를 하고
0: 진짜 축제
1: 브로데븐을 닫고. 많은 음식과
0: 네.
1: 아름다운 저기 뭐야 사람들이
0: 네.
1: 사람들과 예, 문화를
0: 네.
1: 나누는 거죠.
0: 그리고
1: 예.
0: 무대도 설치가 되고 그 끝에
1: 네.
0: 거기에 밴드도
1: 예.
0: 우리가 그
1: 여러 가지 밴드도 있고
0: 밴드들이
1: 로컬 탤런트 한국 뭐 악기 같은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팔레스타인 팍팍팍의 우리 한인 시장으로 이번에 재선에 나가 있습니다. 폴 김 시장님, 이제 이 정도로 팔레스타인 팍이라는 상징적이면서도 실제로 우리 한인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가장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1: 당연합니다. 확실하게 맞고요.
0: 네.
1: 우리 한국 이민자들은 제일 우리가 신경 쓰는 게 팰팍이라고 믿고 왜냐하면 60%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0: 네.
1: 한국 사람 이해하지만 계속 말하는 것처럼 여기 미국 땅이고 이민자라고
0: 네.
1: 타민족들이 우리를 인정해줘야 돼요.
0: 타민족들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
1: 예,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펠팍에서 왔다 그러면 몰라요. 폴리에서 왔다 그러면 폴리는 안다고 그래요. 예,
0: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줄여서 그런가? 펠팍이라서 그런가? 팔레스타인 파크 이렇게 불러줘야 하나?
1: 조금 더 그러니까 저와 생각은 그거예요. 계속 이게 이 전략이
0: 네.
1: 한국 사람은 다 인정해주니까
0: 네.
1: 타민족들이 이 자기들이 가기를 하고 싶고 그 마음이
0: 네.
1: 있거든요.
0: 네.
1: 그리스 음식 뭐 타이 음식 이런 걸 하고
0: 네.
1: 싶은데 무서워해요.
0: 아, 들어오는 거죠?
1: 예, 한국 사람들 95% 된장이나 갈비밖에 안 먹는다고.
0: 그렇게 알고 있어요?
1: 보면 문 닫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프로그램.
0: 네.
1: 새로운 비즈니스 들어오면 우리가 와이클럽 서비스이
0: 네.
1: 다 공짜로 해주고.
0: 네.
1: 인스펙션 허가 다 빨리 해주고.
0: 새로운 비즈니스.
1: 예, 그렇죠. 6시 무료 공짜.
0: 네.
1: 이런 거를 계속 우리가 지금.
0: 파킹?
1: 예, 그리고 또 똑같은
0: 네.
1: 거를 정지시키는 거. 똑같은
0: 네.
1: 비즈니스를 조금 그래도 컨트롤 시키는 거를 다양하게
0: 네.
1: 만들라는 거를 여러 하고 있죠.
0: 네.
1: 외국 분들이 우리를 살려줘야 돼요. 경제가 안 좋을 때.
0: 네,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가서 우리 입에 맞는 음식, 우리한테 편안한 언어로 말하는 것도 좋지만 팔레스타인 파크, 미국 땅이라는 걸 생각해서 우리가 이민 온 사람들로 많은 타민족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그런 그렇죠. 거리를 만들고 싶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네요.
1: 네네.
0: 그리고 이제 선거가 또 가까우면 더 강조하겠지만 네. 누구를 찍든 간에 투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1: 제일
0: 거.
1: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그마치 참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요. 버핑 네. 카운티 뉴저지가
0: 네.
1: 미국 정치에서 한 네 군데 다섯 군데밖에 없는 네. 한국 투표 종이가 나와요.
0: 오, 한글로
1: 예, 종이가. 아주 중요한 거 이게 네. 의미가 되게 세요. 우리 버핑 카운티에 이 주민들, 한국 주민들이 7.4%예요, 자그만치.
0: 네.
1: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그렇게 이 정부가 우리를 이해해주고,
0: 네.
1: 한국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0: 네.
1: 우리 한국, 미국인들이
0: 네.
1: 조금 그 도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투표가 그래도 이민자 중에서도 제일 낮고,
0: 네.
1: 그리고 등록도 제일 낮아요. 관심이 없어요.
0: 유권자 등록.
1: 여기에서 제일 네. 관심이 많은데, 이민자들이, 우리 국부들이, 네. 다 뭐 한국 드라마, 한국 정치, 한국 경제를 생각하고
0: 아...
1: 우리 사는 데서는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0: 네. 우리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정말 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저지 우리 한인 시장 그렇지만 전체를 위한 또 시장이기도 합니다. 폴 김 시장님, 팔레스타인 파기 타민족들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해서 오기도 하고 마음껏 와서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
1: 한국 주민들이 제 꿈이 뭐냐면 펠팍에서
0: 네. 네.
1: 대문자로 브로드 에비뉴 입구마다
0: 네.
1: 웰컴 투 코리아타운을 하고 싶어 해요.
0: 네.
1: 그건 저도 한국 미국인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하고 싶은데
0: 네.
1: 그거를 올바로 부작용 없이 하려면
0: 네.
1: 거기에 사는 40%의 타민족들이
0: 네.
1: 우리 한국 지도자들이 리더십이 운영을 잘해서
0: 네.
1: 힙합이 올바로 변하고 활성화되고 진짜 멋있는 타운이 되면
0: 네.
1: 그때 우리가 한다고 해도 다 창성할 겁니다.
0: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폴캠 시장님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만 적용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이 생각해야 할 이야기 들려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아침은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라디오 K-라디오
1: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 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브넨슬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길을 걷다가 작은 돌멩이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돌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왜 하필 내 앞에 이런 돌이 있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돌을 밟고 한 걸음 더 올라가 볼까? 똑같은 돌인데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누구에게는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들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돌아보면 그때의 실패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돌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돌을 딛고 일어서는 힘인 것 같네요. 오늘 혹시 여러분 앞에도 작은 돌 하나가 놓여 있을까요? 그 돌에 걸려 잠시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어제 나를 넘어뜨렸던 그 돌이 오늘의 나를 더 높이 올려주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용기 있기를 바라면서 투데이 출발합니다.

9월 8일, 네, 오늘 투데이 시작했습니다. 지난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월요일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주말 지내고 와서 아, 오늘이 월요일이려니 했는데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네, 노동절은 잘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워낙 좋아서 아주 기분 좋게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또 새로운 한 주 일터에 다 복귀를 하셨을 텐데 오늘도 즐거운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투데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화요일이 되면 요즘 세상에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에이, 나는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관심 없어 이러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발맞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그런 방향, 그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살고 계시는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우리 집이 지금 참 만족스럽고 좋은데 아, 내가 10년 뒤에도 혹은 20년 뒤에도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오늘 부동산 이야기는 아니고요. 집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새로운 주거 트렌드. 바로 어디에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좋은 집의 개념은 어떤 거였을까요? 일단 좀 넓고 또 아무래도 새 것이면 좋고 뭐 방도 많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학군이 좋은 집을 떠올렸죠. 그런 집들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나이가 이렇게 들면 그 기준이 많이 달라지죠. 집이 아무리 넓어도 뭐 내가 차를 운전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마트가 너무너무 멀리 있거나 이러면은 쉽지 않죠. 내가 몸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청소하기만 힘들게 되잖아요. 뭐 2층 집이 굉장히 뭐 멋지다 하긴 한데 매일 내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든 상황이다 이러면 그것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 집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집이 속해 있는 그 주위의 생활권들을 함께 보는 그런 흐름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한 설문조사에서 50세 이상의 미국인이 한 75%가 가능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 계속 끝까지 살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뭐 집값이나 렌트비 같은 주거비도 문제인데 여러 가지 뭐 생활 조건들이 있죠. 집을 관리하는 부담, 재산세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그런 생활 조건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한 10년, 20년 뒤에도 독립적으로 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뉴욕이나 뉴저지 저기 이제 교회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나는 은퇴하면 좀 교회로 나가서 한번 좀 넓게 평안하게 살아보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동안 아이들 키우느라고 방도 좀 필요했고 마당도 좀 필요했고 이랬다면 이제는 아이들 다 커서 독립하면 부부 둘만 딱 남으니까 조금 그런 거 상관없이 멀리 좀 가서 시골 전원생활 비슷한 거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중에 혼자 운전을 하지 못하게 돼도 만약에 혹시 그런 내가 건강 상태가 되어도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뭐 병원이라든지 뭐 마트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까운 곳이 좋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편의시설 같은 것, 내가 차 없어도 하루를 좀 보낼 수 있는 동네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고 하네요. 그 실제로 미국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정책에서도 주거뿐만 아니라 교통과 이 지역사회 서비스에 얼만큼 접근할 수 있는지 그 환경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은퇴 준비라는 게 뭐 우리 통장 잔고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디서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살짝 불편한 그런 상황이 돼도 다른 사람 도움 없어도 내가 원하는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 어떤 분들은
진짜 은퇴하면 저기 시골 같은 데 가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부부가 의견이 다른 거예요. 남편분은 시골 같은 데 가서 정말 조용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아내는 아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뭐 병원에 가거나 이럴 일이 더 많아질 텐데 그때 그럼 어떡할 거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중장년층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집의 크기나 생활의 반경, 집의 가격보다는 생활의 편리함 이런 거죠. 집의 아름다움도 좋지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집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던 그 집이 나에게 좋은 집인지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좀 선택해야 하는 그런 집, 그런 주거 형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나이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이 주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실 수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곳은 정말 나에게 좋은 동네겠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래도 이 노후라든지 은퇴 후의 삶이라든지 그런 미래에 관한 이야기 혹은 계획들을 많이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뭐 정답은 없지만 글쎄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나중에 너무 닥쳐서 하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내가 약간 중년 정도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나의 집에 대한 생각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저녁 식사,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0: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제1회 홀라인팀배 뉴욕 뉴저지 스크린골프 팀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요, 우승 상금이 캐시 5,000불, 준우승팀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 상과 그리고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하고요.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라인 팀배 팀대항 스크린골프 토너먼트에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기대하겠습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번입니다.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이죠.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러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의 노던블러바드죠. 홀라인틴 스크린 골프 라운지입니다. 뉴욕 최초의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입니다.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됩니다. 929-766-0088. 그대이 곧 돌아올게요.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호이모고구마 15파운드 한 박스 44불 99, 아삭이 고추 1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싱글박스 27불 99, 라고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8불 99. 우리용과 매일 유업 인기상품 특별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2: 중국 여행인데 쇼핑도 옵션도 없다고요?
1: 중국 비자 받는 것도 어려우세요?
2: 이젠 걱정 마세요. 안전한 원스톱 케어 푸른투어와 함께하세요.
1: 모든 일정 5성급 호텔, 중국 비자 전문 대행까지 프리미엄 중국 여행.
2: 백두산 천지 4일, 9월 20일, 10월 15일, $750 플러스 항공.
1: 장가계 원가계 5일, 11월 2일 출발, $890 플러스 항공.
2: 백두산 북경 상해 완전 일주 9일, $1999 플러스 항공.
1: 쇼핑 없이, 옵션 없이, 여행은 더 품격 있게.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6: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0: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네, 해바라기의 목소리로 들으신 내 마음의 보석 상자였습니다.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건강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플러싱 제일교회에서 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에서 주최하는 커뮤니티 건강 및 웰니스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뉴욕시 정부기관과 또 커뮤니티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사 있고요. 또 예방교육도 있습니다. 미술치료와 푸짐한 경품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온가족 건강을 위한 알찬 행사니까 꼭 참여하시면 좋겠네요. 문의하실 분들은 KCS 718-939-6137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이 휴대폰으로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은 혹시 이런 문구를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7일 무료, 뭐 한 달 무료, 지금 무료로 시작하세요. 뭐 이런 말들이요. 이런 말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무료 체험 이런 게 딱 뜨면은 무료니까 한번 좀 눌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무료인데 한번 써보지 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오늘 좀 꼭 알아두실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무료 체험이 끝난 뒤에 자동으로 돈이 나가는 그런 서비스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7일 무료 체험 이후 매달 뭐 9불 99달러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7일 동안은 무료가 맞는데 그 시간이 이제 지나버리면 유료 구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료 체험이라는 말만 그냥 딱 보시고 눌러버리면 나중에 조금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료가 언제까지 무료인지를 좀 꼼꼼히 보시고 그 날짜를 뭐 달력이나 어떤 수첩에 적어두시고요. 만약에 7일 무료 체험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끝나는 날 반드시 확인을 하는 뭐 알림을 설정해 놓으신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이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나는 그 앱을 삭제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내가 내 스마트폰에서 앱을 삭제했다고 해서 구독한 것까지 뭐 자동으로 취소되는 게 아니죠. 그 구글도 공식적으로 앱을 삭제해도 구독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안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뭐 돈을 내고 구독하지 않으려면 그 구독 메뉴에서 직접 취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구독 메뉴에 들어가 보면 현재 어떤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매달 돈을 내고 있는 서비스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보다 또 오래전에 가입을 해놓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료 체험, 뭐 무료 7일 이런 거에 너무 혹하셔서 그것만 딱 눌러놓고 신경 안 쓰면 안 돼요. 그 뒤에 혹시 그게 유료로 바뀌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또 인터넷에서 뭐 무료 신용 점수 확인 이런 광고를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이 미국에서는 이제 신용 점수와 신용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약간 다른 개념이죠. 나의 신용 보고서를 만약에 무료로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가 지정한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annualcreditreport.com 이라고 있는데 이걸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보고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뭐 이퀴펙스라든가 엑스피리언, 뭐 트랜스유니언 같은 데 있는데 이런 데서는 무료로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지만 이것도 역시 이제 무료라고 이제 인터넷에서 아무 곳이나 막 누르면 이것이 무엇이 무료인지 언제까지 무료인지 그 이후에 돈이 뭐 나가는 건지 이런 거 모릅니다. 정확히 확인을 하는 습관을 꼭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뭐 물가도 비싸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돈을 아끼는 게 예전보다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세일하는 그런 물건들만 찾았다면 요새는 그 괜히 쓸데없이 나가는 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절약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커피 한 잔 값인 뭐 5불 몇 달러, 뭐 10달러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거 1년이면 꽤 큰 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나의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들도 좀 보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정리도 하시면서 내가 혹시 사용하지도 않는데 다만 얼마라도 매달 나가고 있는 것들은 혹시 없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필요하지 않다면 바로 취소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free라는 말에 너무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정확하게 이게 언제까지 무료인 건지 잘 보는 습관도 들여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매달 새어나가는 돈들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투데이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3: 정준호 변호사.
4: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6: 라거포도 박스당 14.99,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99, 적상추 청상추 번들당 99장, 노란 옥수수 4개당 1.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3.99, 양념 목돈심 불고기 파운드당 8.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99.
5: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8: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7: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모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8: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7: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5: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9: 뉴 택시.

0: 비즈니스를 만나다. 가을 느낌이 물씬 풍기는 오늘입니다. 이제 환절기를 대비해서 우리의 건강을 챙겨야겠습니다. 이 시기에 챙겨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는데요.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의 데이비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가을 느낌 물씬 나는 거 맞죠? 어떠세요?
1: 아침 저녁에 네, 쌀쌀하니까.
0: 그렇죠.
1: 이럴 때 또 저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진숙 씨 건강하시죠?
0: 네네, 건강하고요. 네. 네. 조금 밤에 진짜 쌀쌀하다는 느낌이 나서 조금 두꺼운 이불로 좀 바꿨어요.
1: 그러니까요. 맞아요.
0: 네.
1: 이럴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게 시간에 네. 장사 없어요. 맞아요.
0: 맞습니다.
1: 우리 한 달 전만 해도 더워서 못 살았는데.
0: 그러게요.
1: 이렇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요.
0: 네.
1: 요즘에 이제 주말에도 요즘에 이제 후코이단에 대한 또 네. 뭐 문의가 많습니다.
0: 그렇군요.
1: 아무래도 9월은 추석이 왜 우리 이민 저 미국에 사는 우리들도
0: 네.
1: 한국의 추석이 되면 이렇게 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0: 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막 기다리고 있어요.
1: 맞아요.
0: 네.
1: 추석에는 또 송편이 생각나고.
0: 맞습니다. 너무 좋죠.
1: 송편하면 솔잎이 생각나고.
0: 그러네요. 솔잎 깔고.
1: 솔잎은 뭐 솔잎하면 뭐 생각나죠?
0: 그러면 이제 세종 송보감이 생각나죠.
1: 제가 직업병이 있습니다.
0: 네.
1: 요즘에도 이제 9월을 이제 맞아서 추석을 네. 앞두고 미리미리 준비하신 분 많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는 제가 홍보 하나 하죠. 한국에 지사가 있기 때문에.
0: 네.
1: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들 어떤 제품이든지 관계없습니다.
0: 네.
1: 우리 한국에서 한국 어디라도 3일 안에 보내드리니까
0: 네.
1: 요즘에는 예약하시는 분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네.
1: 지금 하면요 너무 빠르니까요 20일 전으로 해서 밖에 좀 예약할게요.
0: 네.
1: 있겠어요. 네, 네.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명절이 되면 제가 생각나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0: 네.
1: 타주에 계시는 건강이 안 좋은 분에게
0: 네.
1: 익명으로 후코이단을 꾸준하게 보내시는
0: 오.
1: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구체적인가요?
0: 아,
1: 여성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0: 아, 그런 분이 계시군요.
1: 네, 네. 그래서 아주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0: 네.
1: 이렇게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우리 가족들도 생각하시고
0: 그렇죠.
1: 또 우리 이웃들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은데 제가 오늘은요
0: 네.
1: 추석을 앞두고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0: 네.
1: 마중물 특별 세일을 준비할 겁니다.
0: 기억납니다. 마중물.
1: 그래서
0: 네.
1: 추석 때 문의가 많은 제품, 우리 회사 제품 뭐 송보감 후코이단도 당연히 있지만
0: 네.
1: 이제 다른 제품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0: 네.
1: 제가 우리 우진숙 씨한테 또 애꿎은 질문 하나 합니다.
0: 어우 긴장되네요. 뭐죠?
1: 네. 네. 추석 선물에 부모님 선물 1등이 뭡니까?
0: 요즘은 사실 캐쉬를 네.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1: 제가 건강 선물이요 그럴 줄 알고 딱 준비했었는데 캐쉬라고 그러시니까 맞아요.
0: 네.
1: 그 제일 좋은 선물은요.
0: 네.
1: 이렇게 좋은 건강하셔야 돼요 하면서 건강 선물을 준비하면서
0: 네.
1: 그 안에다가
0: 그 안에다가
1: 캐쉬를 살짝 넣어서 드리는 겁니다.
0: 와 이게 최고네요. 건강 선물에
1: 그러면
0: 캐쉬.
1: 100점입니다.
0: 그렇죠.
1: 제가 오늘은
0: 네.
1: 네 가지의 이제 가을철이 되면서
0: 네.
1: 또 우리 건강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0: 네.
1: 우리 회사의 세 가지 제품 가을철, 겨울철을 준비하면서
0: 네.
1: 문의가 많은 제품 건강 선물 3총사를 소개할 건데
0: 네.
1: 제가 첫 번째 제품의 성분 이름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말 맞춰 보세요.
0: 네네.
1: 크랜베리에서 추출한 크랜베리 추출물.
0: 네.
1: 호박에서 추출한 호박 추출물.
0: 네.
1: 복합 유산균, 비수리, 아연, 방광 건강에 좋은 제품. 이름 기억하세요?
0: 네네. 그럼요. 이거 요로, 네, 네. 세종 요로 청보감이잖아요.
1: 맞습니다. 100점입니다.
0: 네.
1: 가을철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 많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상담을 합니다만,
0: 네.
1: 방광 건강에 대해서 추워지면 우리 방광이 수축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조금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하면 이 방광염 또 이 소변 문제가 힘든 분들이 많은데,
0: 네.
1: 그래서 첫 번째는 요로청보감,
0: 네.
1: 두 번째는 관절보감,
0: 네.
1: 세 번째는 우리 깜빡깜빡 하시는 우리 중년,
0: 네.
1: 또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0: 네.
1: 세종 뇌보감이라는 요 세 제품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추석 선물용으로 딱 좋은 삼총사, 우리 부모님 선물 삼총사 오늘 할 텐데, 네. 그러면 먼저 세종 관절보감부터 할까요?
1: 아, 그럴까요?
0: 네.
1: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절보감을 복용을 합니다. 관절 문제는 뭐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진통제도 복용을 합니다만,
0: 네.
1: 계속적으로 우리가 진통제를 복용할 수 없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런 만성적인 질병이 있을 때는,
0: 네.
1: 이런 천연의 제품으로 개발된 이런 제품이 좋은데,
0: 네.
1: 관절보감은 우리의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고,
0: 그렇죠.
1: 또 우리 연골 건강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 되는데,
0: 네.
1: 제가 옛날에 이거 관절보감 소개할 때 노래도 불렀었습니다.
0: 네. 머리, 어깨, 발무릎.
1: 어깨, 무릎, 발무릎,
0: 그렇죠.
1: 발. 관절이 있는 곳마다 관절 건강이 안 좋고. 그 우진숙 씨, 제가 예전에,
0: 네.
1: 우리 고객 중에 그 잼잼이를 못하는 그 식당 하시는 주부님의 목소리를,
0: 그렇죠.
1: 들었던 거.
0: 맞아요. 그렇죠? 기억나요.
1: 네, 그분도 많이 좋아지셔서,
0: 네.
1: 저희에게 그분의 목소리로,
0: 네.
1: 또 효과 봤어요 하는 목소리도 들려드리는데, 제가, 네. 잠깐 소개를 드리면,
0: 네.
1: 세종 관절보감은 천연의 성분으로 개발이 됐고,
0: 네.
1: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가 이제 KGMP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0: 네.
1: 한국 식약처로부터 인증이 된 제품이 되기 때문에 관절, 연골 건강에 아주 좋은 제품이 되는데,
0: 네.
1: 성분 이름을 잠깐 소개합니다.
0: 네네.
1: 보스웰리아. 이 보스웰리아라는 성분은 고산지대의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0: 네.
1: 이게 아주 귀한 성분이라서 별명이 있는데,
0: 네.
1: 사막의 진주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사막의 진주.
1: 네, 보스웰리아.
0: 네.
1: 그렇죠? 보스웰리아라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골다공증이나 뼈, 치아 건강에 좋은 상어연골, 이런, 네. 성분이 들어있고요.
0: 네.
1: 그 다음에 MSM이라고 그래서 기저의 관절치료제, 식이유황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0: 네.
1: 콜라겐, 강황, 이런 성분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0: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아는 성분들, 유명한 성분들이 있어요. 네.
1: 네. 보스웰리아.
0: 네. 콜라겐.
1: 콜라겐.
0: 식이유황.
1: 식이유황. 이런 성분들 아주 유명한 성분인데.
0: 네.
1: 바로 이 천연의 성분으로 개발이 돼서 하루에 한 포를 드십니다. 요거는 한 박스가 2개월분인데.
0: 네.
1: 뭐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요. 또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도 그렇고, 또 직업적으로 관절을 한쪽 부분을 많이 쓰시는 분들,
0: 그렇죠.
1: 이런 분들도,
0: 네.
1: 관절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드시면 좋은데, 이것도 한국식약처에 인증되고 또 의약품 제조 기준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0: 네.
1: 이거는 2개월분 한 박스 195불인데 주로 이제 뭐 아무래도 뭐 세탁소, 식당, 또 네일샵,
0: 그렇죠.
1: 이런 그 관절 부분을 많이 쓰는 또 주부님들도 그렇고요.
0: 네.
1: 이런 분들이 드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이 추석 마중물 특별 세일 정보 여러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우리
1: 네.
0: 두 번째로 방광 건강 세종 요로 청보감 문의가 참 많죠.
1: 요런 청보감은 아주 오래된 제품이에요.
0: 그렇죠.
1: 그래서 거의 한 15년 이상 됐는데.
0: 아, 그래요?
1: 꾸준하게, 예. 꾸준하게 방광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이.
0: 네.
1: 사실은 이거는 계절에 큰 구애를 받지 않고.
0: 네.
1: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거나 하면 이 소변 문제가 더 힘들어지고.
0: 그렇죠.
1: 또 여성분들 중에는 젊은 분들도.
0: 네.
1: 이 방광염 재발 때문에.
0: 맞아요.
1: 고생을 합니다.
0: 네.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세종 요로 청보감, 요로 그러면 소변의 길 이런 뜻이 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 소변 관리가 힘드신 분들,
0: 네.
1: 또 방광 건강이 안 좋은 분들, 우리가 소태라고 하죠.
0: 네.
1: 이런 분들은 꼭 요로 청보감을 드시면 좋고요.
0: 네네.
1: 남성분들 중에는 이제 연세가 높으신 분들,
0: 네.
1: 네, 그런 분들은 전립선 기능 약화로 뭐 주무실 때 5번, 6번 깨시는 분들. 아,
0: 너무 힘들죠.
1: 네, 네. 그런 분들은 요로 청보감이라는 제품을 네. 기억하시면 좋고요.
0: 네.
1: 제가 이것도 좀 이따가 아마 우리 우진숙 씨 1년에 한두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
0: 네.
1: 특별한 세일 정도도
0: 그래요?
1: 준비를 하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 관절보감, 세종 요로 청보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1: 그렇죠. 2개월분 네. 한 박스가 195불이고요.
0: 좋습니다. 네.
1: 관절보감도 그렇고
0: 네.
1: 또 세종 요로 청보감도 그렇고
0: 네.
1: 한국 식약처로부터 인증된 제품이 되고
0: 그렇죠.
1: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마크가 붙어 있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이건 한 박스 2개월 195불이고요.
0: 네.
1: 세 번째 제품은
0: 네.
1: 우진숙 씨도 먹어야 되고
0: 네.
1: 제가 우진숙 씨 막 끌어드립니다.
0: 그러게요.
1: 저도 먹어야 되는데
0: 네.
1: 바로 세종 뇌보감입니다.
0: 좋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거죠? 깜빡깜빡.
1: 아시면서.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은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치매에 대한 이야기도 쭉 한 바가 있는데,
0: 네.
1: 그런 분, 올해 100세를 살기 때문에,
0: 네.
1: 이 치매가 자꾸 많은 분들이 경도 인지장애, 이제 치매에 들어가기 전 단계죠.
0: 네.
1: 그 다음에 치매까지 발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뇌에, 그 두뇌에 영양을 듬뿍듬뿍 주는 일이
0: 네.
1: 꼭 필요합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세종 뇌보감은 뇌의 보약, 이렇게 기억하면 좋고요.
0: 그렇죠.
1: 제가 간혹 이렇게 예를 듭니다.
0: 네.
1: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을 때 만나서 얼굴을 압니다.
0: 네, 너무 반갑죠.
1: 인사를 했습니다.
0: 네.
1: 이름을 기억이 안 납니다.
0: 그러게요. 흔해요. 그런 경우가.
1: 네, 저도 가끔 그런데
0: 네.
1: 그럴 때 아주 당황스럽고
0: 네.
1: 힘들게 되고 아니면 어서 보긴 봤는데 누구더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바로 우리는 이 두뇌 영양에 대한 관심을
0: 네.
1: 평소에 가져야 되는데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1: 세종 뇌보감은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마더스데이 선물 1등입니다.
0: 그렇죠.
1: 네, 또 추석에 한국에 뭐 만날 수 없는 부모님들이 계시는 분들도 뇌보감을
0: 네,
1: 많이
0: 맞아요.
1: 보내고 또 미국 내에서도 부모님 선물로 많이 구입을 하는데
0: 네.
1: 요거는 네 가지의 아주 귀한 천연의 성분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구기자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홍경천 추출물, 또 시티코올린이라는 네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됐는데
0: 네.
1: 요거는 심한 두통, 또 기억력 개선 또 항우울작용까지도 하기 때문에 우울감을 해소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뇌보감을 드시는데 뇌보감은 가격은 조금 달라요.
0: 네.
1: 관절보감, 요로청보감은 195불인데
0: 네.
1: 뇌보감은 4개월분에 210불입니다.
0: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1: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 세 제품을 이제 가격이 비슷하니까
0: 네, 그렇죠.
1: 아주 특별한 세일 정보를 준비를 했는데
0: 아, 그래요?
1: 우진숙 씨도 좀 놀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저 빨리 듣고 싶은데요. 오픈 좀 해주시죠.
1: 네.
0: 네.
1: 요거는 제가 제가 원고에다가는 선착순 10분 이렇게 했는데요.
0: 네.
1: 제가 가끔 운전하시는 분들의 불평을 제가 봤습니다.
0: 네.
1: 그래서 선착순 어차피 제가 들으려고 작정했으니까요.
0: 네.
1: 요거는 오늘 중으로
0: 네.
1: 오늘 중으로 구입하시는 분에게 요 세일 정보를 드리는데
0: 네.
1: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제가 과거에 이 세일 정보 얘기할 때 두 박스를 구입하면 한 박스를 더 드려요 하는 세일 정보를 드렸습니다.
0: 그렇죠.
1: 네. 오늘은요. 잘
0: 네.
1: 들으세요. 두 박스를 구입하면 선물로 두 박스를 더 드립니다.
0: 선물이 똑같네요. 주시는 게.
1: 그래서
0: 네.
1: 오늘 중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
0: 네.
1: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빅센 이것도 매치가 가능합니다.
0: 좋습니다. 이거.
1: 네. 뭐 기억력이 안 좋으면 뇌보감 두 박스에
0: 네.
1: 선물로 관절보감을 두 박스 주세요.
0: 그렇군요.
1: 바이 투 겟 투로 드리니까
0: 네.
1: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0: 네.
1: 오늘 중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0: 네. 주세요.
1: 703-256-7671 다시 한번요.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0: 네. 매년 느끼지만 이 추석이 이래서 좋습니다. 진짜로. 네. 오늘 중으로만 전화하시면은 네. 2 플러스 2입니다. 오늘은.
1: 그렇습니다.
0: 네. 여러분 703-256-7671로 전화를 주시는데 이것은 미국 어디라도 무료 배송되고 네. 한국도 되나요? 배송?
1: 네.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기왕에 선물하신 어떤 분은 뭐 뇌보감으로 뭐 그냥 2 플러스 2 줄 수 있죠? 물론입니다.
0: 그렇죠.
1: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한국의 부모님께 보내실 분들 또 미국의 타주에 계시는 분에게 선물하실 분은 오늘 오래간만에 추석 세일로
0: 네.
1: 두 박스를 구입하시면 두 박스를 더 드리는데
0: 네.
1: 한국도 미국도 동일하게 적용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드립니다.
0: 네.
1: 703 여기는 본사입니다. 256-7671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야, 추석을 앞두고 마중물 세일 정말 기대를 했는데 충분히 놀랐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오늘 두 박스 사시는 분들은 두 박스를 믹스 앤 매치 내가 네. 필요한 것으로 사실 수가 있는데 세일 정보 한 번 더 마무리할까요?
1: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네.
1: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 될 것 같아서 세종 관절 보감, 세종 요로 청보감, 또 세종 뇌보감 두 박스를 구입하시면 선물로 두 박스를 더 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1: 요거는 세 제품 중에서
0: 네.
1: 믹스 앤 매치 섞어서 구입할 수도 있으니까
0: 그렇죠.
1: Buy 2, Get 2로 세일을 해드리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와, 이렇게 우리가 GMP 기준으로 정말 개발된 네. 이 제품 세 가지 오늘 소개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중으로만 전화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추석 선물로 미리미리 네, 장만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부탁드려요.
1: 벌써 시간이 다 됐군요.
0: 네.
1: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네.
1: 행복과 건강은 돈으로 렌트되지 않습니다. 이 말 다시 한번 드리고요.
0: 네.
1: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오늘도 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또 환절기를 맞아서 미리미리 챙겨둬야 할 우리들 건강. 오늘 대표님께서 좋은 혜택까지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이 추석 맞이 마중물 세일 오늘 중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일을 많이 해주시니까 우리 한가위의 그 큰 보름달 있잖아요. 그 보름달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03-256-7671번입니다. 703-256-7671번으로 오늘 중으로 전화하시면 2 플러스 2 그 혜택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1: 안녕히 계세요.
0: 고맙습니다. 네, 정말 이 가을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좀 짧아서 아쉽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 투데이 또 여러분과 함께한 가운데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푸른 하늘이 부르는 꿈에서 본 거리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뉴스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해진 신앙과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뉴저지 교회 협의회가 주최하는 2026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48년 목회의 여정을 걸어온 서울 신길 성결교회 원로 이신홍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말씀과 영성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13일 주일까지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에서 열립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주일은 오후 5시입니다.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 370 데모레스트 에비뉴 클로스터 뉴저지. 성도 여러분이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문의는 이창성 목사 201-456-9355, 201-456-9355번으로 연락주세요. 뉴욕 한인 변호사 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정기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걸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무료 법률 상담에서는 이민과 시민권 신청을 비롯해 위임장, 의료 대리인 지정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무료 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11시 땡가면은 K-Radio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생활의 지혜를 알뜰하게 배워가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요,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너 땡땡땡에 땡땡땡 아니? 이렇게 답을 줬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오늘의 게스트 마지막 가는 길 아무 준비 없이 떠날 순 없죠. 땡땡땡 있어서 뉴욕 뉴저지 한인들의 장례 절차를 잘 도와줍니다. 다음 문장, 장례식장부터 추모예배, 매장 화장 등 복잡한 마지막 절차를 가족 대신 가족처럼 차근차근 챙겨주는 곳. 마지막이에요. 특히 한인들에게 익숙한 한국식 장례 문화 그리고 미국의 장례 절차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이 특징. 자, GPT가 얘기해준 이것은, 아니 이 사람은 누굴까요? 정답은?
1: 예, 안녕하세요.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입니다.
0: 어서 오십시오. 아, 제가 처음에 이제 질문했더니 굉장히 딱딱하게 해줘서 좀 재밌게 해봐 그랬더니 이게 재밌다고 GPT가 한 거네요.
1: 저는 제가 검색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처음 듣네요.
0: 그래요?
1: 예,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어떤 분들이 장례식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기계나 이런 식 되게 좀 문외한이에요. 잘 몰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장례 때문에 챗GPT나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저를 추천해 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뭐 아직 챗GPT한테 뭐 준 게 없는데 뭐라도 줘야 되나 해가지고 예, 참 그래서 신기하네요.
0: 네. GPT한테 뭐 줄 필요는 없고요. 저한테 주시면 되는데요.
1: 예, 알겠습니다.
0: 네. 아마 진짜 저처럼 많은 그 한인분들이 검색을 하니까 얘가 이제 인식을 해서 알려주는 걸 테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는 많은 분들이 진짜 이분들한테 뭘 줘야 될 것 같은데 김민호 장례원 네.
1: 뭐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0: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짜 진심을 다해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일 처리하시는 분이세요. 자,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오늘도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뭐 그 노동절이어서 연휴였는데 그 뭐, 이발을 하셨어요.
1: 예, 뭐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전 유학생 때부터 이용하던 이제 미용실이 이제 플러싱이 있으니까 제가 딴 데 이사 갔더라도 이제 그래도 방송 때문에도 오고 그렇게 하니까 네. 꼭 이제 들려서 하고, 그러니까 나이를 들면 물 잘 안 바꾸는 것 같아요.
0: 그쵸.
1: 제가 좀 고지식한 것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데 또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좀 남들이 보기엔 답답할 수도 있어도 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이렇게 좀 고지식하게 밀고 나가는 부분이 좀 맞지 않나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네. 남들이 답답하다 그러나 봐요.
1: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왜 꼭 그렇게 하냐. 근데 뭐 저는 제가 세운 이런 처칙 같은 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웬만하면 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일에 있어서 철칙이라면?
1: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직업이 옛날에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당연히 알겠지만 그냥 장의사,
0: 네.
1: 뭐 시체 닦는 사람,
0: 네.
1: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지금은 이제 피너럴 디렉터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이제 언더테이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약간 밑으로 보는,
0: 네.
1: 지금이야 이제 뭐 비즈니스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나마 좀 좋게 봐주시는데,
0: 네.
1: 뭐 한국도 그렇고 그래도 이제 예전 분들은 뭐 시신 만지는 일,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뭐 꼭 뭐 자랑스럽거나 이렇게 뭐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는 좀 열심히 하려고
0: 네.
1: 그게 이제 뭐냐면 저는 돌아가시는 분을 직접 만지는 인간은 고인분 모시고 오는 거 깨끗이 씻겨드리고 닦여드리는 거, 뭐 약품 처리해드리는 거, 그 다음에 옷 입혀드리는 거, 그런 분과 어떤 저의 이제 업계에서도 사실은 뭐 2대째, 3대째 이제 좀 억지로 이렇게 하는 분명히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뭐 미국 친구들도 많이 있고 뭐 네. 한인 분들도 있고 근데
0: 억지로
1: 예, 억지로 네. 왜냐면 가업이니까
0: 네.
1: 그리고 사실은 또 부모님 입장에서 본인들 되게 어렵게 세워놓은 이런 장례식장 같은 것들이 그냥 한순간 없어진 게 좀 안타까울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잘 모르는 저야. 저야 뭐 저나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라이센스 갖고 학교에서 만났지만 저희는 부모님들이 이런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좋아서 이렇게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20년이 후쩍 지난 것 뿐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저희는 깨끗하게 양복 갈아입고 이게 상담하지 않으니까 그것만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2: 네.
1: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2세나 3세들이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업을 이어 받아서 정말 고인분 하나 만지지도 않고
2: 네.
1: 정말 쳐다보지도 않고 모셔오지도 않고 그냥 정말 딱 상담만 하고 라이센스만 따가지고 이제 뭐 장지를 나갈 때나 뭐 보면은 뭐 장지도 안 나갈 때도 있지만 아무튼 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일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만약에 고인분 만지는 게 싫다, 고인분 만지는 게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막 그렇다 그러면은 제 기준으로는 이 일을 하지 말아야죠.
2: 네.
1: 이 일을 하지 말고 저도 이제 늘 다짐하고 저랑 저희 와이프랑 늘 다짐하고 있는 게 저희 아들한테, 저희 애들한테 절대 이 일을 이렇게 강제로 시키지 않을 거고 저희는 네. 저희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몸, 체력이 될 때 만약에 제가 너무 힘들어 더 이상 고인분을 모시고 이렇게 하지 없다 그러면 그때는 뭐 깔끔하게 이제 뒷선에서 물러나서 물론 이제 꼭 고인분을 모시는 게 꼭 일만 전부는 아니지만 왜냐면 상담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뭐 좀 나이가 들었어도 제가 뭐 한 70 됐어도 상담을 해드리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근데 지금 아직 제가 젊고 아직 지금 20여 년 동안 계속 고인분 모시고 왔고 앞으로도 계속 고인 모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되게 어떻게 보면 고지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특히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저는 이제 유가족 분들 보는 앞에서 직접 염을 했거든요.
2: 네네.
1: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그런 약품 처리나 그런 화학약품들 때문에 유가족 분들이 이렇게 고인분 모시고 오는 부분들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뭐 널싱홈이나 집에서 직접 가서 모시고 오지 않는 이상 병원 같은 데서는 유가족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모시고도 사실 큰 상관도 없고
2: 네.
1: 그리고 고인분의 약품 처리하는 거 시켜드리는 것도 그런 시설 때문에 이렇게 유가족 없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유가족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고인을 모시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뭐 정말 막말로 대충 해도 되고 아무나 시켜도 되고 누가 네. 했는지도 모르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보이지 않아도 새벽이나 밤이나 뭐 낮이나 그냥 제가 기회 된다 그러면 그냥 꿋꿋하게 저랑 제 와이프랑 늘 같이 이제 고인분을 모시고 있고
2: 네.
1: 옷도 입혀드리고 메이크업도 저희가 해드리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2: 네.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의 김민호 장례원 운영 철학이랄까요? 함께 또 얘기를 살짝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은 라디오 생활 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그럼 잠시 쉬어가도록 해드릴게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20년 훌쩍 들으셨는데 26년 경력의 김민호 장례원입니다. 유가족 중심으로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347-256-6976번입니다. 347-256-6976번입니다. 이 시간 라디오 생활 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 장수 데이케어와 함께하세요.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어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담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TV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 비전 NX와 GDL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 빌리전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2층 볼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쏟아집니다. 929-766-0088.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됐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들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5: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 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7: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8: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7: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9: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뉴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예를 들어 저희가 만약에 10분의 장례 한다 그러면 사실은 5분 정도는 이제 당연히 나이 들어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다는 분들이 사실은 80을 넘어야지 그래도 좀 고개가 끄덕거리고 옛날 네. 제가 처음 장례했을 때만 20여 년 전만 해도 사실은 70대만 넘어도 되게 네. 좀 장례식이 컸었어요. 네. 또 호상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인 거 80은 당연히 근데 지금은 만약에 앞자리가 그냥 70 정도 되시는 분들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래도 좀 너무
1: 적다 하시죠.
0: 예, 왜냐면 지금은 네. 80 중반 뭐 100세 분들도 너무 장례식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막 상주분들도 막 진짜로 70 중반 왜냐면 부모님이 100세가 넘으면 상주분들도 70대 중반이에요.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은 근데 또 그 다섯 분은 정말 나이가 천차만별이에요. 10대, 20 10대, 30대, 40대, 50대, 이제 그런 것들이 불의의 사고도 있고, 네. 뭐 저희 다 알다시피 이제 어떤 질병들, 특히 이제 암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걸 너무 보다 보니까 정말 저보다 어린 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너무 많고,
1: 네.
0: 저 또래도 너무 많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예를 들어 만약에 암이 걸리셨다 그러면 그래도, 물론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이제, 며칠 남았습니다. 뭐 몇 달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의외지만, 남자분들은, 정말 전날 너무 골프 잘 치시고,
1: 네.
0: 집에서 주무셨는데, 아침에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1: 네.
0: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늘 열심히 이렇게 좀 살려고 하는 거죠.
1: 네. 아니, 실제로 우리 뭐 가족 중에 누가 한 분 돌아가시고 나면 참 한동안 마음도 아프고 생각도 많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현장에서 실제로 가족처럼 이렇게 모시면서 항상 바라보니까 늘 마음이 이렇게 좀 삶을 새롭게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예,
1: 네,
0: 그런 것도 당연하고 저는 또 많이 울어요. 네, 좀 이렇게 그러면... 좀 이렇게 프로페셔널만 안 되는데 원래 뭐 어떤 분들 이렇게 프로페셔널 뭐 울지도 말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인분 모실 때는 너무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조차도 옆에 있을 때는 되게 차갑다고 별로라고 할 정도로 좀 집중하는 편인데
1: 네.
0: 근데 이제 장례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고인 그러니까 제가 제일 긴장하는 게 고인분을 처음으로 유가족분들 보여드릴 때 왜냐면 네. 저희가 약품 처리해드리고 깨끗하게 옷 입혀드리고 관해서 이제 저희 장례 모셔두면 이제 유가족분들 올 거 아니에요.
1: 네.
0: 오면은 처음에 볼 때 그때까지 사실 저희는 제일 긴장인데요. 왜냐면 늘 아무리 저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고인분의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약품이랑 또 어떤 분은 너무 물론 이제 편해 보이시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저희가 잘한다 하더라도 살아계셨던 모습과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1: 그쵸.
0: 또 가족분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사실 제일 긴장이 되고 그게 이제서 가족분들이 만족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불만을 좀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당연히 다 제가 한 일이니까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그래서 그게 긴장이 좀 풀리고 이제 보통 이제 장례식이 끝나면 가족분들이 이제 울거나 그럴 때면 아니면 이제 중간에 예식 중간에 이제 저희가 오비추리가 아니고 이제 뉴노 알러지 같은 거 이제 뭐 가족분들 생각해서 얘기 나누고 그럴 때 보면은 뭐 손자 손녀가 할 수도 있고 자제분들이 할 수도 있고 친구분들 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옆에서 저는 이제 장례식을 진행하는 사람과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보다 보면은 저도 많이 뭐 이렇게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요즘에는 네. 좀 많이 바뀐 게 슬라이드 쇼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해요. 장례원 안에서.
1: 네.
0: 그래서 저도 보기 되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살아온 옛날 어릴 때 사진부터 해서 막 이렇게 지나고 나이가 먹는 사진들을 그 보면은 아, 이런 분들이 참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족분들이 또 오손도손 모여서 예식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서 저희도 그거 보면서도 또 이렇게 얘기 듣고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참여하진 않죠. 근데 저희는 이제 디렉터이기 때문에 그 뒤에 물러나서 뭐가 필요한 것들이 없나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런 거 얘기 듣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한 분의 인생을 되게 축약해서 보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런 감동되는 부분이나 그런 것도 보면 좀 눈물도 많이 흘리고
1: 네.
0: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이제 다 끝나고 났을 때 서로 정말 같이 약수도 하고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고 또 포옹도 하고 참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사실은 그게 없다 그러면은 정말로 너무 힘들 직업일 것 같은데 또 그런 장례식 한 분 한 번 모실 때마다 몸은 힘들고 하지만 또 그렇게 감사해주고 그러면 또 유가족분들이요 감사합니다 그럼 전 늘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전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뭐 방금 뭐 챗지피티 얘기하고 뭐 리뷰가 좋고 한다고 그러더라도 제가 아무리 너무 잘하고 뭐 길고 뭐 날뛰고 한다고 그러더라도 가족분들이 맡겨주지 않으면
1: 그쵸.
0: 저는 사실 지금도 되게 신기하거든요. 아니 이분들이 날 뭘 믿고 이렇게 전화해서 나한테 장례식을 맡길까 정말 가끔 뭔가 뭐 엊그저께도 와이프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저는 사실 신기해요. 저를 뭘 믿고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가장 정말 왜냐면 결혼식 장례

0: 정말 큰 행사잖아요. 이걸 망치면 엄청 정말 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 장례식장 팀장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실수하면 정말 그 유가족분들 앞에서 무릎 꿇어서 막 뺨도 맞고 정말 옛날부터 좀 개무식해, 좀 터프해져가지고 네. 막 뺨도 맞고 오죽하면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제 면접 볼 때
1: 네.
0: 그 이제 병원 원장님이 저한테 질문했던 게 만약에 유가족분이 때리면 어떻게 할 거냐. 농담 같지만 정말.
1: 뭐라고 답하셨어요?
0: 맞아야죠. 그때는 이제 워낙 어렸으니까. 예. 그때는 뭐 이제 어렸으니까. 맞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현실로도 일어나더라고요. 뭐 네. 본인들끼리도 막 싸워요. 옛날에는.
1: 아,
0: 본인들끼리도 막 주먹짐 하고 막 가족분들끼리. 왜냐면 가족들이 모이니까.
1: 아, 네가 여기 왜 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0: 그런 거 엄청 많아요. 네. 그런 거 엄청.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보다 더해요.
1: 예.
0: 그러니까는 드라마는 많이 오히려 순화된 거고 현실은 더 많은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그런 감사한 거 믿고 맡겨주시는 그거 하나 보면서 계속해 나가는 거거든요. 예.
1: 말이라는 게 그 어떤 뭐 목소리나 뭐 이런 건 내용 이런 걸 떠나서요. 그 안에 그 믿음 이런 게 마음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김민호 원장님 뭘 믿고 나한테 맡긴 하셨는데 음성을 들어보시면 믿음이 간다 이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아요. 번님이 지금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자, 일단은 우리 김민호 원장님한테 제가 이제 슬픈 얘기인데 눈물기 빼고 얘기하자 하면서 말씀드린 이유가 전 상조회, 뭐 상조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미국에서 뉴욕, 뉴저지에도 한인들이 하는지 궁금해서 제 옆자리에 계신 분한테 물었거든요. 시부모님 나이도 있으시니까 혹시 가입했느냐 그랬더니 안 했다. 그리고 그런 얘기는 말로 꺼내기가 참 마음이 좀 그죠. 저도 예전에 신랑이 그거를 준비할 때 참 마음이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네.
0: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뉴욕과 뉴저지 그러니까 뭐 타주는 모르겠지만 뉴욕과 뉴저지는 상조회가 있어요. 뉴욕 노인 상조회, 뉴저지 노인 상조회라고 있고 그러니까 네. 같은 회사는 아니에요. 다른 회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면 무조건 네. 나이가 된다 그러면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입을 하라고 해요.
1: 근데 한인 노인 상조회.
0: 예, 뉴욕 한인 노인 상조회, 뉴저지도 뉴욕 노인 상조회 따로 있고 그다음 뉴저지 같은 경우 뭐 상록회에도 이렇게 이런 장례식을 준비해 주는 그런 게 있는데
1: 네.
0: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저는 나이 제한이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가입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그냥 외국 회사에서 외국 큰 보험회사에서 그냥 뭐 라이프 인슈런스 그런 거 당연히 있죠. 그런 것도 네.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인데 좀 장례비가 걱정이 된다 그런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꼭 가입하라고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한국의 상조회랑 좀 이렇게 같이 생각하세요.
1: 네.
0: 근데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국의 상조회 물론 뭐 제가 현역에 있을 때랑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현역에 있어서 한국에 있었을 때랑 하고 지금도 한 보면은 예를 들어 한국은 제가 만약에 장례비로 500만 원, 말도 잘 안 나오네. 네. 500만 원짜리 이제 상조 상품을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거를 나눠서 뭐 매달 뭐 만 원이면 2만 원 이렇게 내는데 네. 뭐 1년 정도 내면 당연히 500만 원 다 차지 않았을 거예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분이 돌아가시면 나머지 예를 들어 잔금이 400만 원이 남았다. 그럼 그걸 내야 돼요.
1: 아,
0: 내야지만 네. 상조에 가입했던 뭐 예를 들어 뭐 염을 해준다든지 뭐 수의라든지 뭐 장례 장의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준 서비스예요.
1: 네.
0: 근데 이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상조에는 그게 아니에요.
1: 아.
0: 그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정확한 금액들이 아니면 뭐 제가 거기 직원이 아니니까 뭐 정확히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1: 네.
0: 여기는 가입을 하면 물론 어떤 분들은 사실은 뭐 의료 확인서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아픈데 불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입한 지 뭐 1년 안에 돌아가신 뭐 상조금이 없고 이런 그런, 규범은 있거든요.
1: 네.
0: 그런 거 자세한 거는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총 장례비가 뭐 15,000불이 나온다고 해서 가입을 하셨고, 그 다음에 뭐 그 상조에서 정한 뭐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그 매달 나오는 금액을 그러니까 그 금액도 사실 되게 적어요. 보통 1년에 50불에서 100불 사이예요. 그러니까 한 달 내는
1: 네네,
0: 비용이
1: 그러니까는
0: 사실 굉장히 적은 비용이거든요. 그걸 내면 그 기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5년만 이상만 부으면 상조금 15,000불 다 탈 수 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한 달에 100불을 내더라도 5년을 내면은 15,000불이 안 되잖아요.
1: 그쵸.
0: 그럼 한국처럼 생각하면 나머지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상부 상조의 생각으로 그냥 서로 십시일반 모아 돈을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 넘으면 나머지를 그냥 상조금 다 받을 수 있어요.
1: 그냥 진짜 상조회네요.
0: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상조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아 우리는 뭐 정말로 상조금 낸 것만큼 오래 가입 뭐냐면 20년 30년 가입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 정도 냈으면 사실은 받을 금액하고 비슷해지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인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들이 한 달에 뭐 50불 100불씩 내 장례금 해야 하면서 안 모아놓잖아요.
1: 그렇죠. 안 모으죠.
0: 안 모으는데 네.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작은 돈을 모아놓으면 나중에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개념으로 저는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장례식 하고 오지만 저도 갑자기 목돈으로 만약에 5,000불, 네. 10,000불 뭐 어떤 분 만약 매장한다 그러면 뭐 장지도 산다 그러면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4개가 쉽지가 않아요.
1: 안 되죠.
0: 예, 정말. 안 예,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상조에 가입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로 유가족분들이 실제로 뭐 금액 돈 하나 내는 거 없이 저희는 상조랑 다 이렇게 장례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누육과 누저지에서 나이가, 그러니까 그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뭐 자세한 거는 상조에 전화해보시면 되겠지만.
1: 네.
0: 자격이 되신다 그러면 저는 100%. 100%. 그리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되게 저희가 코로나 때 어려웠잖아요.
1: 그쵸.
0: 그때 네. LA나 이쪽에서는 막 상조회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뭐 돈을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문 닫아 그런 것도 저도 소식은 들었었거든요. 네네. 잘은 모르지만 들었는데 뉴욕 누저지는 상조회는 그 코로나를 다 겪어냈어요.
1: 다 이겨냈어요?
0: 예, 다 이겨내서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아, 여기는 재정적으로 꽤 문제가 없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자신 있게 제가 직원도 아니지만
1: 네.
0: 가입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이게 뭐 연령 제한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GPT한테 물어봤을 때는 뭐 62세에서 82세 사이
0: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네. 근데 저 자세한 내용은 상조에 이제 뭐 이렇게 좀만 저희 업소록이나 그걸 찾아보면은 상조에 뉴욕도 그렇고 누저지 그러니까 누저지 사시는 분들은 누저지 상조에 가입하는 게 맞을 거고 뉴욕 사시는 분들은 뉴욕 상조에 가입하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셔서 나이 되신다 그러면 가입하시는 거 저는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1: 네, 약간 다른 얘기지만 가족이 뭐 자식이 부모님 들어드리고 이런 것도 되나요?
0: 아 그럼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1: 네, 자 이렇게 뉴욕과 뉴저지에 각각 한인 상조회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일정 기간 이렇게 돈을 내고 매달 내다가 도움을 받을 때는 그냥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한국하고는 완전 큰 차이가
0: 완전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들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쯤 하면은 궁금하셨을 거예요. 김민호 장례원 어디에 있을까? 문의 전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김민호 장례원은 본원이 있는 뉴욕 라클랜드 카운티에서 장례 가능하고요. 뉴저지 주소입니다. 1601 팰리세이즈 에비뉴 포트리에 있고요. 웨체스터 장례원 주소입니다. 64 애쉬포드 에비뉴 답스페리 웨체스터 카운티입니다. 상담하시고 나서 원하시는 곳에서 어디서든 장례가 가능합니다. 김민호 장례원의 상담 전화 347-256-6976번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꼭 벌어지고 나서 상담해야 되는 건 아니죠?
0: 미리 연락 주셔서 사실 나쁠 건 없습니다.
1: 네. 근데 미리 연락을 해서 한참 통화를 하면 힘들지 않으실까요?
0: 제가 알아서 좀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1: 이쯤 하면, 네, 되겠거니. 보통 그러면은 진짜 아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전화하면 시간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전화드리면 될까요?
0: 한 5분에서 1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 뭐 한번 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347-256-6976번입니다. 아, 그리고 저기 북 뉴저지 쪽에, 예, 파크리치 쪽에 새로 오픈 어떻게 잘 준비되어 계세요?
0: 열심히 정말 뼛속부터 갈아엎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서 열심히 고치고 있습니다.
1: 네. 왜냐면 이쪽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얼핏 듣고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0: 실제로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네. 근데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올해 안에는 꼭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0: 교통사고연구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생활백서.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뉴욕 뉴저지에 상조회가 있어서 가능하면 가입하는 편이 더 좋다. 이거를 이제 여러 번 지켜보셨다. 이런 말씀을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갑작스럽게 일을 당하고 난 가족분들 뭐가 제일 뭐랄까요? 막막한가요?
1: 저한테 네. 이제 그 앞에 저희가 광고하기 전에 좀 이렇게 상담 얘기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 뭐냐면 본인분들이나 아니면 자제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이제 있으시니까 이제 그 나이가 있다는 거는 요즘 이제 기준으로 하면 제가 보기엔 한 80, 90 정도 네. 넘으신 분들이 이제 본인분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전화를 먼저 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반은 뭐냐면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좀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려서 좀 이제 병원에 있으시거나 널싱홈에 계시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의료진들이 얘기를 해줘요 보통 네. 아 이제 좀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거의 이제 짧게는 뭐 정말 당일 아니면 길게는 한 몇 주 정도에서 이제 어떤 장례가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좀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예전에는 사실은 얼굴을 보고도 많이 상담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여러 곳에서 좀 이렇게 다니고 하다 보니까는 좀 그거는 많이 좀 힘들어요. 그 대신 이제 전화 상담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만의 이제 노하우를 계속 이제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지 어떻게 좀 해야지 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네.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연락 왔을 때는 전 딱 이것만 물어봐요. 혹시 만약에 본인분이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매장을 하실지 아니면 화장을 하실지 생각해 두셨냐고.
0: 이게 왜 중요할까요?
1: 왜냐면 네. 만약에 매장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장지를 미리 구매를 해 두셔야 돼요.
0: 미리? 얼마나 예. 미리요?
1: 미리 구매하시는 게 왜냐면 장지를 구매하는 게 사실은 쉬울 것 같아도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마다 취향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산속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깔끔하게 공원처럼 뭐 비석이 올라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분들이 뉴욕에서 많이 가는 곳은 예를 들어 뭐 파일론이라는 장지 같은 경우는 비석이 없이 다 이렇게 누워있어요. 네. 깨끗하게 관리도 잘 돼 있고 그럼 반면 또 문과동산이란 저기 좀 롱아인드 끝쪽에 있는 곳은 또 비석이 또 다 서 있어요. 네. 또 그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뉴저지는 사실 더 다양해요. 네. 산세에 있는 그 장지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평지에 있는 장지가 있고 또 도심에 있는 장지가 있고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매장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거는 미리 왜냐면 장지값은 매년 올라요.
0: 예.
1: 장지값과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을 할 때 이제 그 땅을 파줘야지만 관을 묶어 하잖아요. 그 두 개의 비용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장지도 우리가 이제 물론 어떤 분들은 장지를 샀는데도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화장하신 분들이 요즘 많이 계시거든요. 네. 왜냐면 뭐 이사 가는 분들도 계속 탈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일반적으로 매장을 한다 그러면 장지는 미리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화장하시는 분들은 뭐 한국 분들은 뭐 당연히 뭐 낙골당을 간다고 생각은 하시는데 낙골당은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지만 네. 내가 이 화장된 유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저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0: 네.
1: 아니면 따로 뉴욕 뉴저지는 뭐 수목장 공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뒷마당에다 이렇게 뿌려서 하면 그것도 하나의 수목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저는 뭐 저희처럼 뭐 집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왜냐면 당장 뭐 한두 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얘기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매년 오르니까.
0: 네.
1: 그리고 또 그때 가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는 딱 그래서 이제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는 이유가 매장인지 화장인지 결정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매장이면 장지 구입, 화장이면 이 화장된 유골을 어떻게 물론 다 중에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러더라도
0: 미리
1: 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분들이 전화했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전화했으니까 이 전화번호를 자제분한테 줘라. 왜냐면 자제분들이 미리 물어보진 못한다. 우리 정서상. 본인들이 나는 예를 들어 매장을 할 거고 장지 땅 이렇게 사놨고 그다음 네네. 땅 디드 있잖아요.
0: 네.
1: 땅 문서랑 그다음에 예를 들어 저한테 전화했으니까 지금 뭐 제 연락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 주면은 장례식의 90%는 준비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그 나머지 10%는 뭐냐면 누군가가 돌아가셔야지만 장례 일정을 잡고 어떤 식의 장례식을 할지 그때 결정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네. 미리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왜냐면 돌아가실 줄 아는데 우리는 월요일날 저녁에 장례하고 화요일날 뭐 장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딱 그렇게만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만 얘기해 두면 거의 대부분, 아, 그렇네요. 하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 거리시면서 그냥 전화를 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5분이면, 5분에서 10분이면 통화가 끝나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이제 나머지 절반이 이제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노안이셔서, 뭐, 널싱홈에 계시더라도 이제 의료진들께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말로 짧게는 정말로 오늘 전화했는데 오늘 저녁에 연락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0: 네. 그럼
1: 아니면 보통 한 달 안에 길어야 한두 달 안에 이루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세하게 똑같이 얘기는 해요. 매장하실 건지 화장하실 건지 그리고 매장하셨다는 그러면 장기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웬만하면 저는 이제 만약에 왜냐면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서 저랑 장례를 꼭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 여러 군데 전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처음 전화 왔을 때는 제가 환자분이나 돌아가신 분에 대한 뭐 인적사항 이런 거 전혀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큰 틀만
0: 네.
1: 매장하실 건지 화장하실 건지 뭐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릴 건지 이런 것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만약에 장례원을 정하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서 이제 환자분에 대한 정보라는 게 이제 뭐 성함, 뭐 성별,
0: 네.
1: 그다음에 어디에 계신지.
0: 네.
1: 왜냐면 어디에 계신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병원에서 돌아가신 거랑 널싱홈에서 돌아가신 거, 그다음에 집에서 돌아가신 게 다 달라요. 해야 되는 절차들이.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뭐 병동으로 가서 고인물을 모시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는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0: 네.
1: 돌아가시고 나면은 보통 한두 시간 가족분들한테 시간을 주고 유가족이 떠나면 병원에서 이제 트랜스포트팀이 고인분을 안치실로 옮기고
0: 네.
1: 담당 의사가 사인을 하고 유가족이 선택한 장례원이 병원이랑 연락해서 언제 고인분을 모시고 나오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어떤 분이 오늘 돌아가셨다고 해서 뭐 바로 몇 시간을 모시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하루 정도 뒤에 그렇게 모시고 나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려야 유가족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면 저희가 병동에서 모시고 온다고 생각하면 저만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0: 그쵸.
1: 그런 것들 행동 요령을 미리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너싱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병원처럼 안치실이 있는 너싱홈과 그다음에 병원처럼 병원 아니고 그냥 정말 안치실이 아예 없는
0: 네.
1: 너싱홈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안치실이 없는 너싱홈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0: 네.
1: 것들은 보통 소셜워커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가족분들한테 물어본대요. 입주할 때 너싱홈 들어올 때 혹시 장례원 결정한 곳이 있냐. 그래서 연락처를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처를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안치실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면 보통 이제 뭐 1인실도 있고 2인실도 있고 뭐 4인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대로 그냥 고인분을 둬요.
0: 아?
1: 예.
0: 그다 4인이면 다른 분이 계시잖아요.
1: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장례원에서 모시고 나오기를 원해요.
0: 네.
1: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1시간, 2시간에서 모시고 나가야 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가족한테 설명을 드리고
0: 네.
1: 저도 최대한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모시고 가려고 물론 연락이 온다 그러면 저희가 물어보는 게 뭐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너싱홈이면 너싱홈에서 보신 분들 뭐 다 오셨습니까? 뭐 어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인종 예배라는 것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0: 네.
1: 것들 시간을 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최대한 이제 제가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낮에 이제 뭐 장례식 중이면 제가 못 가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진짜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는 저희 트랜스포트팀을 보내서 왜냐면 모시고 나와야 되니까 먼저.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는
0: 네.
1: 집에서 돌아가시는 게 정말 너무 다반사의 종류가 그게 뭐냐면 그냥 노안으로 주무시다가
0: 네.
1: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제 장례 치른 분들 같은 경우는 어르신인데 넘어지셔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0: 갑자기요?
1: 예. 어려서 놀아서 계시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아니면 이제 하스피스 케이스인데 하스피스 같은 경우는 하스피스 이제 그런 병동처럼 병원처럼 있는 곳이 그런 시설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하스피스 에이전트를 끼고 집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분 계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만약에 하스피스 집에서 돌아가셨지만 하스피스 에이전트가 있는 분들은 경찰을 부를 필요 없이 그냥 하스피스 에이전트만 부르면 하스피스 에이전트에 속해 있는 간호사나 의사가 누가 와서 이제 사망 선고를 해주고 그 사망 선고 끝나면 저희가 장례원이 가서 집에서 모시고 나오는 거고
0: 네.
1: 만약에 어르신들이나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보기엔 그냥 노안이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그럴 때는 다 사고사예요. 일단은
0: 네.
1: 그럼 다 경찰을 불러야 돼요. 경찰이 와서 유가족한테 어르신 뭐 어떤 약 먹었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주치가 있으면 주치한테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분이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네가 뭐 사망 진단서에 뭐 사인을 하겠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어르신들 넘어오셔서 뭐 어디 쪄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은 외부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아, 어르신들이 다리에 힘없어 넘어져 돌아갔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경찰들 보기에는 누가 밀었을지.
0: 어, 그러네요. 예.
1: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되게 다르죠. 들어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행동 요령 때문에 만약에 장례원이 저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어디서 돌아가신지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0: 네. 그러니까
1: 저를 정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그래서 상담 시간도 훨씬 길어지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특히 늦어지는 제가 장례원이 한인타운에 있으니까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장례원에 오셔서 돌아가시기라도 장례원 오셔서 이제 상담을 다 해놓죠. 그럼 저희는 이제 딱 기다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돌아가실 분들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장례원을 이제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환자분의 이름, 성함, 어디 계신지 뭐 생년월일 그런 것도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정해 놓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 분들 일반적으로 병원, 널싱홈, 집 이 세 곳에서 가장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행동 요령 같은 것도 물론 이제 지금 제가 방송에서도 어떻게 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지만 또 갑자기 돌아가시라면은 머리가 정말 새하얘지거든요.
0: 하, 진짜 뭐부터 뭘 예. 어떻게 막 이런
1: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 실제로 정말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처음 제가 전화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0: 아유.
1: 예, 그래서 그때는 좀 이렇게 설명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차분하게 최대한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좀 하는 경우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어르신이 있거나 아니면 뭐 널싱홈에서나 아니면 좀 이렇게 어떤 병 때문에 좀 이렇게 치료를 받고 계신데 좀 날짜가 를 좀 준비해야 되는 분들은 그래도 뭐 저를 선택할 이유는 없어요. 저를 선택할 필요성도 없으시고 하지만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 상황에 맞게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할 때는 이렇게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오거나 오더라도 답변을 잘 못해드린 게 되게 이렇게 개인적이고 케이스마다 너무 달라요.
0: 그렇죠.
1: 저도 장례식을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제 이름을 걸고 장례식 한 것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물론 대부분의 한 70% 80%로는 저희가 했던 경험에 의해서 대부분은 다 진행이 돼요.
0: 네.
1: 하지만 나머지 20, 30%는 또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네. 정말 케이스마다 이렇게 달라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전화했을 때는 일반적인 것도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전화를 해서 왜냐면 방송에서 자기 개인사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제가 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화를 하셨을 때는 좀 개인적인 거를 저도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왜냐면 좀 더 저 뭘 알아야 제대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해서 미리 전화하는 거는 제가 고인분을 모시고 있을 땐 전화를 거의 1시간, 2시간 못 받아요. 하지만 연락처 남겨주시면 바로 전화해서 또 답변해 드리니까 미리 전화하시는 건 사실은 정말 하나 손해볼 게 없습니다.
0: 네. 뭐, 지금 앞서 살짝 말씀하셨습니다만, 장례식 중에는 전화를 못 받으니까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순간도 있는데 그 순간에 왜 전화하려고 안 받아? 이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1: 그렇죠. 그렇게 오해는 해주지 마시고, 그러니까 네. 전화 제가 만약 못 받는다 그러면, 아, 못 받는 상황이 있구나, 그럼 이해해 주시면, 특별히 진짜 한 시간 늦어도 두 시간 안에는 바로 제가 콜백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0: 네. 그 본인 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상담하면서 울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1: 아니요. 그분들은 오히려 늘 하시는 말씀이 네. 뭐냐면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려고 내가 좀 알아둬야 되겠다. 예.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자제분들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매장할지 화장할지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괜찮으시고 제가 만약에 마음에 든다 그럼 제 연락처까지 슬쩍
0: 네.
1: 한번 드리라고 그러면 다 준비되셨다고 그럼 네. 제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0: 네. 누군데 이름이 뭐지 하셨던 분이 있다면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전화번호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347-256-6976번입니다. 김민호 장례원 뉴욕 라클랜드 카운티 뉴저지 또 웨체스터 장례원 있고요. 상담하시고 어디서든 장례 가능합니다. 347-256-6976번입니다. 아까 그 장지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뭐 어디에 모실지 이거 결정을 못해서 막 일이 늦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나요?
1: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면 사실은 여러 장지도 구경할 수 있고 그게 있어요. 장지가 마음에 들어도 내가 살 수 있는 땅, 그럼 장지가 네. 넓잖아요. 네. 살 수 있는 땅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0: 아,
1: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장지 같은 걸 문의 오면 저희는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그냥 한국 분들이 많이 가는 장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그냥 말씀드린 그게 다고 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꼭 장지에 직접 전화해서 세일즈맨을 만나서 내가 직접 살 수 있는 땅이 어딘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네. 장지라는 게 이게 야외잖아요. 사계절이 다 달라요. 아, 봄에 갈 때, 여름에 갈 때, 가을에 갈 때, 겨울에 갈 때.
0: 네.
1: 어떤 분들은 나무 밑에 그늘이 있는 걸 좋아하세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자식들이 방문했을 때 그늘에 좀 앉아 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 그늘 지면 이거 잠도 잘 안 자라. 이거 뭐 습기 있어.
0: 예. 네.
1: 너무 달라요.
0: 그럴 수 있네요.
1: 너무 너무 달라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장지를 미리 구매하시는 거 좋고. 그러니까 물론 돌아가신 다음에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앞에 말씀드린 그런 초이스가 거의 없어요.
0: 급하게 그냥.
1: 맞아요. 그러니까 되긴 되는. 근데 네. 초이스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냥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중에 뭐가 마음에 좀 그 내 가족을 방문할 때마다 그게 계속 거슬릴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마음에.
1: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그러니까 잘 선택하고 요리조리 이렇게 고르고 했는데도 이게 뭐가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급하게 결정을 얼마나 또 그게 더 많이 있겠어요.
0: 네.
1: 그러니까 만약에 장지를 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보시고 결정을 해두시고 구매까지 하시는 게 그런 선택적인 것도 훨씬 더 폭이 넓어지고
0: 네.
1: 가격도 훨씬 더 왜냐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없어요.
0: 네. 해마다 가격은 오르고.
1: 매년 오르기 때문에 네. 미리 구매하시면 정말 단돈 100불이라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0: 장지를 구매해두면 거기 관리하는 관리 비용이 뭐 해마다 들고 이런 건 없나요?
1: 보통 장지마다 다 달라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인포메이션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지를 사무실에서 가서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 개인 거래를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한테 뭐 장지를 뭐 팔아줄 수 있냐 아니면 네. 어떤 분들이 나한테 장지를 살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되냐 한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실제로 한국 분들이 이렇게 본인들끼리 누가 뭐 안무개가 장지 뭐 샀다 이렇게 했다고 한글만 써서 나중에 저한테 저 장지 샀습니다 이렇게 딱 주세요.
0: 네.
1: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0: 아,
1: 왜냐면 그거는 네. 장지 사무실에는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처음에 구매하신 분 그분 이름으로 모든 게 돼 있어요.
0: 네.
1: 물론 쓸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 대신 본 장지 오너한테 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뭐 추가 서류를 받아오라고 뭐 사인을 받아라고 해서 쓸 수는 있지만 가끔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본인분이 장지를 사시는 분이거나 장지를 판매하시는 개인 거리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꼭 장지에 가서 그 땅 문서까지 새로 다시 이제 살 사람이든 팔 사람들 이렇게 본인 이름으로 다 바꿔서 좀 완벽하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저는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편입니다.
0: 네. 혹시 그 장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장을 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1: 저희가 이제 윤년이라 그러죠. 그럴 때마다 이제 가끔 이제 이장 개장 요즘에 이제 그 영화 때문에 뭐 파묘라고도 많이 하는데
0: 네.
1: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좀 장례식이랑 다른 게 뭐냐면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보통 그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뭐냐면 본인분들이 이제 벌써 나이가 이제 꽤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분의 부모님들을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려고 좀 정리하고 가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열어보시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0: 얼마나 많이.
1: 그러니까 저는 또 일반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장례비가 만불 들었다 그러면 이장 개장할 때도 만불 듭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장례식은 사실은 장례 비용에 들어가는 모든 웬만한 비용들은 그러니까 화장하면 화장장 비용, 네. 매장이면 매장하는 장지 비용 빼고 나머지는 장례원이 다 유가족한테 차지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네. 얼마든지 사실은 조금 저렴하게 해드릴 수도 있고 좀 더 더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0: 그 이제 비용 문제도 궁금하긴 한데 질문 올려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화장한 유골을 찾아서 우체국을 통해서 타조에서 보내오는 유골을 많이 받습니다. 방금 원장님이 집에 모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뉴저지에서도 가능한가요? 집에서 얼마 동안 모실 수 있냐 이런 질문.
1: 기간은 상관없어요. 저도 저희 가족분들 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 어머니 한국에 돌아와서 모시고 왔을 때도 그냥 지금 계속 모시고 있습니다.
0: 그냥 계속.
1: 예, 그리고 되게 네. 설명을 잘해준 게 뭐냐면 합법적으로 쇼핑으로 보내는 건 우체국을 통해서 보낼 수 있어요. 예. 예, 우체국을 통해서만 보낼 수 있고, 직접인가 내가, 못 쉬고, 뭐,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운전해서 타주 가는 거 아닌 이상은, 네. 저희가 여기서 한국으로도 유고를 많이 보내드리거든요. 우체국을 통해서만 저희가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모시는 거는, 전혀 뭐 어떤 뭐, 1년 안에 뭐, 딴 데를 해, 그런 거 전혀 없고, 집에서 네. 그냥 계속 모시고 있어 상관없습니다.
0: 뒷마당에 나름대로 그냥 수목장 해도 상관없는
1: 그게 바로 한국분 생각하는 수목장인 거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0: 네. 자, 답변이 됐을까요? 네. 메리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었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하셨는데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그래서 이장이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든다.
1: 예,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장은 여러 업체가 껴야 돼요. 그게 네. 뭐냐면 장지에서도 새로 땅 파줘야 되는 비용도 이제 또 추가가 될 거고 그다음에 네. 만약에 비석이 있었다 그러면 비석을 이제 안 쓸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그 비석도 또 이렇게 폐기해야 돼요. 그 폐기해야 되는 비용도 들고
0: 그 쓰레기통 그냥 버리면 안
1: 돼요. 아니죠. 안 돼요. 예, 그 따로 폐기하는 것도 그리고 간혹 가다가 한국 중에서 메탈관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메탈관으로 화장할 수가 없으니까 또 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업체가 끼기 때문에 비용을 산정해드리고 되게 좀 어렵고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0: 야, 메탈관을 썼을 때 화장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뭐 상상도 못했네요. 자,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김민호 장례원 상담 전화입니다. 347-256-6976번입니다. 347-256-6976번입니다. 원장님 이제 가실 때가 됐는데 항상 밥 든든하게 챙기시고요. 건강 챙기면서 일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1: 예, 감사합니다.
0: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이념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 오늘 진행을 맡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입니다. 다음 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정치권의 시선이 청문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공방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요.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까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일부 어영부영 코너에서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어영부영 돌아가는 정치 속에서 딱 부러지게 시사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영부영. 먼저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결의 하우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정옥임 전 의원님도 나오셨고요.
3: 네, 안녕하세요.
0: 장윤미 전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4: 네, 반갑습니다.
0: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어영부영인데요. 예, 다들 느끼셨겠지만 하어영의 어영이 맨 앞에 들어가 있어요. 예. 하 기자님 이거 코너명, 코너 소개 마음에 드세요?
1: 아, 처음에 전 농담인 줄 알았는데요. 갑자기 압박감 같은 게 좀 느껴지네요. 네, 그럴수록 이제 퇴근길에 부담 없이 어영부영 들으실 수 있게 제가 또 어영부영 태도는 좀 텐션을 올리고 네. 재미있게 한번 맛깔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0: 그래도 대장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4: 그러네요. 네.
1: 제가
0: 바로
1: 네. 네, 좋습니다.
2: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4: 기대합니다.
0: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장 뜨거운 뉴스가 지금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긴데요. 어제 출근길에서 긴 입장을 밝혔고 오늘 출근길에서는 청문회에서 답하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갔더라고요. 일단 하 기자님 네. 코너의 명예 중심. 김 후보자가 어제 밝힌 입장 일단 어떻게 보세요?
1: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민원 처리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은 부적절한 청탁이 없었다라는 정도로 밝혔고요. 언론에서 주목한 부분은 역시 브로커 양 씨와 관련된 설명이었는데 브로커 양 씨를 본인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만난 성공한 사업가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과연 지금의 여론과 좀 부합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여론이 좀 맞고요. 특히나 이제 흔히 언론에서 쓰는 클리셰인데 네. 지금 현재의 이슈를 정리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이슈에 대해서는 불법은 없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정도로 겸손한 자세로 낮췄으면 어땠을까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요. 그래야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한데요. 대응단이라든가 대대적인 전면전을 좀 준비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지 않았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 말씀은 어제 해명으로는 충분히 국면전환을 할 정도는 안 됐다. 뭐 이런 정도 얘기네요.
1: 여론은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여론조사가 더 나와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로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나 민주당이 보여지고 있는 지지율은 가장 핵심적으로 하반 곡선을 그리게 만드는 것이 인사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따 얘기 나눌 용혜인 후보자뿐만 아니라 김승훈 후보자 의혹도 말끔하게 정리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0: 하 기자님 말씀 장윤미 네.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4: 저는 어제 출근길에 하 기자님이 이제 불법은 없었지만 좀 부적절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겠지 않느냐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불법은 없었지만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라는 맥락으로 저는 받아들였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불법인지 뭐 불법 통하다 뭐다 한동훈 의원이 굉장히 공세 수위를 높이잖아요. 불법이면 기소하는 거예요. 불법이면 재판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벌하는 거예요. 그걸 못했잖아요. 언제 못했습니까? 한동훈 장관일 때 검찰이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 기록이 있어요. 소송 기록으로 추정되는 걸 이제 살라미식으로 내고 있는데 제일 무게값이 높은 건 그 결과물입니다. 불기소 처분이라는 그 처분. 그중에 소송 기록으로 보이는 수사 기록으로 보이는 걸 다 쪼개가지고 취사선택해서 입맛대로 맥락을 생략한 채 내는 거에 무게감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구성원들을 상당히 결집하게 하고 있다. 이 이슈를 토대로. 그리고 저도 불법은 아니었지만 해명해야 될 부분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좀 기준이 될 수는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후보자의 몫이자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0: 정옥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3: 아 이거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하고 임명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노심초사할까요? 결국은 국민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후보자가 기소유예라는 것도 다 알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론이 안 좋으냐 이런 부분을 좀 민주당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불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과연 그러면 법무장관직을 수행하기에 그런 적절한 그런 도덕성이라든지 또는 윤리의식이라든지 또는 그 행태에 있어서 누가 봐도 당당한 그런 행태의 어떤 패턴을 갖고 생활해 왔느냐 이거를 지금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원 처리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프레임을 씌웠다. 지금 한동훈 의원이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녹취록이라든지 그래서 공익과 관련해서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코로나 신약일 것 같아서 국회의원으로서 민원 처리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나와서 불법은 아니었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다라고 그러고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대응팀을 만들면서 지금 굉장히 그 자료가 어디서 났느냐 성토하는 거는 그럼 기본적으로 내용은 다 맞다라는 전제인가?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이냐 적법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임명을 함으로써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많은가 아니면 김승원 의원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더 많은가 그거의 문제 아닐까요?
0: 그걸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방금 장윤미 대변인도 말씀을 하신 게 지지층이 좀 결집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 너무 거세게 몰아붙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원내 지도부나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결집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실제적으로 그럼 정무적으로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공격을 해서 결집을 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좀 느껴지세요?
3: 만약에 한동훈 의원의 공격 때문에 지층이 결집해서 임명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지금 그렇게 대응팀 만들어가지고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지층이 한 면으로는 결집을 하겠죠. 그러면은 아마 중도라든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저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시켜 하면서도 결집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역결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아니고 한동훈 의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더 당당해야 되는데 계속 뭐가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설사 임명한다 한들 대정부 질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동훈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야권에서 공격하지 않을까요? 예컨대 지금 국방부 장관 새로 이제 지명을 했는데 그 국방부 장관의 그 방위를 하다가 탈영 의혹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 결과를 보세요. 지금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많지만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대통령이 앞에 3자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위기의식 느끼시잖아요.
0: 하 기자님 지금 보면은 아까 약간 언급을 해주신 게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대응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좀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1: 사실 대응팀 만드는 거는 이제 제가 기자상 벌써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청문 TF팀에 거의 매번 참여를 할 정도로 실제로 많은 참여를 해왔거든요. 처음입니다. 네. 처음 보고 아마도 메시지 관리에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장관 후보가 이 청문회를 준비하는 준비 단이 있을 거고요. 민주당의 대응팀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조를 맞출 것인가도 사실은 중요하고요. 그만큼 민주당이 절박했다라는 것 하나하고 저는 다른 측면을 봤는데 네. 민주당 안에서는 이 현재 모든 팩트들이 다 공개됐을 때는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좀 보여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걸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그러니까 이틀 전, 하루 전이죠. 하루 전에 태도가 이슈를 전환하는 거 과정에서의 부족했다라고 하는 점은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준비단 김승원 후보자가 준비하고 있는 이것하고 당의 이슈 전환하고의 흐름이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첫 발의 손을 맞지 않았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0: 말씀하신 것 중에 과정을 다 공개를 하게 되면은 네. 여론이 좀 뒤집어질 네. 수 있다 이런 걸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들일까요?
1: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기소유예와 관련된 사항도 일부 지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 기소유예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기존의 기소유예를 이야기한다면 기소를 유예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여지도 남아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한동훈 의원 쪽에서는 주장을 했지만 반대의 측면에서 검찰이 이것을 그대로 기소했을 때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미 관련자들은 무죄가 나왔다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팩트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예를 네. 들면 수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멘트라든가 관련돼서의 김승원 후보자가 지금까지 불리한 상황으로 지금 프레이밍이 됐던 상황을 예. 반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다라고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4: 제가 조금 예. 첨언하자면 예. 어제도 한 뭐 기자가 이 전체 풀 녹취 같은 걸 뭐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양모 씨가 제가 채널A라고 기억을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나댔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댄 데 대한 후과를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분을 과시하잖아요. 김승원 의원이랑도. 왜냐하면 그 녹취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아, 내가 그러면 알았어. 뭐 한번 알아볼게 라고 했는데 아, 지금 뭐 청와대 한다라고 이게 굉장히 허언증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게 김승원 의원, 한동훈 의원이 지명하는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한다라는 거예요. 양 씨가 그렇게 활동을 할 때 있어서는. 그런데 그런 건 딱 생략하잖아요. 침묵하잖아요.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 다 공개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 공세의 수단으로 내는 게 처벌까지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 그러면 지금 한동훈 의원이 좀 게이트급이라고 하면서 일부 여권 인사들 언급을 하면서 뭐 최재성 전 의원이나 아니면 송영길 의원 언급을 하면서 좀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를 다 열어보고 보면은 야권 인사들도 많아서 오히려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4: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기에 참전하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박순봉 기자님이 취재해서 말씀 주시는 것도 들었는데 둘이 싸우는 걸 보면 우리는 돼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왜 적극적으로 끼어들지 않을까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이런 맥락도 좀 있는 것 같고 이 자료 자체의 어떤 위법성에 대한 조심성, 신중함도 국민의힘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마치 몇몇 언론에서는 한동훈 의원에게 제보가 쏟아진다? 이 제보는 공익 제보라고 전 보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보지도 않아요. 특히 기소계획서 같은 건 검찰이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자료예요. 서부지검에 대해서는 감찰해야 되고요. 이 정도면. 왜냐하면 김승원 의원을 두둔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런 검증의 대상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수사기록이 유출될 때 왜 그걸 처벌하겠습니까? 저희도 형사기록을 보잖아요. 매우 상충하고 충돌하는 여러 사실관계들이 있어요. 예. 문자, 전화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딱 일부만 떼서 보면 그 사람을 인격살인하는 건 1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수사 이런 기밀사항은 유출하면 처벌받는 거예요. 입맛대로 활용하면 처벌하는 겁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3: 저는 그 무슨 당파적인 관점이 아니라 예. 저는 보수주의자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좀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소위 이제 뭐 기소 계획서를 지금 흔들고 있는지 아마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본인이 하나씩 이제 살라미씩 꺼낸다 그래가지고서 살라미처럼 그거를 굉장히 비판하는데 그럴 때마다 보수 쪽에서 이제 반박하는 게 뭐냐면 명태균 수사 보고서라든지 최상병 보고서 때는 그거 자체를 살라미식으로 그렇게 폭로하면서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를 했던 민주당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김승원이라는 후보자가 그 정당 소속이 아닌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민주당이 아 이거는 본질이 아닌 다른 프레임으로 엮은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지명해서 이제 임명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지금 소위 그 신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그 뭐 실제로 신약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의 여부라든지 또 여기 무슨 뭐 머니게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연루가 돼 있으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에서는 그거를 조사해보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만에 하나 국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도 지금 언급돼

0: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아마 이걸 보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선 궁금한 게 많을걸요?
1: 그 검증팀을 하 기자님이 오래 하셨다고 했는데 네. 한동훈 의원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2: 사실 이제 한동훈 의원이 모든 언론에 다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직분에 맞는 역할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시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특검이라든가 게이트가 진행될 때는 검찰에서 모든 정보를 쥐고 있고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소한 변호인들만큼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거든요.
1: 그렇죠.
2: 이런 측면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지금 꺼내고 있는 그러니까 살라미식으로 꺼내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게이트를 말씀을 하셨는데 게이트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이런 여론전뿐만 아니라 팩트하고 정치적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팩트는 일단 양쪽이 다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두고 정치적 동력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게이트를 떠올려고 보시면 언뜻 떠오르는 게 최순실 게이트가 있고요.
1: 네.
2: 그 이전 이후에도 몇 개의 게이트가 있는데 그때마다 동원되는 것이 특검이고 특검을 가기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한동훈 의원은 본인은 빛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야권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가도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뭐 제가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런 동력이 있어야 게이트로 가는 것 같습니다.
1: 지금 평가가 약간 박해서 한동훈 의원이 좀 억울할 것 같은데 한번 불러볼게요. 한동훈 의원님.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김승원은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특히요. 민주당 오빠들은 왜 매번 브로커들을 우연히 만날 수가 있는 건가요? 참 특이한 재주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도 나오셨네요.
4: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아니 왜 한동훈이 왜 나왔냐고 왜 또 오빠 거리냐고. 그리고 한동훈이 도대체 이상한 자료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가세한같이 슈퍼챗이나 받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길이었습니다. 흥분 안 할 수가 없네요. 왜 또 나와가지고 그러냐고 왜. 관심 안 줍니다 그런다고.
1: 한동훈 의원 모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용해인 송태근 예, 가족부 장관 얘기로 나와 좀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5: 이미 나와 계시네요. 저희가 몰랐는데.
1: 이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은 지금 용해인 후보자는 청문회 전까지 말을 좀 아끼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계속 제가 오늘 좀 들어오기 전에 성평등 가족이 쪽에 물어보니까 날짜가 공지는 안 됐는데 18일에 청문회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 열흘 정도 이상 남은 상황인데 버틸 수가 있을까요?
2: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요? 기본소득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라든가 당 분위기를 보면 그리고 용 후보자의 태도 입청을 할 때 보이는 태도를 보면 버티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청문회까지는 간다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소수 정당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을 한 명 정도 배출하고 있고 당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당들의 의사결정 구조가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거든요. 지금 나오는 메시지만 봐도 일단 버틴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1: 장윤미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5: 네, 청문회까지는 갈 거예요. 본인의 의지도 예, 하기 전에 말씀 주신 대로 강력해 보이고 청와대에서 입장도 분명하게 나오고 우리는 의혹을 터는 장소는 청문회다.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임명한 거다. 의혹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해소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용해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청문회가 이제 18일이니까 10일 넘게 남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 네.
5: 뭔가 정치적인 모멘텀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론이 뭐 김승원 의원 한 번, 용해인 의원 한 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소득당에서도 입장이 나왔잖아요. 비례대표와 장관을 하는 하나의 선례를 뭐 남길 필요가 있고 당에서는 그걸 계속 용해인 의원에게 요구하고 있다. 선례라는 건 되게 이제 지침이 되는 하나의 예를 남겨놓는다는 건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까? 라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성장해온 그 배경과 관련해서 비례를 두 번 하고 기본소득당으로서 본인이 이제 성장해온 배경에 있어서 2030이 생각하는 공정과 거리가 있다라는 비토를 2030이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조금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1: 근데 청문회까지 간다라는 건 뭐 청와대도 얘기를 네. 하고 있고 본인도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으니까 명확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계속 갔을 때 네. 민주당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너무 많이 빠질 것 같다. 이런 네. 걱정들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청문회까지 꼭 버텨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5: 전략적으로도 그렇다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뭐 역대 전략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시잖아요. 몇몇 의원분들이. 그러니까 누군가 낙마할 수도

0: 있고 전원이 다 뭐 무사 통과가 될 수도 있고 그 후유증이 덜 남을 수도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 여론이 더 나빠지거나 좋지 않거나 해명이 부족하거나 이랬을 경우를 대비하더라도 모두 청문회 대상이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1: 정옥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그 대통령이 그 이전의 사례도 보면 본인이 지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론이 막 악화되는 후보자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본인이 청문회 전에 지명 철회는 안 하겠다라는 자기만의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오해인지 이해인지 그 부정적인 편견이나 인식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됐다. 그 여론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임명하기가 좀 마음 심리적으로 편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여론이 악화됐다. 그러면 본인도 가뜩이나 아우 이 사람하고 같이 가기에는 내 지지도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했는데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여론이 더 안 좋아지면 지명 철회를 하더라도 좀 부담이 정치적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꾸 이제 그 소위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론을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여론은 우리나라의 이념의 맨 극단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평범한 일상 과 자기 그 삶을 영위해가면서 아주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그러니까 장자크 루소가 말하는 일반의 이제 비슷한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대통령이 지금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같이 끌어안고 가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청문회 얘기를 청와대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명 철회를 하더라도 좀 부담이 덜하죠. 특히 용혜인 후보 같은 경우는 같은 범 여권의 더군다나 민주당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해봐요.
3: 사실은 이제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네. 같은 법여권이라고 하더라도 소통 채널을 좀 활발하게 갖고 있는 뭐 그것이 지금 긍정이든 부정이든 채널을 갖고 있는 당 같으면 아마 긴밀하게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좀 보이고요. 아까 버티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본소득당을 포함해서 진보정당들은 버텼기 때문에 원내정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버티는 것만큼은 본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라고 네.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싶고 이 긴 서사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한마디로 설명이 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장은 청문회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청와대가 좀 판단의 여지, 그러니까 판단의 결심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2: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지금 기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 후보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려요. 그리고 청문회라는 게 일단 열리잖아요. 그러면 후보자를 놔두고 여야가 당파적 싸움, 정쟁에 또 막 매몰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진짜 억울하면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는 것도 후보자로서의 저는 소임이라고 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계산을 한다라고 보여져요.
1: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청문회를 가면 그럼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청문회까지 가는 건 예견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들어오기 전에 국민의힘 쪽에 물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용혜인 후보자가 평소에 질의할 때 이제 많이 흥분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만약에 이게 답변이 썩 좋지 않고 이러면 버리는 그런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돌파가 가능할 것 같으세요?
3: 돌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종욱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마이크가 평소에 오지 않은 정치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억울해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어떤 장이 열려서 그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가 주어졌을 때 이게 지금까지 기본소득당이 가져온 가치라든가 지금 현재에 쓰고 있는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도 있겠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1: 지금 상황에서 한번 홍준표 전 대구시장 불러보고 싶은데
4: 아주 엉망입니다. 술집 정치하는 김성원이나 철부지 같은 좌충우들 용혜인이나 이대로 가단 지지율 20%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보고 내는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렵다. 네, 그래 봅니다.
1: 한동훈 의원은 일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4: 일을 잘하는데 2년 동안 이재명 대표를 잡아 넣으십니까? 못 넣죠. 방자하다. 네, 그래 보고 그자 얘기는 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0: 마음 상하셨구나.
4: 자회자가 그렇게 편향적으로 하면 안 되죠.
1: 장동혁 네, 대표보다도 못하나요?
4: 장동혁 대표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자파식으로 진행하면 안 되죠. 방자하다.
1: 조국 혁신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조국 전 대표 혁신정책연구원장이죠. 지금 레드팀을 자처하면서 민주당을 많이 공격을 하고 있고 또 반면에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그들이야말로 간신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조국 전 대표 왜 이렇게 강하게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 같으세요? 하 기자님.
3: 모르죠, 사실.
0: 네,
3: 사실은 알 수는 없는데 네. 추론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표를 봤을 때 총선이 많이 남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너무 사건이 많기 때문에 스케줄상으로 총선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네. 스케줄상의 총선을 생각해보면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필요하냐. 합당이 필요합니다. 제가 합당이 필요하다는 거 합당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정치 세력의 측면에서는 그런 그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국 원장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한다면 또 필요한 게 뭐냐? 존재감이죠. 네, 존재감이고 또 필요한 게 뭐냐? 본인이 합당을 하려고 하는 세력에 본인 스스로 본인의 메시지를 던져서 결집시키는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이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다면 논리적 정합성이 딱 떨어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5: K라디오
6: 제1회 홀19 대 뉴욕유저지 스팀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시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며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19배 팀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입니다.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라고 포도 박스당 14.99,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4.99, 적상추 청상추 번들당 99장, 노란 옥수수 4개당 1.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3.99, 양념 목등심 불고기 파운드당 8.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0: 사실 제가 들어오기 네. 전에 좀 민주당 의원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평택에서의 상처.
1: 그렇죠.
0: 그 마음이 아픈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합당을 한다고 하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그 총선 준비를 의원들이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민주당과 합당에 도움이 될까요?
2: 저는
0: 정대변인님?
2: 근본적인 의문이 이거예요. 이렇게 레드팀을 자처하고 민주당을 향해서 간신이라고 하면 합당이 잘 되나? 그래서 조국 원장의 이런 선택에는 거기 12분의 이제 한 분은 이제 아 그래도 승계를 했으니까 12분이죠. 의원분들이 계시는데 동의와 수기와 합의가 된 행보인가?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한다면 더 원하는 건 당연하게도 조국혁신당입니다. 민주당이란 울타리가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몸집 부풀리기다, 뭐 레버리지를 뭐 활용하는 거, 뭐 여러 평가가 나오는데 과연 맞는 전략인가? 이게 민주당 구성원들, 당원들한테 상처를 주는 방식이면 안 될 텐데 라는 개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0: 정옥이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3: 저는 사실은 제 3자로서 그 상당히 이렇게 피상적인 부분만 제가 보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그 진영 내에 조국 전 의원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는 사람들은 조국 전 의원이 굉장히 희생을 많이 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대요. 그런데 이제
2: 고초를 겪었다.
3: 본인이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거는 본인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빼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때 뭐 조적조 또 뭐 조스트라다무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자기의 어떤 본성에 더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제 4년 남았나 다음 대선이 그러면 뭔가 이제 대안으로 누구를 할 때 이렇게 하나의 기록을 남기는 것. 나는 레드팀으로 충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거야를 지금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 물론 이제 더 본질적인 건 두 분이 말씀하신 총선이라든지 합당에 있을 거고요. 사실은 레드팀이라면은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문제. 김승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해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레드팀이면은 가서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만인이 다 알게끔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내부에서 그 조국이라는 정치에 대한 호불호가 이래서 갈린다. 이렇게 보여져요.
0: 하 기자님, 그 네. 조국혁신당 내부는 자강파하고 뭐 합당파랄 거 이렇게 좀 갈려져 있는 건 아니에요?
1: 이전까지 명확하게 갈려져 있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자강이라고 했을 때도 합당을 원하고 합당이라고 했을 때도 자강을 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조국 원장이 내놓고 있는 메시지 같은 경우도 네.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세제 개편이죠. 그리고 레버리지 ETF 문제라든가 공소취소 문제라든가 이 핵심적인 사안들 이 메시지가 뭐냐면 여론조사기관에서 이야기하는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하반 곡선 그리는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0: 예.
1: 이런 것을 명확하게 타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아마 지금 조국혁신당 내부나 아니면 조국 원장이 바라고 있는 그림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강보다는 합당 쪽이 아닐까? 뭐 합당을 위해서도 자강을 해야 하는 쪽이 아닐까 이렇게 약간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예.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합당을 원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요. 썩 반기지 않고
2: 공격을 자강이라고 생각하시나?
0: 존재감을 키우는 그런 그림일까요?
1: 그렇죠. 이거를 사실은 정치공학적으로 정치부 기자들이 해석하는 식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결과론적으로 합당을 하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상상할까라고 싶지만 진짜 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존재감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 이후에 정치 지도자로 누가 등장할 것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김민석 대표가 최근 몇 군데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
0: 네.
1: 의외로 조국 원장이 이전과는 좀 다른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지금 드러내는 존재감의 표는 또한 분명해 보이기도 하고요.
3: 저도
1: 네.
3: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본인이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하니까 심리적으로 그런 데서 표출되는 하나의 그런 그 행태라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분명한 카드가 있고 대통령을 움직일 만한 뭔가 지렛대가 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그리고 자강 합당 그러는데 합당하면 그게 무슨 자강이에요.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건 제 생각이니까. 아니면은 1대1로 수평적으로 합당이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아마 그 나머지 그 11명인가 12명도 생각이 조국 원장하고 똑같지 않을걸요?
2: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제가 듣기로도 좀 부담을 갖는 의원들도 아, 있다. 그렇구나. 너무 때린다.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1: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
4: 조국입니다.
2: 나오셨는데요?
4: 합당을 운운하기 전에 먼저 사과부터 하십시오. 어머.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해요 나한테. 조국이었습니다.
2: 아니 뭘 사과해야 돼요?
0: 조국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여쭤보면은 조국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왜 사면도 해주고 그리고 수석으로도 임명도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4: 최근에 제가 팀 레드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웃고 넘어갑니다. 조국이었습니다.
0: 저도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네.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개헌은 이번 정부에서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는데요. 사실 어제 김민석 대표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서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 연설에서 반박한 그림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하 기자님?
1: 저희 이제 정치부 기자 생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 박순봉 앵커도 정치부 생활을 오래 했고 사실은 여기 다 정치권에 계신데 보통의 대표 연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 네. 그래도 좀 들어주는 척은 합니다. 그러니까 A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음날 그냥 B를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반대하는 경우는 저는 굉장히 드물게 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사실 정점식 원내대표의 이 연설이 민주당을 향한 것이었느냐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본인의 국민의힘 내에서의 어떤 지지층을 향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향후를 좀 동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는 판단 좀 듭니다.
0: 네, 그 말씀은 장동혁 대표하고 좀 궤를 같이 하려고 한다? 뭐 여기까지 가는 건가요?
1: 사실 이것도 어려운데요. 뭐냐면 정점식 대표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흔히 말하는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들은 영남권 의원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에너지가 좀 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이 존재하는 거죠. 본인이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대척에 두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이 지지층에 분명하게 호소를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양수겸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판단도 좀 드네요.
3: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건 아니고요.
1: 정점식 원내대표가요? 거기까지는 아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3: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떤 때는 상당히 그 국민의 힘이 나아가야 될 방향, 물론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보수 정당이 나가야 될 방향은 중도 보수를 확실하게 챙기면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보수의 가치는 이것이다. 헌법이다. 그거를 분명히 하면 되거든요. 시장 경제하고. 근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 그런 줄 알았어요.
1: 그렇죠.
3: 그런데 또 어떤 때 보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또 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가서 초청했잖아요. 그러더니 거기서 또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얘기해갖고 제가 뭐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당원이 아니야. 국민을 보고 가야 돼. 뭐 이런 말을 들었다라는 게 또 언론 보도에 나와요. 그래서 이 원내대표가 지금 햄리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는 분명한 전략적 선택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여의치가 못하니까 때로는 통일전선 전술 비슷한 걸 쓰는 건가? 막 저도 이렇게 보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요번에 이 개헌은
0: 예.
3: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이제 그 대표 연설에서 자기는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청와대를 좀 당혹시켰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개헌 때문에 이거 마이크가 왜 이러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0: 네네.
3: 개헌 때문에 그 조정식 국회의장의 예. 그 한마디 예.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솔직히 대통령의 그 연임 여부와 관련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보수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확실하게 선이 거지지 않은데 개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점씨 원내대표가 개헌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탁 잘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개헌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왠 줄 아세요? 선관위 개혁하려면은 원 포인트 개헌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김민석 대표가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에 더해서 지금 청와대는 오히려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 그 개헌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선을 긋는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지금 이 홍익표 정무수석의 그 입장 표명에서.
0: 근데 홍수석은 연임 개헌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좀 네. 읽히기도 하더라고요.
3: 네. 네.
1: 그러니까 이번에 이 르몽드 의지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당하고 청와대하고의 교감 없이 이 메시지가 던져졌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당대표의 성정상 본인이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이것도 뭐 사실은 제가 확인된 부분은 아니고 관례상 봤을 때 그리고 김민석 대표를 평소에 봤을 때 그런 것 같고요. 연임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사실은 지난 주말에 한겨레 보도로 나왔죠. 내가 도둑질을 안 해야 한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메시지에 좀 이어서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어떤 자리를 만들든 간에 계기를 삼아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2: 근데 저는 의아한 게 제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 그런 것도 보면 아니 연임을 안 한다고 얼마나 많이 더 얘기를 해야 돼라는 반응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당대표 때 이거 헌법상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한겨레 보도도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아 야당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좀 말씀하시죠 라고 했더니 아니 도둑질을 안 한다는 걸 그걸 굳이 말로 해야 되는 겁니까? 심지어는 장동혁 대표를 만났을 때도 개헌조진서를 국민의힘이 갖고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헌법의 명문으로 어떤 임기 연장이나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건 해당 대통령한테는 적용도 되지 않는다라고 너무나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경로로 더 얘기를 하기를 바라는 거지. 아, 국민의힘은 진짜 얘기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 국면을 끝까지 갖고 오려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말에 어떤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하란다고 안 되는 걸 굳이 막 정색하고 나와서 안 할 겁니다 하는 거는 좀 모양새도 이상하고 맞지 않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 기자회견이 됐든 뭐가 됐든 꼭 이걸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더라도 이게 언론과 소통하는 창구는 분명히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당연하지만 질문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럼 답변하는 형식으로 마침표가 찍힐 거다. 더 이상 국민의힘도 이거를 공세 수단으로 가져가는 건 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제가 국민의힘 당권파를 굉장히 비판하는 입장이잖아요. 보수주의자로서. 그런데 그 개헌을 이렇게 그 국면을 끌어올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올공에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단지 이제 그게 대표 연설에서 나오니까 그 소위 이제 우파 쪽의 그 지지자들 중에 그 연인과 관련해서 아마 우려를 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는 배경에는 아마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동안 쭉 신뢰를 축적했으면 그러지 않겠죠. 근데 물론 이건 개헌과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예를 든다면은 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그런 선언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펴? 라는 그런 몇 가지 이제 그런 소위 상당히 그 의구심이 생길 만한 그런 정책 방향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겠죠.
0: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연임 개헌 없다는 거 충분히 얘기를 했다. 그런데 정 의원님 말씀은 의심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그렇다면 이게 근데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하 기자님 보시기에는
1: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게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면서 연임과 공소취소 이야기가 네. 나오죠.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 분위기를 또 들어보면은 자 그래 그러면 대통령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 연임은 하지 않겠다 공식적인 선언을 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 연임과 관련된 이슈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까?
3: 아니 또
1: 연임하지 않는군 이럴까? 아니라는
3: 아니죠.
1: 거예요.
3: 맞아, 맞아. 물론 그렇죠.
1: 예, 아이 또 거짓말하는 군 이렇게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워.
3: 맞아요. 그 말씀이 맞는데 그 저는 국민의힘에다가도 그 얘기하거든요. 저기 뭐야 민주당을 보고 하지 말고 국민 특히 그 중도의 두터운 중도층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름말을 타워주면 아마 국민의힘은 그걸 갖고 또 문제를 삼더라도 대다수의 국민이 얘기했잖아. 일단 지켜보자고 이렇게 되겠죠.
1: 사실 이제 원래대로 하면 사건이 많지 않으면 김인석 당대표의 대표 연설은 일년 네. 톱이고 각주를 따라서 막 해석을 했을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김인석 대표가 개헌 이야기를 꺼낼 때 이미 연임 이야기는 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이것도 연임을 안 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고요.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있고 뭐 언론이나 여론도 그렇게 해석할 여지 여유도 없는 상황인 거죠.
3: 아니 저도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아, 예. 아니 시원하게 그 한 줄로 하면 될 걸 모르겠어요.
0: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 와중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올림픽공원으로 갔거든요. 이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 운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올공이 그랬어요. 정치적인 생명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버티는 근력을 길러주게 됐으니까 이게 이분의 코어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원래는 중폭개각이 예측되진 않았었잖아요. 소폭개각 네. 뭐 비어있는 중기부나 법무부 요 정도였는데 그러면서 지금 모든 게 어쨌든 원팀이 되고 있다 이런 언론 전망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뭐 단합하고 있다 외부에 이제 적이 있으니까 공격의 대상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올공으로 또 올인하고 주말마다 원래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오늘도 이 특검이 발족했고 어제 그러니까 특검 직원들과 또 거기 언번 보셔야 되는 체육회 사람들이 서류 작업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봉쇄되어 있으니까 경찰 도움을 받아서 가는데 사람들이 또 막아선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그 막아섰을 때 모인 그 군중의 숫자예요. 네. 연합뉴스 TV 보도를 보니까 50명, 50여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쪼그라들었지만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에게. 이거는 아마 정치하는 내내 놓칠 수 없는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든 차를 돌려가는 거죠.
0: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사진을 저희가 띄워놨는데 확성기를 장 대표가 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사진이 그림인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보수주의자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3: 보수주의자로서 네. 바로 저런 거부터 저기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수도 없이 수도 없이 네. 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그 다시 윤으로 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은 윤 오멀이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왜 또 올림픽 공원에서 꽃 과 이제 그 북을 치면서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봤대요. 토요일 날 어떻게 됐어요? 나는 궁금하더라고.
0: 그거도
3: 없었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흡수 뉴스에 나왔다고 호언장담 해가지고 혹시 나올까봐 나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안 나왔어요?
1: 예. 그런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 가면 아주 커다란 전광판에 곳곳에 다 모든 언론 보고 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3: 아니 그래서 지금 예. 제가 볼 때는 저런 그 일련의 행태에는 아마 한동훈 의원을 좀 의식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50명 얘기하셨잖아요. 저 숫자가 당권을 유지하는 데는 천운이 따르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선거,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선거는 결국은 황금 분할로 이루어져요. 철저히 심판해요. 민주당도 그 심판의 대상이지만 소위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만약에 오르면 아마 표를 많이 얻을 거고 옳지 않으면 심판받겠죠. 근데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 한국 정치를 본 사람으로서 보자면 지금 심판받을 사람 많아요.
0: 좀 장 대표를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3: 아니 그렇죠. 뭐 제가 뭐 양심이 얘기를 하는 건데.
0: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좀 안정이 됐다 오히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게 몰아낼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의원들이 많이 하잖아요.
3: 저 오늘도 그 소리 들었어요. 그 모 인사들하고 점심을 하는데 계속 가고 연임도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당권은 천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선거에 이기면 저 선거에 이기면 평론도 안 할 거예요. 완전 은퇴할 거예요. 네. 어머. 이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지금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측면이 있는데 세상에 민심과 당심이 다른 그런 정당이 양대 정당으로 버티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상당히 왜곡시킨다고 보는데 어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프로그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네. 최소한 장동혁 대표만큼은 그를 바라볼 때 정치적 상상력을 더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실수한 거예요. 저는 올공이 공정이라는 이슈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처음 생각했거든요. 공정 이슈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리고 혹시 장동혁 대표 연설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3: 아니요. 우리 많이 봤죠. 예. 네.
1: 올공 시위에서 연설을 할 때 보면 그 진심이 현장에 전달이 됩니다.
2: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네. 이게 저는 약간 종교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구나까지도 좀 보여져요.
3: 아니 그러니까 그 능력을 네.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게 맞다고 보세요?
1: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 저는 구도의 문제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좀 냉정해져야 한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홍윤 선배 꼭 남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너무 인터넷으로 걸지 않으셨으면 저처럼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같이 가셨으면
3: 아니 뭐 저는 이제 어차피 은퇴할 때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1: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 아니 근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 지금 너무 흥분해서 약간 까먹었는데 아까 얘기하시니까 이것도 저 개인의 상상력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건 정치 영역이 아닌데 그렇죠. 그게 종교의 영역이지.
1: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트럼프가 해오는 지금까지 해왔던 성공의 스토리, 성공의 서사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3: 그러니까
1: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3: 첫 번째 단층선은 요번 11월에 과연 미국 사람들은 어떤 중간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제가 지켜볼 거예요. 이게 만약에 민주주의의 21세기 판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저 한 사람만 위기의식을 갖는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네, 민주주의의 최악의 상황이죠.
0: 정우희 모야님 은퇴를 걸지 마시고요. 서울시장 선거하고 네. 좀 연동을 시켰던 네. 김민석 대표님 얘기도 잠깐 들어볼까요?
5: 네,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제가 여당 대표인데 장동혁 대표가 여당 대표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패널들도 자리를 좀 섞어앉는 게 어떨까. 그래서 하원영 기자가 앵커 자리를 가지고 다 섞어 한 바퀴 도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0: 제가 제일 많이 기대했던 건데 약간 아쉽네요.
5: 저는 약간이 많이 아쉽습니다.
2: 예. 그래도 많이 발전한 거예요.
5: 고맙습니다.
0: 이틀간 박재영 앵커 대신해서 진행 맡은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진행하는 동안 너무 즐거웠고요. 청취자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코이모 고구마 15파운드 한 박스 44불 99, 아삭이 고추 1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싱글 박스 27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8불 99. 오리온과 매일 유업 인기 상품 특별 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해진 신앙과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뉴저지 교회 협의회가 주최하는 2026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48년 목회의 여정을 걸어온 서울 신길 성결교회 원로 이신옥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말씀과 영성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13일 주일까지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에서 열립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주일은 오후 5시입니다.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 370 데모레스트 에비뉴 클로스터 뉴저지. 성도 여러분이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문의는 이창성 목사 201-456-9355, 201-456-9355번으로 연락주세요. 뉴욕 한인 변호사 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정기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걸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무료 법률 상담에서는 이민과 시민권 신청을 비롯해 위임장, 의료 대리인 지정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무료 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아니 롱 위켄이라더니 짧아도 너무 짧았던 네, 노동절 연휴가 지나고 나니
1: 네? 언제가 롱 위켄이었나요?
0: 그랬대요. 지난 주말이 그랬대요? 롱 위켄이었답니다.
1: 그랬군요.
0: 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결부터 완전히 달라졌네요. 네, 끈적거리던 이런 습한 공기가 거치고 가을이 한껏 다가온 그런 화요일 오후입니다.
1: 맞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뭐 여기저기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0: 많으실 거예요.
1: 네. 뭐 차 타고 멀리 가셨던 분도 계실 거고
0: 네.
1: 또 집안에서 방콕으로 떠나셨던 분들도 그 콘텐츠 세상으로 떠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고요.
0: 콘텐츠 세상.
1: 네.
0: 이불 밖은 위험해.
1: 네. 오늘도 일터에 복귀하셔서 온몸이 좀 찌뿌둥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0: 그렇죠.
1: 스트레칭 한번 쫙 하시고요.
0: 네.
1: 이 연휴 뒤에 나른함을 싹 씻어드릴 저희 한시 음악다방과 산뜻하게 음악 들으시면서 충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산뜻하다. 와, 산뜻한데. 자, 오늘 9월 8일. 9월 8일 오늘은 유네스코가 네. 지정한 세계 문해의 날.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1: 아, 왜 항상 그런 거를 시키는 거예요?
0: 앵커잖아요.
1: 한글로 정확하게 또박또박 네. 읽어드릴게요. 네. 세계 문해의 날 되겠습니다.
0: 네, 영어로는?
1: 영어로는 뭐예요?
0: 영어로 읽어달라고요. 네. 거기 있잖아요.
1: 영어로 영문과 나오신 성원 씨가 좀 읽어주세요.
0: 제가 영문과 나왔다고요? 1966년에 제정된
1: 네.
0: 문해력의 가치, 즉 글을 읽지 읽고 쓰지 못하는 네, 글을 읽고 쓰는
1: 맞아요.
0: 이런 가치를 전 세계에 외쳐온 뜻깊은 날이기도 한데요. 현대사회가 아무리 AI 시대고 초첨단의 시대라고 해도 여전히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나란 말씀이 징기게 달아 이 문자으로 서로 삼았디 아니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아서
1: 네. 네,
0: 이런 성인 인구가요. 유네스코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12%가 아직도 어르신들인데 어린인데도 글을 쓰지 못하고 읽지 못하시고 한 인구로 따지면 7억 3,900만 명 정도 된대요.
1: 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직도
0: 네,
1: 글을 못 읽고 계세요.
0: 못 읽고 쓰지 못하시고.
1: 네, 한글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네, 문맹률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0: 그렇죠.
1: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네, 아직도 이렇게 문맹률이 높다고 하니까
0: 네네.
1: 네.
0: 저희 부모님 세대셔분만도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1: 네.
0: 글을 못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나중에 한글 뜨셨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1: 그러신 글. 분들 학교를 못 다니셨던
0: 네, 맞아요.
1: 분들이
0: 특히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 맞아요.
0: 여자가 무슨 학교냐 뭐 이러고
1: 맞아요.
0: 안 보내시고 이래가지고
1: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또 학교에 갈 형편이 여의치 않으셔서 예, 네. 못 가셨던 분들도 많으실 네. 거고요.
0: 애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1: 근데 이렇게 아니 근데 또 옛날뿐만이 네. 아니에요. 지금도 뭐 저희 집에도 살고 있죠.
0: 문맹들이 있어요.
1: 문맹이 있죠.
0: 무슨 얘긴가 하실 텐데요.
1: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0: 아 한글을 못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우리 집에.
1: 맞아요. 정말
0: 뭔 읽어.
1: 인터내셔널 리터러시 데이 이렇게는 읽지만
0: 네.
1: 한 세계 문해의 날 이렇게는 모르는
0: 그러니까.
1: 그런 아이들이. 네.
0: H마트 영수증도 못 보고요. 한 식당 가서 벽에 붙어있는 그거 못
1: 메뉴.
0: 본다니까.
1: 맞아요.
0: 가격만 보지 숫자니까.
1: 맞습니다.
0: 이게 뭐가 지금 20불인지 몰라요.
1: 아니 그래서 또 어렸을 때 여기저기서 그 한글 학교 다닌 친구들은
0: 네.
1: 읽을 줄은 또 아는 친구들이 많지만
0: 네.
1: 뜻을 전혀 모르고
0: 또 모르고
1: 네
0: 어...
1: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0: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1: 해요?
0: 꿀팁을 또 드렸잖아요.
1: 그랬죠.
0: 한글을 깨치는 꿀팁. 예.
1: 패스워드 바꿔서
0: 네.
1: 너 한글 공부 안 하면 이거 안 알려준다.
0: 네, 우리 네. 아이들에게 제발 좀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제발 좀 한글 좀 가르쳐주세요.
1: 네. 우리 아이들 한글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화요일 되시기 바라면서 한시
0: 네.
1: 음악다방 문을
0: 네.
1: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0: 이 문맹률이 12%라는데
1: 네.
0: 우리 애들도 여기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1: 안 되죠, 안 되죠.
0: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는 화요일 오늘 닐 다이아몬드의 송송 블루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시 음악다방.

0: 아, 가을 오니까 아주 이런 노래가 가을가을하게 굉장히 땡기네요.
1: 아, 목소리도 완전히 가을 목소리인데요.
0: 그러니까 제 목소리잖아요. 쌍, 쌍.
1: 감독님이 예.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네. 화요일 오후 어김없이 찾아오는 한시의 음악다방에 이성훈, 성령화 씨 주말 잘 지내셨나요? 저는 보내주신 상품권으로 칼국수 한 그릇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0: 아, 잘 오셨구나. 네. 네.
1: 오늘도 좋은 방송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길 하고 그날 가셔서 드신 이 음식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해물 전복 칼국수하고 칼국수 드셨다고.
0: 맛있으셨기를.
1: 아니 사진을 보니까요.
0: 기가 막히죠.
1: 정말 푸짐하네요. 말 그대로 정말 푸짐합니다. 네. 전복도 하나 턱하니 통짜로 올라가 있고요.
0: 이야. 이야. 요거를 매주 저희가 선물로 네, 20불짜리 상품권을 드린다는 거.
1: 야, 저
0: 칼국수가
1: 아직...
0: 16불 9구니까 네. 3불이 또 남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드로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자전 같은 거 네. 시키시거나 녹두전 혹은 만두 이런 거 시키셔가지고 한 3불, 4불 내고 오시면 돼요. 팁도 없으니까. 네. 얼마나 좋아.
1: 아, 아직 점심을 안 먹어서 그런지 이 사진을
0: 말을 굉장히 더듬네요. 말 안 먹어서 그런지.
1: 아, 이 사진을 보는데 아주 그냥 침이 톡톡 떨어집니다.
0: 야, 네. 앞으로 저희 식전의 공복이니까요. 저희 생각 조금만
1: 해주삼. 아니에요. 보내주셔서 보내주삼. 감사합니다.
0: 보내주삼. 네, 관장님 좋은 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저희 단골 손님들 잠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우울한 이야기,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이야기, 뭐 혹시라도 뭐 이 비밀이 무슨 누구에게인가 전해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완전 100% 비밀이 보장되고요. 정신건강정보 그리고 기관을 안내도 해드립니다. 에스더아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으로 전화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1: 아니 보통 새벽 시간에 네. 이렇게 막 그런 우울한
0: 우울감이 갑자기 올 수 있잖아요.
1: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0: 살아서 뭐해? 내가
1: 친구한테 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을 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 얼굴을 거울로 보다가 살아서 뭐해? 막 이런 생각.
1: 일찍 주무세요. 일찍.
0: 아, 그러니까.
1: 네, 하여튼간 네. 새벽에 그렇게 네. 막 갑자기 통화할 사람도 없는데 그런 기분이 들 때. 24시간 언제든지 전화를 네. 받으시니까요. 네. 네, 편안하게 전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 줄기세포의 그 끈질긴 생명력으로 만든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 동충하초와 산삼을 더해 더 깊은 효능을 갖고 있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최상위 1% 이스라엘 사막 청정 에너지 야엘 네게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718-500-3350, 늦어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1: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 그리고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에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해드리고요.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는 곳,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실 수 있는 곳,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번입니다.
0: 건강을 위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진행이 될 겁니다. 아, 9월 26일이고요. 토요일 오전 10시예요. 9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플러싱 149가에 위치하고 있는 제일교회, 플러싱 제일교회에서 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에서 주최하는 커뮤니티 건강 웰니스 박람회가 열립니다. 뉴욕시 정부기관과 커뮤니티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사와 예방교육, 미술치료와 푸짐한 경품까지 온 가족 건강을 위한 알찬 행사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KCS로 해주시면 돼요. 718-939-6137번입니다. 어우, 음악에 딱 맞춰 끝났네요.
1: 맞췄어?
0: 어, 이거 정말, 정말 진정한 방송의 프로 아니면은 못한다는. 네. 한시의 음악다방, 아, 지금 단걸손님들과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화요일 1부에 보내려면서 항상 첫 번째 시간은 주간 베스트 결과를 발표해 드립니다. 자, 지난주 주제.
1: 네, 미국에 살지만 참 이럴 때 미국 문화는 이해하기 어렵다.
0: 어렵다.
1: 네,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사연을 받았는데요. 네. 사연 참 재밌었습니다. 아우. 총 네 분의 사연을 네. 저희가 나눠봤었죠. 네.
0: 이병헌 사연도 있었고요. 화장실.
1: 네, 뱃살 출렁.
0: 출렁출렁 사연도 네, 있었습니다.
1: 가슴 털 아주 휘날리던 네. 그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0: 자, 사연 보내신 분들은 요 시간이 얼마나 여기 그냥 손이 그냥
1: 쫄깃쫄깃 내가 1등을 했을까?
0: 나를 빨리 불려. 나를 빨리 불려. 내 이름을 불려. 자.
1: 대망의 자원
0: 발표합니다. 참 이럴 때 미국 문화 이해하기 어렵다. 장원, 장원은
1: 뉴저지에 살고 계신 존
0: 김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화장실 문틈 사연 기억나세요? 그 그렇죠. 밖에 보이는 거?
1: 네, 굳이 열지 않아도.
0: 네, How are you? 사연.
1: 멀리서 있어도 다 보인다는, 네.
0: 그 서로 다 보이는데 굳이 왜 안에다가 똑똑똑 하면서 네. 영어도 안 되는데.
1: 맞아요. 왜 하와유를 하냐고요.
0: 왜 하와유를 하냐고요. 네. 아, 이해 안 된다고요.
1: 자님께는 네. 한아름 상품권
0: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카톡창에 영문 성함과

0: 아, 출렁. 아, 출렁, 출렁.
1: 네. 네, 몽이 어머니.
0: 몽이 어머니.
1: 네, 목걸이 꼽으셔서 눈을 좀 힘드셨지만, 네. 맛있는 국수집
0: 상품권을 가지게 됐어요. 네. 다 그 출렁출렁 덕분입니다.
1: 맞아요.
0: 출렁.
1: 맛있는 출렁. 국수 드시러 네. 가시면 되겠습니다.
0: 이 국수집 가셔서 아무리 드셔도 배가 출렁거리잖아요. 여기에는 글루틴이 적기 때문에 밀가루를 적게 넣고 메밀로 만들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국수집이 되겠습니다.
1: 아, 그리고 팁 걱정 하실 필요 없잖아요.
0: 네, 팁 걱정. 네. 네, 그런 또 식당이에요. 그리고 그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 중에 네. 저희가 또 한 분을 추첨했죠.
1: 심사위원 상품권.
0: 네.
1: 네. 역시 국수집 20불 상품권 네. 보내드립니다.
0: 오랜만에 오신 뉴욕 브롱스에 사시는 우리 순이님께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요거는 저희가 공정하게 이름을 적고 로러리를 돌려서
1: 맞아요.
0: 저희가 뽑습니다. 랜덤하게. 자, 순이님 축하드려요. 자, 이 세 분, 두 분은 2등하신 분과 우리 순이님께는 저희가 카톡으로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그러나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은 도통 뭐 어차피 안 하시니까 상관이 없고요. 참여해주셨지만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 죄송합니다.
0: 죄송하기도 하지만
1: 네.
0: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1: 그럼요.
0: 이게 매주 있어요.
1: 있으니까요.
0: 네, 매주 있습니다.
1: 그럼요. 그럼요. 그럼 또 저희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사연
0: 주제를 또 해드려야 되겠죠.
1: 설명해드려야죠.
0: 자, 9월 아니에요, 영화 씨.
1: 가을을 맞이해요.
0: 가을입니다. 가을은 저 같은 추남. 추남의 계절이죠. 추남.
1: 추남 추녀의 계절.
0: 추녀는 좀 괜찮은데 추남은 약간 좀 상태가
1: 네.
0: 좀 거시기합니다. 자, 9월의 가을 정치를 듬뿍 담아서 이번엔 진짜 말 그대로 주간 베스트
1: 네.
0: 정말 말 그대로 장원 그대로 저희가 여러분의 자작시를 한번 받아보려고 그래요.
1: 야 이거 아주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0: 뭐 어려워.
1: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냥 긴 산문을 짧게 줄여서 보내주신다고 네. 해도 되고요. 아니 또 시가 굳이 짧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0: 아니요.
1: 네.
0: 삼행시 뭐 또 어려우시면은 한시 음악다방으로 한시의 음악다방 7행시 보내주셔도 돼요.
1: 네. 네. 주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0: 살아 살아 뱃살들아 뭐 이런 거 뱃살에 대한 노래 뭐 이런 것도 좋고
1: 맞아요. 뭐 거울 보고 느낀 성원 씨의 아픔 이런 거를 담아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0: 거울아 이런 거 보내주셔도 되고요.
1: 네. 어머니는 왜 저를 이렇게 이런 사연도 괜찮아요.
0: 아, 내 얘기 같지?
1: 네, 자, 주제에 전혀 관계없이
0: 네.
1: 여러분의
0: 아무시나
1: 시를 네. 보내주시면
0: 시도 괜찮고
1: 됩니다.
0: 진지한 시도 괜찮고
1: 맞아요.
0: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슬픔과 별 하나의 붕어빵 이런 것도 괜찮아요.
1: 근데요
0: 네.
1: 꼭 이렇게 다른 기존의 시인분들이 쓰신 시를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네. 써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0: 패러디 하시면 되잖아요. 웃기게.
1: 그럼요. 맞아요.
0: 패러디.
1: 조금 이렇게 중간에 시를 네. 바꿔가지고
0: 네.
1: 재미있게 바꿔주셔도 되고요.
0: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예능에서.
1: 어떤 거죠?
0: 노천명 시인의 시인데
1: 네.
0: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이야 이거를 그거를 제목을 기린으로 정해가지고
1: 네.
0: 기린으로 하신 분이 있었어요.
1: 네.
0: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이요 이거를 그래서 재밌었어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해서 목요일 네. 2시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그리고 또 저희에게는 또 이걸 도와줄 친구가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즈비
1: 그렇죠.
0: 즈비 네. 이런 거를
1: 이런
0: 도움해서
1: 친구들한테 네 부탁해서
0: 네.
1: 써 주셔도
0: PT야 PT야 요런 시를 쓰는 재밌는 시를 만들어줘 그러면 만들어줘요.
1: 그럼요.
0: 무료입니다.
1: 맞아요.
0: 여러분. 보내시면 선물이
1: 우두두두두두두 쏟아지는
0: 낙엽 쏟아지듯이 네, 여러분 가슴 속으로 떨어집니다.
1: 네.
0: 시몬 너는 기억하고 있니? 뭐야? 자, 이번 주 목요일까지.
1: 네, 목요일 2시까지.
0: 네, 보내주시려고 막 하다 보면은 부대 껴서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요일까지. 수요일까지
1: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짧잖아요. 오늘이 벌써 화요일이니까.
0: 그러네.
1: 네, 화수 이틀 풀로 네. 남아있고요. 목요일 또 오전 낮에까지 쓰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하셔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기계를 써도 된다고. 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유심초가 불러주는 가을 노래 사랑해요. 사랑해요.

0: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2: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3: 뱅크오프 홈모기지.
4: 뱅크오프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들.
5: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7: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8: 뉴 택시.

0: 저희가 아까 추남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1: 그렇죠.
0: 네. 추남에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가을 남자.
1: 가을 남자.
0: 네. 또 한 가지는 안 생긴 남자.
1: 그렇죠. 네. 아, 추남. 이렇게 얘기하는 미남의 반대말이죠.
0: 네. 호랑이님이 추남 중에서도 성우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고 이 두 가지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1: 아, 저는 간단합니다. 네. 추남.
0: 네.
1: 추남 성운. 이렇게 하실 때에는.
0: 네.
1: 추남 성운이라고 쓰고 성운은.
0: 네.
1: 추남. 잘생긴 가을 남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네.
1: 이게 성운, 추남 성운의 뜻이었습니다.
0: 네.
1: 뉴고랭이님 네. 이제 궁금증이 싹 풀리셨죠?
0: 저희가 네. 유튜브 라이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1: 네.
0: 네.
1: 감사합니다. 이쪽을 가리라. 자, 오늘은 추억 박물관이 있는 날입니다. 화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추억을 함께 가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0: 기억의 서랍을 열어보는 시간.
1: 네. 아,
0: 이 서랍 속에는 어떤 것들이
1: 역시,
0: 담겨 있을까요?
1: 역시 배운 분. 기억의 서랍.
0: 네.
1: 역시 이번 주 주제하고도 딱 맞아떨어지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내 기억의 서랍에서 열어본다. 붕어빵, 붕어빵. 이런 자작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80년대, 90년대 정말
0: 네.
1: 온 동네 골목마다 저같이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0: 네.
1: 정말 설레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레코드 가게, 바로 음반 가게의 추억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왜 레코드라고 하죠?
1: 아, 그 돌아가는
0: 네.
1: 그 16인치짜리, 12인치짜리 이렇게 까만색이 이렇게 돌아 턴테이블에 돌아가는 거 있죠?
0: 네네.
1: 그거를 레코드라고 했었어요. 네.
0: 아, 그렇군요. 아,
1: 네. 그래서 그래미에서도 뭐 여러 군데서 레코드 프로 인더스트루먼트 음반 산업 뭐 이렇게 얘기하고
0: 음악을 녹음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나 보죠.
1: 그렇게도 하고
0: 네.
1: 그걸 또 녹음해서 갖고 나오는 그 우리가 듣는 판,
0: 네.
1: 그 판의 이름이 또 레코드였습니다.
0: 그렇군요. 네.
1: 우리가 보통 이제 레코드, 레코드라고 하는데
0: 맞아요.
1: 레코드라는 영어 표현은 없죠. 아, 레코드가 맞는 거예요.
0: 네.
1: 네. 자, 일단 쉬워 맞추고 들어올게요.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성훈 씨는 레코드 가게하고 굉장히 친한
1: 맞아요.
0: 분이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레코드 가게 가본 기억이 거의
1: 많잖아요.
0: 없어요.
1: 네. 네.
0: 저는 그 동네에 있는 서점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 한쪽에서는
1: 네.
0: 이렇게 뭐 참고서라든가 학습지 또 간단한 그 책들 팔면서 한쪽에 테이프
1: 그렇죠 카세트 테이프,
0: 테이프 네, 팔던 네. 네. 그런 곳이 기억이 좀 남고요.
1: 그런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멀티숍이네요.
0: 그렇죠. 근데 딱 이렇게 레코드 판만
1: 네.
0: 이렇게 쫙 구비를 해놓고
1: 있죠. 네, 가면 한쪽 벽에는 다 레코드 한쪽
0: 네,
1: 벽에는
0: 그런 가게는
1: 아,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0: 네, 저는 이렇게 가본 적이 없습니다.
1: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제 그 다 DJ가 밖에
0: 네.
1: 스피커를 밖에다가 놓을 수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0: 네. 그러니까
1: 밖에다 문 밖에다 스피커를 하나 딱 갖다 놓고 음악을 계속 하루 종일 DJing을 하면서 틀죠. 특히 이제 새로 나온 음반들
0: 네.
1: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는 음반들이 나오면 예를 들면 저희 때는 막 윤상 뭐 이런 음반들 기다리잖아요.
0: 네네네.
1: 아니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김현식 뭐 이런 것들 기다리면 음반이 나오면 뭐 무조건 가서 이제 또 사는 거 밖에다 틀어주고.
0: 아 그러면은 그 레코드판 파는 그 집 안에도 DJ가 계신 건가요?
1: 그러니까 주인이 보통 음악을 그렇게 튼다니까요.
0: 아,
1: 테이블에다 계속 자기
0: 네.
1: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서.
0: 근데 그 노래가 가게 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 밖으로도 나가요.
0: 밖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 네. 다 들을 수 있게.
1: 그래서 지나가다가 노래를 네. 듣고 들어와서 어? 음반 나왔구나. 그럼 들어와서 사고.
0: 아~
1: 확인도 하고.
0: 그러니까 길보드에서 그 리어카고
1: 길보드 전신인 거죠. 전신.
0: 네. 아 그렇군요.
1: 네. 그게 초창기였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저는 워낙 음악을 좋아해서
0: 네.
1: 레코드판 사장 되는 게 꿈이었죠.
0: 그런 사람들 많았겠어요.
1: 많았어요.
0: 네.
1: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
0: 마음껏 평소에
1: 하루 종일 음반 듣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 오면 좋은 음악들도 추천해 줄 수 있고 요 음반 너무 좋아요.
0: 맞아요.
1: 뭐 그럼 또 사요.
0: 그렇죠.
1: 와서 들어보고.
0: 근데 그 당시에는요, 제가 다니던 그 카세트 테이프 사는 그 가게만 가도 새로 신보가 나오면은 그 가수의 약간 포스터처럼 브로마이드라고 하죠.
1: 그쵸.
0: 그런 것들이 이렇게 걸려 있었었어요.
1: 당시로서는 이제 뭐 동아기 얘기라든지
0: 네.
1: 아, 뭐 지구 레코드 이런 데서 갖다 줍니다.
0: 네.
1: 음반을 가져다 주면서 벽에다 붙일 수 있도록.
0: 네, 유리창에 네. 이렇게 그렇죠. 가수들이 붙어 네. 있었죠.
1: 소방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거죠.
0: 보고 받고 싶어가지고. 네. 그 아저씨한테 또 저거 남는 거 없어요. 막
1: 맞아요.
0: 그러면서.
1: 그런 일들도 네, 있고. 실제로 또 그거 문방구에서 갔다가 뛰어다가 팔기도 하고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당시에는 또 그런 작은 책받침도 유행이었어요.
1: 유행이어서 코팅도 네, 하고. 그런 것도 사고. 대형 브로마이드 구하기는 참 쉽지 않았던 네, 그런 시절이에요.
0: 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음원을 탁탁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실물 맞죠? 테이프를 네. 사야 되니까.
1: 라디오를 듣거나 아니면은 레코드를 사거나 맞습니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0: 그러니까요.
1: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무슨 온라인이 있고 그때 97년도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 WWW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
0: 그렇죠.
1: 그 80년대는 어림도 없죠. 네,
0: 맞습니다.
1: 그런 거 나오기 한참 전입니다.
0: CD도 나오기 전이었으니까요.
1: 전이었어요.
0: 네.
1: 또 이 타워 레코드라는 거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0: 그렇죠? 이름은 참 많이 네, 들어봤네요.
1: 종로에 있었던 바이트레인 뭐 이런 레코드사.
0: 네.
1: 이런 큰 대형 레코드샵에 가면 진짜 동네에서는 구하기도 어려운 막 그런 음반들이 굉장히 폭넓게
0: 아,
1: 네, 살 수 있어요.
0: 그러면
1: 있었죠.
0: 이제 팝송 같은 거 좋아하는
1: 맞아요. 저 같은 사람.
0: 네, 해외 팝이나 이런 저희가 이제 네. 한국에서 그런 테이프 샵에서는 팔지 네. 않는
1: 관장하는 거죠.
0: 네, 그랬겠네요.
1: 가서 또 사고.
0: 저는 이렇게 TV나 드라마 봤을 때 거기에서 이렇게 헤드폰 끼고 네. 이렇게 들으면서 네. 같이 데이트하고 이러는 거 참 낭만 있어 보이더라고요.
1: 그러니까 그래서 친구들도 거기서 많이 만나고
0: 네.
1: 친구들 오기 전까지 음악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너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0: 아, 친구가 좀 늦게 와도
1: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안에서
0: 그랬겠네요.
1: 그때 여러분 휴대폰도 있어요. 뭐 삐삐밖에 없던 시절이라
0: 맞아요. 친구가 네. 와야죠 오나보다 하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편안하게 여유있게 친구를 네. 기다릴 수 있었겠네요.
1: 그때 8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삐삐도 네. 없던 시절이에요. 그냥
0: 그렇죠.
1: 거기 레코드 앞에 보면 그 블루틴 보드가 있어서 종이로 빽빽하게 친구들한테 서로 연락을 해서 우리 여기서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기다리고 우리 먼저 간다. 어디 어디 식당으로 와.
0: 아, 뭐 네모판이 밖에 네, 걸려 있었군요. 네,
1: 그런 시절이에요.
0: 맞습니다. 네, 네. 아니 가끔 텔레비전 보다 보면은 왜 그 전화가 없던 시절이니까 다방이나 이런 데서 그 어떤 판넬에다가 누구누구 손님
1: 네.
0: 이렇게 하고 이제 딸랑딸랑 하면서 네네네. 그분 전화 받으시라고
1: 네, 전화 오면 네, 다니고 딸랑딸랑 맞아요. 총치면서
0: 그렇죠 그런 네. 시절이었네요
1: 그때 여러분 성냥갑 막 쌌던 시절에 기억나시죠? 그때 총치고 다니고 막 이랬어요
0: 맞습니다 네.
1: 성냥아님 성냥아 손님 네, 딸랑딸랑 전화와 있습니다
0: 아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재밌네요 네.
1: 성냥아님 성냥아님 네. 이병헌 씨한테 전화가 있어요.
0: 네, 손님, 네, 어떤 손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1: 네.
0: 네, 맞아요. 나 지금 몇 분 늦을 것 같아.
1: 그러니까.
0: 이런 거를 이제 그렇게 연락을 하는 거죠.
1: 그럼 또 다급하게 해가지고, 영화 씨 막 화내고 막. 병원이니? 너 영화 찍고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너 기다리다가, 진짜 짜증나. 너 오늘 끝이야. 막 이러고. 그랬었죠.
0: 나 그냥 갈 거야.
1: 갈 거야. 막 이랬었죠.
0: 맞아요.
1: 막 이병헌이 막 매달리고 그랬던 시절. 다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런
0: 맞습니다.
1: 시절들. 여러분한테.
0: 그리고 그 시절에는요 집에 친구네 집에 갔는데
1: 네.
0: 이렇게 전축이 LP판 딱 걸 수 있는 전축이 딱 커다란 전축이 네. 거실에 딱 있고
1: 네.
0: 벽에 LP판이 종들
1: 쫙 있어요 음악 좀 듣는 집 가면 쫙 네. 있어요
0: 그러면은 왠지 너무 멋있게
1: 있어
0: 느껴지잖아요
1: 있어
0: 그
1: 보이고.
0: 집이
1: 네. 네. 그걸 또 하나하나 꺼내는 거 여러분 동작 아세요? 판들 쫙쫙 꺼내가지고
0: 맞아요
1: 그 다음에 이게 위에 이제 판을 그 레코드판을 클린하는 그 천이 있어요 특별한 천
0: 그렇게 약간
1: 깎아갖고.
0: 빌로드 네. 빌로드 느낌 나는
1: 네. 닦아주면서 천으로. 마지막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0: 어떻게 하나요? 확
1: 이렇게 딱 세운 다음에
0: 호호 맞아요
1: 이렇게 딱 올려서 턴테이블에 바늘 딱 걸리면 치익 소리가 탁 나면서
0: 맞습니다
1: 네, 음악이 착 나오죠
0: 아, 네. 그 요즘에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또 다시 LP판을 사랑하는 그런 세대가 됐잖아요
1: 신기하죠
0: 맞습니다
1: 친구들은 또 그게 또 감성이에요
0: 감성이죠 네.
1: 자 오늘 뉴욕 호랭이님께서 지난주 금요일날 청해주셨던 노래였는데 저희가 저금해놨다가 오늘 들려드려요 오늘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또 노래네요
0: 박강수 씨가 부르는 가을은 참 예쁘다.
1: 너무 아주 절묘하게 신청곡을 해주셨는데 오늘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호랭이님 감사합니다. 가을은 참 예쁘다.

0: 네, 날씨도 너무 좋고 또 아코디언 소리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또 계절, 또 가을이네요.
1: 목소리도 너무너무 청량해요.
0: 네, 가을처럼 아주 청량한. 네. 마치 감꽃잎처럼 뭐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1: 저는 날씨를. 박강수 씨라고 그래가지고 네. 남자분인 줄 알았는데
0: 여자분이네요.
1: 이렇게 또 예쁜 목소리에 네. 네. 잘 들었습니다.
0: 네, 반전은 이분이 이제 남자면은 진짜 대박이죠.
1: 아 그러네요. 네.
0: 한시의 음악다방 화요일 추억 박물관 오늘 음반 가게 레코드샵 여러분과 함께 추억해보고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됐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0: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의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2: 식품이 아닌 건강을 드리는 유기농 원, 900여 가지 대한민국산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엄선된 건강식품 유기농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부터 온 가족까지 즐길 수 있는 건강 먹거리, 품격 있는 건강한 식탁 유기농 원과 함께하세요. 플러싱 노던블루바드 154-08 929-845-0958번입니다. 올가닉 원.
0: 제1회 홀 19배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시 5,000불, 준우승팀도 1,000불, 홀인원도 1,000불, 그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32개 팀이 선착순 등록이 마감되고요. 저희가 지금 광고를 하는 동안에는 마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서두르시는 게 좋겠죠.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에 거주하시는 남녀 4인 한 팀으로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 19배 팀 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요, 929-766-0088, 929-766-0088번입니다.
3: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2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후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

0: 자, 오늘 화요일 순서 추억방 물간 시간 오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레코드샵의 추억을 이제 좀 나눴다면 도대체 이 레코드샵부터 지금 저희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이런 스트리밍 시장까지 어떻게 좀 발전해 왔는지 저희가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음악을 소비하고 만지고 완전히 달라졌죠.
1: 완전히, 완전히 달라졌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 가지를 거쳤어요. 네. 네, 테이프 다음에 그러니까 LP하고 테이프는 동시에 같이 있었고요.
0: 그렇죠.
1: 이 테이프 다음에 등장했던 콤팩트 디스크 CD. 네, 이 CD 처음 나왔을 때 야, 정말 뭐 거의 혁명적이었죠.
0: 깨끗한 음질. 네, 깨끗한 음질.
1: 아니, 그리고 생긴 것도 약간 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예쁘잖아요.
0: 맞아요.
1: 크기도 굉장히 작고요.
0: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기억나시나요? 자동차에 이게 다섯 장, 여섯 장씩 막 들어가는 게 있었거든요.
1: 아, 맞아요.
0: 그거 엄청 그렇죠? 있어 보였어요. 이게 막 튀어나와가지고 쫙 펼쳐지면서
1: 맞습니다.
0: 다섯 장, 여섯 장이 막 이렇게 돌아갈 때
1: 돌아가면서 막, 굉장히 멋있었죠.
0: 어머, 오빠! 오빠 좀 친다! 막 이러면서 그때 막 그랬었어요.
1: 네, 그리고 트렁크에 이걸 따로 몇 장씩 들어가는 걸 따로 인스톨해가지고
0: 트렁크에 있는 인스톨에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1: 아니, 이렇게 판을 뒤집지 않아도
0: 한쪽 면에 다 들어가는
1: 모든 노래가 다 들어갈 다수 들어요. 있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작은
0: 그렇죠.
1: LP보다 훨씬 작은데도 여기에 몇 곡씩 들어갔으니까.
0: 그리고 LP판은 이제 실수로 거기를 긁으면 끝장나거든요.
1: 맞습니다.
0: 거기가 계속 뜩뜩뜩뜩 거려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가지고 판 버린다고 막 너무 막 그 음반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또 희귀 음반이라고 있어서 구하기 어려운 음반 같은 경우에는 막 애지중지하는데 그게 막 떨어지거나 어디 긁히거나 이러면 못 듣는데 CD는 긁혀도 나온다.
1: 그래요?
0: 긁혀도 나와요.
1: CD도 이제 약간 좀 튀기고 이러지 않나요?
0: 튀기도 해요. 튀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스크래치 난다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잘 돌아가더라고요. CD는.
1: 근데 CD는 나오면서 저희가 왜 CD 플레이어 이렇게 하나씩 예전에 워크맨 들고 다니듯이
0: CD 플레이어를 또 들고 다녔어요.
1: 다녔었죠.
0: 한동안. 이게 좀 커가지고 상당히 좀 애매했어요. 가방에 넣고 다니면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워크맨은 허리에다 찰 수가 있었는데
1: 맞아요. 그러기에는 CD 플레이어는 컸죠.
0: 네, 그렇기도 하고 가끔씩 이게 또 확 뒤집히거나 막 이러면 꺽꺽꺽꺽 소리 나면서 안 돌아가기도 하고
1: 그랬어요.
0: 그런 일도 있고
1: 저는 그런 기억은 없는데 그 CD 플레이어의 그 디자인이 여러 가지로 나왔어가지고 아, 어떤 거는 정말 막 매끈하고 거의 어른들이 자동차 사듯이 저희는 이 CD 플레이어의 그 디자인을 보면서
0: 감성이죠. 그 당시 감성이에요.
1: 맞아요.
0: 그랬다가 요게 이제 MD라는 게 있는데 잠깐 지나갔는데 요게
1: MD는 정말 너무 짧게 지나갔어요.
0: 마치 CD폰과 휴대폰 사이처럼
1: 맞아요.
0: 그냥 휙 지나갔어요.
1: 그러니까요. 거의
0: MD라는 게 나와가지고
1: 아마 쓰지 않으신 분들 더 많으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MD라는 게 있었어 하실 텐데 그게 있었어요.
1: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방송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MD를 썼었거든요.
0: 그때는 아르바이트 때. 지금은 정직원.
1: 근데 그, 그 MD는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러죠? 한 굉장히 작았어요, 크기는.
0: 작았어요.
1: 네.
0: 그래서.
1: 그런데 거기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고.
0: 네. 미니디스크라고 그래서.
1: 맞습니다. 오케이. 보통 프로페셔널한 곳에서는 MD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0: 네. CD 음원을 거의 손실 없이 또 들을 수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또 반향이 컸었는데, 요거다가 바로.
1: 네.
0: MP3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요 MD가
1: 넘어갔습니다.
0: 그냥 휩쓸려 지나가버렸어요.
1: 네, 금방 나가버렸어요.
0: 그러다가 기억나시나요? 요 MP3가 나왔을 때 요게 최정점에 이제 애플사에서 나온 아이팟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게 그냥
1: 요물이죠, 요물이죠.
0: 요 갬성이 그냥 음질이 너무 좋았어요.
1: 그러니까요.
0: 탁월할 정도로.
1: MP3 플레이어에는 몇 곡 안 들어갔었단 말이죠.
0: 근데 이게 천 곡이 들어가면서
1: 그러니까요.
0: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모양은 너무 예쁘고 음질은 좋고
1: 그러니까요. 그 평소에 좋아하는 모든 노래를 다 한꺼번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용량이 크니까 거의 뭐 혁명이었습니다.
0: 요거 어디 가서 이제 괜히 꺼내놓는다? 우와 이거야? 우와 막 이러면서
1: 이 작은 거에 이 많은 노래가 들어있다고?
0: 나도 한번 들어보면 안 돼? 안 돼. 귀, 너 귓밥이 많잖아. 막 이래가지고 안 들려주고.
1: 아, 이때도 이제 그거 나눠 끼면.
0: 한쪽씩?
1: 그거, 그렇죠.
0: 아, 그렇죠. 그
1: 데이트하는 연인들
0: 남자친구,
1: 거.
0: 여자친구한테만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0: 그, 너 이렇게 탁 주면 반대쪽에 딱 끼면 그날이 첫날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스트리밍까지 왔는데
1: 맞습니다. 이제는 뭐 내가 듣고 싶은 노래 이렇게 앨범으로 통째로 사지 않고 한 곡씩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0: 살 수 있고 또 월에 이런 스트리밍 업체에 이제 가입을 해서 월에 구독료를 내면 거기는 모든 거. 음악들은 뭐 다 들을 수 있죠.
1: 이젠 더 이상 소유하지 않아도 네. 그때그때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으니까
0: 네.
1: 굳이 뭐 제 저장 용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죠.

0: 그거 이제 이런 거 이제 많이 상대방의 귀에다 많이 꽂아주면서
1: 맞아요.
0: 이 노래 알아? 에어서플라이 노래인데 아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둘이 같이 들으면서 가면 그날이 1일이었어요.
1: 맞아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던 네. 우리만의 세상에 푹 빠져있던
0: 네. 성령아 네. 씨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라고 좀 네 번 얘기했습니다.
1: 바로 나와요.
0: 맞아요.
1: 맞아요.
0: 네. 보고 싶다 친구야. 성령아 씨와 그때 이어폰 나눠 끼셨던 분들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디서? 뭐 하니?
0: 자, 오늘 화요일 아시아 박동방에서 함께 해본 추억 박물관. 오늘 또 레코드샵을 겁나 빠르게 네, 마치 네. 노동절 연휴처럼 휙 한번 알아보도록
1: 훑어봤습니다. 내일은 또 재미있는 민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민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은 또 바보가 옵니다. 바보. 네, 성영아 씨의 또 빛나는 연기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내일 수요일도 많이 와주세요. 자, 오늘도 키라디와 함께 행복한 오후 되시고 저희는 내일 민담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이었습니다.
1: 성영아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2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 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 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롱 위켄 기간 동안 가을의 세 번째 절기인 백로가 찾아왔었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또 풀잎에는 하얀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계절. 우리 조상님들은 백로 무렵을 아주 중요한 때로 여겼는데요. 이때쯤 되면은 들녘의 곡식과 과일들이 하루하루 알차게 익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백로에 비가 오면요, 심리 천석을 늘린다. 오, 그래서 때에 딱 맞춰갖고 요즘에 그렇게 비가 자주 내려줬던 걸까요? 백로 무렵에 비가 내리면 농작물이 잘 자라서 풍년이 든다는 뜻이죠. 가을 거지를 앞둔 농부들의 간절한 마음과 풍년을 바라는 소망이 담겨있는 그런 마음 같습니다. 특히 이맘때는요, 포도에 단물이 가득 차서 가장 맛이 좋다고 해서 포도 순절, 포도의 계절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곡식은 무르익고 과일은 달콤해지고 우리의 입맛도 다시 살아나는 계절, 가을!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 2시에 가을의 싱그러움과 건강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가을, 가을한 하늘. 오늘도 기분 좋게 2시 비타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의 귀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오늘은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비타민 김지원의 2시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입장해주실 분들을 기대하며 K-Radio 친구 맺어 보실게요. 자,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메인 화면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를 누르시고요. 껌뻑껌뻑 커서 옆에 K-Radio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U-S 치시고 검색.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면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요. 신청곡 사연도 보내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모든 진행자들과 함께 보고 듣고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은요, 마트에 가면은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 요 사계절 내내 여러 과일을 만날 수 있지만 또 예전에는 계절이 계절을 알려주는 게 이 과일이었잖아요. 맛의 달력이라고나 할까요? 이 가을이 되면 포도가 달아지고 포도 참 좋아했었는데 포도 다이어트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그리고 배도 시원해지고 더 달콤해지고 또 석류도 알알이 꽉 차고 또 대하 같은 제철, 한국은 또 이 제철 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부터 시작해서 이때쯤 되면 이제 바닷가로 여행 가시는 분들 참 많아요. 해산물 드시려고.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바람이 계절을 알려주는 걸 수도 있고 또 마트에 포도가 맛있게 나오는 걸 보고 가을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이제 전어 같은 그런 거, 가을을 실감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가을을 알리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뭐 포도, 배, 밤, 대야, 전어 등등등 이렇게 얘기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풍성해지는 건 왜일까요?

0: 사람들의 명절이죠. 추석에 다가오니까 이런 노래가 더 흥겹게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자, 롱 위켄을 지난 화요일 오늘도 두시비타민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SR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입니다. SR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의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유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 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을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 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라고 포도 박스당 14.99,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4.99, 적상추 청상추 번들당 99전, 노란 옥수수 4개당 1.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3.99, 양념 목등심 불고기 파운드당 8.99, 양념 LA 갈비 파운드당 16.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4: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3: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4: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3: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1: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사랑할 거야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꼭 가을에 사랑해야만 했을까요? 가을이라는 말만 찾았는데 자꾸 사랑이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우리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 나라 사람들의 음악 듣는 습관을 살펴본 연구가 있는데 사람들이 계절에 따라 듣는 음악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진다고 해요. 이게 또 뭐 연구 결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가을에는 희한하게 이렇게 센치한 그런 노래가 또 땡기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을하면 생각나는 노래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잊혀진 계절, 10월에 엄청 많이 나온 노래잖아요. 또 가을이 오면 이문세 씨 노래. 그쵸, 뭐 가을 테마송이죠. 이런 노래들 많이 나왔고 또 편지인데 노래 제목이 제 편지인데 그 가사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가 제목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죠. 그렇습니다. 가을하면은 낙엽이 생각나고 또 낙엽하면은 또 지나간 시간들이 또 생각이 나고 또 지나간 시간하면 또 누군가가 꼭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랑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을과 사랑은 참 묘한 사이인 것 같습니다. 가을과 사랑. 가을 노래에도 사랑이 있고 또 사랑 노래에도 가을이 있고 또 가을이 사랑을 부르는 건지 사랑이 가을을 닮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가을만 되면 괜히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 한 곡이 또 듣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이 싱숭생숭한 그런 마음이 생기나 봐요. 가을이라는 계절을 이야기하다 보니 또 사랑이 떠오르고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면 또 어느 가을날이 떠오르고 가을과 사랑 이런 녀석들 참 너희들 뗄 수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단어인가 보구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 롱 위켄드 지나고 만난 화요일. 나름하면 상 날려볼 또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이 목소리 기억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따뜻한 말투도 뭐 퍼포먼, 퍼포먼스, 뭐 실력, 비주얼까지 다 갖췄던, 갖추고 있는, 지금도 활약하고 있는 아이비죠. 연휴 동안 우리 맨하탄 브로드웨이가 아주 들썩였습니다. 뮤지컬 시카고의 록시아트 역으로 당당하게 브로드웨이 입성했던 배우 아이비 씨. 바로 9월 6일 날 일요일에 대망의 마지막 회 공연을 아주 완벽하게 마쳤다고 합니다. 제가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사실 아이비 씨가 적지 않은 나이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 멈추지 않고 낯선 미국 땅에서 영어 대사에 노래에 춤까지 소화하면서 브로드웨이 주연 자리를 꿰쳤다는 것 자체에 진짜 리스펙트 말밖에 안 나옵니다. 8월 첫 공연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봤던 저로서도,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채워주셨던 많은 한인 응원단 분들에게도 그날의 짜릿함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뿜어져 나는 그 무대 장악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나도 내 삶에서 저렇게 멋지게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기분마저 들게 했습니다. 좋은 동기부여와 긍정 에너지를 듬뿍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끝까지 멋지게 완주하고 배우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다진 아이비 씨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도 나이를 잊고요. 내 인생의 무대에서도 멋지게 주인공을 한번 뛰어보자고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보다도 더 동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별했던 펠리컨 이야기인데요. 갑자기 왜 펠리컨이냐고요? 저 멀리 일본에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가진 펠리컨 카타군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펠리컨이요, 어릴 때 인공 부화가 되면서 사람 손에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사람을 전혀 낯설어하지 않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 녀석이 날개 힘이 생겨서 날 수 있게 되었을 때 근처 유치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왁자지껄 놀고 있는 걸 발견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에서 슥 내려다 보니까 자기처럼 작고 귀여운 친구들이 모여있는 게 반가웠는지 운동장으로 덜컥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자기를 보고도 도망치지 않고 환하게 반겨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 얘들이 내 친구들인가? 하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날 이후로요, 매일매일 유치원에 도장을 찍으면서 등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들이랑 마당에서 뛰어놀고 교실까지 따라 들어가서 음악 수업도 같이 듣고 이렇게 뭐 종이로 공을 만들어서 서로 주고받고까지 하더라고요. 아,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학교할 때가 되면요, 이제 친구들이 학교할 시간이 되면 그걸 또 알아요. 그래서 얘도 알아서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면서 뉴스 기사로도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그렇게 유치원 친구들과 동고동락하며 당당하게 졸업식까지 함께했던 이 카타군은 안타깝게도 지난 2008년쯤에 인생을 마감하고 지금은 하늘나라로 떠난 상태이긴 한데, 또다시 이렇게 회자가 되면서 이 영상을 또 찾아보게 됐어요. 아, 이거 정말 영화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영상이 아름답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그 이쁜 시절 사진의 영상들이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 찾아보면 있으니까요. 일본 펠리컨? 유치원? 이렇게만 카테고리를 찾아서 찾아보시면은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 방송 끝나고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시면 와, 세상에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있었구나 하실 거예요. 뉴욕 유저지 하늘도 참 맑고 아름다운데, 아, 이런 사연을 접하니까 마음까지 정화되는 기분입니다. 참 세상이 요새 팍팍하잖아요. 뉴스만 틀면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넘쳐나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이렇게 동화같이 따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좀 더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원 플러싱 154-08 노동블로바드 929-845-0958 929-845-0958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블로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에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929-766-0088 929-766-0088 이스라엘 네게부 사막이 품은 상위 1%의 생명력으로 오직 자연의 에너지로만 채웠습니다.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100% 원액 제품 문의 718-500-3350 201-500-3350 지친 일상을 다시 설계하자 자연을 연구하는 야엘 제공입니다.
1: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코이모 고구마 15파운드 한 박스 44불 99 아삭이 고추 1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싱글 박스 27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8불 99 오리온과 메일유업 인기 상품 특별 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2: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3: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6: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보이는 라디오가 무섭긴 무섭네요. 잠시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나 봐요. 스마일 하세요, 지현 씨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가을은 떠나가는 계절인 동시에 잘 익은 것들을 이렇게 거두는 때이기도 한가 봅니다. 올 초부터 참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일도 있었고 또 열심히 달려온 시간도 있었고 또 아직 기다리고 있는 일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봄과 여름을 지나 여기까지 와보니 그동안 애써온 시간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익은 곡식처럼 우리 삶에도 저마다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때인 거죠. 올해 처음 품었던 마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까지 어느 것 하나 그냥 지나온 것이 없으니까요. 아직 기다려야 할 것도 있겠지만 또 지금까지 잘 걸어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에도 좋은 소식과 반가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바라면서 뷰시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해진 신앙과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뉴저지 교회 협의회가 주최하는 2026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48년 목회의 여정을 걸어온 서울 신길 성결교회 원로 이신홍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말씀과 영성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13일 주일까지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에서 열립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주일은 오후 5시입니다.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 370 데모레스트 에비뉴 클로스터 뉴저지 성도 여러분이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문의는 이창성 목사 201-456-9355, 201-456-9355번으로 연락주세요. 뉴욕 한인 변호사 협회가 한인사회를 위한 정기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걸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무료 법률 상담에서는 이민과 시민권 신청을 비롯해 위임장, 의료 대리인 지정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무료 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의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절기상 어제가 백로였더라고요. 추석까지를 예로부터 포도 순절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유는 포도가 가장 맛있게 익는 시기여서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 포도뿐일까요? 벼도 있고요. 밤도 여물고요. 가을 하늘도 무럭무럭 높아만 갑니다. 저절로 익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비바람과 싸우고 무더위도 이겨내면서 스스로를 키워온 것입니다. 포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견뎌온 것들은 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뜻, 사자성어인데 과일도 무더운 여름을 견뎌내야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 비로소 과일로서 단맛을 더 낼 수 있는데 자, 우리도 지금 단맛을 보기 위해 열심히 힘쓰고 계시나요?

0: 비비의 밤양갱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봄은 뭔가가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계절이라고 하면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더더욱 잘 익어가는 계절. 그런데 수확 직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좋은 해 많이 받고 마지막 당도를 끌어올려주는 수확 직전이 중요한데 우리도 이 좋은 계절에 날씨 이런 거 놓치지 말고요. 밖에서 부는 바람도 즐기시고요. 인생의 당도도 좀 높여주시고요. 오늘 날씨 정말 죽여줘요. 박현민입니다. 제가 너무 업됐나요? 어쩌면 이렇게 날씨가 좋을 수가 있죠.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친절한 폴리스 이어지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글도 소개해드릴 거고요. 오늘도 꽉 찬 2시간 저 송은경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이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세이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
1: 703-354-1950 703-354-1950.
3: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99 고구마 파운드당 2.99 감자 100당 2.49 샘표 진간장 개당 3.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9 풀무원 들기름 재래김 파래김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우미노 시즈쿠 후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5: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4: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 시즈쿠 후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5: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4: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5: 우미노 시즈쿠 후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1866-566-9191.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치과, 보철치과, 구강외과, 미용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날씨 이야기. 백로가 되니 이제서야 무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의 냄새가 나는 듯합니다. 입추와 처서를 지나면 다음으로 찾아오는 가을 절기가 바로 백로인데요.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가 백로였더라고요. 절기상 가을을 알리는 입추에도 낮엔 한여름처럼 덥고 처서에도 늦더위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적어도 백로쯤 되어야 정말 가을이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흰 이슬이라는 뜻을 가진 백로 무렵에는 밤기운이 내려가면서 풀립등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자연의 변화를 본격적인 가을의 신호로 받아들였던데요. 백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흰색, 백로와는 한자가 다르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백로가 되었다고 갑자기 더위가 사라지는 것은 뭐 아니고요. 낮에는 여전히 덥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밤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아침 저녁과 낮의 기온차가 커지는 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최근에는 9월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는 해도 많기 때문에 백로는 완연한 가을이라기보다는 본격적인 가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24절기는 예부터 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백로 무렵이면 곡식과 과일이 익어가면서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게 됩니다. 옛 기록에서는 백로 무렵을 기러기가 찾아오고 제비가 돌아가는 등 자연에서도 가을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로 표현했는데 지금은 절기에 맞춰 농사를 짓는 생활과 거리가 다소 멀어졌지만 절기의 의미를 알고 주변을 바라보면 계절의 작은 변화가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밤기온이 내려가 풀잎에 흰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백로. 입추와 처서를 지나 백로까지 오면 어느새 9월이 되는데요. 아직 낮에는 더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솔직히 살짝 덥죠? 하지만 아침 저녁 공기가 조금씩 빨라지는 그 해질 무렵을 보면 여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백로 시즌인 오늘 DMB 지역의 날씨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볼까요? 화요일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지난 주말부터 맑은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은 오전에 5, 60도대에서 현재 80도 중반까지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습도가 다소 높아지겠지만 그래도 쾌적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바람은 남풍과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오늘도 비는 오지 않겠습니다. 현재 기온 84도, 섭씨 29도, 오늘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꽤 있습니다. 아울러 약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습기가 더해지겠고 습도는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에도 기온 상승세가 이어지며 맑은 날씨에 구름은 다소 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후 기온은 80도 후반까지 오르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90도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는 바람이 계속되면서 습도도 높아지겠는데요. 다음 기상 시스템이 접근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에는요, 훨씬 더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80도 후반에서 9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체감 온도는 90도 초중반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찬 공기 전선이 접근하면서 특히 오후와 저녁에 소나기와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전선이 다가오기 전에 충분한 열기와 습도가 축적이 되면 일부 뇌우는 강하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전선이 이 지역에서 멀어지면서 날씨가 점차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선의 이동 속도에 따라 오전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맑은 날씨와 함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80도 초반까지 오르겠고요. 습도도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오늘과 같은 날씨는 9월 중순에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는 것 빼고는 계속 좋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오프닝에서 살짝 부르긴 했지만 안 듣고 넘어갈 수 없죠. 박현민이 부릅니다. 샤방샤방.

같은 노래 다른 느낌? 권한 곡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김세환의 무뚝뚝한 사나이입니다.

이 노래는 로보가 1972년에 발표한 I'd Love to Want Me와 함께 1970년대 나팔바지, 장발, 통기타가 유행하던 시절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경쾌한 리듬의 올드팝으로 가수 김세환이 묵뚝뚝한 사나이란 제목으로 번안해 불러 귀에 익숙한 노래입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미국 출신의 인디언 혼혈 가수 로보가 1973년에 부른 추억의 올드 팝송 스톤이인데요. 이 스톤이란 단어는 돌같이 고집스러운 아주 목석 같은 이란 뜻으로 묵뚝뚝한 사나이가 행복했던 옛 어린 시절의 연인을 그리며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1970년대 통기타 가수로 명성을 날렸던 로보의 순수하고 감미로운 목소리와 통기타 연주가 돋보이는 곡이기도 한데요. 가사 내용을 보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알고 지냈지. 난 우리가 놀았던 철없던 행동들을 떠올려 보는데 그녀는 내 등에 업히고 싶어 했지. 바닥 틈새로 빠지지 않으려고. 그땐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비록 이기지 못했을 때에도 그녀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해했어. 스토니는 하루하루를 사는데 즐기며 살아갔지. 스토니, 언제나 행복한 사람. 스토니, 인생은 여름날 같아.

매일 사는 그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 스토니. 나는 내 소박한 모습이 참 좋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했던 시절에도 스토니만은 언제나 이해해주었어. 우리는 모래 위를 몇 시간이나 걸었고 그녀는 늘 내 손을 잡으려 했어.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나는 이 오랜 친구와 사랑에 빠졌지. 혹은 그녀의 눈에서 처음 보았을 때인지 그녀가 애써 숨기려 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스토니, 언제나 행복한 사람. 스토니, 인생은 여름.

로버는 1943년생으로 본명은 로넬 켄트 레보입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가수이며 영화 배우이기도 한데요. 1962년 락밴드 루머스의 보컬이자 기타리스트로 음악활동을 시작했으며 1971년 솔로 가수로 데뷔합니다. 이후 1985년에는 미국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을 하며 영화에도 얼굴을 비쳤는데 그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Me and You and a Dog Named Boo, There Ain't No Way, 그리고 오늘 들려드릴 노래의 원곡인 Stoney 등의 오리지널 원곡 가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출신이기도 한 로보의 뜻은 스페인어로 늑대라는 뜻이며 긴 생머리와 얼굴

얼굴 모습에서 인디안 혈통 가수임을 알 수도 있는데요. 우리에겐 I'd love it to want me 또는 How can I tell her로 더 알려진 로보의 노래. 김세환의 무뚝뚝한 사나이의 원곡인 Stony 들어보시겠습니다.

0: 로보의 스토니를 한국의 폭성 가수 김세화는 한국어로 개사를 해서 무뚝뚝한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불렀는데요. 김세화는 1948년생으로 이제 78로 8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어우, 거의 뭐 제 아빠뻘 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고요. 아직도 막내 삼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김세화의 부친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유명한 성우이자 배우이신 김동원입니다. 1972년 데뷔한 첫해 운 좋게 제8회 TBC 방송가요 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이름을 알렸는데요. 당시만 해도 귀공자 스타일로 요새 말로 하자면 뭐 엄친아 정도였다고 할까요? 히트곡으로는 사랑하는 마음, 화가 났을까, 비, 옛친구, 잊지 못할 추억, 목장길 따라 등등 감미롭고 편안한 이지 리스닝 계열의 음악을 추구한 통기타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세환의 노래는 100곡을 들어도 늘 편안하면서 부담이 없다는 건데요. 본인도 노래 100곡을 불러본 적은 없지만 실제로 100곡을 불러도 목이 안 쉰다고 합니다. 오히려 노래보다는 입담이 좋아서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쉬면 쉬었지 노래로는 절대 안 쉰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김세환 콘서트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스갯소리도 정말 잘하고요. 19금 이야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희한하게 결코 야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인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김세환 콘서트는 노래보다는 이야기 들으러 가는 분도 꽤 있으시다고 하네요. 노래는 당시 주로 번안곡을 많이 불렀고 윤형주만큼은 아니지만 CM송도 부르고 직접 광고까지 찍었고요. 1976년 대마초 상습 흡연한 혐의로 김도향, 김정호와 함께 벌금형 10만 원을 내고 약식 기소된 것 빼고는 스캔들 하나 없이 가수 생활을 원만하게 잘 해오고 있는 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명쯤은 있을 법한 안티 팬도 없는 그런 가수들도 아주 유명하고요. 윤형주와는 몇 개월 차이로 깍듯이 형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김세환. 세시봉의 영원한 막내, 우리의 김세환. 로보의 원곡인 스토니를 원 가수보다 더 부드럽게 잘 부른 노래, 번안곡.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무뚝뚝한 사나이 김세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4: 그럼 딱 한 모금?
3: 어,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촉촉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7: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8: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9: You see, paid family leave,
10: that prevents child abuse.
8: And high 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9: prevents child abuse too.
11: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10: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7: we prevent child abuse
9: from ever happening.
11: Go to kidsave.org to learn more.
12: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0: 사촌 소식. 오늘도 미국을 포함해서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미국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보험 삭감을 되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메디케어, 특히 노인들과 장애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메디케이드 삭감을 되돌리고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복원하는 방안을 비롯해 보다 광범위한 의료개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논의 대상에는 메디케어 수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낮추는 방향, 또 치과, 시력, 청력치료를 메디케어 보장에 포함하는 방안, 메디케어 수혜자의 연간 본인 부담금 상한 설정, 공공의료보험 도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 메디케어 4.0를 장기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2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공공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방안과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장기 요양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의료 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 하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포함된 메디케이드 삭감을 되돌리는 방안은 당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가 출범시킨 생활비 의료 워킹 그룹에서는 진보파 의원과 중도파 의원들이 의료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기회가 생기는 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끔찍한 예산 삭감을 되돌리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메디케이드 삭감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을 위한 메디케어라는 비전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시력과 치과 그리고 청력 진료까지 메디케어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약값을 낮추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메디케어가 제약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약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과 하이드 수정안 폐지, 유나이티드 헬스와 CVS 헬스 등 대형 의료기업의 사업 분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진보파와 온건파 사이의 입장 차이가 커 구체적인 정책이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료보험을 어떤 형태로 도입할지 민주당 전체가 이를 지지할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앞서 초당파 의회 예산국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른 메디케이드 개편으로 향후 10년간 약 750만 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잃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여기에 강화된 ACA 보조금이 종료가 되면서 약 400만 명이 추가로 보험을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1월 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더라도 의료개혁 입법이 곧바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이번 논의가 2028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차기 의료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초전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되돌리는 데 집중할지 아니면 메디케어 확대와 공공보험 도입 등 보다 공격적인 의료개혁으로 나아갈지가 당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글씨, 지난 소수민족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절대적으로 보험이 필요한 사람인데 아니 국민들에게 죄다 돈 퍼져서 나라 곧 망한다고 여서 정권 교체된 거 아니오? 이? 아니 근데 정권 잡으신 분 그분 포켓으로 들어간 돈은 안 보이시는 갭이네요. 어마어마하더만. 이제 20대밖에 안 된 그니 아들 재산이 조가 넘어요. 조가 이념은 달라도 먹고 사는 건 똑같은데 아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아 안 되나 싶기도 하고 말이오. 근데 사 99성 가진 놈이 100섬 채우려고 한섬 가진 놈 거 뺏는다고 말이오.
1: 호홍 돌려놔. 죽었다고들 아우성이요. 지들이 정책을 잘못해서 돈이 새 나간 것이지. 아이 우리가 훔쳤냐고. 줄룸 안 줄룸 지대로 선별여서 줄룸원티는 좀 확실히 주란 말이요. 뭔 말인 중 아시죠? 예?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대형 개선문 건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연방법원이 사전 통보를 추가로 요구하며 제동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알링턴 국립묘지 인근 개선문 예정 부지에서 지하 유물 조사 등 고고학적 조사 작업을 제외한 어떠한 활동을 하려면 최소 48시간 전에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령했는데 이는 지난 4월 내려진 명령 추가된 것입니다. 판사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개선문 건설을 추진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 건설이나 건설 준비를 위한 철거 작업에 들어가기 최소 14일 전에 법원에 알리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번 명령으로 정부는 문화재 조사를 제외한 본 공사 이전 단계의 일체의 현장 활동에도 별도의 사전 통보 의무를 지게 됐는데 이번 명령은 미 내무장관이 X를 통해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에 들어설 개선문 건설을 위한 굴착 작업이 2주 내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어서 더 관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판사는 사전 통보 명령을 추가하면서 정부가 국립공원 관리청의 최종 승인을 받기 전이나 14일 전 사전 통보 없이 실제 건설 또는 건설 준비를 위한 철거 작업에 나설 경우 기존 법원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는데 앞서 개선문 건설에 반대하는 참전 용사 3명과 건축 사학자는 법원에 임시 제한 명령을 신청하며 행정부에 공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높이 250피트로 계획이 된 개선문은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본뜬 것으로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반대 측은 절차적 문제에 대해 이 건축물이 포토맥강을 사이에 둔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하우스 사이에 역사적 조망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개선문은 워싱턴 DC 대부분 지역에 적용이 되는 건축물 높이 제한인 130피트를 훨씬 넘는 만큼 예외 승인이 필요하지만 수도계획위원회의 최종 허가 또한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니 아직 전쟁도 안 끝났고 경제도 지지부진하고 부동산도 개판인데 아니 무슨 또 개선문 아이고 무엇을 잘했다고 이렇게 자꾸 일을 벌려. 인공지능 AI의 말만 믿고 등산 계획을 세웠던 미국인 3명이 해발 4,000m 세스타산 속에 고립됐다가 간신히 구조됐다는 소식입니다. 미산림청 산악구조대는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주 세스타산 등산로를 이탈해 고립이 된 청년 3명을 발견했는데 이들은 초보 등산객으로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에 의존을 해 등산 코스를 계획하고 산행 준비물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은 식량과 물만 챙겨서 세스타산으로 떠나게 됐는데 이들은 해발 8,400피트 지점에 베이스 캠프를 구축한 뒤 다음날 오전 3시에 당일용 배낭만 메고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당초 8시간이면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초보 등산객인 이들은 약 16시간이 지난 뒤에 정상에 도달했으며 오후 7시에 정상에 오른 만큼 어둠 속에서 하산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올트레일스라는 등산 애플리케이션을 앱을 활용했지만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서 이마저도 쓸 수 없게 됐고 결국 정식 등산로에서 벗어나 머드 크리크라는 협곡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일행 중 한 명이 무릎 부상까지 당하고 따뜻한 옷이나 비상 식량도 없이 야영을 하며 구조를 기다렸다고 하는데 이들이 당초 8시간이 걸릴 것으로 계획했던 등반이 며칠에 걸친 지독한 시련으로 바뀌었다며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절대 AI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길을 잃고 머드 크리크와 같은 위험한 지형으로 들어설 경우 심각한 사고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휴대전화나 위치정보 시스템 기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세스타산은 1786년 마지막으로 용암 분출이 기록된 높이 14,179피트의 화산으로 폭포와 야생화지대 스키장으로도 유명하다고 하네요.
1: 아이고, 죽을라면 뭔 짓은 못용이. 아이, 무치게 AI 헌티 내 목숨을 맡기셨디야. 용암이 분출된 곳이라면서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럿이, 아이, 대갈박이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
0: 갑자기 배가 아프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 남성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본국의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눈 남성이 주거 침입죄로 기소가 됐는데 그는 근처에서 자신의 가족을 만나기로 하고 차량을 몰고 갔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지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주인은 휴지로 가려져 있던 대변을 발견하고 CCTV를 확인한 뒤 신고했는데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살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이 남성은 보호관찰 중 음주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4월 다시 수감이 돼 복역 중이었다고 하네요.
1: 예전에 말이오. 밭에서 이러다 똥 마려우면 참고 집에 가서 놓으시오. 아니 놈이 집에다 자연 비료를 줄 수는 없지요. 예. 그니까 참았다가 집에 가서 누웠다는데 아이고 이젠 이 말도 옛말이 돼버렸네. 참긴 뭘 참어. 참으면 변비 뱉기 더디야.
0: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에 일본을 상징하는 국화 문장이 새겨진 표석을 소련군 병사가 파괴하는 모습을 담은 대일 전승 기념비가 세워지면서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러시아 측에 기념비 설치를 두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거를 요구했다고 밝혔는데요. 문제의 동상은 지난 4일 하바롭스크에서 제막이 된 것입니다. 동상에는 국화 문장이 새겨진 표석을 소련군 병사가 소총으로 내려쳐 파괴하는 모습이 표현됐는데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 기념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대한 소련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설치됐다고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화 문장이 일본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며 이를 파괴하는 모습을 담은 기념비를 설치한 것은 일본 국민의 감정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 이 메시지는 일본어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도 게시됐다고 합니다. 일본 외무상도 별도 성명을 내고 이번 기념비가 일본과의 관계에 건설적이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는 국화 문장의 파괴를 표현한 기념비가 일본 국민 정서 측면에서도 용납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러시아 측에 기념비 설치 중단과 철거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러시아 측은 현재까지 일본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본 외무성은 앞으로도 러시아 측에 철거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악화된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양국은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던 쿠릴 4개 섬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영유권 갈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북방 영토 가운데 한 섬을 방문하면서 일본 정부가 항의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1: 이제 본 게 이 영유권 주장이 얘들 취미구먼. 아니 우리나라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었네. 아이고 얘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국제적으로 왕따 당할 텐디. 아이 왜 자꾸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디야.
0: 북서부 리버풀 인근의 한 산업단지에서 기네스 맥주 약 4만 리터를 실은 트레일러 두 대가 도난당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밤 트럭 두 대가 잇따라 들어와 맥주가 실린 트레일러를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는데요. 범행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트럭은 오후 7시 45분경 현장에 들어와 맥주가 실린 트레일러를 연결한 뒤 그대로 달아났으며 약 1시간 뒤에는 또 다른 트럭이 나타나 두 번째 트레일러를 훔쳐갔다고 하는데요. 도난당한 맥주 가격은 약 11만 5천 파운드, 약 20만 달러 정도 규모이며 트레일러를 포함한 전체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주변을 지나던 운전자들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네스의 유명한 광고 문구인 기네스는 당신에게 좋다, Guinness is good for you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 문구에 대해 맥주를 직접 사고 돈을 냈을 때만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덧붙였다고 하네요.
1: 아이고, 모르는 소리하고 있네. 자고로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고 말이오. 아이, 오죽하면 영화라도 나왔겠냐고. 훔친 맥주가 맛있기는 하지. 아이, 그렇다고 훔치지는 마시고요. 아이,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0: 연인이나 배우자의 바람을 암시하는 신호가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 설명에 따르면은 정서적 밀착이란 자녀가 부모의 정서적 욕구를 채워주며 자란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부모와 자녀가 친밀한 것과는 다르다며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자녀는 부모를 지켜줘야 한다고 느끼는 상태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이들은 성인이 된 후 연애관계에서도 자신이 구원하거나 도와줄 수 있다고 느끼는 상대에게 강하게 끌리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들은 상대를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지만 시간이 흘러 상대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과거 부모에게 느꼈던 것과 같은 원망과 분노를 상대에게 품기 시작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연애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면서 상대를 멀리하게 되고 불륜이라는 일탈 행동으로 분출된다는 설명인데요. 해당 분석을 담은 영상은 현재 SNS에서 2만 4천회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1: 아니 그럼 바람 피는 것이 피가 아니란 말이오? 아이 바람은 피가 그려서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이니 말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말이죠.

라라랜드 1부 순서 잠시 줄이고요. 저는 2부에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곡은 김범룡의 바람 바람 바람이고요. 이 시간은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멀리엔 주의 종소리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구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오늘은 2026년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K-Radio의 저 송문경과 함께하는 라라랜드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라라랜드 2부도 변함없이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라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이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입니다. 옴니 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화요일 잠시 후에는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체 보험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이어지겠고요.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신청곡과 함께 또 좋은 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첫 곡은요, 제니퍼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화사한 꽃처럼 환하게 웃는 날, 웃음 가득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임영웅의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0: 703-354-1950, 703-354-1950.
2: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99불, 고구마 파운드당 2.99불, 감자 100당 2.49불, 샘표 진간장 개당 3.99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9불, 풀무원 들기름 재래김 파래김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99불. 버지니아 메들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우민호씨 직구 후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4: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3: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씨 직구 후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4: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4: 우민호씨 직구 후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1866-566-9191.
5: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6: 어, 한 모금 아니잖아.
5: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6: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5: 마지막 딱 한 모금만.
7: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친절한 폴리시 폴리스 로이초의 보험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자, 오늘도 정복을 입고 스튜디오에 자리하신 우리 로이초의 보험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아, 요새 겁나 바쁘시다면서요.
1: 겁나 바쁘고 있어요.
0: 아니, 경찰협회에서도 골프대회를 합니까?
1: 아, 예, 합니다. 저 장학금 그 마련 때문에. 예, 그, 저 경찰 자녀분들을 위해서.
0: 예, 예.
1: 하기 때문에, 저, 지금은 좀 3회 이제 시작을 했고요.
0: 네네.
1: 요번에 시작하는 게 3회고요. 예, 그래서, 많이들 와서 치셔서 그 장학금을 조금이라도 마련해서. 경찰 자녀분들한테 좀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0: 우리 한인분들 지금 골프 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1: 많죠. 네.
0: 근데 이런 분들이 와서 어차피 골프 칠 거니까
1: 예, 예.
0: 십시일반 도와서 여기 와서 골프를 치시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1: 여러 가지 좋은 점 많죠.
0: 자, 예. 그중에 첫 번째가
1: 저희는 그 1회 때, 2회 때도 많이 오셔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지만
0: 네네네.
1: 3회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수비니어를 많이 줍니다.
0: 그러니까 경찰과 관련된.
1: 그렇죠. 이제 구리백이라 그러죠.
0: 네네네.
1: 예, 거기에다가 이제 그 경찰 스티커가 있는데
0: 네.
1: 그걸 계속 얘기하세요. 만날 때마다 그 왜 더 안 없냐, 더 안 주냐. 이번에는 저희가 좀 엑스트라를 더 만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그것도 드리고 예쁜 공 닦는 수건에 저희 그 협회 그 로고가 달려있는 그것도 드리고.
0: 예. 아니, 내가 경찰이 아니더라도
1: 네.
0: 무슨 경찰 비스무리한 무슨 티켓이나 이런 거 있으면 차에 붙이고 싶고
1: 네.
0: 그러면 혹시 덜 걸리지 않을까.
1: 그 마음에 안 좋은 데더라고요.
0: 그렇죠. 예,
1: 근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붙인다고 해서 100% 티켓 안 받는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뭐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경찰들이 봤을 때는 아, 그 티켓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조금은 더 봐줄 수 있다는 거죠.
0: 아, 그...
1: 지금 그게 안 나오는데
0: 네.
1: 그 경찰 그 블랭켓 그 담요 같은 거
0: 네.
1: 되게 멋있었는데.
0: 그러니까 경찰 로고가 찍혀있는
1: 그렇죠. 블랭켓.
0: 블랭켓.
1: 근데 그거 너무 좋았는데 좀 안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거 만들기만 하면 내가 살 텐데.
0: 네네.
1: 그거를 그 선물을 줬을 때 어떤 분이 그 말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게 자기한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집에서
0: 네네.
1: 혼자 있거나 이럴 때 그 블랭켓을 두르면
0: 네네.
1: 꼭 뭔지 모르게 그래도 프로텍트 받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0: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나 여성분들이라면
1: 그렇죠,
0: 아무래도.
1: 예, 그래서 너무 그걸 좋아했었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그래서 막 한 세네 개 드렸어요.
0: 그럼 이번에는 어떤 우리가 좀 관심 가질 만한 무슨 선물이 있을까요?
1: 지금 저희 경찰협회에 있는 친구들 지금 현직에서 경찰하는
0: 네.
1: 저 친구들한테 얼마 전에 모임을 했어요.
0: 네.
1: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집에서 갖고 있는 물건 갖고 와라.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라플 티켓으로 그냥 한 분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번에 다 갖고 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경찰이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 연방경찰인데 우리 아들한테도 받은 게 있어요. 또 그런 이쁘게 생긴 그 텀블러 같은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한 번도 안 입었던 티셔츠가 있어요. 멋있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그 내 아는 후배가 DEA라고 왜 마약국 그 연방
0: 예, 예, 예, 예, 예.
1: 거기서 일하는 친구가 저한테 그 폴로 티셔츠 두 개를 줬어요. 한 번도 안 입은 거를. 예, 저건 그것도 가져가지만
0: 네.
1: 또 더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1회 때 했을 때
0: 네.
1: 그때 장학금을 우리가 그 학생들한테 줬어요.
0: 네.
1: 그때 중에 한 명, 그 중에 한 명이
0: 예.
1: 그때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대학교를 가는 친구였는데
0: 네.
1: 걔를 내가 줬는데 걔가 그때 어디를 갔냐면 그 코스트걸 해안 경비대 그 사관학교를 갔어요.
0: 오.
1: 근데 그게 벌써 지금 4학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얘기 듣고 그때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 받을 때. 그래서 자기가 코스트가드라고 해안경비대
0: 네.
1: 그 사관학교에서 자기 그 티셔츠하고
0: 네, 네, 네.
1: 또 그 텀블러 너무 이쁜 게 있어요.
0: 네.
1: 그 빨간색인데 아주 그걸 제가 갖고 나올 거예요. 또.
0: 와.
1: 그러니까 제가 갖고 나온 것도 있지만
0: 예.
1: 다른 경찰 애들이 또 갖고 나오는 게 있으니까
0: 네, 네.
1: 그리고 저희가 또 도네이션 받은 데도 있고
0: 네.
1: 물건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될 수 있으면 한 분이라도 더 드리자.
0: 적어도 그날 골프대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빈손으로는 안 가시겠네요.
1: 그렇죠. 저희가 구리백은 확실히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한 분씩 다 드릴 거니까.
0: 그러면 시상식 사회는 누가 보나요?
1: 그거는 워싱턴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볼걸요. 송은경 씨라고.
0: 예, 우리 특별히 로이체 보안관님 부탁을 하셔서 흔쾌히 제가 그날 또 사회를 보게 됐는데.
1: 땡큐죠, 저희는.
0: 예, 라라랜드 이 방송을 듣고 오신 분에게는 특별히 제가 또 엑스트라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꼭, 저 방송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0: 네네네.
1: 제가 다른 건 못해드리고 허그 한 번씩은 해드리겠습니다.
0: 그리고 제가 또 H마트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상품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땡큐, 땡큐.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1: 글쎄요. 뭐 늦지는 않습니다. 뭐 항상 오시면 저희가 웰컴. 어떻게든지 그걸 맞춰서 재밌게 치실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0: 장소는요?
1: 저 사우스 라이딩.
0: 사우스 라이딩.
1: 예, 사우스 라이딩 골프코스고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0: 그렇죠.
1: 예. 대신 이제 중요한 거는 9시에 무조건 나갑니다. 아침에.
0: 아침 9시.
1: 예. 그러니까 되실 수면 좀 한 8시 이전에 오시면 연습도 하시고 또 이제 거기 오시면 또 아시는 분들도 얼굴이 있으면 또
0: 담소도 나누시고
1: 예, 담소도 나누시고 네. 커피도 마시고
0: 네네.
1: 저희가 또 맛있는 아침 빵도 드리고
0: 아유.
1: 예, 또 점심도 너무 맛있게 드리고
0: 아이고.
1: 또 진행도 너무 재밌게 하고
0: 아이고. 예,
1: 그러니까는 꼭 오셔서
0: 예.
1: 한번 예, 재밌게 즐기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무엇보다 우리 한인 경찰들 자녀분들을 위한 장학기금 골프대회이니만큼 여러분 분들이 와서 좀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예, 너무 고맙죠. 지금도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0: 네.
1: 저는 항상 그분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뭐 1회, 2회 지금 3회를 하고 있지만 이게 매년 하는 건 아니고
0: 네.
1: 뭐 전번에는 1회 때는 너무 많이 오셨고 2회 때는 코로나하고 이게 겹쳐가지고
0: 조금.
1: 조금 좀 저기 했는데도 그래도 많이 와셔서
0: 네, 네, 네.
1: 도와주셨고 이번 3회 때도 지금 한 거의 3년 지금 지나고 지금 하는 건데
0: 네.
1: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흔쾌히 도와주셨고 주시는 분들도 많고
0: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엄청난 상품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요거 요거
1: 예.
0: 어마어마한데 지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1: 예, 요거 요거는 그 라플로 나갈 건데 라플 티켓으로
0: 예, 예. 어마어마한 상품입니다.
1: 꼭 오셔서
0: 예.
1: 예 그거 한번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0: 그럼요. 이거는
1: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는 아니고
0: 아니고
1: 예.
0: 그렇지만 이번에
1: 그렇지만,
0: 골프 대회 참석하셔서 라플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1: 그렇죠.
0: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0: 어마어마하게 좋은 겁니다.
1: 예, 그 대신 뭐 그게 최고고 그 뭐 아니더라도
0: 네.
1: 뭐 다른 거라도 빈손으로 가지 않게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꼭 오셔서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경찰협회가 인원 멤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1: 예, 많은데 이제 서로가 일하는 게 다르고 네. 다른 지역이다 보니까
0: 네, 예.
1: 만나기가 좀 힘든데 그래도 네트워크는 다 됩니다.
0: 네. 그날 오셔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1: 아, 또... 저는 골프를 안 치니까 언제든지 나 티켓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고
0: 네.
1: 오셔도 좋고
0: 네,
1: 다른 문제로 오셔도 좋고
0: 예.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날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예, 9월 14일 월요일 그 사우스 라이딩 골프코스고요. 만약에 예약을 안 하고 오셨다면 아, 한 7시 반쯤
0: 네네.
1: 그쯤에 오시면 제가 다 마련해드리겠습니다.
0: 네. 자, 친절한 폴리스 로이츠의 보험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오늘은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장학기금 골프대회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 다른 이슈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이츠의 보안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9월 14일 오전 9시 사우스 라이딩에서 열리는 경찰 골프대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범사가 주님의 뜻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신다고 하시면서 오늘도 기도문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읽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요. 나는 간다, 너도 간다, 우리 모두들 돌아갑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에 평안이 가득한 은혜의 세상을 감사히 받으며 존귀한 생명을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길 한치도 앞날을 볼 수는 없지만 마음의 바람은 평안과 평강이 이어지는 은혜의 날들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가 되셨나요? 사랑합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하시면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September Song 신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라랜드 송은경 씨. 임영진입니다.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복숭아와 오얏.

가두나무는 꽃이 아름답고 열매도 맛있어 찾아오라고 하지 않아도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 아래에 저절로 길이 생긴다는 뜻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리를 거스르는 인간은 종종 땀보다 돈을 먼저 가지려 하고 설렘보다는 희열을 먼저 맛보려 하며 베이스 캠프보다는 정상을 먼저 정복하고 싶어 합니다. 노력보다 결과를 먼저 기대하기 때문에 무모해지고 탐욕스러워지며 조바심 때문에 빨리 좌절하기도 합니다. 자연은 봄 다음에 바로 겨울을 맞게 하지 않았고 뿌리에서 바로 꽃을 피우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여름에는 땅 위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어김없이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만물은 물 흐르듯 태어나 자라나고 또 사라집니다. 자연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고 기다림은 헛됨이 아닌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제자리를 찾아오고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는 제법 가을의 분위기가 찾아드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카톡 보내주신 우리 김명옥님.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스치듯 만나지만 마음에 오래 남는 인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편안하고 말이 없어도 마음이 전해지는 인연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선물 같습니다. 오늘도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노래 퀴즈 정답은 아련히 생각되는데 친구 같은 옛사랑을 그리워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운 옛사랑? 아이고 전혀 엉뚱한데 네 전혀 다릅니다. 진짜 퀴즈 정답자가 한 분도 없으셨어요 이번 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에 있는데 자 먼저 우리 김명옥님 신청해 주신 곡부터 듣고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은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0: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2: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이래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학문정자는 정답을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지난주 퀴즈는 정답자가 근처에도 안 갔어요. 지금 토를 한 세 분이 보내주셨는데 뭐 정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엉뚱한 데서 정답을 찾아주셨어요. 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정답을 놓고 퀴즈를 냈기 때문에 오히려 정답 맞추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아시잖아요. 정답 알고 나면 아 맞아 맞아. 이번 주 글쎄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은 다른 퀴즈를 내드려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한 주 더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좀 힌트를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으시는 곡은 김정민의 슬픈 언약시. 워낙 뭐 이 김정민 흉내를 내는 그런 연예인들도 많지만 이 곡이 워낙에 히트를 했기 때문에 특히 1990년대 중후반 한국 대중음악이 큰 인기를 끌면서 멜로디가 좋아서 단지 멜로디 때문이라도 이 중화권 가수들에 의해서 참 많이 불려지기도 했거든요. 두 번째 들으시는 조성모의 다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을 거의 다 가르쳐드리는 것 같은데. 자, 참고로 이번 주 역시 퀴즈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뽀드 현도님께서 내주신 퀴즈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이 노래 듣고 맞추실 줄 알았거든요. 자, 네 번째 곡은 구창모의 희나리. 뭐 안 본 분 없을걸요, 이 영화? 영웅 본 세계에 삽입이 돼서 정말 홍콩과 중화권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그런 곡입니다. 영웅 본색 다시 한번 짤로 보셔보세요. 구창모 노래 나옵니다.

조용필의 친구여 같은 노래는 뭐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죠. 여러 가수들에 의해서 리바이벌 되기도 했고 또 유명 스타들이 무대에서도 많이

안재욱의 친구라는 노래를 중국 가수가 번안에서 불렀습니다. 가사도 참 번역을 잘했더라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하건의 노래 펑요.

중국어로 친구라는 뜻인 펑요. 중국 현지에서도 우정과 의리를 상징하는 국민적인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 원곡은 안재욱의 친구라는 곡인데요. 대만의 아주 유명한 가수 주하건이 아주 원곡과 흡사히 아주 잘 부른 그런 곡입니다. 퀴즈 정답을 거의 뭐 떠먹여주는 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송은경의 라라랜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청곡으로 끝곡이 될 것 같네요. 우리 뉴저지에 사시는 김윤호님, 요새 출석률이 너무 좋으세요. 글 쓰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또 저희 라라랜드에 이렇게 메모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글은요, 사람은 결국 곁에 있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처음부터 선한 것도 처음부터 악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맑은 물이 담기면 맑아지고 흙탕물이 담기면 흐려지듯 우리의 마음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조금씩 빛깔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인연은 참 중요합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고 따뜻한 사람 곁에 있으면 굳어있던 마음도 어느새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불평이 많은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세상이 온통 불만으로 보이고 미움을 품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에도 조용히 가시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안개 속에 오래 서 있으면 옷이 젖은 줄도 모르듯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우리를 조금씩 물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가질 것인가 보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을 잃게 만드는 인연은 삶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인연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꾸어 가는 것이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맑아지는지 아니면 점점 거칠어지는지 그 답이 지금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이미 알려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인생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웃고 좋은 마음을 나누며 좋은 인연을 오래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깊은 평안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인연 곁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2026년 9월 8일 화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는 곡은 울랄라 세션의 서쪽 하늘이고요. 저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세이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진행의 저 송은경이었고요.

0: 홍시윤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버지니아 부동산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을 강의할 때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무슨 일을 하나요? 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답변은 주택을 사고 파는 일이나 렌트를 도와줍니다. 커머셜 프로퍼티를 사고 팔거나 마찬가지로 렌트나 리스를 도와드립니다. 간혹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하시지 않나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은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만일 비즈니스 거래에 관련해서 해당 비즈니스가 속해 있는 건물의 리스도 해야 한다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즈니스는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란 뜻의 부동산이 아니고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비즈니스 에셋이에요. 즉 비즈니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전문 회사들은 무슨 무슨 컨설팅이나 비즈니스 브로커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인사회는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이 일을 병행해서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 이야기로 돌아가서 에이전트는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돕게 되고 이 일들은 반드시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외의 다른 일들은 부수적인 서비스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융자, 보험, 인스펙션, 홈 워런티, 타일 변호사, 집 수리나 유틸리티 등과 관련된 모든 일들입니다. 제가 다른 모든 일은 왜 서비스라고 선을 긋고 설명을 드릴까요? 사고 팔거나 렌트의 일은 비교적 정해진 규칙과 공동으로 쓰여지는 양식이 있어서 에이전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 작업을 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서류가 다 사인이 되고 마무리된 이후의 과정들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경험과 실력, 만족도가 이 부분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거래에 관련된 일뿐이니까 저는 서류 설명 드렸고 사인하신 후에 나머지 일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에이전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좋은 융자인 타일 변호사, 관련된 회계사 또는 이 지역이 처음이시라면 유틸리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어디에 가면 주택 관련해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더 영역을 넓혀서 포괄적인 도움을 드린다면 더욱 신뢰가 가고 손님과 에이전트의 관계도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만일 소소한 문제들을 귀찮아하거나 그 일은 제 소관이 아니니 다른 데 알아보세요 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쏟아내는 에이전트이 있다면 그 분은 서류적인 일은 잘할 수도 있겠으나 에이전트, 즉 세일즈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롱런을 할 수 있을지는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관련된 모든 일은 에이전트와 편하게 의논하실 수 있어야 하고 아무 때든지 부담 없이 전화를 거실 수 있는 관계가 되셔야 서로 신뢰하고 오랜 기간 일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깊은 곳에 빛이 되어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아직 사랑이 남아있음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로 옷 입고 빛의 자녀로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광주 시립합창단의 빛의 자녀들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송수영의 음성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502장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때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모자란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채워야 할지 예수께서 몸소 가르치셨습니다.

때에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너 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유창원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CBS 중창단의 곡으로 온 세상 위하여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김명희님께서 청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무에네 찬양이고요. 이어서 이쁜이님께서 신청하신 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남궁 송옥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8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서기 17년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필라델비아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지진이 지나간 후에도 여진이 계속돼 필라델비아 시민들은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로마 황제는 피해를 입은 필라델비아를 재건하라고 명했고 도시는 다시 복구될 수 있었습니다. 대신 로마 황제의 도움을 크게 받은 대가로 로마 황제의 절대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필라델비아에서는 일을 하려면 상인 조합에 가입해야 했고 가입 조건으로 필라델비아 도시를 재건하게 해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필라델비아 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필라델비아 시민들은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마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비아 교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차별과 미움, 박해를 당했지만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 심판을 면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하루를 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롱별님께서 청하신 곡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강무림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서울 모태탑 창단이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702번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큰 행사가 있고요. 9일, 13일은 체육대회가 있어요. 이동도 많은데 사고 없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행사는 잘 끝나셨는지요? 그리고 내일 또 13일에 체육대회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체육대회 하기 딱 좋은 요즘 날인데요. 4240번 저희 교구 제1여전도회 회계로 섬기는 봉건사가 많이 아픕니다. 주님 알 수 없는 통증으로 잘 먹지도 못하고 활동도 힘들어합니다. 우리 봉건사님 치유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유리정은님은 일본에 계시는데 가을비가 시작됐어요. 폭우가 쏟아져 전철이 멈출 수가 있어서 동료가 쉬는 날을 바꿔주어서 쉼의 시간이 되었네요. 동료들의 배려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폭우는 힘들지만 동료들의 사랑과 배려 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참 감사하네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서연님께서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너무 많이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용기 잃지 않고 이 어려움 잘 버티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보라미님께서는 요즘 하늘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청해 주셨네요. 손영지, 김도현, 전지한 함께한 찬양, 결혼 축하곡으로도 많이 쓰이는 찬양이죠.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어모키님께서 신청하신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조수아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끝곡은 신예숙님께서 청해 주신 찬양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김종찬의 찬양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나의 자식들, 내 아들도 딸도 내 형제들도 내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내미는 손, 그 손을 잡고 가자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가,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평강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겠나이다.

0: 유저지 새로운 개혁교회의 시간.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유저지 새로운 개혁교회. 지금은 유저지 새로운 개혁교회의 담임이신 김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우리 가르치소서.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부터 시작해서 16장에 이르는 이 한 같은 상황에서 들려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이 15장부터 16장 전체의 이야기의 마지막 대목이라는 뜻이죠. 이 두 장에 펼쳐진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15장 1, 2, 3절이 그 내용을 알려주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해서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가까이 하시니까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고 이 죄인들을 멸시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경건한 랍비가 저렇게 더러운 세리, 죄인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가 하는 비난이었죠. 이 비난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섯 개를 들려주시는데 우리 귀에 익숙한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개 비유는 모두 같은 배경 하에서 들려주신 이야기요. 같은 이 백그라운드를 가진 이야기로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인물, 거지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는 그러므로 이 배경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지금 멸시받고 있는 그 세리와 죄인들이라면 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그들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구도화에서 본문을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이 비유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생생하게 사후 세계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란 곳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 안기지요. 반면에 부자는 음부 혹은 지옥이라고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된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기록된 곳에 떨어집니다. 이 음부와 지옥과 하데스의 개념 차이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아니니 다음번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냥 통칭해서 지금부터 이 두 장소를 천국과 지옥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사후 세계가 어떤 모습인가를 가르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다른 운명에 놓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두 사람의 운명의 갈림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이라 하겠습니다. 그 갈림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명시적으로 이것 때문에 부자는 지옥으로 는 라고 설명하지 않지만 보면 중요한 힌트가 무척 많이 풍성하게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이해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메시지인 믿음과 구원에 관한 아주 큰 이해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다른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와 비교할 때 독특한 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등장인물의 이름이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비유에도 구체적인 인물의 이름이 제시된 곳은 없습니다. 그저 농부가, 어부가, 사마리아인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지 사람의 이름 누구가라고 제시된 곳은 전체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 들려주신 비유 중에 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유일하다는 것이지요.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입니다. 그리고 더 두드러지는 것은 주요한 두 명의 등장인물 중 한 명에게만 그 이름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거지의 이름은 알려주시면서 부자의 이름은 알려주지 않으시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우연일 리가 없고 무심코 하신 실수일 리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라고 이름 붙여주신 거지를 알고 계셨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안다함은 인격적인 관계, 대단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제일 처음 그 사람과 관계 맺기 위해, 친해지기 위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통성명, 이름이 뭔가요? 이름부터 묻죠, 이름부터. 이름을 알아야 그 사람과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모르면 안다고 할 수 없죠. 사람 잘 알아요? 알아요. 이름이 뭔가요? 이름은 몰라요. 아마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믿지 않으시겠죠. 아니, 이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안다 할 수 있는가? 이름은 관계 맺음의 첫 걸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알고 계신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아는, 예수님이 그를 잘 아시는 친밀한 관계라는 의미이죠. 반면에 부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일반 명사인 부자라고만 부를 뿐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알지 못한다, 관계 없다, 그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거지를 알고 이 부자를 모르신다 하는 점이 중요한 것일까요? 중요합니다. 믿음과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을 알매, 그리스도를 알매 다름 아니기 때문이죠. 구원은 주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설명을 잘 해주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당신과 양의 관계를 알매 관계라고 설명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짧은 두 절에서 똑같은 단어가 네 번이 반복됩니다. 안다는 것이죠. 안다. 안다로 번역된 헬라어 기노스코는 그냥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가족이 서로를 알듯이 아주 친밀하게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 가운데서 서로 알고 하나가 되어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목자 되신 당신의 양들과 그렇게 속속들이 아는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든지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깊이 알고 그렇게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딱 한 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사랑이가 어릴 때 다쳤을 때 정말 제 마음에 차라리 제가 잘못되고 우리 사랑이가 아무 이상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연합의 경험을 할 때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양들을 사랑하고 알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 관계야말로 구원의 진정한 이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신 피조물 된 우리를 속속들이 아신다 하였습니다. 시 139편으로 가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시오니.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아신다는 말이에요. 엄마가 진통 끝에 낳은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그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추울까 더울까 옷 입히고 닦이고 입히고 아이가 자라고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그 아이를 시집 장가 보낼 때에 그 부모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 아이의 성격도 기질도 장점도 단점도 다 아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자랑스러웠던 순간도 부끄러웠던 순간도 다 아는 거예요. 그 아이 표정만 보면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바로 아는 거예요. 엄마는.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아시되 그 엄마가 아는 것보다 더욱더 깊이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진정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아니 버리지 못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되 이렇게 친밀히 아시고 이렇게 사랑하듯 아시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유가 구원의 이유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든든한 메시지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세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 항상 문제이지요. 주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는 것,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한 느낌, 감정을 갖는 것도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그분과 만나는 어떤 체험,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여서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결단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알미 우리에게 바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증거는 어디 없을까요? 우리가 그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들 우리 각자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요, 느낌이요, 감정이니까 내가 갖는 이 생각이 바른 이해인지 내가 갖는 이 감정이 이단들도 가지는 그런 종교적 황홀경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내가 가지는 이 사랑의 결단, 헌신의 결단이 그저 부질없는 인간의 결심에 그치는 것인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방법이 있다고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을 보면 그 척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를 알고 있다 하면서 반대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모르면서 안다고 스스로에게도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바른 알미 그에게는 없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의 지식이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지 못하고 그의 감정이 그저 자기 스스로의 감정에 취해 있는 것일 뿐이고 그의 결단이 인간의 부질없는 작심삼일의 결심일 뿐인 것이지 참된 알미요 관계요 신뢰와 사랑의 관계라 할 수 없다는 말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하는 것이 당연히 열매로 맺히겠지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이 진짜임을 확인하려면 아내를 배려하고 돌보고 위하여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맺히겠지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까? 수많은 성경의 계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알매 증거인가요? 이 모든 계명이 가리키는 한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위로부터 다시 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서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반면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 그분을 닮아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모르셨습니다.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아시면서도 부자의 이름은 그저 부자, 그의 이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는 그가 이 사랑의 계명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9절로 가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이 부자에 대한 묘사는 그가 잘 살았다는 거예요. 부자였다는 거예요. 풍요롭게 원하는 거 다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았다.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 아닙니까?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소유하며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이런 삶이 모두가 동경하는 삶이겠죠.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였다는 게 문제지요. 그는 이 땅에서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이상 아무런 논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곤 누린 것이죠. 반면에 그가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20절 이하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편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부스럼투성이의 거지가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의 상처 때문에 개들까지 와서 그의 고름나는 상처를 핥았다. 이 말은 이 나사로가 부자의 집 문 앞에 쓰러져 있으면서 그의 배고픔과 그의 병들물, 고통을 겪는 동안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누가 그의 곁에 왔습니까? 무엇이 유일하게 그의 곁에 있었습니까? 개들이 그의 곁에 와서 상처를 핥는 동안 그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고, 그 중에는 바로 그 집 문 앞을 날마다 드나들었던 이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마땅히 하나님을 아는 자가 했을 법한, 했어야 했던 그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대목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집 문 앞에 굶주리고 병든 자가 쓰러져 있는데 개가 그의 상처를 핥을 때까지 그 부자는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대목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삶이 곧 그가 주님을, 사랑의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와 같은 삶을 사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가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이 말씀 후에 여기 이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덧붙이시죠. 이 비유의 문맥에 적용해보자면 네 집 문 앞에서 쓰러져 있는 나사로에게 먹을 것도 치료할 것도 베풀지 않았던 네가 하지 않은 것이 곧 나를 먹이지도 돌아보지도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

할 사랑의 삶이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요. 그것이 곧 불법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것이 불법이요. 주님의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부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1차 청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곁에 찾아온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와 연결되겠습니까?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시기 전에 앞에 드렸던 설명을 한번 기억해 보셔요. 이런 양 드라크마 아들에 이어서 불의한 청지기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네 번째 비유인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결론이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에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내용이 좀 길지만 요약하자면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허락받은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친구란 부자들 친구들에게 많이 주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부자들, 사교 클럽의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친구들, 이 땅의 재물로 네가 베풀 수 있는 이들에게 베풀면 그들이 영원한 나라에서는 친구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에 무엇이 없어진다고요? 재물도 없어지고 육체의 생명도 없어지고 이 땅의 자랑거리가 다 없어질 때에 네가 베풀어 친구가 된 그들이 너를 주님 앞에서 변호할 것이고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이 말씀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듣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반응했는지가 이어지는 1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마땅히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어서 부자가 된 것이라고 믿었고 그 부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누릴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저 빈자와 병자들과 나그네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저주해서 병들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실패하고 저런 처지에 떨어졌다고 믿었고 자기들이 그런 고통을 마땅히 당할 만하다고 멸시했었죠. 바로 이들의 비웃음을 들으신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신 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1차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이 바리새인들이요.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도 이웃을 위해서는 인색한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야 선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신다면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나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아닙니다. 선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좋은 것이고 그 선행은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이것은 종종 복음을 율법주의로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이 거기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지 않고 있던 선행을 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알듯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아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든 더 알고 더 닮아가고
더 그분과 같이

0: 같은 사랑과 겸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양을 속속들이 아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더욱 알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닮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 김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는 뉴저지 레오니아 하이스쿨에서 1부 9시 30분에 2부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부와 EM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주소는 650 윌로우 트릴로드 레오니아 뉴저지 07605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정석훈의 천종 산삼과 함께하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신지요? 저희도 오늘은 여러분께 건강한 정보, 네, 좋은 천종 산삼에 관련된 상품 정보까지 더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정석훈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제 9월이 됐습니다. 네, 네, 9월이 되면 이제 생산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 아, 기다리시죠.
0: 미국은 법적으로 생산삼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1: 네네네. 네. 그 생산삼은, 법적으로 9월 1일부터 채취 및 유통 판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3월까지, 3월 말까지, 네, 판매가 가능합니다.
0: 네. 그 올해도 지금 대표님께서 산에 천종산삼을 채취하러 가셨다고 들었는데요.
1: 네.
0: 어떠신가요? 많이 오늘 좀 풍작인가요? 아, 풍작은 아니겠군요. 자연에서 자연으로 키워낸 거니까. 네.
1: 이제 우리가 맨날 그 이제 말할 때 그 산삼이 너무 많아서 산삼 밭이다 뭐. 같이 따로 있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0: 네.
1: 충분히 미국 전역에 자연산 산삼이 그만큼 많이 채취를 할 수 있는 그 넓은 지역이 있고 또 개체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뭐 사실 동부에서는 어느 산을 들어가도 뭐 만날 수 있는 게 산삼이니까 네, 산삼 밭이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죠. 지금 사장님하고 어제 제가 통화를 했고요. 지금 산에 도착해서 주위를 이제 쭉 둘러보고 계시는데 지금 그 웨스트버지니아 쪽에 비가 온다고 그래요. 다음 주까지도 지금 비 예보가 있긴 해서 지금 상황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원래 같으면은 둘째 주 정도, 9월 둘째 주 정도 되면 저희가 생산삼을 입고해서 이제 손님들한테 이렇게 판매를 시작을 하는데 이번 주는 어렵고 다음 주도 조금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네. 네. 아니 그 산에서 비가 내리면 채취를 못 하나요?
1: 네, 그 비가 오면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경사진 곳에 가면 미끄러워서 낙상이나 뭐 이런 위험성도 있고요.
0: 네.
1: 산에 이제 깊이 들어가면 나침반 없이 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감을 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길을 잃을 위험성도 좀 많고 여러 가지 또 위험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 올 때는 산삼 채취를 가능하면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고
0: 네.
1: 할 수 없는 겁니다.
0: 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좀 평평하고 쉬운 그 하이킹 코스 가듯이 그 산에 가셔서 채취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험준한 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1: 그럼요. 그 뭐 경사가 심할 때는 뭐 45도 되는 경사들도 있고요.
0: 네.
1: 그런 이렇게 바위산 그 돌무더기 같은 그 돌 뭐 이런 바위산도 많고 그다음에 풀들이 많은 지역은 풀을 밟아도 미끄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0: 네.
1: 그 저도 몇 년 전에 그 한번 발목을 접질렸던 적도 있고
0: 네. 네,
1: 비가 오면 비가 오지 않아도 습도가 높은 지역이라 미끄럽고 그래서 네. 굉장히 조심조심 하는데 비가 오면 아주 심해지죠.
0: 네. 와, 우리들은 매장에서 이 천종산삼을 너무 쉽고 싸게 사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채취를 하시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와, 진짜 쉬운 일 아니겠네요. 이게 어디 밭에다 재배하는 게 아니니까.
1: 네.
0: 그때그때 어떤 삶이, 얼마나 오래된 삶이 묻혀있는지 모르고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그 깊은 험준한 산 속에서 찾아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냥 뭐 길도 없고
0: 네.
1: 산에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0: 네.
1: 길도 없는 곳을 풀밭을 헤치고 다니면서 이렇게
0: 네.
1: 뭐 잘 찾을 때는 하루에도 뭐 굉장히 많은 양을 찾고
0: 네.
1: 그렇지 못할 때는 뭐 그래도 기본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와, 보니까요. 와, 우리가 이 거대한 미국 땅에 깊은 산들도 많고 또 천정산삼을 채취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는 것도 축복이지만 또 직접 가셔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채집해 오시는 분들이 있기에 또 쉽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천정산삼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것도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모션이 기다리고 있는지 매장 한번 나가볼까 전화 한번 해볼까 하시는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이번 주 프로모션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안 그래도 그 매장에 계시는 저희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생산삼 언제 오냐고 자꾸 손님들이 전화를 많이 주신다고 이번에는 언제 들어오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아직 그 확실하게 언제부터 판매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셋째 주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번 주에도 건산삼하고 또 다른 제품들 세일 좀 해드릴게요. 먼저 300불짜리 저희 건산삼 한 달분 드실 거 그거 역시 150불에 오늘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불짜리 산삼은 400불, 1200불짜리 건산삼이 오늘은 900불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천삼이라는 제품이 있죠. 저희 캡슐 제품. 이거 500불짜리 오늘도 250불에 반값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삼불로초라는 제품, 요거 300불짜리 오늘 150불에 해드리겠습니다. 매장은 그 159-25 노던블루보드에 있고요. 전화번호가 718-879-2340번입니다. 미리 전화 주셔서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718-879-2340 718-879-2340번입니다. 이번 주 프로모션이 아주 좋습니다. 파격적이라고 할 만큼 반값 할인된 제품들이 많은데요. 천정산삼을 아주 드시기 쉽게 캡슐로 만든 이 천삼의 경우는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삼으로 먹는 것과 비교했을 때, 효력이 약하다거나 뭐 사포닌의 성분이 적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고스란히 담아서 캡슐에 담으신 거죠.
1: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그 약성은 똑같지만 네. 편리성을 조금 가지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네. 캡슐 하나에 30년근 한 뿌리 정도의 양이 들어가요. 네. 저희가 이제 만들 때 과정을 보면. 그래서 30년근 한 뿌리를 드라이된 상태로 씹어서 드시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그거를 저희가 갈아서 캡슐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약효는 뭐 말하지 않아도 훌륭하고요. 단지 이제 편리성을 좀 강조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네. 그리고 산삼 불로초는 어디에 좋은가요?
1: 예, 그 불로초라는 약재가 우리가 한의학에서도 많이 쓰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에 좋고 그다음에 신경통, 관절염, 노인성 변비,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낮춰주는 역할도 많이 하고요. 그게 이제 산삼과 콜라보가 돼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만든 약인데 실제로도 그 손님들이 드셔보신 분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0: 네네. 제 주변에 아주 젊은 시절부터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산삼을 드신 분이 계세요. 지금 80대 중반이 되셨는데 크게 뭐 감기와 같은 잦은 잔병 치레도 안 했고 현재 상태에도 큰 질병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신께서는 나는 내가 꾸준히 산삼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거다라고 확신하고 계신데 뭐 그걸 정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천정산삼을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훨씬 더 노화의 속도도 늦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상당한 그 증명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산삼을 드시는 게 좋을까요?
1: 연령대는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통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이라는 게 생성이 돼 있죠. 모유나 어머니에게 태어났을 때부터 받았던 자가 면역이 형성이 되는데 그 자가 면역이 형성이 멈추는 시기가 보통 9살에서 10살 정도라고 해요. 그 이후에 이제 면역이 부족하거나 좀 그런 아이들은 홍삼이라든가 그런 종류들 어린아이 어린이 홍삼 뭐 이런 제품들을 많이 먹이기도 하죠.
0: 네.
1: 어른들도 20대에도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면역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면역이 약해졌다라고 생각이 돼서 감기가 자주 걸린다든가 그 염증이 잘 낫지 않는다든가 그런 증상이 생기면 내 몸에 면역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산삼도 그렇고 뭐 이런 건강식품들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내가 어느 정도의 면역 레벨을 유지하고 있어야 그런 작은 병에도 좀 면역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0: 네. 요즘에는 뭐 워낙 과거에 비하면 의학이나 또 건강 상태 또 환경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1: 그럼요.
0: 아이들이 네. 뭐 신체 발육도 훨씬 좋고 크고 이런 반면에 또 의외로 환경 문제 때문인지 면역 관련 질환들 뭐 아토피도 일종의 면역 관련 질환이죠. 또 아이 뭐 엑스마 같은 것들이나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 친구들도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아기 때는 안 되겠지만 일정 이제 청소년 시절 정도 되면 좀 청정산삼을 먹이면 어떨까라고 또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1: 그렇죠. 네. 보통 면역이 좀 약하다 싶은 아이들이 있죠. 특별히 좀 약해 보이는 아이들이
0: 네.
1: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잔병 치레가 잦죠. 우리 말대로
0: 그렇죠.
1: 뭐 감기도 자주 잘 걸리고 그런 아이들은 8살, 9살 이후가 되면 조금씩이라도 이런 면역력이 좋아지는 약 이런 제품들을 조금 드시는 게 좋아요.
0: 네.
1: 그래서 꾸준히 면역력을 좀 강제로라도 면역력을 끌어올려 놓고
0: 네.
1: 그리고 또 유지시켜 주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0: 네. 네. 물론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 식습관, 운동 이런 것들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겠지만 여기에 천종산삼과 같은 보조 식품들을 함께 하면 훨씬 그 효과가 증대하겠죠.
1: 네, 꼭 필요하죠. 현대 네. 사회에서는.
0: 네,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의외로 그 중년층 남성들이 돌연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딱히 뭐 원인들을 밝히려면, 물론 바로 그 원인은 뭐 심장마비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과 관련되어 있어서 급작스러운 돌연사를 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스트레스. 네,
1: 그렇죠.
0: 환경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뭐 천정산삼 같은 것도 필요할까?
1: 그럼요.
0: 텐데요.
1: 그 네. 산삼, 그러니까 생산삼에 들어있는 그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어요.
0: 네.
1: 그 생산삼에 들어있는 스테로이드 성분은 그 과거에 동의보감에도 뭐 동의보감에는 그게 스테로이드인지 아닌지 뭐 그런 성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0: 네.
1: 동의보감에 의하면 산삼을 먹고 나면 몸의 기운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흥분 상태가 가라앉는다라고 돼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고 지금 요새 말로 풀어보면 기운이 나고
0: 네.
1: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그래서 정신과 몸이 약간 릴렉스해진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생산삼에 들어있는 이 스테로이드 성분이 굉장히 그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낮춰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네네. 네, 네.
1: 대신에 이 산삼에 들어있는 스테로이드가 우리가 기타 뭐 약물처럼 먹는 그런 스테로이드랑은 달라요.
0: 네네.
1: 천연 스테로이드는 다른 제품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품에도 네. 이 천연 스테로이드는 존재해요. 그런데 네네. 산삼이 그 양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드시고 났을 때 약간 뭐랄까요? 좀 졸린 듯한 느낌도 좀 들고
0: 네네. 예,
1: 그 눈이 맑아지는 느낌도 좀 들고
0: 네.
1: 이런 느낌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는 나타나지만
0: 네.
1: 그런 증상들이 대부분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 이런 기분들이 좀 그런 스테로이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네, 네. 요즘에 뭐 스트레스, 우울증, 공황장애, 각종 강박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떤 불안과 관련이 있는 그런 질환들인데 천정산삼을 좀 드시면은 마음이라든가 우리 호르몬 상태라든가 이런 걸 좀 편안하고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1: 네.
0: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아, 천정산삼이 참 이모저모 누구에게나 다 좋다. 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정말 그렇구나.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양한 면에 있어서 우리 몸의 건강을 도와주는 천정산삼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1: 부작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런 명연현상 이라는 그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거는 네. 이제, 굉장히 개개인적인 문제인데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산삼을 드셨더니 뭐 그 하루 종일 잠만 잔다. 그 전에 피곤해서 이거를 먹었는데 더 피곤해졌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런 현상들이 대부분 그 명연 현상이라는 그 현상으로 풀이가 돼요.
0: 네.
1: 예를 들어서 굉장히 피곤했는데 산삼을 먹고 났더니 더 피곤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만큼 몸이 지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감기약을 먹으면 졸린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약은 사람을 강제로 릴렉스하게 만들어주는 약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몸을 쉬게 만들어주는 약인 거죠. 그래서 몸을 쉬어야 낫는 병이 감기인 거잖아요.
0: 네.
1: 그것처럼 산삼을 드시고 피곤했는데 더 피곤해졌다. 쉬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0: 네네.
1: 몸 상태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어주는 현상이 명연현상이에요.
0: 네네.
1: 그런 현상들을 겪으시는 분은 꽤 있습니다.
0: 그것도 일시적인 거겠죠.
1: 그렇죠.
0: 계속 유지.
1: 그러니까 그렇죠.
0: 그 산삼이 들어가서 내 몸에서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과정으로
1: 그렇죠.
0: 봐야겠죠.
1: 맞습니다.
0: 네네. 와, 참 산삼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스테로이드 작용 같은 것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천연의 스테로이드, 우리 산삼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좀 편안하게 가라앉혀주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스테로이드다라는 말씀에도 제가 굉장히 새로움을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프로모션이 참 좋은데요. 또 이제 계약해서 아이들 이런 거 산삼 먹이고 싶다라고 하는데 아 번거롭고 힘들고 귀찮아서 하시는 분들에게 뭐 캡슐 제품들 이런 제품들도 꼭 권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굉장히 큰 파격적인 세일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에 프로모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그 300불짜리 건산삼 오늘 150불에 반값 해드렸고요. 500불짜리는 400불에 1200불짜리는 900불에 그렇게 해드렸고 그 다음에 천삼 우리 캡슐 제품은 500불짜리를 오늘 250불에 해드리고 그 산삼불로초 방금 말씀드렸던 산삼불로초는 300불짜리 오늘 150불에 이렇게 반값 해드리겠습니다. 159-25 노던블루버드에 있고요. 전화번호는 718-879-2340번입니다.
0: 네, 718-879-2340, 718-879-2340번이고요. 위치가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60가와 노던 블루버드입니다. 그 만나는 곳에 저희 매장이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편안하실 때 들리셔서 따뜻한 산산차 대접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매장 둘러보시고 상담도 하시고 오늘 프로모션하는 제품들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산삼 프로모션이 아주 좋은데요. 대략 양이 얼마 정도 될까요? 그 150불짜리 지금 판매하고 있는.
1: 네, 300불짜리 오늘 150불에 드리는 이 제품은
0: 네.
1: 20년에서 25년 정도 되는 생산삼을
0: 네.
1: 저희가 이제 드라이해서 한 달 차로 우려서 한 달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에 맞춰서 제가 네. 담아놓은 거고요. 뿌리수는 한 18뿌리 정도 되지 않을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그 정도 양이 되는 겁니다.
0: 네, 그러면 이렇게 반가격이나 세일을 해주실 때 좀 박스 몇 개, 몇 박스 사셔서 오락실에 다 드시고 네. 하면 좋겠어요. 네.
1: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비싼 거를 큰 거를 한 번에 막 먹는 것보다 작은 거라도 꾸준히 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드시는 게 효과적으로는 가장 좋아요.
0: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얼마 있지 않아서 동부 뉴욕 같은 경우에는 좀 쌀쌀해지는 게 또 금방 뭐, 오잖아요.
1: 지금도 뭐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시죠. 오,
0: 네.
1: 지금도.
0: 네. 그래서 춥다 이제 좀 건강 관리해야겠다 하시는 건 좀 늦은 것 같고 지금쯤 천정산삼 한 달 정도 다려서 드시면은 올 겨울에 쌀쌀한 나이에는 쌀쌀한 날씨에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면역력을 좀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아주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그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는 우리 아이들 9월 달에 학기 시작하는 대학들도 많거든요. 그 젊은 친구들이 아주 식생활이 엉망진창입니다. 그 친구들 항상 걱정이 되는데 의외로 그런 아이들이 뭐 장이 안 좋다. 뭐 요즘에 뭐 소화 안 된다 소리를 해요. 저러면 새도 철도 씹어 먹을 나이에 이 친구들이 식습관이 불규칙하고 운동량이 확실히 과거보다 줄어들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들에게 권해 주시고 싶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1: 얼마 전에 제 후배도 동부 지역에 아들 학교를 이제 집 날라주러 이삿짐 센터 직원처럼 집 날라주러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지금 이제 대학교도 입학 시즌이고
0: 네.
1: 뭐 기숙사 들어가고 하느라고 이제 약간 아이들이 흥분도 되어 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니까 또 우리 그 물 바꾸면 배탈 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것처럼 지금 있는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생활 환경이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힘들어질 때가 있죠.
0: 네.
1: 그래서 위랑 뭐 이런 것들이 좀 튼튼하게 해주려면 저희 제품 중에 이제 꿀에다가 산삼을 넣어서 발효시킨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배탈 나거나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그럴 때 감기가 걸려서 감기 증상이 있거나 이럴 때 따뜻하게 차로 타서 드시면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요. 말 나온 김에 이것도 그냥 오늘 300불짜리인데 오늘 이것도 그냥 오늘 반값에 뚝 잘라서 이것도 오늘 150불에 좀 네. 해드리도록 해볼까요?
0: 네, 네,
1: 그렇게
0: 네.
1: 해드리겠습니다.
0: 네, 네, 따뜻한 물에 이렇게 타서 먹으면
1: 굉장히
0: 네, 좋고
1: 그냥 차처럼 타서 드시면 되는 겁니다.
0: 네, 네, 네. 요즘에 아이들 건강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셀폰 잡고 있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운동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전자파라든가 좋지 않은 요소들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 있고 있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아이들 건강 챙겨야겠다라고 하는데 이 10만의 장사꾼의 천정산삼에 가보시면 아이들이 먹기 좋게끔 만든 제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할인과 함께 여러 제품들 구경하러 매장에 한번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18-879-2340으로 전화하시면 주문하실 수도 있고 상담 받으실 수도 있고요. 159-25 노던블루버드의 매장으로 오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따뜻하게 여러분들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프로모션도 있고 또 생산삼도 한 2-3주 후면은 구입하실 수 있겠죠?
1: 네, 아마 네. 셋째 주 정도면은 저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네. 또 생산삼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또 건산삼 같은 경우는 지금 사두시면 여러모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 때 확실하게 싼 가격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장석권 이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여러분들 우리 미국에 사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죠. 요즘에 경기도 어렵고 참 힘들 힘들다 힘들다 미국 경기도 예전 같지 않다라고들 하시지만 또 다른 면에서 봤을 때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받는 많은 혜택들 또 축복들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정선사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이라면 감히 구입할 엄두도 나지 않는 비싼 가격에 또 그만큼의 공급도 턱없이 모자르는데 이게 미국 살기 때문에 이런 귀한 천정산삼을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만의 장석군의 천정산삼에서는 여러분이 이 좋은 것들을 꼭 경험해 보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산삼 판매와 유통업을 하시고 계시지만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방송을 통해서 천정산삼의 유효성에 대해서 알리고 또 여러분께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저희가 방송하는 것들을 귀담아 관심 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이 늘 깃들기를 기원하고요. 또 이제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 이 추운 날씨도 꿋꿋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만의 장석군의 천정산삼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K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현상 변경을 통한 통제력 강화 시도로 규정하고 영내 동맹 파트너국들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미 법원이 화웨이의 대일한 제재 위반과 영업비밀 탈취 등 14개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미국이 캐나다의 보복관세에 맞서 다음 달 29일부터 일부 유제품과 주류, 오토바이 등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맞불 조치가 이어지면서 북미 무역 갈등이 더욱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OECD 국가들의 정부 부채 이자 비용이 연간 2조 달러를 넘어서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국방비보다 이자 비용에 더 많은 돈을 쓰는 상황입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화 방어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원한다면 나에게 맞서 베팅하라며 시장에 강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미 AI 스타트업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 매출을 부풀리는 이른바 매출 인플레이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ARR과 연환산 매출을 교묘히 섞어 과장하는 사례가 늘면서 벤처 거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권자 검증 강화와 우편 투표 제한을 잇따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거 규정 강화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폴란드와 헝가리에 이민비자 심사를 재개했습니다.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중단이 이어지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개학을 앞두고 스쿨버스 운행업체 부족으로 약 2,000명의 학생이 통학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 학생들의 통학 차질이 예상돼 대체 교통수단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수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 투표 제한에 이어 유권자 검증 강화를 추진했다가 제동이 걸리자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사안과 관련해 하급심 판단을 뒤집어달라고 대법원에 긴급 신청한 것인데 두 달도 남지 않은 11월 중간선거에서 고전이 예상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법무부는 8일 국토안보부의 체류자 신분 검증 프로그램을 유권자 명부 검증에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긴급 상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불법 체류자가 미국의 복지 수급이나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자의 시민권, 이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해온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개별 유권자의 검증을 위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사회보장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고 각 주가 이를 이용해 비시민권자일 가능성 있는 유권자를 대규모로 속가내도록 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이 개인정보 침해와 행정 절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1, 2심에서 사용 중단 명령이 내려지자 법무부가 다가오는 선거의 무결성을 위협한다며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 상고한 겁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연방우정청을 통해 각 주의 우편투표 시행을 대폭 제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해 하급심의 제동에 맞서 법무부가 긴급 신청한 사건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각 주의 우편투표 용지를 받는 유권자들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 명단에 등재된 사람에게만 우정청이 우편투표 용지를 배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24개 주가 새로운 우정청 규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유권자 신분 검증 강화와 우편투표 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내린 행정명령에 담겼습니다. 우편투표 관련 새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르면 오늘 나올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행정명령은 그가 중간선거에 필승카드로 여겼던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연방의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자 우회로로 선택한 수단이었습니다. 세이브 법안은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 증명 의무화, 투표 때 사진 부착 신분증 제시, 유권자 중 비시민권자 퇴출, 부재자, 우편투표 원칙적 금지가 골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통과시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이민자 출신 저소득 유권자들의 투표를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교착 상태입니다. AP통신은 지난 6월 세이브 법안이 의회에서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이 분명해지자 트럼프가 지난 3월 두 번째 행정명령을 통해 의회 권한을 우회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격 없는 유권자들의 투표로 선거 결과가 왜곡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정치적 전략인 동시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는 그의 신념에 가깝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대국민 연설에서 2020년 대선 당시 미시간주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유권자 등록 신청서에 서명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허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사례가 연방수사국에 포착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토안보부 조사에 따르면 시민권이 없는 27만 8천 명이 유권자로 등록됐으며 민주당 성향주들이 제공을 거부한 자료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크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일부 무자격자의 투표 사례가 간혹 발견되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는 게 미 주류 언론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오는 11일 9.11 테러 25주년 추모식을 앞두고 당시 뉴욕시장이었던 루디 줄리아니 전 시장이 조란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참석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9.11 테러 당시에 뉴욕 시장을 지낸 루디 줄리아니가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현 뉴욕시장의 9.11 25주년 추모식 참석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7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줄리아니 전 시장은 전날 친트럼프 성향의 보수 매체 뉴스맥스에 출연해서 맘다니 시장의 오는 11일 뉴욕 추모식 참석 계획과 관련해서 불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에는 맘다니 시장이 미국 미국과 유럽 일부 지역을 장악하려는 이슬람 세력의 음모를 지지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포함됐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뉴욕시에서 2,700명 넘게 숨진 9.11 테러 당시 현장 수습을 진두지휘해서 미국의 시장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과정 등에서 위상이 크게 추락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앞서 올해 9.11 추모 행사에서 유가족과 생존자, 최초 대응 요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기릴 것이라며 우리가 그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임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보수층을 중심으로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불참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도 진행되고 있으며 서명자가 벌써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8일 일본 엔화 강세를 위한 자신의 노력에 맞서지 말라고 트레이더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텍사스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에서 열린 행사에서 최근 시장에 개입할 때 일본 내부 정보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자랑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7월 31일 일본 정부와 공동으로 엔화 매입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매우 이례적인 미일 공동 개입에 일시적으로 급등했지만 트레이더들이 재무부의 외환 매입 자금력 한계를 지적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그는 재무장관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나에게는 비대칭적 정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지펀드 경영자를 지낸 그는 지금 내가 도박장 주인이다. 우리가 일본 엔화 시장에 개입할 때 나는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 일본 정책 이반자들이 하려는 것들을 아주 훤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원한다면 반대로 베팅해보라고 자신했습니다. 일본 은행은 엔화 방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1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0: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크고 작은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시간,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메이카가 영국 국왕에게 과거 노예제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했습니다. 올리비아 그레인지 자메이카 문화장관을 비롯한 국가배상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5일 런던에 도착해서 현지 시간 7일 찰스 3세 국왕에게 청원서를 직접 전달했는데요. 청원서에는 노예제와 아프리카인 강제 이주라는 영국의 역사적 범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또 자메이카를 비롯한 아프리카계 국가들이 오늘날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역시 과거 식민지배 시절의 범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인 강제 이주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영국 정부에 법적 배상 의무가 있는지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레인지 장관은 노예제의 흔적이 지금도 교육과 보건은 물론 음식 문화에까지 깊게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15세기에서 19세기 사이 1250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인이 강제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려가 노예로 팔려나갔는데요. 자메이카는 카리브해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배상기구를 설립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자메이카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지난 3월 UN에서는 123개국이 노예제를 인류에 대한 가장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고 6월에는 카리브해 국가들이 배상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역시 관련국들이 배상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폭력 조직, 이른바 야쿠자에 대한 특별 규제가 잇따라 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조금 뜻밖입니다. 야쿠자 조직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세력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치안당국은 현지 시간 8일 최대 폭력 조직인 야마구치구미와 이케다구미에 대한 특정 항쟁 규정을 해제했습니다. 이 제도는 조직 간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마련됐던 강력한 규제인데요. 지정이 되면 5명 이상 모이는 것부터 조직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 심지어 상대 조직원에게 접근하는 것까지 금지됩니다. 말 그대로 서로 싸우지 말고 아예 만나지도 말라는 수준의 조치였던 건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직 간 총격전 같은 충돌이 눈에 띄게 줄어든 데다 야쿠자 조직 자체가 빠르게 세력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5년 야마구치구미에서 갈라져 나온 고베 야마구치구미는 당시 조직원이 6,10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270명까지 줄었습니다. 약 10년 만에 2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 내부에서도 이 정도로 세력이 줄었는데 굳이 특별 규제까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 하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야쿠자에 대한 경찰의 감시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조직 간 전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차원 높은 특별 규제들이 하나둘 해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또 다른 대형 조직인 고베 야마구치구미에 대한 지정도 머지않아 해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프랑스 남부의 한 미술관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범행 수법이 아주 대담하고 황당합니다. 현지 시간 8일 새벽 프랑스 리비에라 해안의 소도시 칸유시르메르에 있는 르누아르 미술관에 절도범들이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무려 전기톱까지 동원해서 정원 울타리를 잘라내고 미술관 1층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새벽 5시 48분쯤 경보가 울렸고 경찰은 불과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범인들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브리앙 마송 시장은 범인들이 침입 장비는 물론 미술관 내부에 대한 정보까지 미리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범인들이 처음 노린 그림은 모두 4점이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추격이 시작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그림 2점을 정원해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결국 사라진 작품은 르누아르의 콜로나 로마노 부인의 초상과 우물가의 젊은 여성 2점입니다. 두 작품 모두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서 대여해온 귀한 명작들입니다. 당초 범인들이 훔치려 했던 그림사점의 가치는 모두 합쳐 9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4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유럽의 유명 미술관들이 잇따른 도난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왕실 보석 8점이 도난당했는데요. 피해 규모만 8,8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370억 원에 달했지만 아직까지 되찾은 건 단 한 점뿐입니다. 또 올해 3월에는 이탈리아 파르마의 한 박물관에서도 르누아르와 세잔, 마티스의 작품이 도난당했다가 몇 달 만에 가까스로 되찾기도 했습니다. 명화를 안전하게 지켜야 할 미술관들이 오히려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세계는 지금에서는 자메이카가 영국 왕실에 요구한 노예제 배상 청원 소식부터 세력 위축으로 특별 규제가 풀리고 있는 일본 야쿠자 그리고 전기톱까지 등장한 프랑스 미술관 도난 사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흥미롭고 다채로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1: 라디오 모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캐나다산 유제품과 주류, 오토바이에 대해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는 29일 0시 1분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포고문을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이러한 조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 3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날은 캐나다가 오전 0시를 기해 276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앞서 미국이 지난 22일부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맞불 관세를 놓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포고문을 통해 캐나다 특정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지시한 건 또 다른 보복 조처입니다. 북미의 국경을 맞댄 최후방 이웃이던 두 나라의 무역 전쟁이 더욱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및 그 부속서를 보면 유제품의 경우 유청 단백질 농축물과 가공 유청, 당밀, 무알콜 맥주 등 14개 품목이 수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수입 금지 주류로는 메가로 제조된 맥주와 스파클링 와인, 레귤러 와인 등 14개 품목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실린더 용적이 800cc를 초과하는 왕복식 내연 피스톤 엔진이 장착된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수입 금지 목록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수입 금지 명령의 근거로 관세법 338조를 들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제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3건의 수입 금지 포고문과는 별도로 2건의 포고문을 통해 소금과 시멘트, 화장지, 침대 시트, 낚싯대, 위스키 및 증류주 등을 기존 관세 대상에서 오는 15일부터 제외하는 수정사항도 발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미국 조달 시장에 다수 공급자 계약 제도를 통해 들어오는 캐나다산 제품을 제외하라고 연방 총무청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백악관이 진행한 전화 브리핑에서 오늘 취해진 주요 조치는 수입 금지, 기존 관세 수정, 캐나다 기업의 미국 정보 조달 참여 제한에 대한 발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재구축하고 미국의 생산을 보호하며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재산업화와 무역 정책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보복을 한

0: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SNS를 통해 캐나다의 기업 개인용 제트기 제조사인 봄바디어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위협한 것과 관련해 오늘 포고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대통령은 이에 대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라 맘다니 뉴욕시장이 노동절을 맞아 민간 부문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과 조직화를 지원하는 시청 직속 전담기구를 신설했습니다. 노동계는 활용의 뜻을 밝혔지만 재정 부담과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하는 소상공인과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1: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9월 7일 월요일 행정명령을 통해 민간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과 권리 보호를 전담 지원하는 노동자 파워 시시장실 Mayor's Office of Worker Power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 당국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부당 노동 행위 예방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노조 설립을 희망하는 민간 사업장 근로자들을 관련 노동단체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맘다니 시장은 성명을 통해 착취가 위기가 되고 위반이 일상이 되기 전에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직의 수장으로는 항만 노동자 출신이자 좌파 노동운동가인 토니 펄스틴이 임명됐으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연방노동부 장관 대행을 지낸 줄리수, 줄리 에스, 경제정의 담당 부시장의 지위를 받게 됩니다. 다만 정확한 운영 예산과 인력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명령은 소비자 노동자 보호국, 택시 리무진 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시정부 관계기관에 별도의 신고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저임금 노동자가 집중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권조사, Directed Investigation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소상공인과 관련 단체들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국 독립기업연맹, NFIB, Ashley Ranslow, 뉴욕주 지부장은 노동자의 단결권은 이미 연방법으로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며 높은 물가와 임대료로 생존을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민원 접수도 없는 상태에서 시정부가 적극적인 조사에 나선다는 것은 민간 사업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자 부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영계 역시 이미 뉴욕시의 노조 조직률이 전국 평균 약 10%의 두 배가 넘는 상황에서 혈세를 투입해 노조 가입을 인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Radio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뉴욕 1원은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낮 동안의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뉴욕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낮에는 늦여름의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가볍고 시원한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뉴욕 1원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고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오늘 밤보다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낮 동안에 여전히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야외 활동하실 경우 더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빠르게 오르면서 상당히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낮에는 기온과 습도가 함께 오르면서 체감상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 한낮에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에도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다소 달라지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들어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출이나 이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오후 시간대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천둥, 번개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워싱턴 수도

수도권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9월 9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0: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4: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이번 겨울 여행 어디로 갈까?
1: 남들과 똑같은 여행 말고 좀 특별한데?
0: 그럼 중남미 어때? 가격은 내리고 여행은 품격으로. 푸른투어 단독 중남미 특선. 첫째, 멕시코 일주 5일. 찬란한 문명의 멕시코 시티와 멕시코 속 유럽, 스페인 문화, 테오티우아칸 피라미드, 그리고 자연석회 온천 톨랑통보까지 $990 플러스 항공.
1: 둘째, 남들과 똑같은 여행이 싫다면 힐링 코스타리카 5일. 라이베리아의 열대우림과 리오네그로 온천에서 제대로 힐링하세요. $990 플러스 항공.
0: 올 겨울 여행 중남미로 가자. 프렌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3: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36-3800.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미국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사이에서 투자금 유치를 위해 매출을 부풀리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스타트업들이 매출 지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해 매출 인플레이션이 성행하고 있다고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8일 보도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가치 평가와 투자 유치의 핵심 기준이 되는 지표는 연간 반복 매출과 연환산 매출인데 일부 스타트업은 둘을 혼용하거나 둘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연간 반복 매출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에서 사용해오던 지표로 고객과 실제 체결한 연간 또는 단연 계약을 바탕으로 실제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독 매출을 말합니다. 반면 연환산 매출은 단순히 특정 월의 실적에 12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최근 AI 기업은 월정의 고동료를 받기보다는 토큰이나 이용시간 등 이용량을 기반으로 한 종량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연환산 매출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 AI의 경우 개인 고객의 월 요금이 정해져 있는 챗GPT 고동료는 반복 매출을 산출할 수 있지만 기업 개발자 고객이 주로 쓰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종량제 요금 매출이나 광고 사업 매출은 반복 매출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스타트업은 이를 악용해 소위 반짝 매출을 보인 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매출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왜곡된 신호를 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스타트업에서는 통상 반복 매출 대상으로 잡지 않는 일시적 토큰 매출이나 수수료, 일회성 장비 판매 매출까지 모조리 합산해 이를 연간 반복 매출이라고 발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복 매출이 반복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벤처 투자사들의 지적입니다. 심지어 아예 사실과 동떨어진 실적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AI 스타트업 클로리의 로이리 CEO는 지난해 자사의 연간 반복 매출을 700만 달러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이 노골적으로 부정직한 발언을 했으며 실제 수치는 520만 달러였다고 8개월 만에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이처럼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수치에 대해 캐물으면 다른 곳도 다 그렇게 한다며 적반하장식으로 변명을 늘어놓곤 한다는 게 투자자들의 전언입니다. 비상장사인 스타트업은 회계감사나 규제당국의 감시를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왜곡 발표를 거를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벤처 투자 업계에서는 스타트업들의 이러한 비윤리적 행태가 벤처 거품이 극에 달했던 지난 2021년 말의 시장 상황과 같다는 자조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레이 벤처스의 제너럴 파트너 슈루티 간디는 지금은 연간 반복 매출의 인플레이션 시기라며 자금의 시장에는 책임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연방 메디케이드의 자격 기준과 예산 지원을 다룬 개정 법안이 시행됩니다. 일부 이민 신부는 메디케이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영주권자를 비롯해 한인들이 알아둬야 할 주요 내용을 정석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2: 오는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은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는 일부 인도적 체류 신분입니다. 그동안 연방 예산을 통해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난민과 일부 망명 신청자,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를 받은 이민자 등은 10월 1일부터 연방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영주권자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존에 적용되어 온 5년 대기 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뒤 5년이 지나야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신청 자격이 생기는데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이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미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는 영주권자들의 신분 확인 절차입니다.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이민자와 그렇지 않는 이민자를 구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신분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 정부가 보낸 확인 우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영주권 사본 등 요청받은 서류를 제출 기한 안에 보내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는 영주권자라도 신분 확인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인 이유로 혜택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이 주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보내오는 우편물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민 신분과 관련된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정해진 기한 안에 대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메디케이드 이용 자체가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료 진료나 병원 이용은 공적 부조 심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이용에 대한 잘못된 우려 때문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일부 이민자의 메디케이드 자격에 변화가 생길 만큼 자신의 이민 신분과 보험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기관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Radio 정석윤입니다.
1: 공화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상 처음으로 중간선거 전당대회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지층 결집과 선거자금 모금을 노린 대규모 정치 행사로 일부 접전지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위해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0: 공화당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9일에서 10일에 개최하는 전당대회는 사실상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공식적인 당무 의결이나 후보 선출이 없습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연 것은 사상 처음인데 중간선거에 정치적 명운이 달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정치 쇼일 것으로 언론들은 예상했습니다. 8일 공화당 전국위원회에 따르면 이틀간 열리는 전당대회는 대회의 핵심 연사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첫날 기조 연설을 둘째 날은 폐회 연설을 합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JD 벤스 부통령이 둘째 날 기조 연설자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등 강요들 그리고 켄 팩스턴, 존 허스테드, 마이클 로저스, 마이클 와틀리 등 접전지 상원의원 후보들도 연단에 섭니다. AP통신은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서 당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구 일부 의원 등 조연급 출연진을 대동한 채 이틀짜리 트럼프 쇼를 무대에 올리는 것을 뜻한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쇼를 통해 중간선거 패배를 거스를 수 있을 것이라는 도박을 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사장은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아메리칸 항공센터입니다. 이곳에서 매일 오후부터 밤 10시까지 열리는 행사에 약 50차례의 연설, 프레젠테이션이 예정 있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2만에서 3만 명이 이틀간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연사들은 이민 단속 강화, 처방약 가격 인하, 지난해 서명한 대규모 감세 지출법, 관세 정책 등 국정 성과를 홍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좌파 민주사회주의 성향의 후보들이 선출된 점을 거론하면서 이들을 공산주의자로 부른 트럼프 대통령의 민주당 비판 구호가 반복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관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번 전당대회가 이란 전쟁과 물가 부담으로 고전하는 중간선거 판세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구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간선거 결과는 대부분 집권당의 패배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정치 집회 성격이 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당대회 개최를 밝히면서 비교 불가의 집회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투표용지에 내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달라고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호소해왔습니다. 막판 세 과시와 동시에 선거운동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모으려는 목적도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짚었습니다. 아직 공화당의 지갑을 열지 않은 기업과 자산가들을 상대로 한 마지막 돈 뜯어내기라고 한 공화당 전략가는 말했습니다. 약 100명의 상하원 및 주지사 선거 후보들이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데 중간선거를 자신의 평가전 성격으로 만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것이 과연 유리할지를 놓고 후보들이 고민에 빠졌다고 AP가 전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전략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 그가 이란 전쟁을 위해 휘발유 가격도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당대회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로이터가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접전지의 상당수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두기 차원에서 전당대회에 불참했으며 참석 후보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슈퍼팩이 보유한 막대한 자금력을 무시할 수 없는 딜레마적 상황에서 발걸음을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1: 이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빅테크 화웨이의 미국 법원 형사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로이터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8일 화웨이 재판에 배심원 선정을 개시했습니다. 2019년 미국 검찰의 기소 후 7년여 만입니다. HSBC 등 은행들을 속인 혐의와 미국 기술기업 5곳의 영업비밀을 훔치기 위해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북한과의 거래에 관해 거짓 진술한 혐의, 2009년 이란 테헤란에서 반정부 시위 당시 시위대를 추적하는 장비를 이란 정부에 공급한 혐의, 자금 세탁과 조직적 범죄, 통신 사기, 수사 방해 등 혐의도 있습니다. 미국 검찰이 화웨이에 적용한 죄명은 모두 14개입니다.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앤 도넬리 판사가 맡은 이번 재판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의 딸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 재무책임자가 체포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집권 1기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전쟁 중에 아르헨티나에서 만나 90일 휴전에 합의한 날이었습니다. 멍 부회장은 체포 이후 2021년까지 2년 넘게 캐나다 저택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고 이 기간 중국과 미국 캐나다 관계는 냉각됐습니다. 미 정부는 중국이 화웨이 장비를 간첩 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며 미국에서 화웨이를 사실상 퇴출했고 다른 국가들에도 통신망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인과 캐나다인을 체포 억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멍 부회장이 화웨이가 미국 금융기관에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는 진술서를 쓴 뒤 귀국을 허락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재판은 미 정부가 중국 기업을 상대로 벌인 가장 초기에 가장 주목받는 싸움 가운데 하나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며 이란 관련 혐의의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미국이 2019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를 이유로 화웨이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행동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법원에서 화웨이의 유죄가 확인되면 막대한 벌금 부과나 범죄 수익 환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토드 호 인디애나대 상법 교수는 벌금은 회사가 얻은 이익에 따라 결정된 뒤 위법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배가 될 것이고 규모는 수억에서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화웨이가 범죄 행위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는지 입증하기 위한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웨이 재판이 이달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이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제재에 저항하는 애국 소비의 상징이었던 화웨이는 당국의 지원 속에 이제는 중국 반도체 자립을 주도하는 첨단 산업의 핵심 기업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유익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소식은 뉴욕타임스의 칼럼 기사 We've forgotten the most important lessons of 9/11. 즉, 우리는 9.11 테러가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잊고 있습니다. 입니다. 1997년 오사마 빈라덴을 최초로 인터뷰했던 저널리스트 피터 버그니 9.11 테러 25주년을 맞아 우리가 꼭 되짚어봐야 할 참혹한 역사와 그 속의 진실을 전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 years,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9/11 attacks have faded from memory. 지난 25년 동안 9.11 테러의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졌습니다. Over the past 25 years, 지난 25년 동안, over the past, 그리고 기간이 나오면 그 기간에 걸쳐 지난 얼마 동안이란 의미가 됩니다. The causes and consequences, 원인과 결과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consequences는 단순한 결과라기보다 사건이 초래한 후속 영향과 여파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fade from memory, 기억 속에서 잊히다, 희미해지다 라는 뜻인데요. fade는 색이 바래다, 희미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기사는 세월이 흐르면서 9.11 테러의 비극과 당시 미국의 안보상 허점, 그리고 이후의 대외 정책적 실수와 문제점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옅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He made no mention of hating American freedoms. 그는 미국의 자유를 혐오한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Make no mention of, 무엇 무엇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알카에다가 미국의 자유를 싫어해서 공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빈라덴의 인터뷰와 선언문에서 드러난 주된 동기는 미국의 중동 외교 정책과 극단적 종교적 명분 때문이었음을 짚어냅니다. 15 of the 19 9/11 hijackers were Saudis, and that was not an accident. 19명의 9.11 테러범 중 15명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었고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Hijacker, 항공기 등의 납치범을 뜻하고요. Not an accident, 우연이 아니다인데 여기서 accident는 단순히 물리적 사고라기보다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유가족들의 소송을 통해 사우디 당국 일부가 납치범들을 도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드러나며 우리가 우방국이라 여겼던 관계의 불편한 진실을 상기시킵니다. We Americans created the post 9/11 quagmire in the Middle East, not Bin Laden. 9.11 이후 중동에서의 진흙탕 싸움을 만든 것은 빈라덴이 아니라 우리 미국인이었습니다. Post 9/11, 9.11 이후에 라는 의미죠. Post는 무엇 무엇 후에 라는 의미이고 만약 pre-9/11 이라고 하면 9.11 이전에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Quagmire은 원래 발이 빠지는 진흙탕을 뜻하지만 기사에서는 단순한 수렁, 진흙탕이란 뜻이기보다 복잡하고 장기화된 분쟁이나 혼란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빈라덴은 미국이 제한적인 미사일 공격 정도만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국이 스스로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 중동 전체를 혼란과 진흙탕 속으로 몰아넣는 대형 오판을 내렸음을 지적합니다. In responding to threats, we are potentially our own worst enemy.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In responding to threats, 위협에 대응하면서, 위협에 대처하는 과정에 라는 의미고요. Potentially, 잠재적으로, 그리고 our own worst enemy,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적을 뜻합니다. 테러라는 외부적 위협 자체보다 공포에 휩싸여 그릇된 전쟁을 일으키거나 정치적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내부의 반응이 국가에 더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번 기사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응과 중동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한 언론인의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9.11 이후 미국이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해 하나의 시간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중요한 것은 테러라는 비극과 그 이후의 대응을 함께 돌아보면서 당시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차분하게 되짚어보는 일일 겁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는 과거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겠죠.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스입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적인 대세일.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 매칭을 실시합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는 46%,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하고 김치냉장고 최저가로 무료 배달합니다. 세탁과 건조를 원스톱으로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 최저가 판매. 세련된 디자인의 전신 안마의자 솔라라는 일시불 $2,399 또는 디파짓 없이 한 달 62불에 모십니다. 더불어 1260개 체형 포인트를 초밀도 스캔하는 파나소닉의 최신형 EPMAN1 최대 3,000불 할인해드리고 척추 안마 기술과 온열 기능이 뛰어난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M10 모델은 40% 할인합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에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와 함께 상체를 원하는 각도로 올려 코골이 및 역류성 식도염 완화와 소화 개선이 되는 모션 베이스를 50% 할인. 한국 대표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5중 스텐 구조로 열을 고르게 전달해 맛있고 빠르게 요리 가능한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뉴욕 뉴저지 독점 판매합니다. 레이버데이 세일은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201-941-0024 베델전자 한남체인 내 201-956-0033 뉴욕 베델전자 718-445-2005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K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현상 변경을 통한 통제력 강화 시도로 규정하고 영내 동맹 파트너국들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미 법원이 화웨이의 대일한 제재 위반과 영업비밀 탈취 등 14개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미국이 캐나다의 보복 관세에 맞서 다음 달 29일부터 일부 유제품과 주류, 오토바이 등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맞불 조치가 이어지면서 북미 무역 갈등이 더욱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OECD 국가들의 정부 부채 이자 비용이 연간 2조 달러를 넘어서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국방비보다 이자 비용에 더 많은 돈을 쓰는 상황입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화 방어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원한다면 나에게 맞서 베팅하라며 시장에 강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미 AI 스타트업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 매출을 부풀리는 이른바 매출 인플레이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ARR과 연환산 매출을 교묘히 섞어 과장하는 사례가 늘면서 벤처 거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권자 검증 강화와 우편 투표 제한을 잇따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거 규정 강화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폴란드와 헝가리에 이민비자 심사를 재개했습니다.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중단이 이어지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개학을 앞두고 스쿨버스 운행업체 부족으로 약 2,000명의 학생이 통학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 학생들의 통학 차질이 예상돼 대체 교통수단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8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폴란드와 헝가리 주재 미국 공관이 지난주부터 이민비자 신청을 다시 처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영사 담당자에 대한 비자 심사 교육을 이유로 전 세계 공관에서 이민비자 면접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해서만 이민비자 업무를 재개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나라에 대한 이민비자를 우선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는 백악관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양국의 우파 정치 세력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선거에서 패배한 오르반 빅토르 전 헝가리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민족주의 성향인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말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이민비자 면접을 중단했습니다. 비자 신청자가 미국의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사 담당자들을 교육하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각국 미국 공관은 국무부에서 내려보낸 자료를 토대로 자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민비자 면접이 재개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재개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뿐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엔 미국에서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신청자가 많다는 이유로 브라질과 콜롬비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75개국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연방법원이 이 같은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뒤 국무부는 새로운 심사 교육을 이유로 전 세계 공관의 이민비자 면접을 중단했습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4년 약 60만 건의 이민비자를 발급했습니다. 오는 10일 뉴욕시 공립학교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통학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스쿨버스 운행업체 부족으로 약 2천 명의 학생이 개학 첫날까지 버스를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무료 학생용 옴니카드도 급행버스와 통근 열차에는 사용할 수 없어 장거리 통학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욕시 공립학교 개학을 앞두고 학생 통학 지원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 산하 학생교통국은 최근 학교 측에 보낸 안내에서 스쿨버스 운행업체 부족과 통학 수요 증가로 일부 노선이 개학일까지 운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관련 비영리단체인 뉴욕 아동권익 옹호단체에 따르면 개학 첫날까지 약 2천 명의 학생이 버스 운행업체를 배정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가 가운데 상당수는 장애 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의 옐로우 스쿨버스는 약 15만 명의 학생을 수송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통학수단을 넘어서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입니다. 교육국은 버스가 배정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선불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를 통해서 각 가정에 개별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버스 운행이 언제 정상화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국은 개학 첫날까지 가능한 많은 학생의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행업체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료 학생용 옴니카드도 장거리 통학생들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발급받은 학생용 옴니카드로 하루 최대 4차례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뉴욕시의 간선행 버스 등이 대상이며 무료 환승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행버스와 LIR, 메트로 노스 같은 통근 철도는 학생용 옴니 무료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학생용 옴니카드와 스쿨버스를 통해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고 있지만 거주 지역과 학교, 학년, 장애 여부 등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스쿨버스 이용 대상이라도 실제 노선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체 교통수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국은 버스 운행 인력과 차량을 확대해서 통학 지원 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개학을 앞두고 실제 개학일인 10일까지 미배정 학생들의 버스 노선이 얼마나 확보될지 그리고 무료 옴니의 교통비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2: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지난 7월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서 아시아계 남성과 유대인 남성을 잇따라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이 법원에 출석해 증오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 전 반유대주의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4: 지난 7월 맨해튼 어퍼웨스트 사이드에서 두 명의 남성을 잇따라 흉기로 공격한 51살 라울 모랄레스 씨에 대한 인정신문이 9월 8일 화요일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모랄레스 씨는 증오 범죄에 의한 살인 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지만 법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 23일 발생했습니다. 모랄레스 씨는 84스트리트과 센트럴파크웨스트 인근에서 57살 아시아계 남성에게 뒤에서 접근한 뒤 흉기로 등을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등에 흉기가 밝힌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모랄레스 씨는 이후 몇 분 만에 인근 유대교 회당 주변에서 또 다른 남성을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정통파 유대교 모자인 키파를 쓰고 있던 50살 유대인 남성에게 드라이버를 휘둘렀고 이 남성은 폐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한 결과 범행에 앞서 반유대주의적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당시 피의자가 아랍어 구호를 외치며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빈 브레그 맨해튼 지방검찰청장은 이번 사건이 반유대주의와 증오범죄가 개인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증오범죄에 의한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모랄레스 씨에 대해 보석을 허용하지 않고 구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K-Radio입니다.
0: 라디오 모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5: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호이모 고구마 15파운드 한 박스 44불 99, 아삭이 고추 1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싱글 박스 27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8불 99. 우리용과 매일유업 인기상품 특별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6: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라디오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현대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8일부터 뉴욕시의 공식 쓰레기통, 이른바 NYC 빈 사용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대상은 한 가구부터 아홉 가구까지의 소규모 주거용 건물입니다. 지금까지는 경고 기간이었지만 공식 쓰레기통을 앞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를 내놓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첫 번째 위반은 $50, 두 번째는 $100, 세 번째부터는 $200입니다. 공식 NYC 빈은 뉴욕시 5개 부로의 홈디포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크기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한 가구나 두 가구 주택 가운데서 2024년이나 2025년에 스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공식 쓰레기통 한 개에 대한 비용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NYC 빈에는 일반 쓰레기만 넣어야 합니다. 음식물과 같은 퇴비화 가능 쓰레기는 별도로 분리해야 하고 재활용품 역시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길거리에 쌓이는 쓰레기 봉투를 줄이고 쥐와 같은 해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지정 제품을 새로 구입해야 한다는 점을 두고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재무부 주세국이 직접 주관하는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신청 지원 행사가 오는 9월 30일 티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앵커와 시니어 프리즈, 스테이 NJ 등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의 신청을 돕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특히 복잡한 신청 절차와 언어 문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 주민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한국어 통역과 신청서 작성을 지원할 한인 재무부 직원 2명이 배치돼 1대1 도움 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9월 30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티넥 1425 티넥 로드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소셜 시큐리티 넘버, 그리고 2024년과 25년 소득세 관련 서류, 재산세 납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 대상이 되는 주민들은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방문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알아둬야 할 교통안전정보입니다. DC가 상습적이고 위험한 운전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ISA, 지능형 속도제한장치 프로그램인데요. DC에서 가중 난폭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DC면허 운전자는 이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ISA 장치는 GPS와 도로별 제한속도 정보를 이용해서 차량 속도를 확인하고 제한속도 를 넘기려고 하면 가속 페달의 반응을 제한해서 과속을 막는 방식입니다. 다만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밟거나 차량의 시동을 끄는 장치는 아닙니다. 대상 운전자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승인된 장치를 설치하고 고위험 운전자 보험도 유지해야 합니다. 참여 기간은 첫 번째 유죄 판결이면 1년, 두 번째는 2년, 세 번째는 3년으로 늘고 네 번째부터는 무기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면 기간이 추가로 연장되며 의무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 차량 등록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DC 운전자라면 심각한 과속과 난폭 운전은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1: 미 태평양 사령부 관계자는 8일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현상 변경을 통한 통제력 강화 시도라고 평가하면서 역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날 하와이 캠프 스미스의 태평양 사령부 본부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인프라를 배치하고 통제하려 하며 의도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건 중국이 흔하게 사용하는 수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해 한국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잠정 조치 수역은 한국과 중국이 어업 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PMZ 내에 설란 1호와 2호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습니다. 이 중 관리시설은 중국이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PMZ 밖으로 옮겼지만 나머지 두 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태평양 사령부 관계자는 중국은 자신들의 행동에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그런 근거가 없는데도 마치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를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 지역을 독점하고 통제력을 확보하려 하며 거점을 마련하고 순찰과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존재감을 키우면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함께 폭로하고 함께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때문에 각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각국은 경제적 영향을 넘어 더 멀리 내다봐야 하며 중국의 이런 행동이 자국의 주권과 주권적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행태를 법과 법적 논리를 왜곡하거나 오용해 자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른바 법률전의 사례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법을 왜곡 오용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법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행위를 법률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이나 국가 간 합의를 왜곡해 자국 행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법률전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동맹 파트너국 등 1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다자간 법률전 대응 조정그룹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중국이 역내에서 구사하는 법률전의 다양한 사례가 집중적으로 소개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대만과 관련해 국내법을 앞세워 이른바 비평화적 수단을 통한 통일에 법적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관할권이 없는 대만 주변 해역에서도 자국법에 따른 법 집행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중국해의 경우에도 중국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자국의 금어기와 해안경비대 관련 국내법이 적용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필리핀 선박과 어민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사례 등이 제시됐습니다. 그는 법률전은 오늘날 전방위적으로 활용되는 믿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도구라며 법치주의를 약화하고 지역의 평화, 안보,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흉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타임스스퀘어에서는 일주일 만에 벌써 세 번째 흉기 공격이 발생했고 브루클린 크라운하이츠에서도 노동절 새벽 행사를 앞두고 세 명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정석윤 기자가 전합니다.
2: 최근 뉴욕시 전역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흉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심 치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두 명의 사상자를 낸 타임스스퀘어 흉기 난동에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인근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밤 10시 30분쯤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인근 7번가와 웨스트 50번가 교차로 부근에서 23살 남성이 흉기 공격을 당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얼굴과 복부를 흉기에 베었으나 다행히 응급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는 베이지색 스웨터를 입은 남성으로 사건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이번 공격이 개인 간의 다툼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를 노린 무작위 범행인지를 두고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달아난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주일 사이 타임스퀘어 일대에서만 세 번째 흉기 공격이 이어지자 뉴욕 시민들과 상인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치안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우범 지역에 대한 경비 강화 및 정신건강지원체계 확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브루클린에서도 지난 노동절 행사 전 잇따라 흉기 난동이 일어났습니다. 월요일인 7일 오전 6시 전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 유티카 에베뉴 일대 서로 떨어진 두 곳에서 한 용의자가 20대에서 30대 사이 남성 3명을 연속으로 공격했습니다. 이 중 목을 찔린 남성은 생명이 위태로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날은 매년 노동절에 열리는 웨스트 인디언 아메리칸 퍼레이드의 새벽 행사 주버트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당국이 금속탐지기 설치 등 경비를 대폭 강화했음에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뉴욕시 전역의 흉기 범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1: 2001년 9.11 테러 이후 뉴욕시가 세계무역센터 일대의 유해한 대기오염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시민들에게는 안전하다고 알렸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대한 문건이 25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성영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0: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테러 25주기를 맞아 8일 옛 세계무역센터 부지 주변의 대기질과 오염 상황, 시 당국 대응 등이 담긴 17만 쪽 이상의 문건을 온라인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시청 사무실의 상자 68개에 담긴 채 20년 넘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발견됐다고 시 당국은 밝혔습니다. 2001년 11월 작성된 감사 보고서에는 발암 물질인 벤젠의 공기 중 농도가 쌍둥이 빌딩 터 인근에서 계속 급증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9.11 테러 이후 세계무역센터 잔해가 대거 반입된 스테튼아일랜드 프레시킬스 메리츠에도 공기 중 성면 농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듬해 2월 실시된 모든 검사에서 대기질이 허용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문건에는 9.11 직후 뉴욕시가 독성물질 노출 등에 따른 최대 수만 건의 피해 소송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이른바 하딩 메모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기록들이 그라운드 제로 일대가 충분히 안전해지기 전에 시민들에게 복귀하도록 안내가 이루어져 주민과 근로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전했습니다. 9.11 헬스워치의 벤 쉐바 사무총장은 문건들이 시 당국자들이 대중에게 공기가 안전하고 허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알리면서도 유독 화학물질의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만다니 시장은 끔찍한 9.11 테러로 삶이 영원히 바뀐 유가족과 생존자, 최초 대응자들에게 우리 시가 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는 투명성과 책임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료는 9.11 이후 질병을 얻은 생존자와 구조 복구 인력 등이 연방 피해자 보상 기금을 신청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뉴욕시 입장에서는 새로운 소송이나 기존 소송의 청구 확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시는 문건 공개 작업에 3,4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향후 1년에 걸쳐 시와 보험사 사무실 등에서 발견된 관련 자료를 추가 공개할 계획입니다. 뉴욕타임즈는 9.11 당일 숨진 약 3,000명보다 이후에 테러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뉴욕 일원은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낮 동안의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뉴욕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낮에는 늦여름의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가볍고 시원한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뉴욕 일원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고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오늘 밤보다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낮 동안에 여전히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야외 활동하실 경우 더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빠르게 오르면서 상당히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낮에는 기온과 습도가 함께 오르면서 체감상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 한낮에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에도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다소 달라지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들어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출이나 이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오후 시간대에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천둥, 번개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워싱턴 수도권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9월 9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K라디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송강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대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K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여러분께서는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K매거진이 이어집니다.
5: 혹시 여러분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어떤 책들을 필독서로 읽으셨나요? 교과서 외에도 세계 명작 소설이나 위인전 아니면 시집 같은 책들이 기억에 남으실 텐데요. 지금 미국의 공교육 현장에서는 이 필독서의 목록을 두고 그야말로 대논쟁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때문인데요. 불과 얼마 전이었죠. 지난 6월 26일 텍사스주의 교육위원회가 공립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새로운 공식 필수 문학 읽기 목록을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주 정부가 이렇게 학년별로 필수 문학 목록을 마련한 것은 처음인데요. 특히 이 목록에는 성경 구절 그리고 성경 속의 이야기들이 다수가 포함이 되면서 종교와 공교육의 경계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미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텍사스주의 결정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 전역의 다른 주들은 지금 이 종교와 교육의 경계선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텍사스주의 상황부터 살펴봐야겠죠. 텍사스주의 교육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26일 최종 투표에서 찬성 9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이 안건이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도서 목록은요, 약 150여 권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네 프랑크의 일기 원본이라든가 엘리 위젤의 홀로코스트 회고록인 밤, 그리고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1790년 로드아일랜드 유대당에 보낸 편지 같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글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성경이 구체적인 방식으로 포함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장 2030년에서 2031학년도부터는 텍사스 내에 있는 약 550만 명의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학년별로 어떻게 배우는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나와 고래, 다윗과 골리앗, 노아의 방주, 이런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필수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글을 좀 깊이 읽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예수와 관련된 구절들을 직접 읽게 되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 산상수훈이라던가 욥기, 시편 같은 실제 성경 본문을 찰스 디킨스나 제인 오스틴의 고전 문학 작품과 동등한 비중으로 읽고 또 분석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이 목록 외에 다른 책을 추가로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가 지정한 이 성경을 포함한 독서 목록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각각 어떤 논리들을 펴고 있을까요? 우선 이 정책을 주도한 공화당 그리고 보수 진영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건국 이념과 정체성 그리고 서양 문학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종교를 포교하려는 게 아니라 영문학과 미국의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문화적 역사적 공통 표준을 만들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반대론자들의 반발은 굉장히 격렬합니다. 특히 이번 투표를 앞두고 공청회에서는요 수백 명의 시민, 교육 관계자들이 몰려와서 밤샘 토론까지 벌였는데요. 교육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유대교를 비롯한 타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것은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를 명시한 미국 헌법의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교육이 특정 종교, 특히 기독교적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종교가 없는 수많은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공립학교 교사들이 교실에서 종교적 중립을 지키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나 성경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번 텍사스주가 처음은 아닙니다. 미 전역에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웨드스테이트를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텍사스주만 보더라도요, 이미 2025년에 모든 공립학교 교실마다 10계명 포스터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미국 내에서 최초로 공립학교 교실에 10계명 게시를 법으로 의무화했던 주이고요. 오클라호마주 역시 관내의 모든 공립학교에 성경을 비치하고 또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성경을 인용해서 가르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부 지역이나 진보 성향이 강한 블루 스테이트들은 어떨까요? 뉴욕이나 뉴저지 그리고 버지니아주 같은 곳들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 차원에서 어떤 책을 무조건 읽어라 하고 성경이나 특정 도서를 강제하는 이런 필수 도서 목록 자체를 두지 않고요. 각 지역의 교육부나 아니면 개별 학교나 담당 교사들이 학생들의 다양성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고려를 해서 자율적으로 도서를 선택하고 커리큘럼을 짜는 거죠. 당연히 공립학교 수업 시간에 특정 종교의 경전을 필독서로 지정해서 읽히는 일은 헌법적 가치에 위배가 된다라고 보고 엄격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역사에서 공립학교 내의 종교 교육 문제는 아주 오래된 법적 싸움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인 1963년도에는요, 연방대법원이 주정부가 공립학교에서 매일 아침 성경을 읽게 하거나 기도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년 사이에 연방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보수 성향 대법관 다수로 재편이 되면서 과거의 판결들을 뒤집거나 아니면 종교의 자유를 더 넓게 인정해주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나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 같은 이런 주들이 이렇게 성경을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미국은 흔히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모여 사는 용광로 같은 나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건국 초기에 청교도들의 정신이 깊게 박혀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번 텍사스주의 K-12 성경 필수 독서 목록 통과는요, 단순한 교육 과정의 변경을 넘어서서 미국의 정체성이 과연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를 묻는 거대한 문화 전쟁의 서막과도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실제로 2030년에 차질 없이 도입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반대 진영의 거센 위헌 소송에 막혀서 법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릴지는 저희가 앞으로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1: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8월 발표한 미 국채 바이백 확대 조치가 채권 시장의 과열을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질의응답 과정에서 내 역할은 시장을 다시 균형 상태로 밀어올리는 것이라며 내가 균형 가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세상에 완벽한 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를 발표한 뒤 첫 매입을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앞서 30년물 미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바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헤지펀드 경영자 출신임을 내비치며 시장에 열기가 쌓이고 있었다며 금융시장에서 투기를 하다 보면 상황을 더 가속화하고 싶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건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시각을 반박한 뒤 모두가 미국의 신용을 걱정했다면 미 국채를 팔고 독일 국채를 샀겠지만 정반대다. 우리가 가장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는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에 대해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자주 사용했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인 양적 완화의 일종이라는 비판도 반박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나는 양적 완화를 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과거 연준이 단기 국채를 팔고 그 돈으로 장기 국채를 샀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재무부 버전에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란맘단이 뉴욕시장이 세입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세입자 보호에만 치우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맘단이 시장이 발표한 주택법원 패스트트랙은 세입자들이 위험한 주거 환경에 놓인 경우 관련 소송을 주택법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난방이나 온수, 전기 같은 필수 서비스가 끊겼거나 건물의 상당수 가구에 퇴거 명령이 내려진 심각한 상황이 대상입니다. 현재 이런 주거환경 관련 소송은 재판 날짜를 잡기까지 평균 10일에서 20일 정도가 걸리는데요. 새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보전개발국 HPD가 제기한 주요 수리 관련 소송은 접수 후 5일 안에 재판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맘다니 시장은 주택의 안전 문제를 더 이상 오래 기다리게 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와 부동산 업계의 반응은 다릅니다. 건물주들이 제기하는 임대료 미납 소송은 1년에 약 12만 건에 달하지만 첫 재판까지 평균 50일 이상이 걸리고 최종적으로 집행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건물주들은 세입자의 주거 문제는 빠르게 처리하면서 정작 건물주들이 받지 못한 임대료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건물주들은 세입자 한 가구만 몇 달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건물 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는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택법원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정책을 둘러싸고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와 건물주의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입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라거포드 박스당 14.99,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4.99, 적상추 청상추 번들당 99장, 노란 옥수수 4개당 1.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3.99, 양념 목등심 불고기 파운드당 8.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000

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1: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3: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0: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정부 부채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회원국의 정부 부채 이자 지출은 연간 2조 달러를 넘었으며 고금리와 사상 최대 수준의 국가 부채가 각국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의 정부 부채 이자 비용이 연간 총 2조 달러를 넘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국방비보다도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8일 보도했습니다. OECD 정부 부채 이자 지출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2조 달러를 넘습니다. 국내 총 생산 GDP 대비로는 3.19%로 2024년에 이어서 2년 연속 3%를 초과합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10여 개 국가가 정부 부채 유지 관리 비용으로 국방비보다 많은 돈을 들입니다. 각국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빚더미 위에 앉은 상황에서 채권 시장 불안으로 금리가 급등해 차입 비용이 급증한 점이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는 부채의 규모가 지난달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올해 OECD 국가들은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인 18조 달러를 추가로 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COVID-19 이후로 물가 충격과 정부 차입 증가, 각국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 종료에 따른 금리 상승세는 올여름 글로벌 채권 시장 혼란 속에서 더욱 증폭됐습니다. 주요 7개국 국채 10년물 평균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4%에 육박합니다. 그 와중에 이란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고 공공부문뿐 아니라 테크 중심으로 민간 부문에서도 대규모 자금 조달을 꾀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경제 성장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간다면 재정 압박이 완화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처럼 부채가 많은 주요국 대부분 경제 둔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재정관리가 정부의 최대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금리가 높긴 했지만 부채 수준은 전반적으로 훨씬 나았고 이후로는 부채는 늘더라도 중앙은행들의 긴급 조치로 금리는 낮게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막대한 부채와 높은 금리라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가장 난감한 조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공공부채는 세계 GDP의 94%에 달해서 팬데믹 이전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는데 2030년까지 그 비율이 100%에 달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 IMF는 보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 제한에 이어 유권자 검증 강화를 추진했다가 제동이 걸리자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사안과 관련해 하급심 판단을 뒤집어달라고 대법원에 긴급 신청한 것인데 두 달도 남지 않은 11월 중간 선거에서 고전이 예상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법무부는 8일 국토안보부의 체류자 신분 검증 프로그램을 유권자 명부 검증에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긴급 상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불법 체류자가 미국의 복지 수급이나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자의 시민권, 이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해온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개별 유권자의 검증을 위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사회보장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고 각 주가 이를 이용해 비시민권자일 가능성 있는 유권자를 대규모로 속가내도록 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이 개인정보 침해와 행정 절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1, 2심에서 사용 중단 명령이 내려지자 법무부가 다가오는 선거의 무결성을 위협한다며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 상고한 겁니다.

9월 9일 수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컬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역 내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은 뉴저지 필리세이즈파크 도서관, 맨하튼 24번가 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에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0: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3: 형이 굉장히 좋은 프로라고.
4: 아, 형님이 추천을 해주셨구나.
3: 아니, 나가지 말라고. 분위기 흐리지 마라.
5: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45의 구범준 PD입니다. 2030들이 열광하는 프랑스어 선생님입니다. 언어학 박사시고요. 프랑스에서 공부하셔서 박사학위를 따셨고 엄청난 인기를 모으고 계신 우리 정일영 박사님 소개해드립니다.
6: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창문에서 파리민수 또는 코리안 트래버라는 이름이 붙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코리안 트래버라는 건 누군지 몰랐는데 게임 캐릭터인데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릴 거 없이 다 때려요. 제 캐릭터 맞아요.
5: 쇼츠로 저는 처음 박사님을 봤어요.
6: 예.
5: 그 사장 나오라 그래 그러면 됩니다.
6: 예. 제가 프랑스에 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내가 고객이잖아요. 근데 점원이 별로 탐탁지 않게 돼. 그러면 제가 화가 나잖아. 근데 말이 안 통해. 그럴 때 자신있게 빠통이라는 단어가 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5: 아, 빠통.
6: 나와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물건을 돈을 주고 사는 손님의 입장이었지. 경찰이나 세관원들이 나를 잡을 때는 분명 문제가 있어서 잡는 거예요.
5: 아.
6: 걷다 대고서 네 빠통 나오라 그러면 바로 옆방으로 끌려가요. 여성 유튜버가 비싼 기차를 탔는데 그거는 학생들이 할인되는 굉장히 할인폭이 큰 기차예요. 그래서 프랑스 애들도 자기 신분증을 갖고 타야 돼요. 학생 아닌 사람이 학생 아닌 말하면 안 되잖아요.
5: 맞아요.
6: 근데 이 학생이 여학권을 두고 나온 거예요. 근데 표를 신분증을 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당황되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제가 한 빠통 나와밖에 기억이 없더래요. 그래서 빠통 나와 질렀는데 그놈이 웃으면서 내가 빠통이다. 보여달라고.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5: 그렇죠.
6: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을 때 억울한 느낌이 들면 그렇게 얘기하라.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절대 기죽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말 했던 그 당시만 해도 그 프로에 제가 또 나올 거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질른 거예요.
5: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낳은 괴물이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6: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63년 동안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집 학교 집 학교. 저는 밖에 나가본 적도 없어요. 친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왕따예요. 근데 1년 사이에 제 인생이 그거 한 번으로 달라진 거잖아요. 냉소적이거든요 성격이. 뭐 기회가 세 번 온다? 안 와요. 살아보니까 한 번도 안 올 때가 많아요. 근데 왔을 때 저한테 왔을 때 한 번 오더라고요. 1년 사이에 지금 한 60군데를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5: 출연으로
6: 네. 이게 무슨 레거시 미디어부터 모든 유튜브까지 주제가 다 다르잖아요.
5: 네.
6: 헌법 뭐 국회 방송부터 이렇게 다 나오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조회수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다들.
5: 정확해요.
6: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정도인가? 그래서 지금 저는 1년 사이에 63년 살아온 생에 재미없던 삶을 완전 보상이라도 받듯이 64살 만에 처음으로 내가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 전까지는 전혀 못 느꼈어요. 아니면 말고였거든요. 그래서 요즘 정말 말 한마디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언어학자로서 이제서야 느끼고 있습니다.
5: 그렇군요. 우리 시청자들은 정작 저분 누구야? 뭐 하는 분이야?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한번 설명해 주시면.
6: 네. 제 이름은 정일령이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운동을 했어요. 축구를. 계속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을 운이 좋게 들어갔어요.
5: 그게 이제 들어가신 게 인하대 프랑스어과.
6: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인하 공대였거든요. 사람들이 다 인하 공대를 알고 있었어요.
5: 그렇죠, 그렇죠.
6: 근데 제가 들어갈 때 그 그게 생겼어요.
5: 아, 그 프랑스어가 생겼구나.
6: 아무도 몰랐어요, 그걸.
5: 아무도 몰랐으니까 네. 나만 지원했네.
6: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알고 저한테 그 지원을 해서 된 거죠. 유학도 제 본의로 간 건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왜 프랑스를 전공하게 됐나 그러면 대부분 아, 예, 어려서부터 프랑스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요. 라고 대답하는 건 프랑스어과 입학할 때 면접 볼 때 선생님한테 하는 멘트고요. 저는 프랑스를 공부할 생각 1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세상에는 항상 제가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가수예요.
5: 아, 가수요? 네.
6: 그런데 제가 하고 싶었던 가수는 안 됐고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유학을 가서 10년 동안 파리에서 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지 제 머리가 80년대는 단발 단속이 있었을 때예요. 그다음에 통행금지가 있었을 때고 제가 그때 DJ를 봤거든요. 디스코텍에.
5: 아, 그 우리가 80년대 예. 그 스타일. 이거 머리 이거. 길고.
6: 여기까지 허리까지 머리 늘리고 이러고 살았어요. 2년 동안.
5: 상상이 안 됩니다. 네.
6: 그리고 군대 가서 모두가 살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모든 예상을 깨고 당당하게 제대라고 들어왔죠. 장교가 주는 사병상에 제가 뽑혔고 사병에 주는 사병상에 제가 뽑혔죠. 왜? 장교들이 사병 욕할 때 같이 사병 욕하고 사병들이 장교 욕할 때 같이 장교 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별명이 군대에 있을 때 박쥐였습니다. 뭐 어쨌든 그리고 유학 갔다 와서 제가 느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에서 저는 특히 제가 고등학교 때는 공부 못한 학생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프랑스 가서 어쨌든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느끼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잘못된 거구나. 우리나라는 거의 암기 과목이었으니까요. 제가 암기를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대학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공부 잘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학생들이 제 대학교 때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5: 맞아요. 네,
6: 염치가 있지 사람이. 맞아요, 맞아요. 대신 인간성이랑 너희들이 지금 별로 안 좋은 대학에 왔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라. 제 나를 봐라. 내가 모델이다. 그러니까 나만 보고 교육 시스템이 잘못됐으니까 너희 잘못이 아니니까 너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말고 뭐 세상 일이 안 되고 네가 했는데 안 되면 다 남 탓을 해라. 네 잘못이 아니다. 라는 컨셉이 제 컨셉이에요.
5: 남 탓을 해라.
6: 네. 지금까지도 근데 그것도 앞에 하나가 빠졌죠. 어떤 일이 왔을 때 최선을 다하니까 취업시험을 볼 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안 됐어. 예를 들어서 낙과자는 누가 도왔어. 그게 내 탓이에요? 아니잖아.
5: 아니죠. 남 탓이죠. 세상 탓이지.
6: 그 계속 자기 탓하다 보면 여러 번 도전하다가 계속 실패하면 나중에 좌절감이 온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를 쓰담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남 탓을 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최선을 다하라는 빼고 애들이 무조건 남 탓만 해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5: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처음에 딱 도입은 약간 세바시와는 반대에 있는 인물 같은데 끝까지 들어보면 세바시스러워.
6: 근데 저는 고등학교를 가르쳐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 모토 일단 저질러라.
5: 일단 해본다.
6: 아 물론 잘 전화 잘하셨다고. 대한민국에서 저 이상 잘하는 사람 없다. 이러고 그날 원고 쓰고 그 다음날 강의하고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기를 12년을 했어요. 아. EBS를. 지금 우리나라 사교육에서 왜 뜨는 매우 스타 그런 데 유명하신 분들 다 EBS 출신이에요.
5: 맞아요. EBS 스타 강사 출신.
6: 제가 거의 1회거든요. 아, 왜 그러냐면 강사셨구나. 어느 정도 뜨면 글로 가요. 근데 제가 지금도 얘기를 해요. 만약에 프랑스어가 영어처럼 필수였다면 저는 지금 이거 안 하고요. 강남에 있는 20층짜리 빌딩 건물주가 돼서 1층에 제 빌딩에 들어와 있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수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학벌이 좀 별로 안 좋아서 그 자리를 노리는 학교가 많았어요. 그 자리를. 대학 강사들 중에. 그걸 이기려니까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막 그런 거예요. 그 12년을
5: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6: 네. 거의 그때 선택이었는데 5만 명 정도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쭉쭉쭉 올라갔었죠. 하지만 지금처럼 방송으로 나갈 기회는 없었고요. 대신 그게 저에게 카메라 앞에서 가끔들 물어봐요. 너는 극내성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자연스럽냐. 먹고 사는 문제, 혈액형, 성격 이런 거 없어요. 아니 내가 내성인이라고 영업부 직원인데 사람 안 만날 거예요? 집에다 두고 나오는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 뿐이에요.
5: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요번에 네. 이제 뭐 어떤 침착맨 채널에서 이렇게 네. 막 뜬 게, 실례지만 연세가.
6: 64요. 대학이 50 전까지는 교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7: 그렇죠.
6: 제가 1회예요. 1회 졸업생. 프랑스 박사. 논문도 1년에 8편을 쓴 적이 있어요. 딱 50세 전까지는 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교수가 되면 각 회사마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애들 좀 써주십시오. 무릎 꿇고 기회를 좀 주십시오. 라고 할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강사신 분은 그게 안 돼요.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학교에서 금식책이 강사입니다. 아,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죠. 그게 50세까지예요. 그 이후부터는 아, 안 되겠다. 내가 뭘 해서 차려야 되겠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7: 맞아요.
6: 그래서 계속 그 상태로 좌절하면서 거의 10년을 보냈어요.
7: 아.
6: 제가 그 시기에 공황장애 걸린 거예요. 우울증에. 제 조카가 정신과 의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집에 놀러 오더니 제가 말하는 걸 들어보더니 삼촌 병원 한번 와봐. 그래서 가서 막 조사 막 겁받고 막 썼죠. 진료입니다. 막 썼더니 그 다음 삼촌 병원에 와. 갔더니 응 그래. 왜? 듣고 공황장애 극우 울이야. 그래서 약을 주더라고요. 그 시기가 그 시기예요. 대신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뭐였냐면 불안하니까 뭔가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7: 뭘 하셨어요? 그래서
6: 책을 썼죠.
7: 그때 책을 많이 쓰신 거구나.
6: 지금도 한 30권 정도 출판할 책이 남아있어요. 그 원고들이 침착맨에서 했을 때 그 원고를 써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원고가 없었다면 그저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 나가서 자 프랑스 표현 좀 몇 가지 배워볼까요?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표현과 관련해서 프랑스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10년 프랑스에 살면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과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에요. 그 문화를 체득함으로써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 훨씬 표현을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제가 착각을 했죠. 애들이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고
7: 얘기만
6: 기억해요. 이게 단점이 있긴 해요.
7: 이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하신 거네.
6: 그 이야기가 처음에 얘기했던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제가 앞에 벤츠를 받았는데 그분이 나와서 야 괜찮다 범퍼는 원래 나를 보호하는 건데 딱 이상 네가 붙이는 거 못 느꼈다 괜찮으니까 가라 그거 그 차 타이어 한 짝을 제 차 팔아도 안 되는 그렇겠죠. 거였어요. 근데 가라고 근데 그게 그래서 그때 제가 excuse me에 해당되는 excuse moi라는 프랑스어를 썼고 그 뒤에 너무 고마워서 1000번이라는 단어 써요 강조할 때 밀푸아라고 얘기해요 1000번을 감사합니다. 맥시 밀푸아, 엑스큐제 모아 밀푸아. 그래서 그거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내가 도망갔다. 마음 바뀔까봐.
7: 빨리.
6: 그 표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딜레마가 생겼던 거예요. 맞아요. 맞았는데 그 사건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당황을 해서 그분이 나중에 말 바꿀까봐 보험 처리하자고 말 바꿀까봐 엑스큐제 모아 밀푸아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7: 원래는 네. 사실은
6: 근데 그 표현을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다 붙인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자연스러워. 왜? 그때 한참 초기 운전 못할 때였거든요. 지금은 저도 모르게 그게 실제로 있었던 걸로 착각이 되는 거예요.
7: 그냥
6: 아닌데. 여러분 혹시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톤이 높아지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흥분하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경험상 하는 얘기입니다.
7: 지금은 하나도 안 빨개지셨어요.
6: 왜냐하면 메이크업을 더덕더덕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7: 그냥 이 표현을 좀 더 실감나게 에.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좀 내 겪었던 기억과
6: 섞었죠.
7: 섞은 건데.
6: 근데 많이 그걸 다 기억해요. 프랑스어 배우지 않은 사람도 엑스큐제마 밀파는 다 기억하는 거야.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7: 된 거죠.
6: 교육과니까 우리가 죽었지만 어디 있어요? CBS. CBS 어디 기독교. 기독교 뭐 착하고 선하게 거짓말하지 말기. 그래서 여기서 최초로 밝힙니다.
7: 고백.
6: 네.
7: 제가 보기엔 이건 뭐 거짓말이 아니라 뭐 프랑스어 공부를 위해서 각색. 각색한 거니까 거짓말이
6: 그렇다고 거짓말이 아닌 게 되진 않아요.
7: 고백 잘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프랑스 문화.
6: 네.
7: 벤츠의 범퍼는 벤츠가 아니다. 이런 문화가 좀 궁금하거든요. 10년 동안 사신 거잖아요.
6: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바로 그 알루카스용이라는 돈이에요. 이게 뭐냐면 외국 학생이 프랑스에 공부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세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들은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즐기는 줄 아세요? 여행을 가고 월급의 40% 세금을
7: 세금으로 내요. 내니까.
6: 근데 그 중에 일부를 프랑스에 공부하는 외국인들을 보조하는 돈으로 써요.
7: 그 세금을 걷어서 네. 유학생들을 네. 도와주는군요.
6: 제가 70% 받았어요. 집세, 월세.
7: 아, 월세 내가 100만 원 내야 되면
6: 70만 원을 받았어요.
7: 정부에서 70만 원을 줘요. 네. 와, 프랑스 갈 만하네.
6: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래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7: 그렇게 안 되죠.
6: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 쿠데타가 프랑스거든. 아. 네. 나라를 충격을 준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게 되는 나라야. 왜?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민족의 개념이 없어요. 한 민족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이 평등이야. 우애고. 이게 아직까지도 먹혀요. 물론 요즘은 나라가 어려워져서 지금 조금 극우가 득세라고 있지만. 그리고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국민의료보험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이가 프랑스에서 산 지 한 8년 이상 넘어가면 생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보험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뛰어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7: 근데 8년을 넘게 사신 거잖아요.
6: 근데 오늘 갑자기 통지가 날라왔는데 6년치를 소급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8: 아, 그것도?
6: 네, 걔네들은 전산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연결이 안 돼요. 이런 법이 어딨냐. 그랬더니 아니 어쨌든 간에 네가 내야 될 건 6년치니까 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동네 그 동사무소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죠. 제 창고로 가서 웬 할머니가 앉아계시는데 이러이러이러하다 내 사정이. 난 유학생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700만 원 돈 됐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걔네한테 보조금 받은 돈 따지면 뭐 10분의 1도 안 돼요.
7: 그렇지만,
6: 하지만 그 돈 아깝잖아.
7: 아까운 게 아니라 뭐 당장 없을 수 있죠, 현금이.
6: 있었어요?
7: 있었거든요.
6: 근데 할머니가 잠깐 기다리는데 어디다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의료보험 담당하는, 의료보험 담당하는 그 직원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7: 아.
6: 야, 이 사람은 이제 곧 공부를 마치고 프랑스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에서 강의를 할 사람이야. 그리고 프랑스에 대해서 한국 학생들에게 얘기할 사람이야. 근데 이런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그리고 6년 동안 연락 안 한 건 니네 잘못이야. 이거 소급한다는 게 말이 돼? 20분 동안 싸우고 다 끊더니 저한테 웃으면서 됐다고.
7: 해결됐다고. 그 사람은 대답
6: 안 했네. 공무원이야, 그 사람은. 그분도 공무원이에요. 근데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공무원인 거야. 그러니까 아, 이 나라는 돈 없어도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랑 맞았던 게 저는 우리나라에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나 오겐 선사. 있어 보이죠? 프랑스어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가끔 섞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카니를 찾으라는 그 프랑스 분 나가서 예능 프로그램 했었는데 프랑스를 그분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동안 프랑스를 못 하다가 저를 만나서 소프를 한 거야. 근데 그게 나갔었는데 꽤 조회수가 높았어요. 학교에 갔던 애들이 프랑스 할 줄 아시던데요? 이놈들이 그래서 가끔 써줘야 돼요. 프랑스어를.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은 그래서 개인주의예요. 항상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소 쓸 때도 나에부터 가까운 곳부터 써나가요. 동, 구, 시, 나라. 내가 없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게 그거였다니까요. 우리나라 IMF 때 저한테 프랑스어로 질문을 했던 거예요. 야, 니네나라 IMF 때 국민들이 집에 있는 금 모아갖고 냈다며.
7: 금모기 운동.
6: 걔들의 마인드는 내가 피해를 입지 않으면 신경 안 써요. 근데 내가 피해를 입으면 절대 가만히 있잖아요. 요새 막 파업이라고 난리 났잖아요. 그 파업 바로 전에 뭐가 있었어요? 파업도 일어났지만 루르 박물관 털렸잖아요.
7: 털렸죠.
6: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죠. 어떻게 전 세계 두 번째로 큰 대형 박물관 다음으로 그렇죠. 큰 털릴 수가 있지? 그런데 저는 그것도 약간 의심스러운 게 루르 박물관에 가면 제 친구가 거의 루르 박물관에 미술 학교가 있어요. 그 소속. 근데 거기서 박사학위를 맡은 제 친구의 와이프인데 그 지하에 가면 전시되어 있는 거에 3배 해당되는 양이 밑에 있대요.
7: 아니
6: 그러니까 누구 어느 시대에 된 건지도 모른대요.
7: 아,
6: 다 갖고 온 거야.
7: 진품이긴 한데 전시된 거 말고도 엄청 많다.
6: 그러니까 지겨우면 바꾸면 돼요. 이게 바로 조상 탓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서슴착다 나폴레옹이에요. 왜? 다음 좋았거든. 심지어 피라미드 그 사막에 무덤 앞에 있는 돌덩이 뭔지 모르는데 배에다 식화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꽁꼬두 왕자에 있는 그거 보려고 관광 수입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애들이야 우리나라 거 이제 돌려줘. 못 돌려줘요. 그러면 다 돌려달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 뭐하다 여기까지 왔지?
7: 내가 중요한 네. 사람들.
6: 파업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랑스가 지금 돈이 없어요. 뭐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 유럽의 그 무기를 프랑스도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생겨서 유럽에. 왜? 우리나라 무기가 유럽으로 좀 팔리고 있어요. 경쟁이에요, 지금. 근데 이 돈이 너무 없으니까 뭐 정년 연장 2년만 하자. 2년만 더 하라. 데모 일어났어요. 왜? 나는 62세까지만 일하면 내가 그동안 40% 냈던 그 돈을 편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나보고 더 일하냐? 희생하라는 얘기야.
7: 또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진짜.
6: 왜 내가 희생을 해? 부자들한테 돈 더 거두면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리고 수상이 바뀌자마자 야 공휴일 이틀만 일하자. 그러면 이 몇 조의 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틀만 더 합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데모했어요. 그래서 잘렸어요.
7: 공휴일을 두 개를 없애자.
6: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납득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옛날엔 자수했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어려우니까 야 내가 힘들게 번 돈 세금을 왜 외국인들한테 줘?
7: 그러니까.
6: 라는 게 슬슬슬 지금 득세하고 있어요.
7: 아 그렇지.
6: 그래서 지금 유럽 전역은 극우가 굉장히 득세해서 제 친구가 지금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7: 어렵다.
6: 오는 거를 그렇게 반기잖아요.
7: 아, 프랑스로 오는 거.
6: 위험하대요.
7: 아, 이게 그 박사님이 유학생 시절에
6: 다르죠.
7: 지금하고 사실은 이 문화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6: 그렇죠.
7: 사정이 달라지니까 완전 반대.
6: 경제적인 사정이 완전 달라진 거죠, 지금.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보석들 중에 눈 딱 감고 그림 하나만 팔잖아요? 그거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아요? 몇백억짜리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그런 게 널렸으니까. 그래서 근데 대놓고 팔면 좀 나라 망신살이잖아. 그러니까 슬쩍 두고 시켜서. 야,
7: 그건 돈 안 당한 게 아니라.
6: 그럴 수 있지 않냐. 이건
7: 프랑스 정부가 돈이 없어서.
6: 진짜
7: 그거는 우리 정인영 박사님의 뇌피셜이다.
6: 왜냐면 너무 쉽게 털렸어. 어,
7: 저는 궁금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에서 10년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문화는 좀 한국인이 알면 좋겠다 싶은 거.
6: 딱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제발 남의 일에 관심 좀 끊으세요. 프랑스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드라마가 없어요. 안 봐요.
7: 아예 안 봐요.
6: 그 사람들은 주로 토론. 정치 토론이라든가 그런 걸 봐요. 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정치적인 능력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도덕성이 있나 없나를 제일 먼저 판단해요. 자, 프랑스 제일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미테랑 대통령이에요. 똥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똥똥이 아이들이 삼촌을 부르는 애칭이에요. 프랑스 국민들이 똥똥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바로 미테랑이에요. 예, 네, 똥똥. 미셸 통통이란 거 있잖아요. 몽쉐르 똥똥. 나의 사랑하는 삼촌이라는 뜻을 우리말로 표기해서 누가 그 제목을 만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한테도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미테랑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
7: 수교.
6: KTX가 들어왔거든.
7: 아, 그.
6: 그때 대제배.
7: 대제배의 네. 기술을.
6: 네. 어. 근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렀을 거 아니에요? 장례식장에 중년의 여인과 젊은 여인이 검은 걸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젖히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그 젊은 여인이 밑단이 되게 안 생겼어요. 생김이. 근데 똑같이 닮은 거야. 이 여자가.
7: 아.
6: 근데 미테랑하고 결혼한 그 부부 사이에는 딸이 없었어요.
7: 혼외 자식이구나.
6: 네. 그래서 어느 조그만 신문사에서 그걸 취재해서 발표했는데 레거시 미디어에서 그 신문사를 공격을 했어요. 대통령은 직업이다. 프랑스 국민을 위해서 프랑스를 국가를 위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정치를 잘했으면 그건 된 거야. 그 사람의 사생활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야. 라고 공격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면 저도 그래요. 제가 이거 하면서 언젠가 침체하면 세 번째 나갔을 때야. 무례하다는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전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나오는 모든 채널에 댓글을 안 봐요. 근데 하물며 제가 이런데 연예인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특히 우리나라 그런 때문에 안타까운 저기를 당한 사람들 많잖아요. 제발 내가 보기 싫잖아요? 안 보면 되잖아.

0: 보고 사유하는 거, 네. 토론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한다. 네.
1: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도 그 아주 우수한 애들만 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상위 1%들만 진학하는데 우리나라도 왜 그런 보통 사람들이 왜 평등해야지 해서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그 사람들이 그 학교 나온 애들이 프랑스 전체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해요. 단 걔네들이 쓸데없는 짓을 못하게 국민들이 인격이나 지식을 높여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듣고 반대편 것도 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서 팩트 체크를 하고
0: 판단을 하는 거죠.
1: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쪽이든 내가 싫어하는 쪽이든 자기 판단에 어긋나면 쓴소리를 해요. 아이고. 자, 이게 당연한 거야 걔들한테는.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사고 방식 때문에 프랑스 정치인들은 웬만해서는 허튼 짓을 잘 못해요.
0: 네.
1: 판단 능력이 생긴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한쪽 것만 듣고 그걸 너무 쉽게 믿어요.
0: 맞아요. 그게 이제 유튜브 시대. 그렇죠. 우리가 이 유튜브로 보고 계시지만 유튜브 시대가 강화됐지 진짜.
1: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게 뭔지 아냐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뜬 거거든요.
0: 그건 무슨 소리예요?
1: 여러분들이 판단할 능력이 있었다면 전 뜨지 못했어요.
0: 왜요?
1: 확인해보고 팩트체크해보고 이거 거짓말이잖아. 그럼 전 뭐 끝났죠. 근데 여러분들이 재밌네? 라고 계속 제 말을 들어준 거예요.
0: 아, 이 재미로만 따라가면 안
1: 그렇죠.
0: 된다.
1: 그렇죠. 근데 이 나라를 운영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0: 그렇죠.
1: 그리고 법을 적용하는 것도 다른 문제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요즘 대학생들 보면 제가 느끼잖아요. 뭐 책을 레 미제라블은 정말 저같이 책 안 읽는 사람도 들어봤거든요. 대학생인데 들어본 적이 없대요.
0: 아 진짜? 네.
1: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1분짜리 이런 것만 보고 긴 거, 그러면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그렇죠. 생각은 습관이고 훈련이에요. 이거를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보면 항상 오는 거, 40대 여인하고 그 딸이 있는데, 오자마자 둘이 앉아서 책을 봐요. 각자. 야, 이게 너무 보기 좋은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이 세상에 자식 안 귀한 사람이 어딨어요.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를 어렸을 때 확실하게 잡아줘요.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이 굉장히 일찍 잡혀요.
0: 자, 그럼 또 하나.
1: 네.
0: 토론하고 사유하는 문화. 말고 또 우리가 좀 부러워할 만한 문화가 뭐가 있나요?
1: 싸움, 다툼. 이게 별로 없어요.
0: 아.
1: 싸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0: 싸움.
1: 네. 왜? 어렸을 때부터 궁금한 게 있으면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떤 사실을 깨닫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딱 다툼이 일어나면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말이 잘 안 나가니까 어렸을 때 타다닥 했단 말이에요. 얘는 그게 없어요.
0: 그러니까 말로 네. 논쟁을 하는구나.
1: 딱 앉아놓고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프랑스들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 아까 얘기를 해보자꾸나 이 말만 나오면 이제부터 죽었어요.
0: 몇 시간 가는군요.
1: 제가 처음 당한 게 이것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프랑스에서 석사 대학원 때인데 담배 피고 담배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찾고 있는데 이놈이 뭘 찾니? 쓰레기통 찾는다. 왜? 버리려고. 자, 우리 얘기를 해보자꾸나. 이거 뭐야?
0: 갑자기?
1: 자, 우리가 쓰레기 길거리가 더러워지면 누가 치워? 환경 미화원 분들이 치우시지. 이분들 어디 소속이야? 시청이나 구청 소속이야. 이분들 월급은 시청에서 구청에 주지. 그 어디서나 우리 세금으로 나가지.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 길거리가 깨끗해지겠지. 그러면 시청에서 돈을 안기기 위해서 그분들을 자를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0: 논리적이네요.
1: 얄미워 죽겠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들, 그런 사고 방식, 그러니까 생각하고 사유하고 얘기하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러운 것 중에 하나예요.
0: 우리는 사실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뭐 어떤 오해나 갈등을 풀어보자가 되게 어색하고 힘든 문화인데.
1: 그리고 우리는 동등한 입장이 아니에요.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이 항상 위에 있어요.
0: 있고.
1: 근데 걔는 그거 아니에요. 동등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그건 직업일 뿐이에요. 직업은 나랑 똑같은 거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처음엔 납득이 안 됐는데

0: 고개를 끄덕이게 됐던 것이 바로 파업 문화예요.
1: 파업 문화는 네. 어떻게?
0: 우리나라도 파업을 하려고 하다가 좀 있으면 다시 풀어지고 좀 있으면 극적인 타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극적인 타결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으면 타결이지. 지하철 파업해요. 근데 이틀만 지나면 극적 타결을 해. 왜? 시민들이
1: 불편해하니까.
0: 야, 우리 이게 니들 뭐 하는 짓거리야 이런다고. 나라가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
1: 시민들이 다 해결해줘. 네.
0: 프랑스 어때? 난리 나요. 9월부터 시작이거든. 연합파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해 파업이. 종류별로. 내가 파업해? 저기서? 괜찮아. 이해해. 왜? 나도 다음 달에 파업할 거니까. 얘기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들어봤는데 타당해. 그러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좀 통과시키도록 저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될 거.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1: 내 근데, 불편을 좀 감수하죠.
0: 그거 절대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혼동되는 게 IMF 때 집에 있는 금을 다 갖다 바칠 정도로 정말 희생적인 면도 있지만 그런 거는 도저히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용납을 못하는 그런 것도 갖고 있는 거야.
1: 그 공동체성이
0: 그렇죠.
1: 위기에서는 전체 위기에서는 되게 많이 발휘되는 네. 게 한국 사람들이다라는.
0: 그렇죠. 프랑스 사람들도 지금 경제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IMF처럼 그게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프랑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도 없어요.
1: 1도 없죠.
0: 왜? 그때가 되면 우린 다 똘똘 하나는 뭉칠 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뭉치면 프랑스 사람들이 뭉치면 못할 일이 없어. 왜? 현재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건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거든요. 사실 이 두 나라가 지금 다 어려워요.
1: 다 어렵고. 네.
0: 영국도 모두 어렵지만 두 나라에 감춰져 있지만 하지만 이 사람들이 뭉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하지만 그 자신감 맨 밑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유물이 가장 큰 재물이야.
2: 어려우면 그거 몰래 팔면 된다.
1: 그래도 이제 한국에 더 오래 사셨잖아요. 한국인으로서 조금 우린 좀 그래도 요건 괜찮아 하는 건 있으신가요?
0: 있죠.
1: 어떤 건가요?
0: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젊은 사람들 얘기는 아닌데 제 나이 또래들. 모든 가장 긴보는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거든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나이가 깡패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큰 장점은 뭘 해도 실패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나이입니다. 충분한 나이야. 근데 절대 지나면 못하는 게 뭐야? 부모님에 대한 회한이야. 부모님들 세상에 안 계시면 어떻게도 안 돼.
1: 우리가 부모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또 생각나는 질문인데 어머님이 방송 출연에 큰 역할을 하셨죠.
0: 네, 제가 아무리 불러도 지치 않는 목소리가 있죠. 어머니! 네, 제 어머니가 제가 2녀 3남 중에 막내인데 제가 꿈이 뭐였냐. 왜 그렇게 교수가 되고 싶었냐면 월급도 월급이지만 진짜 큰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어머니 모시고 제 연구실에 데리고 가셔서 모셔가서 엄마 여기가 제가 일하는 데야.
1: 내가 해놓고 학교야.
0: 제가 강의 들어간 동안 조교하고 같이 학교 구경시켜주고 그 기쁨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제 평생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제가 64년 동안. 그래서 제 별명이 이무기예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런 유튜브 지금 많이 나가는 것도 그래요. 저희 어머님이 잘 안 보이시는데 텔레비 큰 걸 샀거든요. 유튜브 키는 걸 제가 컴맹인데 배웠어요. 조카한테. 엄마 여기 앉아봐. 그리고 쟤 나온 걸 보여드려요. 어머님이 무슨 말인지 안 들리지만 어이구 내 아들 저기 나왔네. 그럼 이제 친척이나 누가 오면 어디 내 아들 여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랑거리를 드리고 싶어서 가리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된 거 그나마 박사학위 받고 들어오던 동네 아는 분들은 네 어머니 덕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머님은 정말 법 없어도 살다는 분들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한 40년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다니셨어. 상담보드에서 파란불에 지나가시다가 택시 운전사가 못 보고 우리 어머니를 세게 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어요.
1: 아, 그, 뭐, 크게 막.
0: 네, 막 크다 치셨어요. 근데 택시기사가 되게 어려웠던 거야, 집이. 그 회사 사람이랑 같이 왔는데 어머니가 예전 말을 듣더니 기사 양반 손잡고 내가 빨간불 때 지나가다가 사고 난 걸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모든 취업을 우리 집에서 다 됐어요.
1: 그 택시기사는 이제 자기 생업을 해야 되니까.
0: 그래서 저는 저 어머니, 그러니까 평생 단독주택에 사셨었는데, 집을 쫄딱 망하고, 아, 별 얘기 다 하네요. 쫄딱 망하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파트를 못 사세요. 근데 제가 그래서 빨리 1년에 돈 벌어서 97세시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전원주택, 마당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 사서, 거기서 조금 텃밭 가꾸시면서 살게 하려고 지금 필사적이거든요. 전원주택도 알아봤어. 11억이래요.
1: 어떻게?
0: 마당 조그만 거.
2: 무겁네. 가능해요, 1년 안에?
0: 어린 반풀 썼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저는 할 수 있을 만큼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2: 아니, 우리 박사님은 딱 이제 말하는 스타일이나 말의 도입부 내용은 사실 되게 거친 분인데 이게 또 경청을 계속하고 끝까지 가다 보면 거기에는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있고 또 어머님에 대한
0: 조심이
2: 있고.
0: 그러니까 학생들을 제가 좀 이렇게 해도 요즘 학생은 되게 빨라요. 자기를 모욕 주는 걸 못 참아요. 근데 제가 좀 심하게 해도 이러는 이유는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그런 거란 걸 알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
2: 모욕을 안 주실 것 같은데?
0: 많이 주죠. 이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제가 왜 그 짓을 해요? 제가 다른 학교 강의 나갈 때는 남학생들한테 존댓말을 써요. 왜?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제 모교는 제자이자 후배잖아요. 그러니까 더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애들도 그거에 대해서 나 납득을 하고 대신 처음 보는 사람들을 오해를 많이 해요, 저를.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그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만 잘하면 우쭈쭈해주잖아요. 인성이 이상해, 애들이. 좁은 인도에 내가 노인이 걸어가고 있는데 고등학생이 자전거 타고 지나가 부딪히면 어떡하려고 그래. 근데 이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안 가르쳐줘. 부모가 대학에서라도 인성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인성을 가르쳐요. 자, 여러분. 누구 저 쓸 사람 없어요? 명예 교수 또는 겸임 교수, 초빙 교수 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2: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가 또 많은 분들이 보는 가운데 저는 사실은 시작은 거칠지만 그 밑바닥과 끝은 되게 세바시스럽다. 좋은 가치들이 딱 따뜻하게 숨어 있다. 이렇게 좀 느꼈거든요. 이 자리에 앉히자마자 진짜 폭풍처럼 막 이렇게 뭔가 온 것 같은데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몰아친 이유는 자신 있었기 때문이에요. 뭘?
2: 맞아요.
0: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아니, 또 볼 일 없다. 이게 잘 썼고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요? 늦기 전에 효도하자.
2: 프랑스에서 언어학으로 박사를 받으신 우리 정일영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고 더 놀라운 건 이분이 노래를 엄청 잘하십니다. 자,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쳐도 될까요?
0: 어머님의 자장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딱 불면서 감정 잡을 때 페이드 아웃 딱 해주시면 됩니다.
2: 아, 좋습니다. 제가 오케이. 그러면 저는 어쨌든 우리 박사님 만나고 나서 틀에 갇히지 않은 분이면서도 자기 신념이 강하고 그 또 가치가 우리가 좀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되게 좋았어요. 편집이 어떻게 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즐거웠고 네. 제가 겪어보지 못한 어떤 아주 색다른 유형의 게스트였다. 댓글에 악플 같은 거 달지 마십시오. 상처받습니다.
0: 자, 이제 제가 노래를 풀 차례예요.

0: 다음에 기간에 또 봐요. 오브와 빠톤.
1: 세바시 다시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맥시 오바.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택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4: 누군가에게나 이제 끝인가 싶은 그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시험에 떨어졌을 때 원하던 일을 포기해야 할 때 나만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제 인생에서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그 사건에 제가 붙었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온 어글글입니다. 네, 저는 2011년에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원래 러시아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다른 나라를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생각해봤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당시에 중국에는 이미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이 많이 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에는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들여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국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나도 저곳에서 배우고 싶다. 그래서 연세대 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노트북 배경화면을 연세대 학교 본관 사진으로 해놨어요.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연세대학교 어학당에 합격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어 공부가 재밌었어요. 한국어에 와 있다는 그 자체가 꿈만 같았거든요. 근데 한국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어를 배운 적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능력시험 중 가장 저급인 1급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지하철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떨어진 시험인데요. 지하철이라는 단어에서 지읒과 지읒 그 두 개 글자만 헷갈렸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이제 쉽게 붙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붙을 줄 알았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저 상처받았죠.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일까? 한국까지 왔는데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실수는 시험에 떨어진 것보다는 더 큰 실수였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그 순간이 인생에서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나 이제 끝인가 싶은 그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시험에 떨어졌을 때 원하던 일을 포기해야 할 때 나만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해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면서 생각을 해요. 오늘은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한국어 1급 시험을 떨어지고 나서 처음에는 많이 속상했어요. 주변 친구들은 더 높이 가는데 저만 못 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어디도 가지 않았고 기숙사에서 한국어 공부만 했어요. 모르는 단어를 외우고 들린 글자를 다시 쓰고 한국어를 처음부터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급 시험을 건너뛰고 열심히 하면 바로 3급으로 가도 되겠는데? 그때 알았어요. 내 성적이 조금 부족했더라도 나라는 사람이 부족한 거 아니구나. 그때 이후로 저는 저의 이제 한국어는 점점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2017년에는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최초로 열린 아시안 마셜아트 게임에서 동역을 맡았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을 준비했을 때 동번역 업무까지 참여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학 저기에는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물어보셨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저는 다리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여기요. 어떻게 아파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할지는 몰랐어요. 그냥 아픈데 한국어로 뭐라고 해야 하지? 그래서 다리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파요 하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한 말 중에는 이거 하나는 아직까지 기억나요. 인대가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죠. 늘어났다 이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대를 외우면서 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찾아봤죠. 인대가 뭐지? 찾아보니까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조직이었어요. 그날 배운 인대라는 그 단어는 지금까지도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아팠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도 한국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거든요. 너 다시 투르크메니스탄 돌아가고 싶어? 아니, 나는 여기서 해내고 싶다. 그래서 울면서 못했죠. 그리고 그때 생각났어요. 다른 사람은 저처럼 말이 안 통하는 상황에서 덜 답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더 잘해서 한국어 때문에 힘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쉽지 않았어요. 2014년 5월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세대 학교를 자퇴하고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데 투르크메니스탄에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이 가장 힘들었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많이 울었어요. 고향에 와서 거의 일주일 정도 집 밖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한국 생활은 어땠어? 왜 돌아왔어? 이제 한국에는 다시 안 가? 라고 물어볼까 봐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제가 스스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많이 슬펐죠. 제가 스스로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을 떠나야 했던 것이 한국에 대한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아자디 국립언어대학교에 다시 입학을 했어요. 다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5년에는 저는 이제 아시아 리더스 유스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한국에 다시 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한국에 다시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캠프가 끝나고 다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니까 슬퍼졌어요. 또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때 누군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 다시 한국어 오고 싶어? 그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 하나를 한국에 두고 가.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된대 하면서. 귀여운 미신이죠? 그런데 그때 저는 그 얘기라도 믿고 싶었어요. 너무 오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끼던 우산을 두고 갔어요. 이 우산이 여기 있으니까 나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지? 누군가에게는 그냥 편의점에서 사면 되는 우산 하나였겠지만 그때 저에게는 달랐어요. 나는 반드시 한국에 돌아온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정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4년 뒤에 대한민국 정부처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거예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해서 거기서 이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지금은 여의도에 있는 한국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외국인이 한국에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비자 심사가 비말리거든요. 아무리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도 비자 심사를 매번 받아야 한다는 게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주권을 신청했어요. 한국에 완전 정착하고 싶었거든요. 영주권 신청 조건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회사에 붙어 있었어요. 영주권을 접수한 후에도 1년 동안 깜깜한 무소식이었어요. 관련 부서에 문의해도 연락이 갈 때까지 기다리세요라는 말뿐이었어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나는 한국에서 살 수 없는 걸까? 혹시 한국에서 생활을 버리고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신청하고 거의 1년 동안 불안할 때마다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영주권 왜 아직도 안 나오지?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맞아? 기도 좀 많이 해줘.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얘기해 줬어요. 내가 딸이 5인데 요즘은 너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살았어요. 학교, 취업, 집, 스스로 다 해결을 하면서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알았어요. 내가 혼자 사는 법을 배운 것과 혼자 여기까지 온 것을 이제 다른 얘기였다는 걸. 그리고 한 달 전에 드디어 영주권을 받았어요. 만료일이 9999년 12월 31일이라고 적힌 그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니까 15년 동안 한국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대한민국에서 인정해준 느낌이었어요. 이제 저에게 고향은 두 개예요. 투르크메니스탄은 저를 대원하게 해준 고향이고 한국은 저를 성장시켜준 고향이거든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그 사건에 제가 붙었던 결론이었어요. 시험에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한국을 떠난 것도 사실이었지만 내 꿈은 끝났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저는 자꾸 사건 하나를 제 인생에 결정짓는 해석까지 붙이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대사 한 번만으로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시험 한 번만 탈락하면은 나는 공부랑 거리가 먼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을 내 인생의 결론이라고 너무 빨리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모든 일의 의미를 당장 알아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보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결정하지는 말아요. 아직 펼쳐지지 않는 미래가 어떤 장면이 될지 아직은 모르니까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선생님이 제 이름을 한글로 써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저에게 한글은 글자가 아니라 크림에 가까웠어요. 읽을 수도 없었고 어떻게 소리를 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 그림 같은 글자가 내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가 될 줄은 아예 몰랐어요. 그리고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연결하는 다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영주권을 받고 외국인 등록증에 적은 제 이름을 다시 봤어요. 오, 굴굴.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읽지도 못했던 이름인데 이제 제 이름으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투르크메니스탄이죠. 하지만 한국도 제 고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울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운 곳이니까요. 생각해보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곳이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고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곳에서의 시간이 나를 조금 더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준 곳이 말이에요. 이제 저는 사람은 낯선 곳에서도 자기 삶의 얘기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제 이름으로 제 삶을 계속 써내려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5: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오늘이 9월 9일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시작한 이 선물같이 찾아온 이날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날짜가 9월 9일인데요. 좀 재미있는 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9라는 숫자를 생각했을 때 신체의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나십니까? 네, 오늘이 귀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 이 재미있게 이 9월 9일을 귀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왜 하필 9월 9일이 귀의 날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숫자 9를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의 귀 모양과 조금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우리말 구와 귀의 소리도 좀 비슷한 것 같죠? 그래서 이 1958년부터 한국에서는 9월 9일을 귀의 날로 정해서 귀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라디오를 하는 저에게는 이 귀의 날이라는 게 왠지 더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텔레비전은 눈으로도 보지만 라디오는 대부분 귀로 만나니까요. 지금 운전하면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늦은 아침 식사를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난 후에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예, 얼굴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목소리 하나로 이렇게 매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참 생각해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귀는 하루 종일 참 많은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어떤 소리이세요? 저는 알람 소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의 목소리, 출근길 자동차 소리, 좋아하는 음악, 물론 듣기 싫은 소리도 있죠. 와, 자동차 경적 소리도 있고 잔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평소에는 너무 당연하게 잘 모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귀 건강만큼이나 듣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말을 잘하고 싶어 하죠.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 설득력 있게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아가면서 보면 정말 마음이 가는 사람은 의외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얘기만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상대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결국 본인의 이야기를 쏟아놓는 분들도 가끔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나도 그런 적 있어 하면서 내 이야기로 바꾸지는 않는지 듣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부터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가끔은 좋은 충고보다 그래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하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기도 하지요. 참 매일매일 어떤 날 어떤 날이라고 하는데 귀의 날이라고 있다는 것도 저는 처음 알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 귀를 조금 더 열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도 더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또 가족의 목소리도 조금 더 소중하게 들어보시고 누군가 내게 이야기를 건넨다면 내 말을 먼저 하기보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께 저는 더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날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음악과 이야기가 있어도 들어주시는 분이 없다면,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없다면 제가 하는 이 방송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9월 9일 수요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귀와 마음에 좋은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달 26일 네팔 히말라야에서 엄청난 재난이 발생을 했죠. 랑탕리룽 일대 고산지대에서 빙하를 포함한 거대한 암석과 얼음 덩어리가 무너지면서 물과 토사가 계곡을 따라 한꺼번에 쏟아졌고 거대한 홍수가 마을과 도로, 다리를 휩쓸었습니다. 이 미국 지질 조사국에 따르면 이 잔해와 홍수는 거의 100km를 이동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고 하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느냐 하면요.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함께 이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번 재난 이후에 네팔 정부가 국제사회에 던진 질문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팔은 이번 참사를 기후변화와 연결을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우리는 세계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았는데 왜 그 피해는 우리가 이렇게 크게 감당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인도 같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의 책임을 거론을 하고 이제는 단순한 원조를 넘어서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까지 제기를 하고 있지요. 물론 이번 빙하와 암석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기후변화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하고요. 하지만 히말라야 지역의 기온 상승과 빙하 감소, 고산지대의 불안정성이 이런 대형 재난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계속 경고해온 문제지요. 사실 이런 문제 우리에게도 아주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오랫동안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오는 미세먼지의 영향과 책임 문제를 제기해왔지요. 물론 한국의 미세먼지가 모두 중국에서 오는 것은 아니지요.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도 있고, 하지만 중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일부가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이동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확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오염에는 국경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나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다른 나라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이나 중국, 유럽에서 배출한 온실가스가 지구 전체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가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네팔의 빙하나 작은 섬나라의 해수면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후 위기는 이제 이번에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제가 좀 깊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한국에 산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곳곳에 소나무가 붉게 말라 죽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관광을 하면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소나무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앞으로 10년 후면 한국의 그런 아름다운 자연, 소나무들, 한국의 그 숲들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걱정까지 하시더라고요. 물론 가장 직접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소나무 재선 충병이죠. 물론 소나무가 죽는 것을 모두 기후 변화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온 상승과 장기간의 가뭄은 나무를 약하게 만들고 또 병해충이 살아남고 확산하는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한국 정부에서 소나무 재선 충병으로 인해서 막아보기 위해서 소나무에 주사도 놓고 굉장히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현재는 거의 그냥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나무 재선 충병만이 아니라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한국의 기후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인간의 손으로 막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되어서 한국의 숲들을 보면은 빨갛게 변한 그런 소나무들, 죽어가는 나무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팔의 빙하, 한국의 미세먼지, 그리고 또 한국산의 소나무, 또 미국의 산들도 마찬가지겠죠.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또 그 환경 피해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환경 피해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라는 것이 이번에 네팔 정부에서 제기한 그 국제사회의 책임론을 이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00여 년 동안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산업화 국가들은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면서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뤘지요. 지금은 중국과 인도 역시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국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 산업화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선진국들과 반대로 그 피해를 받는 국들은 그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네팔처럼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가난한 나라는 홍수나 산사태가 한번 발생을 하면 이를 막을 기반 시설도 부족을 하고 또 재난 이후 다시 일어설 경제적 능력도 부족합니다. 결국 기후 변화에 가장 적게 기여한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역설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팔을 비롯한 개발 도상국들은 이제 이것을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이 돈을 더 내서 해결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그렇게 또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거죠. 역사적인 누적 배출량을 보면 먼저 산업화한 미국과 유럽의 책임이 당연히 크지요. 그런데 현재 배출량을 보면 또 중국과 인도의 책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과 인도는 미국과 유럽은 탄소를 배출하며 먼저 부자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같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공정하냐 뭐 이런 반박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국제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현재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는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고 역사적으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경제적 혜택을 누린 국가들은 네팔 같은 치약국의 재난 예방과 복구에도 더 큰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어떤 재난이 기후변화 때문에 얼마나 악화가 되었는지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기준도 필요하고 어느 나라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인 원칙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오염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 그렇다고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난달 네팔 히말라야에서 시작된 거대한 홍수, 아직도 피해 복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희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곳에서 또 한국인들의 지금 희생자들을 찾고 있지만 아직 계속 그 수습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더 많이 오염을 시켰는가? 누가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렸는가? 그리고 정작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기후위기, 이제 먼 미래의 환경 문제가 아니라 책임과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인간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 같죠. 우리가 지구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과연 어떻게 됐는가,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과 파괴되는 시가 과정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네, 이번에는 미국 주요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생활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름값 이야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크게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브렌트유가 어제 한때 99달러 50센트 가까이 올랐는데요. 불과 지난 7월만 해도 72달러 정도였으니까 두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특히 중동의 석유 시설과 유조선까지 공격 대상이 되면서 앞으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국제 유가가 오르면 결국 우리가 동네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휘발유 가격뿐 아니라 항공료와 운송비, 식료품 가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지요. 더군다나 미국의 전략 비축유도 지난주 2억 8,540만 배럴까지 떨어져서 198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미 정부가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유가가 오르면서 어제 뉴욕 증시도 영향을 받아서 마감하면서 하락을 했지요. 네, 시장이 걱정하는 것 결국 물가와 금리입니다. 기름값이 다시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추가로 올려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트럼프 정부는 지금 현재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금리를 내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니까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다음 연준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까지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물가 지표가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소식,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전쟁이라는 표현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미국에게는 세계에서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이고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죠. 동맹국의 하나인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험악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 약 200억 달러어치의 보복 관세를 부과를 하자 미국은 또 오는 29일부터 캐나다산 유제품과 오토바이, 상당수 주류 등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아예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관세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금지하는 품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앞으로 50%까지 올릴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강경한 무역 정책에 지지를 하던 공화당 안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항공기 회사 봄바디어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 캔자스주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의 우려를 또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봄바디어가 미국에서 약 3,500명을 고용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1,500명 정도가 캔자스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세로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런 딜레마가 지금 또 생기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어질지 참 근심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잘 협약을 해서 좋은 결과로 우리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과 미국에 사는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덜 겪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더욱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민 정책과 개인 정보를 둘러싼 중요한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 소식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 항소 법원이 국세청 IRS가 이민 세관 단속국 ICE에 납세자 정보를 제공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추적을 위해서 약 4만 7천 명의 납세자 주소 정보를 공유를 했는데 법원은 연방법이 보호하는 세금 정보를 이런 방식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본 거죠. 이민 단속의 필요성과 개인의 정보 보호 가운데 정부의 권한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동의 전쟁은 주유소 기름값과 금리에 영향을 주고 캐나다와 관세의 전쟁은 미국의 일자리와 물가로 돌아오고 강력한 이민 단속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또 다른 문제와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내려지는 정책 하나가 결국 우리의 지갑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지요. 11월 3일에는 연방하원 435석 전체를 다시 뽑게 되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 차이가 워낙 작다 보니까 몇 석만 움직여도 하원 다수당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경쟁만큼 치열했던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선거구 지도를 누가 어떻게 그리느냐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버지니아에서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었죠.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민주당이 주도해서 중간 선거 전에 연방 하원 선거구를 다시 그릴 수 있도록 주 헌법 개정을 지난 4월에 버지니아에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선거 주민투표를 했었지요. 그리고 결과는 찬성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새 지도가 적용이 되었다면 현재 민주당이 6석, 공화당이 5석인 버지니아 연방 하원 구도가 민주당에 크게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었지요. 하지만 버지니아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도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 주민 투표 결과도 효력을 잃었고 이번 11월 선거는 기존 선거구 지도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버지니아에서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주리에서는 공화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다시 그렸지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캔자스시티 지역 의석 하나를 공화당이 가져올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었는데요. 미주리주 대법원이 새 지도에 제동을 걸었고 또 어제 연방 대법원도 미주리주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연방법원 판사가 오히려 새 지도를 사용하라는 임시 명령을 내리면서 어느 지도로 선거를 치를지를 놓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등장하는 말이 바로 제리맨더링인데요. 왜 사람들이 제리맨더링이라고 선거구 재편성을 이렇게 얘기할까요?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 경계를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말의 유래가 재미가 있습니다. 1812년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제리. 이분이 자기 당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선거구 모양이 도롱뇽, 영어로 셀라맨더죠. 이 도롱뇽처럼 생겼다고 해서 제리와 셀라맨더를 합쳐서 제리맨더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200년이 넘은 정치 용어가 지금도 살아서 이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버지니아와 미주리주에서 정당의 위치가 정반대라는 겁니다. 버지니아에서는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지도를 추진하고 이에 공화당이 반대를 했었죠. 미주리에서는 공화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도를 추진을 하고 민주당이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느 한 정당만 비판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이 선거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불공평하다는 주장도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이 똑같은 논리로 선거 때마다 선거구를 다시 그리기 시작한다면 결국 끝없는 경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투표를 하는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지요. 정치인들은 굉장히 타당한 논리를 덧붙여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런 논리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원래 유권자가 정치인을 선택하지요. 그런데 선거구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그리다 보면은 반대로 정치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유권자를 선택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느 당이 이익을 보느냐가 아니라 공화당이 하든 민주당이 하든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한번 생각해 볼 문제지요.

네, 이번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정부가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있지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입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면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에 동참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국 국방부도 현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랍에미레이트에 현지 조사단을 보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한국군 파병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요.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 결정될 것은 없고 여러 기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 문제를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으로서는 이 문제 정말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로 보기만은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해 있지요. 또 미국의 편에 서는 것으로 또 이란은 한국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미국 편에 서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동맹도 생각을 해야 하고 에너지 안보도 지켜야 하고 동시에 중동에서 군사적 충돌에 휘말리는 위험도 피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이런 굉장히 선택의 정치가 늘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혜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좀 염려되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국에 전기가 굉장히 부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의외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과 반도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시설을 크게 늘리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까지 계속 들어서면서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전력이 무려 25에서 30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 약 20기가 생산하는 전력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정부가 다시 원전을 얼마나 늘려야 할지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의 사실 원전 기술력은 세계 최고지요. 그런데 또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를 하면서 원전 기술이 많이 좀 기술자들이 많이 해외로 나가기도 했고 또 중단되었던 원전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늘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죠. 현재 한국에는 원자로 26기가 가동 중이고 원전이 전체 전력의 약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다 보니까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AI와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전기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세계 앞으로 과거는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전기, 전력이죠. 전력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AI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와 그 AI를 돌릴 전기를 어디에서 만들 것인가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지요. 앞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이 북한의 구구절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 78주년이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서 북한과의 전략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강조를 했고요. 최근 북한과 러시아군의 군사협력이 크게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한 기념일 축전 이상의 의미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회에서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되었지요.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 통일 안보, 그리고 이어서 경제,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지금은 중동 사태와 호르무즈 해협 문제, 전쟁 문제, 물가와 에너지 문제 등 현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어떤 질문과 답변이 나오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소식 전해드리면서 한국처럼 에너지를 해외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외교와 안보, 경제가 따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문제가 생기면 한국의 기름값이 움직이고 AI와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면 원전과 전력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 한반도의 안보 환경도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한국의 경제와 미국의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일상까지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는지 더욱 체감하게 되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나 손주가 학교에 다니는 분들 알아두시면 좋은 소식입니다. 이번 학기 DMV 지역 학교들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휴대전화 규제 강화입니다. 버지니아에서는 학교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등교에서 학교할 때까지 개인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도 이른바 노셀 벨투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첫 종이 울릴 때부터 마지막 종이 울릴 때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역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를 했고요. 아이들에게는 불편하겠지만 학교에서는 휴대전화가 수업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예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어팩스 카운티, 우리 방송국에 있는 이 지역에서는요. 이번 학기부터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학생증을 버스 단말기에 태그하고 타고 내리는 새로운 시스템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실제로 버스를 탔는지 내렸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좀 안심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페어팩스 카운티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고등학교인 스카이뷰 하이스쿨이 문을 열었습니다. 로봇과 기술, 항공 우주 과학 같은 STEM 교육에 상당히 중점을 두는 그런 학교지요.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번 일요일 9월 13일부터 메트로버스 일부 노선이 바뀐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DC에서는 D10 그리고 D1X, 메릴랜드에서는 M42, M44 등 그리고 버지니아에서는 A58, A76 노선이 변경이 됩니다. 일부는 운행시간 조정이고 일부는 노선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평소 버스를 이용하신다면 일요일 전에 메트로에서 새 시간표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고용시장이 조금 안정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7월 실업률은 3.4%를 기록을 했고 약 61만 6천 명이 취업 상태였습니다. 네, 여전히 지난해보다 실업자가 많은 상황이지만 최근에는 고용 인원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고요. 특히 워싱턴 지역 연방정부와 정부 계약업체 일자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다 보니까 전국 실업률보다 우리 지역의 고용 숫자를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링턴에서는 조금 독특한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카운티 정부가 ICE 이민 세관 단속국에 의해서 가족의 주 소득원이 구금된 과정에 대해서 최대 $2,000를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총 5만 달러의 예산을 마련했고 지원금은 주거비와 식비, 유틸리티 비용 같은 기본 생활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민 단속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뉠 수 있겠지만 알링턴 카운티는 부모나 가장이 갑자기 구금이 되었을 때 남겨진 가족, 특히 아이들이 당장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링턴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지원금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아이가 스쿨버스를 제대로 탔는가, 내가 이용하는 버스 노선이 바뀌었는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일자리는 어떤가 하는 생활과 가까운 이야기들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뭐 전국 뉴스, 미국 뉴스, 한국 뉴스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이런 동네 이야기가 실제로 체감하게 되는 그런 지역 소식인 것 같아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DMB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다시 여름이 돌아온 듯한 날씨가 되겠는데요. 워싱턴 DC를 비롯한 수도권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조금 끼겠고 낮 최고 기온은 89도 안팎으로 이어지겠고 또 일부 지역은 91도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66도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지요.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을 하겠지만 낮에는 햇볕이 강하고 꽤 덥겠습니다. 하지만 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해 지는 시각이 7시 26분. 굉장히 빨라졌지요. 가을이 이러다가 문득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목요일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금요일 그리고 주말까지 간간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목요일은 오늘보다 기온은 조금 내려가지만 습도가 높아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나 내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 외출하실 때 아침 날씨만 생각하시면서 옷을 입으시면 낮에는 굉장히 더울 것 같고요. 또 저녁이 되면 선선해지니까 가벼운 겉옷을 하나 챙기시고 외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요. 네, 물도 충분히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습도가 65%로 굉장히 낮지도 않고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2부에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의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클래식 음악 한 곡으로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클래식을 별로 즐겨 듣지 않은 분이라도 오늘 곡은 아마 첫 멜로디가 나오면 아, 이 음악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음악이 유럽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지요? 작곡가는 체코가 낳은 국민음악가 안토닌 드보르자크입니다. 드보르자크는 1841년 프라하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여관과 정육업을 했지만 드보르자크에게는 어릴 때부터 음악에 대한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체코의 민속적인 리듬과 선율을 클래식 음악 속에 담아내면서 유럽을 대표하는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이 되지요. 그런 드보르자크에게 인생을 바꾸는 제안이 하나 들어옵니다. 1892년 뉴욕에 새로 설립된 내셔널 음악원의 원장으로 와달라는 그런 제안이었지요. 당시 미국은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클래식 음악에서는 여전히 유럽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만의 음악,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을 만들어보자는 꿈을 가지고 유럽의 유명 작곡가 드보르자크를 초청을 한 거지요. 네, 드보르자크는 가족과 함께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아주 새로운 음악들을 접하게 되지요. 특히 흑인 영가와 미국 원주민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미국의 음악이 유럽 음악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음악적 전통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 경험 속에서 1893년에 완성된 작품이 바로 교향곡 9번 이단조 신세계로부터입니다. 말 그대로 이 신세계로부터, 이 신세계는 바로 미국이죠. 그런데 이 작품이 미국을 표현한 음악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드보르자크는 미국의 새로운 음악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동시에 고향 체코의 음악적 언어를 가지고 있었지요. 게다가 낯선 나라에서 생활을 하면서 고향을 몹시 그리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설렘, 그리고 멀리 두고 온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함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2악장인데요. 이 교향곡에서 굉장히 가장 사랑받는 그런 악장이지요. 처음에는 금관악기의 아주 조용하고 장엄한 화음이 문을 열고 잠시 뒤에 잉글리시 호른을 하는 그 악기가 홀로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게 됩니다. 오보에보다 조금 크고 낮고 부드러운 음색을 가진 이 호른 악기인데요. 선율을 듣고 있으면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누군가가 고향을 부르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곡이 저는 우리 한인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드보르자크 역시 고향을 떠나서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물론 시대도 이유도 우리와 다르지만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이 떠나온 곳을 그리워했다는 점에서는 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도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어느 날
별것 아닌 것 하나 때문에 갑자기 한국이 생각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 냄새 하나, 오래된 노래 한 곡, 계절이 바뀌는 어느 나라의 바람에도 또 고향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연주는 우리 20세기를 대표하는 지휘자 가운데 한 사람인 정말 멋진 분이시죠. 하르바르트 폰 카라얀, 그리고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인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카라얀과 베를린 필 특유의 풍성하고 매끄러운 현악기 소리, 그리고 그 가운데 조용히 떠오르는 잉글리시 호른의 선율을 한번 귀 기울이셔서 들어보십시오.

네, 지금 듣고 계신 곡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2악장입니다. 오래전 고향 체코를 떠나서 미국에 와있던 한 사람이 만든 음악인데 오늘 이곳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들어도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아마 고향이라는 건 꼭 지도 위에 어떤 장소만을 말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동네일 수도 있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던 식탁일 수도 있고 지금은 다시 들을 수 없는 부모님의 목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지요.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어쩌면 장소보다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곡에 붙인 제목이 신세계로부터라는 건데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만든 음악인데 그 안에는 오히려 오래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새로운 곳을 떠나면서도 마음 한쪽에는 자신이 떠나온 곳을 품고 살아가는가 봅니다.

네,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고향을 잠시 마음으로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이제 음악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잉글리시 호른의 선율 기억이 나시는지요? 멀리 떠나온 고향이 생각나기도 하고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린 시절의 어느 풍경이 생각이 나기도 하시는지요? 드보르자크는 이 음악을 미국에서 썼습니다. 새로운 세상, 그래서 제목도 신세계로부터라고 적었지요. 그런데 이 새로운 세계에서 만든 음악인데 우리가 오히려 이 곡을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오히려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은 새로운 곳으로 떠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자신이 떠나온 곳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고요. 우리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은 그런 마음을 더욱 가질 것 같습니다. 이 멜로디에는 또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드보르자크가 이 교향곡을 발표를 하고 거의 30년이 지난 1922년 그의 제자였던 윌리엄 암스피셔가 그 2악장의 유명한 선율에 영어 가사를 붙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Going Home, 집으로 돌아가네. 그래서 가끔 이 곡을 오래된 미국 민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순서는 반대입니다. Going Home이라는 이 노래가 먼저 있었고 드보르자크가 그 멜로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드보르자크의 방금 들으신 곡이 먼저였고 나중에 그 선율에 가사가 붙으면서 하나의 노래가 된 거지요. 그런데 왜 또 이 제목이 하필이면 Going Home일까요? 아마 피셔 역시 스승의 멜로디 속에서 우리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리운 곳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지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도 조금은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요. 집은 내가 태어난 고향일 수도 있고 살아가는 가족이 기다리는 그런 곳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앙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언젠가 우리의 긴 인생길을 마치고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이 방금 들으신 교향곡의 멜로디가 사람의 목소리를 만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실까요? 아마 이 첫 소절을 들으시는 바로 그 순간, 아, 그 멜로디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앞서 들으셨던 신세계 교향곡 2악장에서 들었던 그 선율이 사람의 목소리를 만나니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음악에는 참 신기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고향을 떠나서 100년도 넘은 그런 시간, 미국에 와 있던 한 작곡가가 만든 멜로디가 오늘 이곳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집과 고향, 그리고 그리운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니까요. 여러분에게 홈은 어디입니까? 그 홈은 장소가 아니라 내가 돌아갔을 때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네, 신세계 교향곡 2악장을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저는 Going Home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잠시 후 저는 네이처 메딕의 느낌 부대표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네, 이 시간은 특히 중년 이후 남성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전립선 건강, 그 중에서도 전립선 암과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후코이단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네이처메딕의 니킴 부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대표님.
4: 네, 안녕하세요, 닉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4: 네네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오늘도, 후코이단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후코이단이 정확히 어떤 성분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0: 이제 72시간 내에 암세포를 사멸시켰다라는 논문이 나오면서 전 세계에 큰 주목을 받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들의 수가 3,600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 국립보건원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NIH에서 운영하는 의학 논문 사이트가 있습니다. PubMed.gov이라고요. Public Medical의 약자인데요. PubMed.gov에 가시면 FUCOIDAN 이제 후코이단 검색하시면 논문이 3,600편 이상이 올라와 있을 정도로 학계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1: 네, 학계에서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또 전립선 건강 얘기도 연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네, 맞습니다.
1: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사실 전립선 암과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0: 네, 이제 많이들 혼동해 하시는데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암이 아니고요. 이게 전립선이 양성으로 커지면서 크기는 커지는데 양성입니다. 그래서 암이 아니고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고 뭐 자다가도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질환이고요. 60대 남성의 절반 이상, 80대에서는 열의 9 정도는 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겪으시고요. 이제 반면에 전립선 암은 그 이름 그대로 악성 종양입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에 암이 생긴 거죠. 두 질환 모두 전립선이라는 같은 장기에서 생기다 보니까 이게 증상이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만으로는 사실은 두 개를 나누기는 좀 어려울 텐데 오늘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네, 그러면 우선 전립선 암 얘기부터 좀 해보고 싶습니다. 후코이단이 암세포에 직접 작용한다는 연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전립선 네네. 암에서도 비슷합니까?
0: 네, 이제 후코이단이 암세포와 접촉하면 암세포 내부에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캐스페스라는. 그 캐스페스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분해 효소가 활성화되니까 결국 이제 그 세포 자체가 붕괴되겠죠. 그래서 암세포 스스로 붕괴되는 그런 작용을 영어로 이제 아포토시스라고 하는데요. 암세포의 자살 유도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정상 세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라지고 재생되는 걸 반복을 하죠. 근데 이제 돌연변이 세포, 이제 즉 암세포인데 암세포는 이 기능이 꺼져 있어서 계속 자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후코이단이 꺼진 스위치를 다시 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립선 암세포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후코이단이 이 세포 자살 경로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는 결과가 학술지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전이 예방 효과도 후코이단의 중요한 장점이라고 하셨는데요. 전립선 암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0: 네, 후코이단의 이제 주요 효능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암세포 자살 유도 그리고 이제 전이 예방인데 이 암세포는 빠르게 자라기 위해서 혈관 신생 인자를 분비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인자를 분비해서 혈관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혈관이 만약에 암에 연결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커지고 결국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세포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후코이단을 28일간 거의 한 달간 투여를 했더니 종양의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신호 경로가 함께 줄어드는 것이 확인됐다고 이제 논문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즉 혈관 신생을 분비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자를 그 분비하는 게 확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또한 사람의 면역세포와 전립선 암세포를 함께 배양한 실험실 연구가 있었는데요. 후코이단이 단독으로도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이고 최신 면역항암제인 니몰루바랍이라는 게 있는데 니몰루밥과 함께 사용했을 때도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상승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립선 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상승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네.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후코이단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0: 네, 이 항암제라는 게 사실은 약이지만 독성을 지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자라는 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문제는 이 암세포뿐만 아니라 모낭세포나 위벽세포, 뭐 골수세포 이런 것들도 정상세포죠. 근데 이 정상세포도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항암제가 만약에 투여되면 이 독성 성분이 이 정상세포들도 빨리 자라는 정상세포도 다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0: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메스꺼움, 구토, 백혈구 수치 저하, 극심한 피로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동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코이단을 함께 드시면 장관 내에 있는 NK세포, 대식세포, T세포, B세포 이런 것들이 다 면역세포들이죠. 이게 활성화되면서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고 손상된 세포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립선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후코이단을 함께 드시고 식사를 잘 하시게 되었다거나 뭐 피로가 줄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1: 네,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으시군요.
0: 네네. 네,
1: 그러면 이번엔 전립선 비대증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네. 관련된 새로운 임상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0: 네, 그 정말 이제 이 내용이 사실 따끈따끈한 연구인데요. 2026년 7월입니다. 국제학술지 Research and Reports in Urology에 발표된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임상실험 결과입니다. 이게 좀 전문적으로 얘기해서 좀 복잡하실 텐데 네. 완벽한 실험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45세에서 80세 사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배뇨 증상을 겪고 계신 남성 95명을 대상으로 미역에서 추출한 고순도 후코이단을 하루에 1g씩 그러니까 1000mg씩 90일간 복용하게 하고 위약군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은 분하고.
1: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0: 네. 이 결과가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게 나왔는데요.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IPSS라는 건데요. 이게 검증된 지표로 평가를 했는데 90일 후 후코이단 복용한 이제 90이니까 3개월 정도 드신 거죠. 후코이단 복용한 그 군에서는 증상 점수가 평균 28.12%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 감소했죠. 근데 약을 그 후코이단을 먹지 않은 위약군은 7.97% 감소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1: 네.
0: 소변을 보는 배뇨 증상, 그러니까 잔뇨감이나 힘주어 소변 보는 증상은 후코이단 그룹에서는 25.54% 개선된 반면에 위약군은 한 3%밖에 개선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이로 치면 거의 한 이것도 한 10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1: 네,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밤에 자주 깨는 야간뇨, 절박뇨 같은 저장 증상도 후코이단 그룹에서는 31.59% 개선됐고 위약군은 15.2%. 그러니까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였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무엇보다도 삶의 질 점수에서 후코이단 그룹은 뚜렷한 개선을 보인 반면 위약군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 개선을 경험한 참가자 비율도 후코이단 그룹이 위약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역시 없었고 안전하게 잘 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90일 만에 나타난 변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상을 더 드셨을 때는 얼마나 더 좋아질지는 사실은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1: 네. 하루에 1000mg 정도로도 90일 만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건 정말 놀랍고 네. 그 효과가 네. 증명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0: 네, 맞습니다. 저희 3플러스 후코이단 캡슐 레알 정도의 양으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는 게 이 연구의 의미인데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밤에 몇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시거나 소변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불편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후코이단의 암세포 자살유도 전이 예방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4알 정도면 암 예방뿐만 아니라 이 전립선 비대증 예방에도 그다음에 완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 이번 연구에 사용된 원료가 미역귀, 그러니까 저희 제품 안에도 들어있는 운다리아 피나티비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임상 연구 결과로도 그 효과를 증명을 했는데 실제로 네. 네이처메드의 후코이단으로 도움을 받으신 분들 사례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사례들이 있을까요?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0: 네. 오늘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중년 남성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2017년 봄 오른쪽 어깨 쪽지 통증이 시작이 돼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를 전전하면서 처음에는 목 디스크로 이제 오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1: 네.
0: 병원에서도 이제 오진을 한 거죠. 그래서 MRI 판독에서 경추에 병적 골절이 발견되어서 큰 병원에서 정형외과 검사를 받아보라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검사를 했는데 사실은 거기가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척추까지 전이된 전립선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립선암이 척추까지로 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PSA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전립선암에 걸리면 이걸 추적 검사하거든요. 5 이상이 되면 이제 암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수치가 14.51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아, 보통 10 이하 정도 나오는데 이번 14.51이니까 높은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호르몬 치료를 시작을 했지만 체중이 5kg나 빠지고 어지러움증과 식욕 부진으로 많이 힘드셨다고 하는데요. 투병 중인 지인의 권유로 이제 후코이단 관련 자료를 접하시고 2017년 7월부터 후코이단 HCC를 하루에 20알씩 드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을 드신 거죠. 복용 일주일 만에 창백했던 안색이 돌아오고요. 어지러움증이 줄었고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1개월 후의 정기검사에서 PSA가 아까 14.51이라고 그랬는데 8로 떨어졌습니다. 두 배 정도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담당 의사가 굉장히 놀랬다고 하고요. 이후에는 이제 복용량을 하루에 25알로 더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식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복용 3개월째 검사에서는 PSA가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8에서 3.5로 정상 범위까지 낮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처럼 등산을 다니실 정도로 일상생활 대체하셨고요. 이분은 후코이단과의 만남이 기적이었다고 늘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전하십니다.
1: 아, 그렇군요. 정말 대단한 성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후코이단에 대해서는 앞서 어떤 성분인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이처메딕은 네. 또 어떤 회사이고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0: 네, 저희 네이처메딕은 후코이단 제품만을 판매하는 후코이단 전문기업이고요. 저희 미국, 일본, 캐나다 이렇게 가시면 이제 아마존이 있잖아요. 거기서 후코이단 검색하시면 가장 위에 뜨는 베스트셀러 브랜드입니다. 후코이단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고요. 세계 50여 국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임직원들은 2004년 미국에 그 당시에 이제 후코이단을 처음 소개 이제 후코이단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미국에 네. 그때 소개한 멤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요. 지금 20년 이상의 전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 중에 HCC 후코이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제품은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하고요. 항암제로 손상된 간 회복에 HCC가 탁월하게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권하고 3플러스 후코이단이라는 또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에는 말 그대로도 3플러스 그러니까 세 가지가 플러스가 된 겁니다. 모죽구, 미역기, 후쿠스라는 세 가지 종류의 갈조류를 혼합한 그런 제품이고요. 세계 최초로 혼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면역력 활성화 또는 재발 방지 차원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전립선 비대칭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3플러스 후코이단이 딱 맞으실 겁니다. 그래서 두 제품 모두 캡슐, 액상 다 있으니까 만약에 혹시 또 암으로 진행이 돼서 많은 양의 복용이 필요하시면 캡슐이 힘드시면 액상으로도 드실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1: 네. 액상 팩 제품이 굉장히 특이한 것 같고요. 사실 시중에 네. 굉장히 병 타입으로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네이처메드 후코이단의 액상 팩 제품은 좀 특별한 것 같은데 어떤 성분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0: 이게 이제 후코이단이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후코이단이 폴리사카라이드, 그러니까 다당체입니다. 다당류 성분이기 때문에 사실 물에 잘 안 녹습니다. 이렇게 네. 물에 이렇게 미지근한 물이나 이렇게 놓고 이렇게 휘저으면 바로 커피처럼 이렇게 섞이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좀 청키해서 이렇게 섞이질 않아요. 그래서 액상으로 만들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 제품들 보시면 한국 같은 데 가시면 와인병으로 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 네. 여기 미국에도 보면 바카스 병조도 되는 그런 병에 후코이단 한 2, 3g 넣어서 희석한 그런 제품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희 제품은 보면 저희가 이제 사실 일본에 있는 제약회사 레벨에 있는 회사에서 저희가 제품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 독자적인 기술로 요거를 액상화하는데 굉장히 작은 양의 물에 넣어서 액상화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5ml짜리 한 팩에 후코이단이 3플러스의 경우에는 2200mg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캡슐로 치면 한 8알에서 9알의 양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에서 이런 액기스 형태로 후코이단을 만드는 곳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팩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홍삼정 같은 이렇게 빨아먹는 양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저희 네이처메딕 제품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맛도 천연 자일리톨이 들어있어서 보통 캡슐 안에 파우더를 이렇게 드시면 좀 약간 짭조름한 바다 맛이 나거든요. 근데 저희 액상은 그런 맛도 다 마스킹을 했기 때문에 드시기 너무 편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이 액상 팩 제품은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에서만 독자적으로 만드는 거군요.
0: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시중에서 그렇게 만든 제품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1: 아, 그렇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신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 관련해서는 복용량을 어느 정도로 드시는 게 좋을까요?
0: 후코이단이 아까 서두에도 천연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약처럼 정해진 수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권하는 양들이 있잖아요. 보통 뭐 의사분이라든지 약사분들 그리고 이제 논문에도 나오는 양들 보면 전립선 비대증처럼 일반적인 건강 관리가 목적이신 분들은 하루에 최소 800ml에서 1g, 그러니까 한 1g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 2기 환자분은 이제 암으로 치면 1, 2기 암이다. 그러면 하루에 2, 3g. 그리고 3, 4기 암 환자면 하루에 4, 6g 정도 권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분의 건강 상태나 뭐 몸무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연세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또 바뀔 수가 있는데 이런 레인지를 제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3 플러스 캡슐 기준으로 만약에 이제 설명드리면 하루에 4알에서 많게는 24알 정도까지 드시기를 권하는 거고요. 액상의 경우는 하루에 한 팩을 드시거나 또는 많게는 4팩까지 저희가 권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중이신 분인데 오셨다. 그러면 항암 치료 시작하기 전부터 드시는 것이 좋고요. 이미 항암 중이시면 복용량을 좀 더 높여서 일단 시작하셨다가 나중에 복용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게 맞춤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고객센터가 888-761-1188입니다. 888-761-1188인데 연락을 주시면 저희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용은 최소 3개월 이상 드시는 것도 같이 권해드립니다.
1: 네. 아무래도 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시냐에 따라서 좀 복용량이 틀려질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네네. 대로 상담을 통해서 권장량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88-761-1188 888-761-1188로 전화 주시면 정확하게 또 상담도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전화하셔서 네, 직접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중에 후코이단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네. 어떤 제품을 고르는 것이 가장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알려주십시오. 팁을 네. 알려주십시오.
0: 팁을, 네. 방법이 되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들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후코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색을 띠는 게 기본적으로 후코이단입니다. 근데 시중에 있는 제품들 보면 이렇게 이게 보통 캡슐 안에 들어 있잖아요. 캡슐을 열어서 안을 보면 하얀색이나 쌀색 뭐 이런 아주 거의 이렇게 후코이단이 안 들어 있는 그런 성분이 많으니까 제일 먼저 확인하시는 거는 제품을 보셔서 캡슐이 사실 투명한 캡슐 안에 들어있으면 바로 보이겠죠. 저희 제품처럼 갈색인지 여부를 보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걸 열어서 맛을 딱 봤는데 짭조름한 바다 맛이 난다. 그러면 이건 후코이단 맞습니다. 근데 그런 맛이 아예 안 난다. 그럼 밋밋하기 때문에 색깔만 그런 식으로 되는 성분을 썼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가 조금 어려운데 순도입니다. 순도는 이제 눈으로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통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후코이단 효능을 보이는 제품은 순도 85%입니다. 근데 시중에는 보통 20%에서 70%대 저순도 제품이 많으니까 꼭 웹사이트에 가보시거나 이렇게 하셔서 제품 아니면 고객 상담센터에 전화하셔서 이게 순도가 몇 프로냐 이걸 꼭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네이처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85% 고순도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세 가지 후코이단, 여러 가지 후코이단이 모두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인삼도, 풍기인삼, 고려인삼, 알래스카인삼 다, 이제 사포닌 함량이 다르듯이, 이 후코이단도 어떤 갈조류에서 추출했느냐에 따라서 효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 제품에는 아까 3플러스에 모주쿠, 미역귀, 후쿠스 이런 여러 가지가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모주쿠 후코이단은 암세포 자살 유도에 되게 좋고, 미역기 후코이단은 암세포 전이 예방을 굉장히 잘 막고, 그 다음에 후쿠스 후코이단은 여성암, 소화기계암 이런 데 좋다. 이렇게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효능을 좀 더 섞어서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포뮬레이션이라면 두세 가지 후코이단이 들어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후코이단이 하나만 들어있는지, 두세 가지가 들어있는지, 그것도 꼭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인데, 미국에 그냥 직접 정식 수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보따리로 들어와서 파는 제품들을 꽤 봅니다. 그렇지. 그래서 미국 식약처가 인증한 FDA 기준 GMP 공장에서 생산된 그런 제품인지 정상적인 제품인지를 꼭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네이처메딕처럼 후코에 대한 전문 회사인지 그것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굉장히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순도, 색깔, 그리고 또 전문 기업에서 만들어진 건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말 FDA 기준, GMP 인증 공장에서 제조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후코이단이 이게 워낙 고가 제품이기도 하고 효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잘 알려지다 보니까 유사 제품들이 막 나와서 어떤 거는 뭐 20, 30불짜리 아주 그냥 저가 제품을 만들어서 네. 파는데 문제는 효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후코이단 고르실 때 뭐 알이 몇 알 들었느냐 이런 거로는 보지 마시고요. 네. 정말 제대로 된 원료가 들었는지를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1: 맞습니다. 후코이단 좋은 거는 뭐 너무나도 많이 요즘은 알려져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또 정확하게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셔서 드시는 게 네. 정말 좋겠죠. 네, 네. 그곳에 바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매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특별히 창립 12주년 감사 이벤트 시행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0: 네. 저희가 지금 8월 15일부터 시작해서 9월 15일까지 한 달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면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희 제품 이벤트 이용해서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창립기념 이벤트에는 뭐 15병 구매하시면 160알짜리 5병입니다. 구매하시면 60알 1병, 그리고 10병 구매하시면 추가 1병 더 드리고 60알 2병, 그리고 20병 구매하시면 이제 2병을 더 드리고 60알 4병을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모든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깜짝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이벤트가 9월 15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사은품 혜택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160정 제품을 5병 구매하시면 60정 1병을 증정해드리고 또 10병 구매하시면 1병 추가에 60정 2병을, 20병을 구매하시면 2병 추가에 60정 4병을 무료로 더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화번호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고요. 어떻게 네네.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십시오.
0: 네, 저희 본사 전화번호가 888-761-1188입니다. 888-761-1188이고요. 저희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네이처메딕 검색하시면 저희 제품 보실 수 있고요. 네이처메딕이 이제 영어로 N-A-T-U-R-E MEDIC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한글로 네이처메딕 하시면 되고 홈페이지가 네이처메딕의 약자입니다. NM 그러니까 낸시 할 때 N이고요. 마더 할 때 M 그래서 nmhukoidan.com 후코이단은 FUCOIDAN입니다. 그래서 nmhukoidan.com이 저희 제대로 된 웹사이트고요. DC 인근에서는 앤안델 건강마을, 메릴랜드 그린 코스메릭, 엘리커시티 힐링마을이 저희 대리점입니다. 세 군데가 지정 대리점이니까 거기 가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은 네이버나 쿠팡에서 네이처메딕을 검색하시거나 저희 한국지사가 1544-3815입니다. 그래서 명동에 있는데요. 거기에 전화를 하시면 직접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고 구매 전에 무료 샘플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희 꼭 미국이든 한국이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 샘플 보내드리니까 그걸로 갈색 여부, 뭐 바다 맛이 나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꼭 해보시고 구매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이렇게 후코이단이 좋다 보니까요. 시중에 유사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네. 네이처메딕 제품인지 여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확인할 수 있을까요?
0: 여러 가지 이제 네이처메딕이라고 써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제품 뒷면에 보시면 저 유효기간 적혀 있고 실버 컬러로 홀로그램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9자리 고유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AH후코이단 같으면 7로 시작하고요. 3+후코이단 같으면 뭐 6으로 시작하고 3으로 시작하고 이런 번호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그 제품만의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불러주시면 이 제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스티커 로고가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이렇게 비추면 사실 일반인들은 좀 보실 수가 없겠지만 저희는 딱 비추면 벽에다 비추면 이게 NM이라는 글씨가 나타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낙 요새 위조 제품들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스티커를 꼭 붙여 있는 제품인지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로고에 레이저를 비추면 NM이라는 글씨가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꼭 확인해 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또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는데요. 그 유튜브 네. 채널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0: 네, 저희 후코이단 바른 건강 아니면 네이처 메딕 직접 네이처가 이제 한글로 네이처 메딕이라고 이제 검색하시면 후코이단 효능, 제품 비교, 복용 방법, 뭐 경험, 생생한 체험 사례 등 다양한 영상을 보실 수 있고 후코이단 효능의 경우는 이제 이미 15만 명 이상이 시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영상들은 다 만뷰, 2만뷰 정도 되는 그런 영상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검증하신 영상들이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꼭 한번 방문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네, 15만 명 이상이 검색을 한 보신 그런 영상들도 있고요.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우리 후코이단 바른 건강 또는 네이처 메딕을 검색하시면은 후코이단의 효능 제품 비교 복용 방법 생생한 체험 사례 등 다양한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또 구매 다시 한번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888-761-1188, 1888-761-1188로 전화주시거나 또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네이처 메딕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nmfucoidan.com, nmfucoidan.com으로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DMV 지역에서는 애난데일 건강마을, 메릴랜드 그린 코스메틱, 엘리코시리 힐링마을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에게는 네이버 쿠팡에서 네이처 메딕을 검색하시거나 한국지사 1544-3815로 연락을 하셔서 한국에 계신 이 지인분들에게도 건강을 위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구매하셔서 선물로 드리시면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네이처메딕 니킨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부대표님 인사 부탁드릴까요?
0: 네, 네이처메딕 니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특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환절기로 다시 또 접어들기 때문에 건강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오직 후코이단만을 위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후코이단 전문기업이죠. 네이처메딕의 니킨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곧 정오입니다. 따뜻한 점심 한 끼와 함께 마음도 심을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맛있는 점심 드시고 또 행복하고 건강한 오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따뜻한 이야기와 또 초대 손님과 함께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십시오.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새 집을 사기 위해 빌더와 미팅을 하면서 지도를 내려다 봅니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거나 우거진 나무들 혹은 이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코너에 위치한 집을 고르면 거의 대부분 랏 프리미엄이란 명목으로 작게는 몇천불, 많게는 10만불까지도 더 돈을 주어야 한다는 말에 과연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비싼 랏 프리미엄은 18만불이었습니다. 집값이 90만대였는데 랏 프리미엄이 18만불이니까 거의 20% 가까이 웃돈을 주고 골프장 그린과 호수를 내려다보는 대가를 지불한 경우였습니다. 그럼 이 집을 팔 때는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집 살 때 집값만 따지면 옆집과 똑같이 지불을 했는데 옆집이 100만 불에 팔렸다면 내 집은 프리미엄이 있었으니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노입니다. 빌더가 집을 지으면서 차지한 랏 프리미엄은 리세일 하실 때 그만큼의 동일한 수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랏 프리미엄의 베네핏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베네핏은 손님께서 그 집에 살면서 좋은 뷰나 프라이빗한 랏을 즐기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랏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댁에서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집을 샀는데 정작 수년을 살아가면서 댁에서 물가를 내려다보며 커피 한잔 마시지 못하고 친구들을 초청해 근사한 바베큐 파티 한번 못하시고 집을 팔아야 한다면 랏 프리미엄을 괜하게 지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 집의 위치가 좋고 근사한 주변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즐기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을 팔려고 내어놓았을 때 뷰가 좋지 않은 이웃의 다른 집보다 확실히 빨리 팔리는 이득이 있습니다. 앞뒤로 남의 집이 빡빡하게 막혀있는 위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프라이빗하거나 근사한 풍경이 보이는 위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집들이 나와있을 때는 랏이 좋은 집이 언제나 빨리 계약이 성사됩니다. 세 번째 베네핏은 약간의 웃돈, 즉 같은 집이라도 가격을 조금은 더 받을 수 있는 이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내가 빌더에게 지불한 프리미엄만큼 본전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 베네핏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불한 돈을 다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은행의 감정가 때문입니다. 감정사는 집의 위치에 대한 베네핏을 빌더보다는 더 낮게 책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 한인들이 좋아하는 남향집의 경우 확실히 채광도 좋고 냉난방비도 절약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감정사가 남향집을 더 높게 밸류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뷰가 좋고 프라이빗한 위치에 있다면 분명 바이어의 눈길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보다 살짝은 높은 가격을 시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새 집을 구입하실 예정이신가요? 나와 있는 몇 군데 집 가운데 랏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집들의 마음이 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빌더가 책정해 놓은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그 액수가 이웃한 동네들의 집가격과 비교해서 얼마나 리턴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살면서 즐기는 정도가 그만한 값어치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전문가, 리얼터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프리미엄의 정확한 값어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KBS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캐나다의 보복관세에 맞서 다음 달 29일부터 일부 유제품과 주류, 오토바이 등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맞불 조치가 이어지면서 북미 무역 갈등이 더욱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OECD 국가들의 정부 부채 이자 비용이 연간 2조 달러를 넘어서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국방비보다 이자 비용에 더 많은 돈을 쓰는 상황입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화 방어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원한다면 나에게 맞서 베팅하라며 시장에 강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현상 변경을 통한 통제력 강화 시도로 규정하고 영내 동맹 파트너국들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미 법원이 화웨이의 대일한 제재 위반과 영업비밀 탈취 등 14개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미 AI 스타트업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 매출을 부풀리는 이른바 매출 인플레이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ARR과 연환산 매출을 교묘히 섞어 과장하는 사례가 늘면서 벤처 거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권자 검증 강화와 우편 투표 제한을 잇따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거 규정 강화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폴란드와 헝가리에 이민비자 심사를 재개했습니다.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중단이 이어지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개학을 앞두고 스쿨버스 운행업체 부족으로 약 2,000명의 학생이 통학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 학생들의 통학 차질이 예상돼 대체 교통수단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수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주도권을 놓고 미래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기업을 포함해 대중 첩보 활동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마이클 앨리스 중앙정보국 부국장이 8일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앨리스 부국장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에 참석해 중국은 경제적 경쟁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지정학적 라이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유형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체제 하에서는 미국과 같은 독립적인 민간기업 부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AI와 반도체,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분야의 중국 기업들이 정보 수집의 정당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 기술에 관한 가치 있는 정보는 과거 정치, 군사, 외교 관련 정보가 있던 곳에는 없다며 민간에 가까운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CIA의 정보 수집 권한과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앨리스 부국장은 공개 발언 뒤 뉴욕타임스와의 짧은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항상 어떤 형태로든 정보를 수집해왔다며 과거와 달라진 것은 단순히 탱크와 미사일, 잠수함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국방 외교 목적의 첩보 활동과 경제 목적의 스파이 활동을 엄격히 구분해온 역대 미 행정부의 기조와 미묘하게 차이가 난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날 발언은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와 더욱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중국 AI 기업들이 미국 기업의 AI 기술을 악의적으로 복제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정부 부채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회원국의 정부 부채 이자 지출은 연간 2조 달러를 넘었으며 고금리와 사상 최대 수준의 국가 부채가 각국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의 정부 부채 이자 비용이 연간 총 2조 달러를 넘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국방비보다도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8일 보도했습니다. OECD 정부 부채 이자 지출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2조 달러를 넘습니다. 국내 총 생산 GDP 대비로는 3.19%로 2024년에 이어서 2년 연속 3%를 추구합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10여 개 국가가 정부 부채 유지 관리 비용으로 국방비보다 많은 돈을 들입니다. 각국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빚더미 위에 앉은 상황에서 채권 시장 불안으로 금리가 급등해 차입 비용이 급증한 점이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는 부채의 규모가 지난달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올해 OECD 국가들은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인 18조 달러를 추가로 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COVID-19 이후로 물가 충격과 정부 차입 증가, 각국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 종료에 따른 금리 상승세는 올여름 글로벌 채권 시장 혼란 속에서 더욱 증폭됐습니다. 주요 7개국 국채 10년물 평균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4%에 육박합니다. 그 와중에 이란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고 공공부문뿐 아니라 테크 중심으로 민간 부문에서도 대규모 자금 조달을 꾀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경제 성장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간다면 재정 압박이 완화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처럼 부채가 많은 주요국 대부분 경제 둔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재정관리가 정부의 최대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금리가 높긴 했지만 부채 수준은 전반적으로 훨씬 나았고 이후로는 부채는 늘더라도 중앙은행들의 긴급 조치로 금리는 낮게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막대한 부채와 높은 금리라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가장 난감한 조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공공부채는 세계의 GDP의 94%에 달해서 팬데믹 이전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는데 2030년까지 그 비율이 100%에 달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 IMF는 보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2001년 9.11 테러 이후 뉴욕시가 세계무역센터 일대의 유해한 대기오염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시민들에게는 안전하다고 알렸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대한 문건이 25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성영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은 테러 25주기를 맞아 8일 옛 세계무역센터 부지 주변의 대기질과 오염 상황, 시 당국 대응 등이 담긴 17만 쪽 이상의 문건을 온라인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시청 사무실의 상자 68개에 담긴 채 20년 넘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발견됐다고 시 당국은 밝혔습니다. 2001년 11월 작성된 감사 보고서에는 발암물질인 벤젠의 공기 중 농도가 쌍둥이 빌딩 터 인근에서 계속 급증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9.11 테러 이후 세계무역센터 잔해가 대거 반입된 스테튼아일랜드 프레시킬스 매립지에도 공기 중 성면 농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난 2002년 7월에도 세계무역센터에서 최대 0.5마일 떨어진 곳에서 성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시와 연방환경보호청, 민간연구소의 측정 자료에서는 로어 맨하탄 곳곳에 먼지와 공기 중에서 성면 등 오염물질이 검출됐으며 일부는 허용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와 연방당국은 대체로 대기질이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루디 줄리안이 당시 뉴욕시장은 2001년 10월 말 냄새를 맡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전달받은 바로는 건강에 위험하지 않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후임인 마이클 블룸버그 당시 시장도 이듬해 2월 실시된 모든 검사에서 대기질이 허용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문건에는 9.11 직후 뉴욕시가 독성물질 노출 등에 따른 최대 수만 건의 피해 소송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이른바 하딩 메모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기록들이 그라운드 제로 일대가 충분히 안전해지기 전에 시민들에게 복귀하도록 안내가 이루어져 주민과 근로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전했습니다. 9.11 헬스워치의 벤 쉐바 사무총장은 문건들이 시 당국자들이 대중에게 공기가 안전하고 허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알리면서도 유독 화학물질의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만다니 시장은 끔찍한 9.11 테러로 삶이 영원히 바뀐 유가족과 생존자, 최초 대응자들에게 우리 시가 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는 투명성과 책임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료는 9.11 이후 질병을 얻은 생존자와 구조 복구 인력 등이 연방 피해자 보상기금을 신청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뉴욕시 입장에서는 새로운 소송이나 기존 소송의 청구 확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시는 문건 공개 작업에 3,4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향후 1년에 걸쳐 시와 보험사 사무실 등에서 발견된 관련 자료를 추가 공개할 계획입니다. 뉴욕타임즈는 9.11 당일 숨진 약 3,000명보다 이후에 테러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K-Radio 정우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우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라거포도 박스당 14.99,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99, 적상추 청상추 번들당 99장, 노란 옥수수 4개당 1.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3.99, 양념 목등심 불고기 파운드당 8.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이 유럽연합 반독점 규제 당국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8일 유럽 내 검색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구글 측은 이번 개편으로 사용자 경험이 저하되고 유럽 현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구글은 로이터통신에 구글의 29년 검색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익스피디아와 부킹닷컴처럼 호텔과 항공, 외식업계와 연계된 가격 비교 사이트만 일방적으로 유리해졌다는 겁니다. 이들 거대 중개 플랫폼은 개편으로 검색 화면에서 더 눈에 잘 띄는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고 구글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은 이번 개편은 구글 검색 화면에서 여러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7월 쇼핑과 호텔 등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럽연합으로부터 4억 6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유럽연합은 당시 구글에 60일의 이행기간을 주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세계 매출액의 약 5%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주기적으로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편된 검색 화면은 최상단의 특정 검색 엔진 하나를 부각하고 그 아래에 세부 정보가 빠진 다른 검색 엔진 두 개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호텔, 항공사, 레스토랑의 슬라이드 형태 화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갔고 실시간 가격 표시 같은 핵심 기능들은 삭제됐다고 구글은 덧붙였습니다. 닉 폭스 구글 수석 부사장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유럽연합 이외 지역 이용자들은 이번 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은 DMA를 따르기 위해 과거 취했던 조치들로 인해 유럽 현지 기업들에 돌아갔던 무료 직거래 예약 트래픽이 30% 급감했다며 이번 개편은 추가로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이 실제 유럽 내 이용자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개편 내용을 시험해본 결과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검색어를 재입력해야 하는 등 불만족 비율이 매우 높았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7월 앱 개발자들이 이용자들을 외부에 더 저렴한 요금제나 경쟁 앱스토어로 무료로 안내하는 행위를 막았다는 이유를 들어 구글에 4억 3천만 유로의 벌금을 별도로 부과했습니다. 구글은 유럽연합 반독점 규제 당국과 20년 가까이 마찰을 빚어오면서 모두 103억 8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유럽연합의 강탈로 규정하고 조사를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연방 메디케이드의 자격 기준과 예산 지원을 다룬 개정법안이 시행됩니다. 일부 이민 신분은 메디케이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영주권자를 비롯해 한인들이 알아둬야 할 주요 내용을 정석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4: 오는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은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는 일부 인도적 체류 신분입니다. 그동안 연방 예산을 통해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난민과 일부 망명 신청자,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를 받은 이민자 등은 10월 1일부터 연방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영주권자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존에 적용돼 온 5년 재기 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뒤 5년이 지나야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신청 자격이 생기는데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이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미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는 영주권자들의 신분 확인 절차입니다.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이민자와 그렇지 않는 이민자를 구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신분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 정부가 보낸 확인 우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영주권 사본 등 요청받은 서류를 제출 기한 안에 보내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는 영주권자라도 신분 확인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인 이유로 혜택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이 주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보내오는 우편물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민 신분과 관련된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정해진 기한 안에 대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메디케이드 이용 자체가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료 진료나 병원 이용은 공적 부조 심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이용에 대한 잘못된 우려 때문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일부 이민자의 메디케이드 자격에 변화가 생길 만큼 자신의 이민 신분과 보험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기관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3: 소라 맘다니 뉴욕시장이 노동절을 맞아 민간 부문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과 조직화를 지원하는 시청 직속 전담기구를 신설했습니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재정 부담과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하는 소상공인과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5: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9월 7일 월요일 행정명령을 통해 민간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과 권리 보호를 전담 지원하는 노동자 파워 시시장실 Mayor S Office of Worker Power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당국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부당 노동 행위 예방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노조 설립을 희망하는 민간 사업장 근로자들을 관련 노동단체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맘다니 시장은 성명을 통해 착취가 위기가 되고 위반이 일상이 되기 전에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직의 수장으로는 항만 노동자 출신이자 좌파 노동운동가인 토니 퍼스틴이 임명됐으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연방노동부 장관 대행을 지낸 줄리수, 줄리 에스, 경제정의 담당 부시장의 지위를 받게 됩니다. 다만 정확한 운영 예산과 인력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명령은 소비자 노동자 보호국, 택시 리무진 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시정부 관계기관에 별도의 신고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저임금 노동자가 집중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권조사, Directed Investigation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소상공인과 관련 단체들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국 독립기업연맹, NFIB, Ashley Ranslow, 뉴욕주 지부장은 노동자의 단결권은 이미 연방법으로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며 높은 물가와 임대료로 생존을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민원 접수도 없는 상태에서 시정부가 적극적인 조사에 나선다는 것은 민간 사업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자 부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영계 역시 이미 뉴욕시의 노조 조직률이 전국 평균 약 10%의 두 배가 넘는 상황에서 혈세를 투입해 노조 가입을 인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Radio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크고 작은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시간,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메이카가 영국 국왕에게 과거 노예제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했습니다. 올리비아 그레인지 자메이카 문화장관을 비롯한 국가배상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5일 런던에 도착해서 현지 시간 7일 찰스 3세 국왕에게 청원서를 직접 전달했는데요. 청원서에는 노예제와 아프리카인 강제 이주라는 영국의 역사적 범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또 자메이카를 비롯한 아프리카계 국가들이 오늘날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역시 과거 식민지배 시절의 범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인 강제 이주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영국 정부에 법적 배상 의무가 있는지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레인지 장관은 노예제의 흔적이 지금도 교육과 보건은 물론 음식 문화에까지 깊게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15세기에서 19세기 사이 1250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인이 강제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려가 노예로 팔려나갔는데요. 자메이카는 카리브해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배상기구를 설립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자메이카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지난 3월 UN에서는 123개국이 노예제를 인류에 대한 가장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고 6월에는 카리브해 국가들이 배상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역시 관련국들이 배상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폭력 조직, 이른바 야쿠자에 대한 특별 규제가 잇따라 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조금 뜻밖입니다. 야쿠자 조직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세력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치안당국은 현지 시간 8일 최대 폭력 조직인 야마구치구미와 이케다구미에 대한 특정 항쟁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이 제도는 조직 간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마련됐던 강력한 규제인데요. 지정이 되면 5명 이상 모이는 것부터 조직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 심지어 상대 조직원에게 접근하는 것까지 금지됩니다. 말 그대로 서로 싸우지 말고 아예 만나지도 말라는 수준의 조치였던 건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직 간 총격전 같은 충돌이 눈에 띄게 줄어든 데다 야쿠자 조직 자체가 빠르게 세력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5년 야마구치구미에서 갈라져 나온 고베 야마구치구미는 당시 조직원이 6,10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270명까지 줄었습니다. 약 10년 만에 2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 내부에서도 이 정도로 세력이 줄었는데 굳이 특별 규제까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 하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야쿠자에 대한 경찰의 감시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조직 간 전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차원 높은 특별 규제들이 하나둘 해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또 다른 대형 조직인 고베 야마구치구미에 대한 지정도 머지않아 해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프랑스 남부의 한 미술관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범행 수법이 아주 대담하고 황당합니다. 현지 시간 8일 새벽 프랑스 리비에라 해안의 소도시 칸유시르메르에 있는 르누아르 미술관에 절도범들이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무려 전기톱까지 동원해서 정원 울타리를 잘라내고 미술관 1층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새벽 5시 48분쯤 경보가 울렸고 경찰은 불과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범인들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브리앙 마송 시장은 범인들이 침입 장비는 물론 미술관 내부에 대한 정보까지 미리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범인들이 처음 노린 그림은 모두 사점이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추격이 시작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그림 이점을 정원해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결국 사라진 작품은 르누아르의 콜로나 로마노 부인의 초상과 우물가의 젊은 여성 두 점입니다. 두 작품 모두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서 대여해온 귀한 명작들입니다. 당초 범인들이 훔치려 했던 그림 사점의 가치는 모두 합쳐 900

0: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세계는 지금에서는 자메이카가 영국 왕실에 요구한 노예제 배상 청원 소식부터 세력 위축으로 특별 규제가 풀리고 있는 일본 야쿠자 그리고 전기톱까지 등장한 프랑스 미술관 도난 사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흥미롭고 다채로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1: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수요일인 오늘 뉴욕 기온은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낮 동안의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뉴욕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낮에는 늦여름의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가볍고 시원한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뉴욕 기온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고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오늘 밤보다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낮 동안에 여전히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야외 활동하실 경우 더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빠르게 오르면서 상당히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낮에는 기온과 습도가 함께 오르면서 체감상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 한낮에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에도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다소 달라지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들어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출이나 이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오후 시간대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천둥, 번개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워싱턴 수도권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9월 9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이 시간은 벤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커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 투표 제한에 이어 유권자 검증 강화를 추진했다가 제동이 걸리자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사안과 관련해 하급심 판단을 뒤집어달라고 대법원에 긴급 신청한 것인데 두 달도 남지 않은 11월 중간선거에서 고전이 예상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법무부는 8일 국토안보부의 체류자 신분 검증 프로그램을 유권자 명부 검증에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긴급 상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불법 체류자가 미국의 복지 수급이나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자의 시민권, 이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해온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개별 유권자의 검증을 위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사회보장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고 각 주가 이를 이용해 비시민권자일 가능성 있는 유권자를 대규모로 속가내도록 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이 개인정보 침해와 행정 절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1, 2심에서 사용 중단 명령이 내려지자 법무부가 다가오는 선거의 무결성을 위협한다며 보수 우위의 대법원을 상고한 겁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연방우정청을 통해 각 주의 우편투표 시행을 대폭 제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해 하급심의 제동에 맞서 법무부가 긴급 신청한 사건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각 주의 우편투표 용지를 받는 유권자들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 명단에 등재된 사람에게만 우정청이 우편투표 용지를 배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24개 주가 새로운 우정청 규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유권자 신분 검증 강화와 우편투표 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내린 행정명령에 담겼습니다. 우편투표 관련 새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르면 오늘 나올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행정명령은 그가 중간선거의 필승카드로 여겼던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연방의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자 우회로로 선택한 수단이었습니다. 세이브 법안은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 증명 의무화, 투표 때 사진 부착 신분증 제시, 유권자 중 비시민권자 퇴출, 부재자, 우편투표 원칙적 금지가 골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통과시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이민자 출신 저소득 유권자들의 투표를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교착 상태입니다. AP통신은 지난 6월 세이브 법안이 의회에서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이 분명해지자 트럼프가 지난 3월 두 번째 행정명령을 통해 의회 권한을 우회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11일 9.11 테러 25주년 추모식을 앞두고 당시 뉴욕시장이었던 루디 줄리아니 전 시장이 조란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참석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9.11 테러 당시에 뉴욕시장을 지낸 루디 줄리아니가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현 뉴욕시장의 9.11 25주년 추모식 참석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7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줄리아니 전 시장은 전날 친트럼프 성향의 보수 매체 뉴스맥스에 출연해서 맘다니 시장의 오는 11일 뉴욕 추모식 참석 계획과 관련해서 불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에는 맘다니 시장이 미국과 유럽 일부 지역을 장악하려는 이슬람 세력의 음모를 지지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포함됐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뉴욕시에서 2,700명 넘게 숨진 9.11 테러 당시 현장 수습을 진두지휘해서 미국의 시장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과정 등에서 위상이 크게 추락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앞서 올해 9.11 추모 행사에서 유가족과 생존자, 최초 대응 요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기릴 것이라며 우리가 그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임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보수층을 중심으로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불참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도 진행되고 있으며 서명자가 벌써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지난 7월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서 아시아계 남성과 유대인 남성을 잇따라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이 법원에 출석해 증오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 전 반유대주의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지난 7월 맨해튼 어퍼웨스트사이드에서 두 명의 남성을 잇따라 흉기로 공격한 51살 라울 모랄레스 씨에 대한 인정신문이 9월 8일 화요일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모랄레스 씨는 증오 범죄에 의한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지만 법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 23일 발생했습니다. 모랄레스 씨는 84스트리트과 센트럴파크웨스트 인근에서 57살 아시아계 남성에게 뒤에서 접근한 뒤 흉기로 등을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등에 흉기가 밝힌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모랄레스 씨는 이후 몇 분 만에 인근 유대교 회당 주변에서 또 다른 남성을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정통파 유대교 모자인 키파를 쓰고 있던 50살 유대인 남성에게 드라이버를 휘둘렀고 이 남성은 폐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한 결과 범행에 앞서 반유대주의적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당시 피의자가 아랍어 구호를 외치며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빈 브레그 맨해튼 지방검찰청장은 이번 사건이 반유대주의와 증오범죄가 개인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증오범죄에 의한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모랄레스 씨에 대해 보석을 허용하지 않고 구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K-Radio입니다.
0: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8일 일본 엔화 강세를 위한 자신의 노력에 맞서지 말라고 트레이더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텍사스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에서 열린 행사에서 최근 시장에 개입할 때 일본 내부 정보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자랑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7월 31일 일본 정부와 공동으로 엔화 매입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매우 이례적인 미일 공동 개입에 일시적으로 급등했지만 트레이더들이 재무부의 외환 매입 자금력 한계를 지적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그는 재무장관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나에게는 비대칭적 정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지펀드 경영자를 지낸 그는 지금 내가 도박장 주인이다. 우리가 일본 엔화 시장에 개입할 때 나는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 일본 정책 이반자들이 하려는 것들을 아주 훤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원한다면 반대로 베팅해보라고 자신했습니다. 일본 은행은 엔화 방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1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흉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타임스스퀘어에서는 일주일 만에 벌써 세 번째 흉기 공격이 발생했고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에서도 노동절 새벽 행사를 앞두고 세 명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정석윤 기자가 전합니다.
3: 최근 뉴욕시 전역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흉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심 치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두 명의 사상자를 낸 타임스스퀘어 흉기 난동에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인근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밤 10시 30분쯤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인근 7번가와 웨스트 50번가 교차로 부근에서 23살 남성이 흉기 공격을 당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얼굴과 복부를 흉기에 베었으나 다행히 응급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는 베이지색 스웨터를 입은 남성으로 사건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이번 공격이 개인 간의 다툼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를 노린 무작위 범행인지를 두고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달아난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주일 사이 타임스퀘어 일대에서만 세 번째 흉기 공격이 이어지자 뉴욕 시민들과 상인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치안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우범 지역에 대한 경비 강화 및 정신건강지원체계 확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브루클린에서도 지난 노동절 행사 전 잇따라 흉기 난동이 일어났습니다. 월요일인 7일 오전 6시 전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 유티카 에베뉴 일대 서로 떨어진 두 곳에서 한 용의자가 20대에서 30대 사이 남성 3명을 연속으로 공격했습니다. 이 중 목을 찔린 남성은 생명이 위태로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날은 매년 노동절에 열리는 웨스트 인디언 아메리칸 퍼레이드의 새벽 행사 주버츠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당국이 금속 탐지기 설치 등 경비를 대폭 강화했음에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뉴욕시 전역의 흉기 범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이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빅테크 화웨이의 미국 법원 형사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로이터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8일 화웨이 재판에 배심원 선정을 개시했습니다. 2019년 미국 검찰의 기소 후 7년여 만입니다. HSBC 등 은행들을 속인 혐의와 미국 기술기업 5곳의 영업비밀을 훔치기 위해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북한과의 거래에 관해 거짓 진술한 혐의, 2009년 이란 테헤란에서 반정부 시위 당시 시위대를 추적하는 장비를 이란 정부에 공급한 혐의, 자금 세탁과 조직적 범죄, 통신 사기, 수사 방해 등 혐의도 있습니다. 미국 검찰이 화웨이에 적용한 죄명은 모두 14개입니다.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앤 도넬리 판사가 맡은 이번 재판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의 딸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 재무책임자가 체포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집권 1기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전쟁 중에 아르헨티나에서 만나 90일 휴전에 합의한 날이었습니다. 멍 부회장은 체포 이후 2021년까지 2년 넘게 캐나다 저택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고 이 기간 중국과 미국 캐나다 관계는 냉각됐습니다. 미 정부는 중국이 화웨이 장비를 간첩 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며 미국에서 화웨이를 사실상 퇴출했고 다른 국가들에도 통신망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인과 캐나다인을 체포 억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멍 부회장이 화웨이가 미국 금융기관에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는 진술서를 쓴 뒤 귀국을 허락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재판은 미 정부가 중국 기업을 상대로 벌인 가장 초기에 가장 주목받는 싸움 가운데 하나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며 이란 관련 혐의의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미국이 2019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를 이유로 화웨이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행동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법원에서 화웨이의 유죄가 확인되면 막대한 벌금 부과나 범죄 수익 환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는 10일 뉴욕시 공립학교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통학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스쿨버스 운행업체 부족으로 약 2천 명의 학생이 개학 첫날까지 버스를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무료 학생용 옴니카드도 급행버스와 통근열차에는 사용할 수 없어 장거리 통학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욕시 공립학교 개학을 앞두고 학생 통학 지원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 산하 학생교통국은 최근 학교 측에 보낸 안내에서 스쿨버스 운행업체 부족과 통학 수요 증가로 일부 노선이 개학일까지 운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관련 비영리단체인 뉴욕 아동권익 옹호단체에 따르면 개학 첫날까지 약 2천 명의 학생이 버스 운행업체를 배정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가 가운데 상당수는 장애 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의 옐로우 스쿨버스는 약 15만 명의 학생을 수송하고 있으며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통학 수단을 넘어서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입니다. 교육국은 버스가 배정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선불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를 통해서 각 가정에 개별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버스 운행이 언제 정상화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국은 개학 첫날까지 가능한 많은 학생의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행업체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료 학생용 옴니카드도 장거리 통학생들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발급받은 학생용 옴니카드로 하루 최대 4차례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뉴욕시의 간선행 버스 등이 대상이며 무료 환승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행버스와 LIRR, 메트로 노스 같은 통근 철도는 학생용 옴니 무료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학생용 옴니카드와 스쿨버스를 통해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고 있지만 거주 지역과 학교, 학년, 장애 여부 등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스쿨버스 이용 대상이라도 실제 노선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체 교통수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국은 버스 운행 인력과 차량을 확대해서 통학 지원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개학을 앞두고 실제 개학일인 10일까지 미배정 학생들의 버스 노선이 얼마나 확보될지 그리고 무료 옴니의 교통비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8월 발표한 미 국채 바이백 확대 조치가 채권 시장의 과열을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질의응답 과정에서 내 역할은 시장을 다시 균형 상태로 밀어올리는 것이라며 내가 균형 가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세상에 완벽한 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를 발표한 뒤 첫 매입을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앞서 30년물 미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바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헤지펀드 경영자 출신임을 내비치며 시장에 열기가 쌓이고 있었다며 금융시장에서 투기를 하다 보면 상황을 더 가속화하고 싶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한 건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시각을 반박한 뒤 모두가 미국의 신용을 걱정했다면 미 국채를 팔고 독일 국채를 샀겠지만 정반대다. 우리가 가장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는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에 대해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자주 사용했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인 양적 완화의 일종이라는 비판도 반박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나는 양적 완화를 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과거 연준이 단기 국채를 팔고 그 돈으로 장기 국채를 샀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재무부 버전에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4: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코이모 고구마 15파운드 한 박스 44불 99, 아삭이 고추 1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싱글 박스 27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8불 99. 오리온과 매일 유업 인기 상품 특별 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9월 9일 수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컬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역 내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은 뉴저지 필리세이즈파크 도서관, 맨하튼 24번가 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에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0: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신상욱 감독의 영화 증발 속 웨이터 단역 출연을 넘어서 이제는 천만 배우를 꿈꾸는 남자죠.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 와서 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영화 배우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2: 자 미국은 역사적으로 자기 이익에 반하는 정권이라면 뭐 군사 개입이나 또 비밀 공작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시도한 바 있는데요. 자 오늘 썬 문답에서는 그중 비슷한 케이스의 사건을 골라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비밀 공작 스캔들이자 마약까지 얽힌 사건 이란 콘트라 스캔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 콘트라 스캔들. 저는 굉장히 좀 생소한 사건인데 일단 핵심은 뭔지 큰 줄기에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 미국 현대사에서 두 가지 가장 큰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다뤘던 워터게이트 스캔들. 네. 그리고 이란 콘트라 스캔들이거든요.
2: 아, 거기 비견될 정도예요?
3: 레이건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탄핵당할 뻔했습니다.
2: 레이건 대통령 때문에요? 네,
3: 레이건 네.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탄핵당할 뻔하고 정말 공화당이 정말 몰락을 할 뻔했던 큰 정치적 스캔들인데 네. 의외로 워터게이트 사건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네. 이란 콘트라 스캔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 잘 몰랐습니다.
3: 예. 일단 이란이기 때문에 이란이 들어가요. 네. 콘트라가 뭐냐면 콘트라스트.
2: 대조적이죠. 네.
3: 반군이란 말이거든요. 콘트라. 그러니까 이란과 어딘가에 있던 콘트라 반군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스캔들이다. 이건데 네. 뭐 이란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네. 어느 나라의 콘트라 반군이냐 바로 니카라과라는 중미에 있는 중미에서 가장
2: 중남미
3: 중미 그렇죠 중미 그렇죠. 센트럴 아메리카 네. 가장 영토가 큰 나라에서 벌어졌던 반군 사건입니다.
2: 아 니카라과에 있던 반군과 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란이 얽혀 있는 사건이다. 근데 거기에 뭐 비밀 공작 마약 이런 것도 얽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일단, 니카라과라는 당시 그 배경, 그 저 공간적 배경도 궁금하고, 당시 시대적 상황도 궁금하고요.
3: 예. 중미, 센트럴 아메리카에 니카라과는 특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중요한 땅이었어요.
2: 왜죠?
3: 니카라과 밑에 보면 코스타리카가 있고, 코스타리카 밑이 이제 파나마거든요.
2: 그러면서 이제 남미랑 이어지네요.
3: 그렇죠. 예. 파나마에서 남미랑 이어지죠. 네. 파나마 운하가 뚫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니카라과의 땅값이 몸값이 폭등을 해요.
2: 아.
3: 저기 보시면 네. 니카라과 안에 니카라과 호라고 호수가 있거든요.
2: 예.
3: 저게 중미에서 가장 큰 담수호예요.
2: 아 진짜 크네 호수가. 예.
3: 그래서 예. 파나마 운하가 뚫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봤을 때 그럼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저 호수를 이용해서 거기를 운하를 뚫자.
2: 그렇구나.
3: 그래가지고 니카라과의 중요성이 굉장히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올라가요.
2: 예, 예, 예.
3: 그 당연히 미국은 여기를 점령은 아니지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겠죠.
2: 예.
3: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친미파가 등장을 하고, 야! 왜 우리 땅을 미국에 넘기냐? 물러가라, 물러가라. 우리를 치면 뭐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또 조직이 생기겠죠.
2: 니카라과 내에서는.
3: 니카라과 예, 내에서요. 네. 그러면서 그 산디니스트라는
2: 네.
3: 산디니스트라는 뭐라고 할까 독립 단체가 만들어져요. 이 산디니스트와 당시 대척점에 있었던 약간 미국을 중요시했던 친미파는 소모사 가문이라고
2: 네.
3: 쭉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디니스트를 다 뭐 탄압을 한 다음에 네. 쭉 친미 정권으로 한 3대인가 4대인가 계속 대통령을 해먹어요.
2: 예. 산디니스트인가요? 산디니스타인가요?
3: 산디니스타요.
2: 산디니스타.
3: 그러니까 스페인어로는요. 산디니스타요.
2: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 있던 건 친미 정권이 소모사 가문의 소모사 정권이었던 거고.
3: 그렇죠. 그렇죠. 그 소모사 가문과 맞서 싸워가지고 네. 산디니스타들이 계속해서 네. 이제 그 대항을 하지만
2: 예, 예, 예.
3: 진압을 당해요.
2: 아.
3: 그러면서 이제 소모사 가문이 쭉 집권을 합니다.
2: 그럼 질문. 산디니스타는 뭐 그러면 사회주의 기반인가요?
3: 사회주의 기반이라기보다는 약간 민족주의였어요.
2: 민족주의.
3: 민족 독립주의요. 약간 사회주의 이념도 뭐 신봉을 했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독립하자. 우리 민족주의다.
2: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3: 니카라과는 예. 니카라과인들이 다스린다. 예. 이주예요.
2: 예.
3: 이러다가 이 소모사 가문이 이제 그 딸랑딸랑딸랑딸랑 이제 미국에게 뭐 막 바나나를 심으시든 아니면 뭐 여기 운하를 개통하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다 보니까 또 독립투쟁이 일어났겠죠.
2: 예.
3: 그러면서 다니엘 오르테가라는 또 다른 산디니스타의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혁명 영웅이
2: 예.
3: 1979년에 드디어 산디니스타 혁명을 성공시킵니다.
2: 소모사 가문을 무너뜨린 거예요?
3: 소모사 아웃, 가문 아웃. 1979년도에 저 지금도 대통령이에요.
2: 네. 아, 지금도 저 다니엘 오르테가가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3: 그렇죠.
2: 예.
3: 다니엘 오르테가가 1979년도에 일단은 니카라과의 집권을 성공을 해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2: 예.
3: 지금 트럼프가
2: 예.
3: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예. 베네수엘라를 언급을 해야 돼요.
2: 예.
3: 그래야지 알고리즘 때문에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2: 아, 그래?
3: 베네수엘라! 아,
2: 사실이긴 한데 너무 또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3: 베네수엘라!
2: 인공지능과 빨리 인식해라.
3: 인식해라.
2: 베네수엘라!
3: 베네수엘라!
2: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3: 그 NSS라고요.
2: 예. NSS.
3: 그 National Security Strategy라고 해서 국가 안보 전략이라고 해서 정권마다 내보내는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2: 네.
3: 트럼프 집권 2기에서 또 당연히 NSS를 발표했거든요.
2: 네, 네, 네.
3: 그 이전에 모든 미국 정권들은 다 중국을 약간 잠재적인 적 또는 라이벌로 명시했어요.
2: 예.
3: NSS.
2: 네.
3: 요번에는 중국 언급조차 없어요.
2: 아, 언급도 안 돼요, 중국이?
3: 네. 그러면서 트럼프 2기에 핵심적으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2: 어디죠?
3: 서반구.
2: 서반구?
3: Western Hemisphere. 서반구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간단하게 북미, 중미, 남미라고 보시면 돼요.
2: 아, 거기가 서반구예요?
3: 서반구. 아메리카 대륙이요. 아메리카 대륙만 우리는 신경을 쓴다예요.
2: 뭐 베네수엘라, 파나마도 언급되는 것 같고,
3: 그렇죠.
2: 쿠바도 나오는 것 같고,
3: 그렇죠.
2: 예.
3: 그래서 그린란드가 이번에 그 트럼프가 언급하고 있는 그린란드.
2: 거긴 서반구가 아니잖아요.
3: 아니에요. 네. 아,
2: 거긴 덴마크령.
3: 덴마크령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린란드가 네. 유럽 쪽에 붙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2: 예.
3: 지금 세계지도 보시면 캐나다에 붙어 있어요. 이것도 서반구에
2: 캐나다에 붙어 있구나. 위쪽 북극 쪽.
3: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의 큰 그림은 네. I don't care.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난 모른다. 아시아도 모른다. NSS를 딱 보면 이제는 미국은 서반구만 신경 쓰겠다. 아,
2: 그린란드까지 그 일환이라는 거죠?
3: 그린란드까지 서반구에 포함된다.
2: 예.
3: 베네수엘라 서반구다.
2: 예, 예, 예.
3: 그린란드 서반구다.
2: 네네.
3: 요 뿌리가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네. 요 70년대, 80년대 요 때였어요. 네. 레이건 행정부 때.
2: 네네.
3: 베트남전은 미국이 이건 실질적으로 졌습니다.
2: 그렇죠. 예.
3: 졌죠.
2: 예.
3: 많은 분들이 냉전이 일단은 미국이 승리를 했지만 요 70년대 후반과 80년대 미국 분위기를 보면 퀘션마크예요. 미국에서.
2: 왜요?
3: 과연 우리가 공산주의와의 그런 그 대결에서 경쟁에서 이겼나?
2: 베트남전 때문에?
3: 일단은 처음은 한국전쟁이었어요.
2: 예.
3: 반쪽짜리 승리였잖아요. 남북이 갈리니까. 그리고 베트남전이 그냥 마지막으로 망치로 깨부신 거거든요.
2: 네.
3: 그 신념을.
2: 네.
3: 이러면 우리가 공산주의와 전쟁에서 점점 지고 있다 우리 미국이
2: 네.
3: 이런 가운데서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절대로 아메리카 대륙에
2: 네.
3: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 안 된다.
2: 아, 우리 앞마당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3: 그렇죠.
2: 예.
3: 게다가 바로 직전에 쿠바 혁명까지 성공이 된 상태였거든요. 카스트로 우리가 잡지사에서 다뤘나요?
2: 다뤘죠.
3: 다뤘죠.
2: 쿠바 미사일 위기.
3: 쿠바 미사일.
2: 기억 못하고 계셨으면서.
3: 아니, 아니. 예, 예, 예. 쿠바 미사일.
2: 위기.
3: 위기.
2: 잡지사.
3: 잡지사. 네, CBS.
2: 아, 예, 너무 또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네. 지금 정치율 조사 기간이라.
3: 아, 그러세요?
2: 예, 예, 예. 네.
3: 자, 지금 베트남전에서 졌죠.
2: 네, 네.
3: 그리고 쿠바는 그 이전에 벌써 공산화가 됐죠.
2: 네.
3: 그 레이건 대통령이 81년도에 그 대통령이 돼요.
2: 81년도에. 그 예.
3: 많은 분들이 레이건 대통령과 베트남전을 약간 다른 시대 사람으로 알고 계시는데 베트남전이 75년도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2: 예, 예.
3: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81년도에 대통령이 되니까 6년밖에 차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
2: 예.
3: 우리가 공산주의와 전쟁을 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앞마당에 사회주의 정권.
4: 쿠바도 모자라서 니카라과까지.
3: 니카라과까지 지금 다니엘 오르테가.
4: 그렇죠. 산디니스타 다니엘 오르테가가 지금 장악을 했으니까.
3: 집권했다?
4: 예.
3: 이거는 절대 안 된다.
4: 아.
3: 니카라과 이거 사회주의 정권 무너뜨려야 된다.
4: 그래서 개입을 한 거예요?
3: 개입을 시작을 하는데. 네. 당연히 이제 산디니스타 정권이 이제 집권을 한 다음에 네. 그 이전에 있던 그 소모사 이전 권력자들은
4: 기존의 친미 정권.
3: 친미 정권은 예, 예. 쫓겨났겠죠.
4: 예, 예.
3: 바로 위에 온드라스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4: 있죠.
3: 그걸로 다 대부분 국경 넘어가지고 도망을 가요.
4: 네, 네.
3: 그거를, 소모사.
4: 소모사, 갑자기 왜요?
3: 네. 이 소모사 전 권력자들 지금 온드라스로 도망간 친구들이
4: 네네.
3: 만든 반군이 콘트라예요.
4: 아, 그러니까 소모사랑 맥을 같이 하네요. 콘트라 반군은. 그러니까 그렇죠, 콘트라 그렇죠. 반군이라는 건 그 뭐야 산디니스타 다니엘 오르테가에 반하는 군이군요.
3: 그렇죠. 다니엘 오르테가에 반대하는 전 소모사의 아이들.
4: 구별을 하자면 친미 쪽이고.
3: 친미 반군이 된 거예요. 네네네. 콘트라가.
4: 네.
3: 당시 레이건 행정부 좋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저 지금 산디니스타 정권을 반대하는 콘트라를 지원을 하자.
4: 네, 네, 이해됐어요.
3: 지원을 하자라고 하면서 지원을 하려고 해요.
4: 네, 어떻게 해요?
3: 뭐 자금 지원이든지 무기 지원이든지.
4: 네.
3: 근데 갑자기 잠깐만!
4: 지금 청취율 조사 기관인데 너무 타방송에 너무 유명한 거를.
3: 죄송합니다.
4: 잠깐만!
3: 우리 이제!
4: 알고리즘 그쪽에 걸리는
3: 거 아니에요? 안돼.
4: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CBS.
3: 예. 네, 맞습니다. 네네. 네.
4: 잠깐만 하고 누가 나타났나요?
3: 그리고 네. 의회가 제동을 걸어버려요.
4: 미국 의회요?
3: 미국 의회가.
4: 아.
3: 절대로 돈 못 쓴다. 새로운 전쟁에.
4: 아, 니카라과 개입하지 말라고 미국 의회에선 여론이 모아져요?
3: 왜냐면, 베트남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네. 돈을 얼만큼 썼냐, 미국이.
4: 네.
3: 우리 청년이 얼만큼 죽었냐. 네. 여기에 또 다른 전쟁에 또 돈을 쓰려고 해.
4: 네.
3: 레이건, 미 행정부, 스탑!
4: 오.
3: 그래서 그걸 이제 볼랜드 수정안이라고 해서 볼랜드 어멘드먼트라고 하거든요.
4: 예.
3: 아예 그냥 의회에서 못을 박아버려요.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또 다른 전쟁에 미국 돈 못 써.
4: 아, 구체적으로는 니카라과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한 연방 예산 집행을 일절 금지한다.
3: 일절?
4: 절대 끼지 마라, 저거.
3: 절대 돈 쓰지 마라.
4: 의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레이건 어떡하나?
3: 그러니까, 예. 의회에서, 야! 레이건! 예. 돈! 1센트도 쓰지 마, 니카라과에.
4: 예, 예, 예.
3: 지금 베트남전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또 다른 공산주의가 또 전쟁을 벌인다고?
4: 그러네요.
3: 그것도 우리 바운더리 안에서?
4: 예.
3: 여기에 물러설 레이건이 아니었죠.
4: 그럼에도?
3: 그럼에도 불구하고.
4: 개입을 하나요?
3: 그러면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못 보내잖아요.
4: 네.
3: 그럼 남아있는 초이스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보내야 돼요.
4: 어떻게 해요?
3: 네?
4: 어떻게 해요?
3: 그 때가 한참 이란 이라크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때였거든요.
4: 아 그렇군요. 예.
3: 이란 이라크전은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미국이 이라크를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4: 예.
3: 이란이 1979년도에 이제 그 이슬람 혁명 호메이니가
4: 네.
3: 이슬람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완전 반미 정권으로 돌아섰잖아요. 이란이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라크 사담 후세인 네. 네가 우리가 무기 대줄 테니까 미국이
4: 네.
3: 이라크 너희가 한번 이란과 한번 붙어볼래? 그럼 무기 대주실 겁니까? 전쟁해봐.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란 이라크전이에요.
4: 그렇죠. 예.
3: 그렇죠.
4: 예. 그리고 이제 호메이니 편 보시면 또 이 맥락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3: 호메이니 편.
4: 알겠습니다.
3: 그럼 당연히 미국은 네. 이라크를 지원해야 되잖아요.
4: 그렇죠. 예.
3: 그렇죠.
4: 예.
3: 근데 이란에게 무기를 판매해요.
4: 미국이?
3: 미국이요.
4: 이라크랑 싸우고 있는 이란한테?
3: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미국은 이라크, 이란에게 무기를 다 팔았어요.
4: 이란한테 무기 팔아서 뭐가 좋은데요, 지금?
3: 여러 가지 케이스 이유가 있었는데.
4: 예예. 예.
3: 자,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죠.
4: 네.
3: 순이파의 맹주는 어디라고요?
4: 이라크요.
3: 아니죠.
4: 어디요? 사우디, 사우디.
3: 아니, 사우디.
4: 예. 네. 우리 배웠었지.
3: 배웠었죠. 예. 근데 마침 이스라엘 위에 있던 그 헤스볼라라고 하는
4: 헤스볼라, 예.
3: 시아파 반군이
4: 네.
3: 미국 기자와 미국인들을 인질로 잡고 있던 때였어요.
4: 아, 예.
3: 시아파 반군 헤스볼라가요.
4: 예.
3: 그럼 미국이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이거 이란한테 접근하면 안 되는데 아이씨, 야, 이 통화 이거 안 건 걸로 해라. 뚜루루 테란 나와라, 오바. 여기 미국 워싱턴인데, 어? 너희들이 왜 전화 거냐? 아차, 야, calm down. 지금 그 헤즈볼라가 우리 미국인들을 잡고 있는데, 네. 너희들이 그 시아파 맹주 아니냐? 네. 너희들 밑에 있는 시아파 부하 헤즈볼라 좀 설득해가지고, 그, 미국인들 좀 풀게, 석방식 좀 시키게 도움을 달라.
4: 예, 예.
3: 그럼 뭐 해줄 건데? 우리가 무기 줄게.
4: 아, 그렇게 된 거야.
3: 나름 미국은 당시 명분은 이거였어요.
4: 자국민 구출하겠다 이거죠.
3: 자국민 구출. 네. 그리고 명분은 이거였거든요. 네. 놀랍게도 사담 후세인과 예전에 소련과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4: 예.
3: 사담 후세인. 나의 적의 적은 친구다.
4: 잠깐 어떻게 되는 거야? 예. 풀어주세요.
3: 네?
4: 나 적의 적이 누구야 지금? 네.
3: 그러니까 지금 네. 이란은 네. 소련의 옛친구인 이라크와 싸우고 있잖아요.
4: 그렇죠.
3: 나의 적, 이란의 적, 이라크.
4: 이라크.
3: 그렇게 보셔야 되고 네. 나의 소련의 적. 또 이란과 소련과도 별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별의별 말도 안 되는 명분을 제시하면서 어찌됐거나 그럼 이란에게 무기를 판매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바로 줄 수는 없고 네. 어떻게 주지? 편집장님 같은 게 어떻게 주실래요?
4: 전혀 줄 생각도 안 나요. 별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주지?
3: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줘요.
4: 네, 네.
3: 야, 이스라엘에 전화 걸어. 뚜루루루. 야, 이스라엘입니다. 너 미국인데 너희들 미제 무기 갖고 있는 거 있지? 어? 뭐 판매하신 거 있죠? 그거 일단 너희들이 이란에 넘기라고. 저희가요? 이란에? 일단 넘기라고.
4: 이스라엘한테 시켜요?
3: 이스라엘이 그래 넘겨요.
4: 예, 예, 예.
3: 그러면, 이란은 무기 값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4: 대금을 줘야죠. 어쨌든 이란도 무기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3: 필요하니까.
4: 사는 거고, 당연히 대금을 줘야죠.
3: 그래서 예. 바로 미국이 무기를 판매한 건 아니라, 예. 이스라엘을 거쳐가지고 미국 무기를 간접 판매를 합니다.
4: 예.
3: 그리고 이란에게 얘기해요. 너, 그 돈, 우리한테 줘야 될 돈 있잖아.
4: 네, 네.
3: 미국 계좌에 보내지 말고, 네. 니카라가 콘트라한테 보내라고.
4: 아, 그 판매 대금을 니카라과 콘트라 반군한테 보낸다.
3: 반군한테 보내라고.
4: 아.
3: 그래서 그 통장 보면은 우리가 보낸 게 아니라 이란 너희들이 보낸 거다.
4: 아, 그래서 이란 콘트라 스캔들이구나.
3: 그래서 우리가 이란 콘트라 스캔들이라고 해요.
4: 이 사실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물밑에서 작업을 했겠지만 이게 1986년 11월 3일자 특종 보도로 레바논 언론에서 이게 보도가 되면서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3: 자, 그런데 네네. 콘트라 반군들이 또 뭘 했냐면은 일단
4: 동어반복이죠. 콘트라 반군은 사실.
3: 네?
4: 동어반복이죠. 콘트라 반군.
3: 전 족발 드셨어요?
4: 왜요?
3: 족발.
4: 그러니까 그런 반전. 느낌이죠.
3: 예. 서울 역전압. 처가댁도 이러면 쓰시면 안 돼요. 처가. 가가 집 가지 않습니까?
4: 알겠습니다.
3: 왜 처가댁이야?
4: 알겠습니다. 콘트라.
3: 콘트라. 네.
4: 예. 이어가 주시고.
3: 알겠습니다. 예. 콘트라가 네. 이제 약간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야, 미국이야. 우리 밀어준다, 야. 그래서 이건 CIA 기밀 해제된 문서가 나온 거예요. CIA가 뭘 했냐면 주민들, 그러니까 그 산디니스타 쪽에 붙었던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콘트라가 점령한 마을에 가가지고 너희들 가운데서 산디니스타에 붙었던 놈들 다 나와. 그래서 공개 처형하고 이런 식으로 공포 분위기 조성하라고 CIA가 교본을 줬다.
4: 아, 그래요? CIA가?
3: CIA가.
4: 야.
3: 그러니까 지금 콘트라 작전은 대부분 다 CIA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어요.
4: 대우에 있어요.
3: 그리고 그 당시 CIA 국장이 누구였냐면
4: 네.
3: 아버지 조지 부시요.
4: 아빠 부시예요? CIA 국장이?
3: 그 당시 대통령은 레이건이고 CIA 국장은 저 양반. 아버지 조지 부시가 CIA 국장이고 모든 콘트라 네. 작전을 다 저 사람이 지휘를 했어요.
4: 예. 자, 어쨌든 지금 이란 콘트라 스캔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당시 스캔들의 파장이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 오죽하면 이란 콘트라 청문회가 TV로 생중계가 됐다면서요, 선생님.
3: 청문회가 그 TV 생중계가 됐습니다.
4: 네.
3: 그 이제 그 영웅이라기보다 약간 스타가 등장을 하는데 네. 올리버 노스 중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4: 네.
3: 당연히 이제 의회에서는 당신이 책임자지 다 얘기하라고. 저기 지금 콘트라 반군에게 콘트라에게 지금 무기 판 그 팔았냐? 그리고 또 이란을 또 이용을 했냐? 명언이라기보단 약간 말도 안 되는 망언 비슷한 걸 합니다.
4: 뭐라고요?
3: 그래. 거짓말했다. 거짓말했다고 우리가. 근데 국익을 위해서 거짓말했다.
4: 아, 앞에서는 이란이랑 손절한 것처럼 하면서 사실 뒤에서 거짓말한 거 맞다.
3: 맞다.
4: 하지만 그건 국익을 위해서였다.
3: 거짓말했다. 그 화이트 라이다. 국익을 위해서는 그런 거짓말이다.
4: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3: 그리고 결정적으로 약간 이건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콘트라가요. 네. 그 자 이것도 잡지사에서 다뤘습니다. 네. 파블로 에스코바르.
4: 파블로 에스코바르. 예.
3: 파블로 에스코바르.
4: 마약왕.
3: 마약왕. 예. 파블로 에스코바르. 예. 마약왕 이제 메데인 그 마약 카르텔을 운영하면서요. 네. 아 콘트라가 이 파블로 에스코바르 마약 왕과도 손을 잡아요.
4: 아, 그래서 마약이랑 아까 얽혀 있다 그랬구나.
3: 그렇죠.
4: 아.
3: 야, 우리가, 우리 콘트라가 네. 미국과 커넥션이 있거든? 네. CIA와 커넥션이 있어. 어이, 파블로 에스코바르. 예. 우리한테 마약 넘기라고. 네. 그럼 우리가 미국에게 마약 토스하겠다.
4: 아, 미국 시장으로 유통하겠다?
3: 네, 미국에다 넘기겠다. 줘봐, 줘봐. 그래서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마약 왕과 미국 사이에 마약 중개까지 해요. 콘트라가요.
4: 콘트라가.
3: 이거를 레이건 아... 행정부가 알았어요, CIA가.
4: 알고 있었어.
3: 알고 있어. 근데 진짜 뭐라고 할까, 분노 폭발점이 뭐냐면, 요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과 낸시 레이건 당시 영부인이, 네. 캠페인을 벌였어요. TV 나와가지고.
4: 무슨 캠페인이요?
3: 마약 퇴치 캠페인.
4: 마약 근절? 아.
3: 유명한 동영상이죠.
4: 아, 앞뒤가 다르네.
3: 아,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길거리에서 마약 때문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 손을 잡읍시다. 우리 미국 땅에서 마약을 퇴치합시다라고 캠페인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CIA는 파블로 에스코바르와 콘트라와 손을 잡고 마약을 미국에 유통시키는 걸 적어도 묵인했다.
4: 야, 이게 너무 모순되니까. 야, 여론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뭐 청문회도 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럼 레이건 대통령이나 관련 뭐 미 정부의 핵심 뭐 CIA 관련자도 그렇고 뭐 책임을 집니까?
3: 당시에 이것 때문에 뭐 레이건 대통령은 탄핵 위기까지 가요. 근데 어찌어찌 레이건은 이런 말 합니다. 네. It happened, but I did not know. 실제 발언이요.
4: 벌어진 일이지만 나는 몰랐다.
3: 난 몰랐다. 그런 일 있었냐? It happened, but I didn't know. 나는 몰랐다.
4: 몰라도 문제 아니에요. 대통령이 몰라도 문제 아니에요.
3: 그런데 그것도 몰라도 문제네.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밑에 있었던 그 CIA 국장 겸 또 나중에 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가
4: 이어서
3: 바로 사면을 해줘가지고 그냥 넘어갑니다.
4: 그러니까 고위 관료 중에 기소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버지 부시가 이제 차기 대통령이 되면서 바로 사면해줬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CIA가 마약 밀매를 묵인했다는 것이 실제로 한 기자의 기사를 통해서 공개가 됐다던데요.
3: 게리 웹이라고 하는 그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던 기자가 1996년도에 이제 그 폭로를 합니다.
4: 그렇구나. 미국 정부 CIA가 개입한 니카라과에 개입한 이란 콘트라 스캔들의 내용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 여파로 후에 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들었는데.
3: 아 있죠. 예. 네. 당시에 네. 이 니카라과에 있는 산디니스타를 뭐 없애기 위해 가지고 네네. 그 주변 국가에 있는 친미 인사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 중에 파나마에 노리에가라고 하는 실권자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고, 아예 CIA의 네. 비공식 요원이었어요. 노리에가가요.
4: 아, 노리에가는 파나마의 실권자예요?
3: 파나마에 계속 대통령을 있었지만, 허수아비 대통령이고 실권자는 군총사령관이었던 노리에가요.
4: 아 예예예.
3: 노리에가도 똑같이 파블로 에스코바르부터 그 마약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갖다 뿌리고 뒤에 CIA에 미국 있으니까 예. 저는 미국 딸랑딸랑입니다. 해요. 근데 이제 그 슬슬 이제 80년대 후반이 되면서 이제 노리에가의 이제 이용 가치도 떨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산디니스타 정권도 슬슬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노리에가가 판단이 이렇게 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팽당할 것이다. 내가 CIA와 손을 잡았다는 걸 이 파나마 국민들이 알면은
4: 저 돌맞죠.
3: 돌맞죠. 예. 그러면서 미국과 딜을 해요. 딜이라기보다 협박을 하는 거죠.
4: 어떻게요?
3: 내 안전 보장하라고. 안 그러면 내가 너 미국이 마약을 뭐 갖다 뿌리고 하는 걸 묵인했다는 걸 다 불어버린다.
4: 미국이 그런 거 안 넘어요?
3: 여기 아유 무서워! 노리개님 뭘 원하십니까? 복권 주택 이럴까요?
4: 아니야. 복권 주택이라고는 더더욱이 안 그랬을 것 같아.
3: 아 그러니까요.
4: 예예예. 예.
3: 야 참네. 너 이혼 가치 다 떨어졌거든. 어? 너 망명을 하든지. 너 어떡할까? 항복을 하든지 빨리 해라. 끝까지 저항을 해요. 노리에가가.
4: 힘의 균형이 안 맞을 텐데.
3: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엔 1989년 12월 22일에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최대 규모의 병력이 파나마를 침공합니다.
4: 아, 병력이 동원돼요. 파나마로 가요?
3: 3만 명.
4: 어.
3: 3만 명의 야. 병력이 파나마에 들어가 버려요.
4: 에.
3: 그리고 해가지고 노리에가를 잡아옵니다.
4: 에.
3: 이게 1979년, 1989년 12월 20일에 들어가가지고, 1990년 1월 3일에 체포하거든요. 예. 노리에가를요.
4: 며칠 안 걸렸네.
3: 아니, 그게 평행이 이뤘냐니까요.
4: 마두로랑?
3: 마두로가 잡힌 게 1월 3일이잖아요. 진짜 노리에가가 잡힌 것도 1월 3일이에요.
4: 그러네. 자, 냉전 시대 미국 정부의 비밀 공작 스캔들이자 미국 내 중남미 마약 밀매까지 뒤엉키면서 큰 파장을 낳았던 사건입니다. 이란 콘트라 스캔들을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자,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에 이어서 덴마크령 그린란드에도 힘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모든 나라가 물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하지만 힘의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나라가 또 어느 선까지 영향력을 행사해도 되는 것인가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번 셔터 내립니다.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송강무 열무 풋배추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대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8: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0: 저는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어? 원소. 진짜로. 오가 아니라 진짜로. 저 아, 에디터들도. 안티모니.
1: 아 그래요? 의외로 꽤 쓰는 원소인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0: 아, 제가 쓴 적은 없어가지고.
1: 우리가 지금까지 거쳐온 예. 여러 가지 물질 중에 예를 들면 뭐 스칸듐이라든가 어. 인듐이라든가 이런 물질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언급도 되고 많이 쓰이기도 하는 물질입니다.
0: 근데 뭔가 듐 튐 계열도 아니고 안티모니. 그러니까
1: 이름은 확실히 특이해요. 생소해. 이름은 확실히 특이해요. 네, 네. 일단 옛날이라는 게 한 지금도 사실은 원래 안티몬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안티몬이라고.
0: 안티몬?
1: 안티몬.
0: 포켓몬처럼?
1: 아, 안티몬. 오 그런 느낌도 귀여운 어, 느낌도 있구나. 안티몬? 안티몬이라는 이름 불렀었는데 예, 예, 예. 이제 또 뭐 이렇게 표기법 바꾸고 하면서 예. 약간 영어식 발음을 많이 쓴다 이런 쪽으로 좀 가게 되면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많이 쓰는 발음으로 안티모니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좀 바뀐 건 있는데 안티몬도 그럼 별로 들어보신 적 없는 거잖아요.
0: 안티몬도 못 들어봤죠.
1: 일단은 하나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안티몬 어디서 많이 쓰느냐? 안티몬을 좀 뭐랄까요? 한번 태웠다고 할까요? 한번 삭혔다고 할까요? 그러면 산화되면서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산화 안티몬이라는 상태가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좀 삼산화 안티몬이라는 비율로 2대 3 비율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로 산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덩어리진 물질을 이루게 되면 그거를 고무나 플라스틱에 다른 물질하고 좀 조합을 해가지고 타주면 네. 불타는 거를 막아주는 성질을 이 삼산화 안티몬이라는 안티몬을 이용해서 만드는 물질로 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용도로 제일 많이 쓰여요. 그래서 고무나 플라스틱 관련된 이런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번쯤 오다 가다가 들으실 거예요. 삼산화 안티몬 또는 이걸 화학식으로 쓰면 SB 숫자 2, 어, O 숫자 3, SB2O3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업계에서는 SB2O3, SB2O3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0: 어, 저 백과학자. 네? 어, 백과학자. 그래서 원소 그러면... 얘기할 때 제일 과학자 같아.
1: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하여튼 네. 우리나라 업계에서는 네. 특히 요 용도로 네. 상당히 많이 유통도 되고 사용도 되고 네. 뭐 그런 물질이었습니다만 네. 아, 의외로 이렇게 들어본 적도 별로 없을 정도로
0: 어, 좀
1: 생소한 물질이었군요. 네. 이게 근데 이름이 확실히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0: 이게 무슨
1: 명칭이. 네.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예. 네. 일단은 이게 좀 특이하고 재밌는 게 뭐냐면 예, 예, 예. 안티몬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원소 기호로 SB를 쓰거든요. SB 완전 생뚱맞죠, 그죠? 예. 이런 게 정말 이게 되게 기억하기 어려운 원소 기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왜 안티몬인데 왜 SB지? 진짜 이게 밑도 끝도 없거든요. 예. 근데 안티몬이도 사실은 무슨 뜻인지 그렇게 잘 알 수 없는 말이고.
0: 안티몬이 보통 한자어거나 이러면은 약간 알파벳이랑 달라지고 이런 경우는 있는데.
1: 어, 뭐 수소, 뭐 이런 거, 탄소, 뭐 이런
0: 것도 아니잖아.
1: 이런 건다. 네. 안티몬이를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안티몬이라고 합니다. 안티몬, 안티몬이 이런 안티몬 비슷한 발음으로 부릅니다. 어. 근데도 희한하게 이거를 화학식으로 원소기호로 쓸 때는 SB라고 써요.
0: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이유가 사실은 좀 마땅치 않아요.
0: 아,
1: 일단은. 어, 원소 기호가 왜 SB로 정해졌는지는 그래도 좀 해볼 만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0: 어, 예.
1: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정해졌느냐. 예. 옛날에 고대 이집트라든가 아니면 중동 지역이라든가 예. 요즘도 인도 이런 지역에서 보면 이렇게 눈화장에 이 눈에 어디죠? 속눈썹 있는 요 부위.
0: 예.
1: 요 부위를 좀 검어게 칠해가지고 약간 아, 스모키하게.
0: 그렇죠.
1: 요렇게 화장하는 게 좀 이렇게 남녀를 막론하고 예. 유행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0: 그쪽 지역이 진화죠.
1: 예, 이집트, 예. 고대 이집트 풍을 좀 낸다라고 하면 그런 화장을 한 등장인물을 등장시키거나 하는 경우도 어, 꽤나 많이 있죠. 그죠?
0: 예.
1: 예. 그래서 뭐, 어, 스모키 메이크업을 누가 진하게 하고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예. 하면 약간 그거를 비웃는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이 클레오파트라 나셨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너무 인위적인 장면이었나요?
0: 들어본 적이 네.
1: 하여튼 예. 네. 그런 장면 가끔 영화 같은 데 나오지 않습니까?
0: 저런 느낌, 저런 느낌. 네. 그렇죠. 예.
1: 저렇게 눈화장을 할 때 쓰는 저 색깔의 저 물질, 저 물질의 원료로 옛날부터 가끔 사용하던 게 휘안석이라고 하는 돌을 이 휘안석이라는 말이 아마 빛날 휘자다가 눈 안자일 거예요.
0: 오.
1: 휘안석이라는 말이 그냥 눈화장하는 돌이라는 그런 뜻인데 네네. 이 휘안석이라는 이 돌을 원료로 사용해서 쓰던 경우가 가끔 있었다라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이 돌, 그런 눈화장 하는 데 쓰는 돌을 고대 그리스에서 스티비라고 불렀다라고 해요.
0: 스티비?
1: 아. 스티비. 어. 그게 라틴어로 바뀌어가지고 스티비움이 되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눈화장용 돌 성분을 스티비 스티비움이라고 일부에서 부르고 있었는데 그렇게 뭐 널리 쓰이던 말도 아닙니다. 스티비 스티비움에서 쓰이고 있었는데.
0: SB네요.
1: 예, 스웨덴의 화학자 옌스 야코브 베르셀리우스가.
0: 아, 베르셀리우스.
1: 이 사람이 네. 우리가 지금 쓰는 알파벳으로 원소를 표시하는 방법을 맞습니다.

0: 창시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이 사람이 이 원소 기호를 안티모니한테 대해서 붙일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예. 뭐 자기 그때 당시에 평소에 뭐 자기가 눈화장 하는 사람 중에 좀 마음에 든 사람이 있었는지. 어. 아니면 뭐 본인이 가끔가다 밤에 외출할 때 화끈하게 그렇게 눈화장을 하고 나갔는지.
1: 또 모를 일이죠.
0: 아니면 예. 이 물질을 안티모니라고 부르든 예를 들면 프랑스 이런 데서 다 안티모니, 영어 뭐 영어권 이런 데서 다 안티모니라고 불렀거든요. 어. 안티모니라고 부른던 프랑스나 영국에 대해서 뭔가 반감이 있었는지. 어. 괜히 라틴어에서 쓰던 스티비움이라는 말을 따와가지고 거기에서 원소 기호를 스웨덴 사람이 갖다 붙이는 바람에 야. 안티모니를 SB라고 하는 스티비움 눈화장용 돌가루 제 원료라는 말에서 네. 온 좀 특이한 그런 원소 기호로 붙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안티몬으로 만든 물질 중에 사람에게 독성을 띠게 하는 물질들이 꽤 있어요. 어. 그냥 생 안티몬 같은 경우에도 예. 이게 만약에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사람 몸에 들어오게 되면 예. 사람 몸에 좀 해로울 수가 있고요.
1: 아까 눈에 바른다고 그랬잖아요.
0: 그러니까 하면 안 될 짓이었죠. 만약에 안티몬으로 예. 만든 아까 말씀드린 삼산화 안티몬 같은 이런 물질을 막 많이 먹거나 하면 이러면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좀 지금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물질인데. 네. 중세시대 때 이런 걸 못 모르고 약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뭉태기로 막 먹고 이랬거든요. 어... 그러다가 참고로 이런 안티몬으로 만든 물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뭉태기로 먹으면 바로 막 뭐 이런 뭐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토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되거나 네. 아니면 뭐 이런 장이 엉망이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1: 그런데도 계속 먹고.
0: 그런데 중세시대 때 연금술시대 사람들은 그런 반응이 일어나면 이제 좀 후련해지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1: 아, 나쁜 게 나왔다.
0: 어,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걸 막 어 드디어 이제 병 낫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퍼졌어요.
1: 아 그래요.
0: 그렇게 그걸 감수하고 계속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잘못하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예.
1: 안티모니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0: 마땅히 처음 발견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좀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옛날부터 네. 이런 안티모니 든 돌은 여러 가지 용도로 하다못해 이런 잘못된 약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성분도 안티모니라고 부르게 되었고 네. 그거가 나중에 원소로 따로 분리된 후에 그 뭐 안티몬에서 많이 나온 게 그게 뭐야? 안티몬이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네. 더군다나 베르셀리우스 같은 사람이 그게 예전에 눈화장할 때 쓰던 스티비움 그거 아니야. 에, 기호는 SB로 하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딱 굳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명확한 발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없는 편입니다. 그래도 좀 짚어볼 만한 것은
1: 유력 후보.
0: 유력 후보로는 뭐가 있냐면 예. 옛날에 중세에 중세 이후로도 르네상스 시절 뭐 이럴 때까지도 연금술사들이 예. 안티몬을 어떤 용도로도 많이 썼냐면 아까 딴 물질하고 잘 반응한다라고 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용도 특히 이제 이 안티몬이 금속이다 보니까 네. 금속을 녹이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금속 다른 금속들하고 많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티몬을 어떤 용도로 많이 썼냐면 우리 저기 야, 이것도 옛날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저기 뭐죠? 실버 버튼 받고 나서 어느새 우리가 또 30만 돌파를 했군요.
1: 아, 이제, 덕분입니다.
0: 야, 우리 이제 골드 버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우리 실버 버튼을 받고 나서 우리 은편을 특집을 했었잖아요.
1: 했었죠.
0: 그때 제가 살짝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은하고 납하고 분리하는 기술을 우리나라의 김감불, 김검동 이런 아마도 노빌 출신으로 짐작되는 사람들, 노빌 실제로 섞여 있고 그런 사람들이 발견을 해냈는데
1: 맞아요.
0: 그게 세계사를 바꾸는데 간접적 영향을 미쳤을 만한 아주 큰 엄청난 위협이었고 네. 조선을 대표하는 화학자들이라고도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 살짝 드리면서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1: 맞습니다.
0: 네. 이 기법을 유럽의 연금술사들도 비슷한 시기에 알아냈던 것 같아요. 김감불, 김검동 요 시기에.
1: 네.
0: 그래서 은하고 납이 있을 때, 또 은하고 납하고 다른 그런 불순물들이 있을 때, 이걸 잘 끓여가지고 이렇게 싹 해내면, 납이 은 외에 다른 불순물들을 다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자기가 반응을 하고, 은은 은대로 따로 남게 되는데, 그거를 분리하면 순수한 은만 딱 뽑아낼 수 있다. 이런 기술들을, 예, 마치 조선시대에 김감불, 김검불들이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1: 김검동.
0: 예, 예. 김검동, 김감불이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예. 연금술사들이 유럽에서는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유럽의 연금술사들은 연금술을 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비슷한 방식으로 금을 뽑아낼 수도 없을까라는 거에 도전을 했었어요.
1: 예.
0: 금하고 다른 잡다한 원소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으면,
1: 예.
0: 금만 쏙 뽑아내면 얼마나 더 가치를 높일 수
1: 대박이죠,
0: 있겠습니까?
1: 대박이죠.
0: 그렇죠? 그때 쓰던 방법이 뭐 했느냐?
1: 예.
0: 납으로는 잘 안 되니까.
1: 예.
0: 납하고 비슷하다고 과거에 생각을 했던.
1: 안티모니.
0: 안티모니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녹여가지고 싹 해주면, 안티모니가 금은 반응을, 어떤 금속이들하고도 뭐하고도 금은 잘 반응을 안 하거든요.
1: 그렇죠.
0: 금은 금대로 남아있고, 안티모니 다른 물질들로 다 반응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잘 섞여가지고 듭니다.
1: 네.
0: 그래서 안티모니 다른 물질들을 마치 뭐 빨아들이듯이,
1: 네.
0: 예, 잡아먹듯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금만 싹 남게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금을 순수하게 추출해내는데 안티모니를 과거에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그 작업을 하려면 순수한 안티모니가 많이 있을수록 좋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연금술사들이 순수한 안티모니를 많이 얻으려고 과거에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내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 정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1: 아, 그러네요. 확실한 건 어쨌든 기원 전부터.
0: 그렇죠.
1: 클레오파트라도 눈화장을 대쓰고.
0: 그렇습니다.
1: 쓰임새가 있었다는 거죠. 예. 아, 그럼 지금은 이 안티모니가.
0: 네.
1: 일상,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한데요. 활용도가 있었거든요.
0: 아, 이건
1: 너무 건너뛰었나요?
0: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아까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이거 불에 타야 되는 거를 불에 타지 않게 만들어 주는데
1: 맞습니다.
0: 다른 성분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넣어 주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근데 아까 이게 그 삼사랑 안티몬 같은 경우에 이거 사람 몸에 들어가면 독성이 꽤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렇게 이게 골칫거리였어요. 화재를 예방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쓰면 좋은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런 플라스틱이나 고무 같은 거하고 섞어서 쓰거든요.
1: 네.
0: 플라스틱이나 고무처럼 이런 가볍고 방수가 되는 재질 중에서 불에 안 타는 게 사실 잘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가볍고 이렇게 뭐 물을 좀 막아주는 재질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나무잖아요. 그죠? 나무로 만드는 건데 조금 더 싸고 안 썩게 만들려면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라고 우리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예. 의자나 책상 같은 거. 나무로 돼 있으면 약간 좀 고급스럽게 보이고 그렇지만 좀 더 가볍고 좀 튼튼하지만 싸면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이렇게 네. 생각하잖아요. 네. 우리 스튜디오에도 책상은 나무로 돼 있고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1: 네.
0: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나무하고 플라스틱의 이런 관계가 서로 이렇게 대체 관계에 있거든요.
1: 네.
0: 근데 나무가 흉내내기 굉장히 어려운 플라스틱의 아주 큰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이런 난연 효과를 주는 성분 불에 안 타도록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을 섞어 놓으면 불에 잘 안 탄다라는 엄청난 나무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강점을 플라스틱은 줄 수가 있습니다.
1: 나무에는 뭐 난연제 이런 거 효과가
0: 없고 그걸 어떻게 섞어 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1: 플라스틱은 네. 되니까.
0: 네. 근데 플라스틱은 예. 뭐 플라스틱 만들면서 그냥 약만 타면 되거든요.
1: 예.
0: 이게 플라스틱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그래서 불이 타면 곤란한 그런 물체에 옛날에 이런 난연제를 엄청 많이 썼었는데 예. 생각해보면 그렇게 헬범을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집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가구,
1: 그렇죠.
0: 장판, 벽지 뭐 이런 거 다 뭐 옛날처럼 종이나 나무로 쓰는 거 말고 네. 플라스틱인데 난연제를 섞어서 난연 성분을 섞어가지고 쓰면 다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1: 네.
0: 그런데 그런 성분 중에서도 싸면서 효과가 좋은 게 이 삼산화 안티몬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싸고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말 아무데나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이게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좀 안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밝혀지면서 지금은 과거처럼 아무데나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람의 입에 들어가야 되는 거나 이런 거에는 가능하면 안 쓰겠죠. 그렇죠.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지금 많이 수요가 줄었습니다.
1: 네.
0: 관리도 좀 철저히 되고 있고.
1: 예.
0: 그렇지만은 여전히 사람의 별로 손에 닿을 필요가 없을 만한 거. 그래서 기계 내부에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나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다.
1: 네.
0: 근데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으면 가볍고 물도 안 새고 녹슬지도 않으니까 좋은 점이 많을 수 있는 부품들 많겠죠.
1: 그렇죠. 네.
0: 그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타는데 오늘 자동차 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자동차 뚜껑 열어가지고 괜히 막 핥아보고 뭐 뽀뽀해보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1: 그런 사람
0: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그렇게 신경 많이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데는 삼산화 안티몬 같은 걸 써서 화재에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면 자동차의 어떤 부품이 고장이 나가지고 과열됐을 때 전투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총알을 맞아가지고 막 불 붙으려고 할 때 이럴 때 불 붙으려고 해도 삼산화 안티몬이 막아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서
1: 예.
0: 여전히 이렇게 불을 막아주는 용도로 이런 안전적인 이유 때문에 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덜 쓰이고 있지만
1: 네.
0: 여전히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1: 기계 속에 많이 들어가고 예.
0: 또 하나 삼산화 안티몬이 들어가는 전통적인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1: 전통적인 용도요?
0: 네. 전통적인 용도. 에라부터 많이 쓰이던 용도로 어떤
1: 예.
0: 게 있냐면 네. 우리가 흔히 음료수라든가 생수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병, 무슨 병이라고 합니까?
1: PET병이요.
0: 그렇죠.
1: 네.
0: PET병이라고 많이 하죠.
1: 페트병. 네,
0: 그죠. 네. PET, 페트.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1: 네.
0: PET가 뭐죠? 와, 이건 어렵지 않습니까?
1: 아, 줄임말일 것 같아요.
0: 네, 약자입니다. 그래서.
1: 폴리 뭐 이런 거.
0: 맞습니다.
1: 아닌가?
0: 맞습니다. 네. 뭐, 폴리에틸렌 뭐죠? 네. 해가지고 가는 이런 이름인데.
1: 네.
0: 이거를 뭘로 만들까요? 테레프탈산 뭐 이런 물질을 반응시켜가지고 만들거든요.
1: 지글로나타 촉매.
0: 아닙니다. 아, 예. 지글로나타 촉매는 다른 플라스틱 만들 때 쓰는 거고요. 근데 방향이 좋았어요.
1: 아, 예.
0: 같은 방향이었어요.
1: 아, 촉매가 필요하구나.
0: 그렇죠. 지글로나타 촉매는 에틸렌이라고 하는 약간 기체 같기도 하고 액체 같기도 한 국물 같은 건데
1: 예.
0: 거기에 지글로나타 촉매를 뿌려주고 반응을 시켜주면 우리가 플라스틱 중에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플라스틱. 비닐봉지 같은 게 될 수도 있는 플라스틱 이런 게 되는 거고요. 테레프탈산 같은 건 가루처럼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겨있는 물질하고 몇 가지를 조합을 한 다음에 예. 그 가만히 섞어놓으면 그냥 가루 섞어놓은 그냥 죽 같은 거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거기에 총매를 넣어주면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페트병 재질로 변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총매를 만들 때 그 결정적인 가루를 갖다가 페트병으로 만들어주는 그 총매를 만들 때 뭐가 쓰이겠습니까? 바로 이 안티모니가 쓰이는 겁니다.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안티모니 총매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페트병의 원료인 테레프탈산 같은 가루 상태의 물질을 페트병 같은 그런 병 상태 같은 그런 플라스틱 모양으로 보이는 재질로 바꿔주는 그 변화를 이끌어내주는 총매를 만들 때 안티모니를 사용을 합니다.
1: 엄청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0: 그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총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자기는 직접 반응을 일으키는 자기가 직접 반응의 원료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예. 남들이 반응을 해주는 그 변화만 일으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1: 그렇죠.
0: 예. 예,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설탕을 먹었는데 그게 몸속에서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살로 변했다, 지방으로 변했다라고 하면 그게 효소라는 몸속에 들어있는 총매가 그 반응을 일으켜주는 건데 예. 지방 속에 그 효소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1: 아니죠.
0: 예, 효소는 이 설탕 성분을 분해를 해가지고 예. 지방 성분으로 다시 재조립을 해주는, 바꿔주는 그 역할만 하게 되고 자기가 반응에 직접 들어가기 전까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게만큼 효소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훨씬 조금만 있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테레프탈산 같은 원료 물질이 있으면 총매는 조금만 넣어주면 그 테레프탈산 같은 물질이 분해돼가지고 페트병 재질로 재조합이 되는 거거든요.
1: 아니, 그래도 전 세계 페트병이 얼마나 많아요?
0: 그렇죠. 그걸 생각해보면 이 총매가 꽤나 쓰이겠죠, 예, 그죠? 그래서 여기에도 안티모니가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아까 안티모니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환경에 유해하거나 몸에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페트병 만들 때는 이 총매를 잘 다뤄줘야 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이 페트병에는 안티모니 총매가 최대한 안 남아있게 잘 제거, 그러니까 제거가 아니라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그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1: 네.
0: 예, 그래서 그게 기술입니다.
1: 예, 예.
0: 기술력이 떨어진 나라에서 잘못해가지고 실패하면 예, 잘못해가지고 살아있는 페트병에 안티모니가 뭐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가 있다. 다 수거해야 된다. 이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간혹 생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화학산업의 지금 수준이 상당히 발달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좀 안전한 편이죠.
1: 네.
0: 그래서 우리나라 화학산업을 대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한국산 같은 페트병이 어느 나라에 생산되는지 이런 거 사실 소비자들 별로 안 따지잖아요. 네. 그 안에 있는 뭐 국물이 중요하지, 액체가 중요하지, 네. 페트병이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는 별로 않은데 네. 예전에 이제 그 저기 뭐죠? 컴퓨터 칩 같은 경우에 컴퓨터는 여러 가지 회사에서 만들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중요한 이 CPU만큼은 미국의 반도체 회사에서 만든 게 들어가는 게 되게 정품이고 좋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땡텔 인사이드 뭐 이런 식으로 스티커 붙이고 막 이런 거 막 유행했었던 적 있잖아요.
1: 아, 예, 예.
0: 그런 식으로 저는 그런 거 좀 생각해요.
1: 네, 맞다 맞다.
0: 예? 예, 예. 음료수 같은 것도 이제는 약간 코리아 총매 아웃사이드 껍데기는 안에 있는 그 음료수는 생수는 여러 군데에서 만들겠지만 그 껍데기는 품질을 확실할 수 있는 한국의 뛰어난 플라스틱 제조회사, 페트병 회사에서 네. 총매 관리 철저하게 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한국 아웃사이드, 코리아 아웃사이드, 이런 걸로, 예.
1: 아,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강점이 있는 거예요?
0: 강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기술에는 웬만한 화학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들 좀 도달해 있는데요.
1: 엄청 많겠죠.
0: 예, 그래도 우리나라 화학산업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치. 적어도 좀 경험이 더 많다.
1: 믿고 쓰는 예. 코리아 PT병.
0: 이런 식으로 좀 얘기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요게 예로부터 많이 쓰이는 용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좀 더 각광받는다고 요즘에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는 용도로 네. 양적으로 따지면 무심할 수 없을 만큼 부상하고 있는 용도가 또 하나가 있어요.
1: 뭘까요?
0: 전통적으로도 이 분야에서도 조금 더 쓰이긴 쓰였습니다.
1: 네.
0: 근데 요즘에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용도로 어떤 게 있냐면 그러면 인터넷에 신문기사 자꾸 찾아보다 보면 좀 저는 이 말 처음에 듣고 기사에서 이걸 처음 보고 저는 아, 지금 말이 좀 웃기다라고 생각한 게 있는데
1: 뭐죠?
0: 우리가 좀 이렇게 친환경적인 거, 깨끗한 거, 몸에 좋고 싱그러운 거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네. 그린이라는 많이 수식어를 쓰죠. 많이 쓰잖아요.
1: 많이
0: 그렇죠?
1: 쓰죠. 예.
0: 무슨
1: 그린 경제.
0: 뭐 하다 못해 무슨 뭐 식단도 뭐 그린 식단, 뭐 옷도 뭐 그린 옷, 그린 웨어, 뭐 이런 뭐 말하면 뭐 방송도 그린 방송, 뭐
1: 그린
0: 이런
1: 방송은 제가 들어보고
0: 우리 그린 방송 하죠 우리가.
1: 예,
0: 우리 이런 환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뭐 그린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1: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제가 2010년대쯤에 본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 업체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세계에 이걸 판매해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개발하는 상품으로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1: 아니요, 모르겠네요.
0: 지금도 쓰는 말인 것 같은데 그린 총알이 있었어요. 그린 총알. 진짜 말 재밌지 않습니까?
1: 그린 총알.
0: 그린 총알이 있어요. 그린 총알.
1: 야. 야, 와, 말 좀 진짜신가? 포장을 너무 약간 무리수 둔 거 아닌가?
0: 그린 총알이라는 게 뭐냐면, 예, 예. 그린 총알이라는 게 뭐냐면, 예.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린 따지고 있을 계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1: 아니죠, 아니죠.
0: 그거를 상정한 건 아니고, 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1: 예.
0: 그 다음에 뭐 전쟁 상황이 아니라도 뭐 사격 연습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하면 총 쏠 때가 많잖아요, 예. 그죠? 그럼 그 총 안에서 그 박히는 부분, 제일 끄트머리, 날아가가지고 충격을 주는 그 핵심 부분은 보통 뭘로 돼 있다고 하죠? 보통 납으로 돼 있다.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납으로 많이 만들었잖아요. 예, 예. 이 무게가 무거우니까. 예. 그래서 맞았을 때 무거운 무게의 충격을 딱 줄 수 있으니까. 납으로 총알 대가리를, 총알 끄트머리를, 탄자라고 하죠.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날려보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 납으로 된 총알 끄트머리를 막 쏴대면. 네. 그게 엄청난 충격으로 박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서지고 흩어지고. 결국은 납이 녹거나 가로지면서 주변에 많이 퍼지게
1: 퍼져요.
0: 됩니다.
1: 네.
0: 그거를 사격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네. 주변에 나무나 흙이나 주변 환경에 이 납조각, 납가루들이 쫙 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1: 안 좋겠네요.
0: 그럼 그 지역을 납으로 오염시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1: 네.
0: 그래서 그런 현상이 최대한 안 일어나게 하는 새로운 총알을 만들어가지고
1: 예, 예.
0: 그거를 훈련용으로 세계에 보급을 하겠다.
1: 오.
0: 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던 게 바로 그린 총알이었습니다. 그린 총알.
1: 그 안티모니가.
0: 예, 네. 네. 그런데, 네. 그러면 이제 그린 총알이 납 오염을 막는데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1: 네.
0: 그렇다 보니까 그린 총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린 총알하고 관련 없이도 이걸 많이 따지는데, 군 부대 같은 게 있던 곳이 이전을 하고 나면, 특히 사격장 있는 곳이 이전을 하고 나면, 그 땅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게 이게 부동산 문제하고도 되게 많은 관련이 있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왔다 그러면 네. 그 위에 바로 아파트를 못 짓습니다.
1: 아.
0: 그러면 그 지역에 뭐 재개발, 뭐 재건축, 뭐 이런 게 뭐 도시개발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1: 그렇겠네요.
0: 그 납을 다 정화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1: 예, 예, 예.
0: 실제로 정화하기도 합니다.
1: 예.
0: 정화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 아니요.
0: 제일 무식한 방법으로는 거기 있는 흙을 다 파가지고 네. 그 넓은 사격장에 있는 흙을 다 파가지고 아. 납 안 나올 때까지 퍼간 다음에
1: 맨 땅에서 시작한다 네, 이거죠.
0: 덤프 트럭으로 다 갖다가 어디 따로 처리하는 데다가 버리고
1: 어디다 또 처리해요?
0: 네, 근데 그 씻고 막 난리를 칩니다. 네. 네, 하고 새 흙을 딴 데서 퍼 땅에서 산을 깎아가지고
1: 아,
0: 새로운 흙을 퍼가지고 거기에 다 메운 다음에
1: 아.
0: 새로 공사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네. 돈이 얼마나 들고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1: 네.
0: 이게 골칫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린 총알이라는 게 말은 웃기지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런 조사를 해보면 당연히 이제 제일 많이 골칫거리로 등장하는 이물질이 납성분이 땅에 많이 들어있는 것 같다. 이게 골칫거리가 될 때가 제일 많고요.
1: 네.
0: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성분이 뭐냐? 안티모니가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옵니다. 안티모니가 왜 사격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느냐. 납에 비하면 되게 조금입니다. 무시해도 될 정도로 안티모니 오염 때문에 뭐 재개발 못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1: 네.
0: 납이 주로 골칫거리지.
1: 네.
0: 그래서 안티모니가 적기는 한데 근데 왜 납 다음으로 나오느냐.
1: 예.
0: 납만 써도 총알이 됩니다.
1: 예.
0: 근데 납은 만져보면 어때요? 물렁물렁하잖아요. 납 만져보신 적 있습니까? 납은 원래 물렁물렁해요.
1: 네네.
0: 그래서 옛날엔 가공하기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썼는 건데 납이 너무 물렁하다 보니까 총알로 쏘았을 때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1: 더 단단해야 된다.
0: 특히나 총알을 세게 쐈을 때 날아갈 때 납이 너무 물렁하다 보니까
1: 네.
0: 날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변형되는 그런 게 총알을 정확하게 날아가게 하고 파고들게 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납하고 섞어가지고 좀 약간 단단하게 해줄까? 모양을 좀 더 잡아줄까? 좀 위력을 더 세게 해줄 수 있는 걸로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중세시대 연금술사들 때부터
1: 잘 섞이는
0: 납하고
1: 거.
0: 섞으면 이거 귀신같이 잘 섞이는 물질로 생각을 했던 이 안티모니를 조금 섞어보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 총알에는 납이 여전히 주성분인데 안티모니를 다 조금씩 섞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1: 거의 다 그래요?
0: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총알 만드는 회사가 큰 회사, 세계적인 회사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안티모니 같은 걸 사용하고요. 세계적으로도 총알 많이 쓰는 회사, 뭐 미국에서 총 많이 생산하고 사람들이 총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안티모니를 항상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1: 그래서 안티모니도 약간 미량이지만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그것뿐만 아니라 네. 총알 만드는데 무기 만드는데 네. 안티모니가 항상 소비가 된다.
1: 그린 총알은
0: 거죠.
1: 뭘로 만들었어요?
0: 그러니까 그린 총알은 그린 그런 거를 최대한 배제하자라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는 이게 어디까지는 연습용이니까.
1: 네.
0: 살상력이나 그런 게 그렇게 좋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뭐 납 대신에 구리를 사용해보자든가 그런 식으로 조금씩 대체를 해나가자라는 생각을 그린 총알을 하는 거죠.
1: 아.
0: 그린 총알은 아직까지 세계 무기시장에서 주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한
1: 하겠죠.
0: 총알이 주류이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린 총알은 이제 이렇게 새로 훈련용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1: 안티모니가 총알에도 많이 쓰인다.
0: 그렇습니다.
1: 자, 오랜만에 돌아온 원수 오픈어 타임인 주길표. 51번째 원수였습니다. 오늘 쓰임새가 아주 많은 원수였어요. 안티모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 회복 중에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진행을 맡고 있죠. 저는 오늘부터 진행을 맡은 김광일입니다. 아, 다음 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국회에서 서울시장 후보라는 문구와 함께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수첩이 포착돼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갈등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까지 오늘 2부까지 이어지는 노컷 대련 확장판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1: 네, 한판 승부 1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으로 뜨겁게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먼저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1: 그리고 오늘 김유정 전 의원님.
5: 네, 안녕하세요.
1: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6: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유정 전 의원님은 처음 뵙습니다.
5: 네, 저도 방송에서만 뵙고 이렇게 뵐 기회가 없었어요. 네,
1: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6: 김유정 의원님이 최근에 이제 CBS에 두각을 많이 나타내시죠. 그 전에는 뜸하셨다가. 네.
1: 두각 아니 활약. 아, 네, 활약.
6: 이제 네. 숨은 보물 찾은 거죠. 네. 네. CBS 화이팅.
1: 갑자기?
4: 네. 네. 저는 갑분싸.
1: 네, 좋습니다. 네. 뭐 세 분 전 개인적으로 너무 오래 또 배웠으니까 오늘 또 케미 활약 기대해 보고요. 첫 번째 순서부터 부지런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뭐 요상한 사진 하나가 또 찍혔더라고요.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김민석 민주당 대표 수첩을 위해 데일리한 사진 기자가 본회의장 위에서 당겨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눈 저 부릅뜨고 보면 왼쪽 면에 보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해놓고 밑에 몇 명 이름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청래처럼 보여요. 보셨어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7: 예. 네. 그 밑에도 궁금하네.
1: 저도 다른 네 명의 이름도 도대체 뭘까? 뭐 정원호, 박주민 이런 이름들이 있을까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4: 있어요.
1: 있어요?
4: 네.
6: 해석해 보세요.
1: 네, 어떻게 보세요?
4: 제가 봐서는 이제 언론상에 하마평에 올랐던 분들 이름이 저기 있는 것 같아요.
1: 오.
4: 뭐 정전래 의원을 포함해서 강훈식 실장.
1: 아, 훈식이구나, 맨 앞에가.
4: 네, 훈식, 원호.
1: 원호.
6: 원호가 있어요.
1: 두 번째?
4: 원호 제일 밑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원식 있어요, 원식.
6: 아, 원식.
1: 아, 우원식?
6: 네, 네, 네.
4: 훈식, 원식. 훈식, 원식, 정래, 원호.
6: 저기 원호라고?
5: 원자예요?
6: 저기 원호는 아니에요. 원호는 아니에요.
5: 한자 아들 자처럼 생긴 게.
6: 원호는 아닌데.
4: 아니 원호로 아니 그 저기 기자들하고 좀 소통하고 왔는데.
6: 그래? 원호.
4: 네. 저 원호로 해석하더라고요.
1: 원호로 많이 이게 중론이에요 그게.
5: 네, 네. 제이나 아들 자자가 아니고 원호.
1: 그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4: 마지막은
1: 용주?
4: M 아니지. 이건 M 뭐라고 쓰는 것 같은데. 네 명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6: 네 명
4: 아닌가?
1: 이걸 보고 바로 정청래 의원이 전 대표가 또 입장을 썼어요. 페이스북에다가 불쾌하다.
6: 예.
1: 전당대회 때 네거티브로 그렇게 때렸으면 됐지. 진 사람 왜 자꾸 때립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써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본회의장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4선 의원 출신에 총리까지 했으면 본회의장 구조를 너무나 잘 알 거고 이런 거 피면 위에서 찍는다는 거 잘 알 텐데 실수로 노출이 됐을까? 의도적이었을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정 의원님.
5: 아니, 보통 의원들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장에서 이제 핸드폰이 찍혀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되는 경우가 최근에 많았죠. 수첩은 매우 오랜만이거나 처음이거나.
1: 아.
5: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뭐 이렇게 보호필름 붙이고 하면 그래도 많이 좀 이렇게 안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 수첩은 또 우리가 예상 밖의 일이라서 아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전국 구상을 여기 적을 수는 있겠죠. 위에 보니까 뭐 쿠팡도 적혀 있잖아요. 그 이진숙 한동훈 아웃 그 맨 위는 또 쿠팡 뭐 이런 거니까 중요 이슈들 하나 이렇게 골자들을 그 그런 워딩들을 적어 놓은 것 같은데 보면은 청와대 비서실장, 국회의장, 전 국회의장, 뭐 전 당대표 이런 식으로 쭉 적어 놨는데 정청래 의원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화낼 일인가 싶어요. 왜냐면 아니 비서실장, 국회의장 다 급이 그래도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장이라 함은 또 대권으로 가는 길이기도 한데 이걸 이렇게 화날 일이고 이게 불쾌할 일인가 그 반응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6: 거기 김유정 의원 이름이 빠지신 것 같아요.
5: 그래서 그 반응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모르죠. 반응이 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밑에 지금 그 두 사람도 좀 확인이 필요하고 M 뭐 I인지 뭔지
4: MS로 예, 지금 돌고 있습니다.
6: MS? 네.
5: MS는
6: 그걸 한글로 썼다고요?
4: 아니요. 영어로 MS? 이니셜로 MS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5: 민석은 아닐 거 아니에요.
4: 그러겠죠. 그러니까.
6: 근데 보통 사람이 한글로 쓰다가 그것만 또 MS로 쓰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다. 저는 저기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정청래 의원이 발끈하는 이유가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서울시장 후보군 이름 올라가면 뭐 조금 놀랍긴 하지만 기분 나쁠 것까지는 없는데 이렇게 화를 낼 이유는 없는데 그만큼 지금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그 진현 대표 사이에 앙금이 심한 것 같아요. 저거 가지고 저렇게 발끈해서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려서 저렇게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나? 아, 예상보다 상당히 둘 사이에 뭐가 안 좋구나.
3: 사실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후보로 예전부터 한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색한 일이 아닐 수도 있긴
6: 한데. 충분히 이건 납득 못할 이야기는 아닌데 저렇게 발끈한 거 보면 아 이게 간단치 않다는 생각이 이제 제3자 입장에 들고 두 번째로는 그 김민석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정청래 대표 화를 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면 전당대회 앙금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좀 정치적인 의도를 생각해 보면 야 내년 4월에 보궐선거 이따 치자 이거야. 이따 치는데 4월 선거에 보궐선거 내가 나오면 난 또 그러면 뭐 그냥 또 희생양으로 죽으라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년 4월이 지금의 민심이 지속된다고 전제하면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잖아요. 그러면 너는 당대표하고 나는 당대표 떨어졌는데 서울시장 후보 나가서 그냥 또 총알받이 뭐 이런 식의 생각까지 미친다면 이게 상당히 깊게 이제 본 거죠. 이걸
3: 그렇게까지 생각했을까요?
6: 아니, 우리 야당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겠지.
8: 아니, 저는 저 김민석 대표 갈수록 실망스러워요. 아니 지금 본회의장에 앉아갖고 네. 지금 민생이나 지금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거 지금 청문회 있잖아요. 이런 걱정 안 하고 앉아갖고 아직은 지금 민주당은 이제 이미 그 법원 결정 다 받았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장 이제 다 날리기로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앉아갖고 이런 거 계산하고 계세요? 이미? 좀 웃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 그러니까 오늘 보면 사실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이나 그 대정부 질의 같은 것들이 중요한 어떤 그 정기국회 현안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나왔다
8: 지금 민주당 커 적자잖아요. 국민들로부터 계속 당신들 뭐하고 앉아 있는 거냐. 먹고 살기 힘든데 뭐하고 앉아 있는 거냐. 이런 얘기 듣고 있잖아요. 청문회도 지금 얼마나 난립니까. 청문회 앞두고. 근데 앉아갖고 지금 서울시장 뭐 날리고 말이야. 머릿속으로 뭐 굉장히 많이 굴리시나 봐요. 뭐 어디는 누구를 보내고 어디는 누구를 보내고 야 어떤 애를 어떻게 할까봐 뭐 이런 거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게 웃기고 앉았네 이런 생각. 김민석 대표한테 상당히 실망스럽고 그래서 이진숙 한동훈 아웃. 자기가 뭔데 누구를 아웃시킵니까?
3: 예? 무슨 뜻일까요 이 아웃이?
8: 아 그것도 진짜 웃겨요. 아니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인데 아 일단 저는 이준석 그 저 의원에 대해 상당히 반대하고 비판하는 얘기 많이 했지만 그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아웃이에요. 뭐가 아웃인데 어디서 아웃이니까 이거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저 과방위에서 하라는 아웃시키고 그다음에 한동훈은 뭐 예결위에서 아웃시키겠다는 거예요.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아예 그냥 뭐 잡아갖고 이번에 그냥 아예 국회의원 배치 떼겠다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폼바 좀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 김민석 요새 나오신지는 내일 아침 민티에서 한번 들어보시죠. 네.
3: 그 김민석 대표 측 그 설명이 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김민석 대표 생각을 쓴 게 아니라 주변 인사들 그리고 언론이 언급하는 그 서울시장 후보군들을 별 생각 없이 적은 것 뿐이다. 뭐 이런 설명이 좀
4: 그게 나옵니다. 몰라. 사실 보면 이제 저는 김민석 당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휴대폰은 보호필름이 있는데 수정 보호필름 붙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당대표는 늘 카메라에 표적입니다. 아. 일거수일투족이. 기자들이. 네. 그런 것들은 좀 의식을 하셨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3: 실수로 노출됐을 것이다.
4: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일부러 그런 건가? 네. 왜냐면 알만 하실 텐데.
3: 그렇죠.
4: 그런 생각이 네. 좀 들기도 해요. 그런데 뭐 크게 무리한 건 없다. 말씀한 대로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아니, 언론에 다 나온 그 하마평 거기 적어 놓은 게 뭐가 문제인데. 그렇게 뭐 정청래 의원은 발끈해가지고 불쾌하다고 하나. 아니, 박주민 의원이 불쾌할 거예요. 본인 이름이 없잖아. 아,
3: 그러니까 전 그게 좀.
4: 그러면 나 이해가 돼. 네. 불쾌합니다. 제가 그렇게 당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대 이름 왜 없습니까? 네.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아니, 언론에도 뭐 정청래 의원 자체가 뭐 서울시장급이다 하면 좋은 거잖아요. 정치인으로서는. 아닙니까? 좋잖아요.
3: 그렇죠.
4: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은 의아하고, 두 번째, 뭐 이진숙, 한동훈 이 두 사람의 아웃은 저는 여당 대표로서 이진숙 의원은 이미 그 제명 결의한 부분들이 이미 윤리, 국회의 윤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분은 아웃시켜야죠. 그 다음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저는 이 아웃이라는 것들이 이번에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분이 뭐 주장하는 바야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뭐 그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그런데 법률적으로 법을 어겼다면 이것도 사실 율사까지 검사까지 거친 분께서 법을 어겨가면서 굳이 의정활동을 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들이 좀 담겨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의논하는 과정들을 메모라는 게 적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면 일기장에 적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논의하고 의견들을 이렇게 취합한 결과, 그래서 아까 김진웅 의원께서도 위에 쿠팡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쿠팡과 관련된 상임위의 어떤 다른 의원들과 얘기한 것들을 또 적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8: 야, 민주당 진짜로 네. 진짜로 오만해졌구나. 아니 지금 청문회 전국에서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도가 막 떨어지고 있고 민주당도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본인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적했던 한동훈에 대해서 아웃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민주당 교만해진 겁니다. 그리고 판사로서 지금 김승원 저기 법무장관 후보자께서 했던 것들을 반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5: 자, 아니 이게 첫 페이지가 아니잖아요. 그 앞 페이지에 뭐가 있을 거예요.
8: 아 그래요? 나 몰랐어요.
3: 거중이한 얘기가. 네. 그 지금 김정일 최고께서 잠깐 먼저 언급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청문정국. 네. 네. 오늘이 아마 이 얘기가 오늘 우리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서 핵심 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음 주가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특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15일로 지금 오늘 좀 잡힌 것 같죠? 예, 그래서 아마 요 이슈가 15일까지 아마 계속 좀 뭐 확장되건 반복되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저희 CBS 박성태 뉴스쇼, 인터뷰를 좀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8: 맞습니다.
3: 그 제넨셜 창업자 강세찬 교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뭐 공개된 녹취록이 짜깁기 된 것 같아서 나는 뭐 오히려 잘 안 봤다, 뭐 황당한 내용이다 이렇게 뭐 주장을 했습니다. 들으셨나요, 김영철 들으셨나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8: 정말 헛소리도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구나. 저거는 지금 박성태 쇼로서는 상당히 정말 이 그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인터뷰를 저 사람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였어요. 아니 도대체 그 당신이 개발한 약을 임상실험하겠다는 약을 쥐들한테 먹였더니 다섯 명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었다. 피토하면서.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한 얘기가, 아니 그런 거 뭐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3: 유효성 평가인가?
8: 유효성 평가이기 네. 때문에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원래 투약해야 될 한 100mg을 넣어야 되는데 한 200mg을 넣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막 얼버무리는데 그럼 다섯 마리가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에 과도 투약을 했으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임상실험하기 위해서 그 증거자료를 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쥐들한테 실험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섯 마리 중에 한 마리가 피통하면서 죽었어요. 근데 그거를 숨겼잖아요. 보고를 안 했잖아요. 그래놓고서 그러니까 앵커가 뭐 예리하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당신 그것 때문에 허위사실로 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그거는 판사들이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내린 판결을 자기가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거 듣고서 좀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했던 것들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없더라고요.
3: 그러니까 상당히 좀 방어적인 그 뉘앙스로 좀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몇 가지 이 밖의 내용들을 좀 제가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그 이 강세창 씨가 했던 얘기가 그 양모 씨는 박사과정 때 선배 교수 소개로 알게 된 거고 내 요 사업할 때 심사가 너무 늦어지니까 늦어진다고 토론을 했더니 양 씨가 나한테 먼저 도움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승원 후보자와의 식사를 제안했는데 만남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고 양 씨가 내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저기 딴 데 가서 옮기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처 시스템이 이렇게 뭐 로비를 통해서 뭔가 해결되는 그런 비상식적인 시스템과 나라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예. 김정원님 들으셨어요?
5: 네, 일부 들었는데요. 글쎄 일단 본인이 재판을 또 남겨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임 등 뭐 혐의도 재판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죠. 그리고 굳이 필요 없는 거라면 뭐 왜 도와달라고 말을 했는지 양 씨가 아무리 먼저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 여전히 의문이 있고요.
3: 본인...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 되게 귀에 딱 들렸는데
5: 네.
3: 그러니까 양 씨가 그렇게 제안을 하긴 했지만 아유 저도 답답해서 그래도 그 좀 한번 도와줘라고 하긴 했어요. 그 부분 인정을 그 부분 했거든요.
5: 예, 인정을 그 부분은...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아 그러니까 양쪽이 얘기가 된 거고 나중에 뭐 그 임상 승인 난 다음에는 6억도 준 거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본인에게 일단 재판 앞두고 유리하게 어떻게든 말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브로커 양 씨가 아무리 이제 존중하는 후배라고 김승원 후보자는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없는 말을 막 본인이 지어붙이고 이를테면 BH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은 얘기인데 김승원 후보자하고 통화한 다음에 다른 이 강 씨랑 통화할 때는 청와대에 뭐 보고 올리고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해서 이런 막 갖다 붙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약간 허풍도 있고 전형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브로커로서.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 강 씨도 하잖아요.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을 뭐 옮기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걸 듣고 한 얘기인지 본인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한 것인지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아무튼 양 씨에게 책임을 좀 전가하는 그런 맞지. 느낌을 좀 많이 받았죠. 이 인터뷰를 통해서는.
9: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이에요.
10: 네.
9: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런 CBS 박성태 뉴스제 같은 어마어마한 이 공신력 있는 프로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 철저하게 자기 유리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론을 조성할 수가 있는 가장 좋은 장이 열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청취자들은 궁금해하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전제할 것은 이 사람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유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에서
3: 1심 유죄 항소심 진행 중
9: 그렇죠. 2심 네. 항소심 진행 중인 피고인 신분에서 자기 방어권이라는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우리 청취자들도 아마 걸러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 그러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본인도 뭐 이야기를 다 하지만 양 씨하고 어쨌든 그 식약처의 승인 임상 승인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서 서로 주고받은 건 맞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요청하지 않았으면 양 씨가 유흥업소 사장하고 아니면 여성 무슨 화장품 대표하는 사람이 그걸 왜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부탁을 했든 자기 제안에 양 씨가 받았든 어쨌든 임상실험을 해달라고 하는 청탁을 자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두 번째 둘 사이에 돈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돈거래. 그 6억이라는 돈거래가 뭐 이후에 전개됐던 그 큰 주가 조작 그 틀에 맞춰서 한 것인지 아니면
3: 양 씨와 양 씨 사이에
9: 예, 아니면 진짜 뭐 공동 투자자로서 돈을 뭐 한 건지 모르겠으나 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돈 거래를 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강 교수라는 사람이 누가 봐도 임상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 만한 좀 허접한 신약을 개발하는데 그 신약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당시 여당 의원이었던 현역 국회의원 김승원 의원의 도움을 받은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도움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 임상순이 떨어졌고 임상순이 떨어지기 전에 그 김승원 후보자가 전달해준 식약처장의 문자만 보고 세종메디칼은 113억을 태우잖아요. 임상승이 승인 다기 전에도.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철저하게 계획된 저런 작전이 있었다고 국민들에서 판단할 겁니다.
3: 근데 그 임상 과정에 그 민원이 결정적인 영향을 작용했다. 요거는 현재까지 뭐 재판 기록으로 확인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9: 근데요. 네. 제가 저도 뭐 그런 주위에 그런 분들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식약처에서 임상 승인이 난다는 건 뭐냐면 승인이 나서 임상 승인이 결정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속 주장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돼서 해달라고 하는 건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보완을 요구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인도에서 실험했다는 거 좀 더 내놔봐. 좀 더 확실한 자료를 내놔봐. 그러니까 보완을 계속 요구하고 뭔가 꺼림칙하니까 더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시간이 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대기로 돼 있던 걸 시간이 뭐 있어서 된 게 아니고 시간을 끈다는 건 뭔가 이 승인을 해주기 힘든 뭔가에 의심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보류된 거예요. 그걸 김승원 후보자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딱 정해진 시간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그건 청탁이 성공했다고 보는 저는 정황이 맞다고 봐요.
3: 추측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네.
8: 저 오늘 아침에 장세찬 교수가 했던 인터뷰는 자승자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3: 강세찬
8: 교수가 한 거는 왜냐하면 그걸 들은 사람들은 조금만 예민하고 신경을 써서 들으면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라는 것들이 투성이에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짜짓기 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귀찮아서 안 봤다 그래요. 아니 어떤 사람이 지금 이걸로 인해서 나라가 다 뒤집혀 있는데 그 짜짓기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걸 그래서 나는 아예 전체 내용을 보지도 않았다.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짜짓기가 됐는데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 사람 왜 나왔지? 민주당이 나가라고 그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왜? 입 맞춘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처음에 어떻게 그 양순 씨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냥 이렇게 대충 알게 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별 사이가 아닌데.
3: 옛날에 선배가 소개해줬다.
8: 내가 이거, 이 약도 말이야. 내가 직접 그 애한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거 좀 잘 안 돼. 그랬더니 내가 해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했다는 듯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로비가 아니었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이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이 하나로 인해서 자기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식약처에 보냈는데 그냥 네가 대충 알아서 해봐 이렇게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 아까 그 재판에 있어서 자기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그거를 가지고서도 판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못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오만 불손한 태도.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식 그거 있잖아요. 주가. 그리고 뭐 63억 받고 뭐 6억 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내가 잘못한 게 뭐냐. 그 인수하는 회사 세종메디칼이 잘못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 식약처에서 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양수진이가 한 거고 그다음에 내가 무슨 뭐 지금 나오는 것도 다 짜짓기 된 거고 그다음에 재판은 그 판사가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주식 문제 뭐 이런 거는 그 세종메디칼에게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판사가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그 5년을 내린 겁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3: 그 1심 유죄 혐의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진 상황에서 이 사건의 핵심 어떤 뭐 키맨 관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에 우리가 더 주목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주목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답답함에 한번 도와줘라고 말하긴 했다라는 얘기가 오늘 어떤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하나의 또 단서가 된 것 같아요.
4: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막 잡탕 섞으면 한동훈 의원이 주장한 대로 뭔가 커넥션이 있고 김승훈 후보자가 양모 씨와 이 강세찬 교수의 행위들을 다 인지하면서도 그 식약처의 승인을 계속해서 압박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딱 한 건 21년도에 식약처장한테 연락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사실 그 양모 씨와 통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 자료를 줘봐라. 이거 요즘에 신약 개발하면 수천억을 번다고 하는데 이게 그래도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냐. 그 녹취록이 그 녹취록이에요. 이게 저는 양모 씨라든지 강 이 세찬 대표 이 두 사람은 어느 정도 본인들이 다른 안 좋은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저는 추측한데. 그러면은 지금 주목하는 게 이 그 식약처의 승인 절차를 어려움을 겪는 걸 토로하니까 먼저 양모 씨가 손을 내밀어서 내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로커라고 하겠죠. 뭔가 이걸 내가 저기 국민의힘 오빠도 있고 민주당 오빠도 있고 하니까 사실 내가 아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면 양모 씨가 허언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얘기를 지어내고 내가 마치 그거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함으로써 이런 공공한 처지에 있는 사업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뭔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저는 이게 강모 씨, 양모 씨 부분의 두 사람의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작당 모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모의 과정은 저는 김승원 후보자가 알았다는 정황을 그 누구도 한동훈 의원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세히 지켜보세요. 양모 씨하고 대화를 했죠. 집에 갔어요.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지. 예를 들면은 그 대가성을 밝히려고 검찰이 수사를 했던 겁니다. 6억에 대한 전환사채를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당시에 양모 씨와 공모를 해서 이거를 뭔가 이득을 취득하려고 했던가 하는 거를 3년 동안 11명의 검사가 탈탈 털었어요. 식약처 직원까지. 그랬는데 이게 입증 못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양모 씨와 김승원 후보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적절할 수 있죠. 사적인 어떤 친한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적인 공익의 민원의 범위를 넘어서서 청탁으로 비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국민 앞에 좀 송구하고 머리를 숙여야 된다. 이 부분은 정말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공익 민원이다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꼬인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양모와 강모의 이런 어떤 그 범죄에 이를 수 있는 행위들은 김승원 후보자가 끼어든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게 없어요.
3: 지금 이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지금 그 양 씨와 강 씨, 아우,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만한 이름 계속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게 됐는데 잠깐 우리 광고 듣고 광고 이후에는 그 김승원 후보자로 조금 더 우리가 네. 이제 진전해서 얘기를 가보겠습니다.
10: 네.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

0: 한판승부 1부 광고 이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걱정 마시고 기다려주시면은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질문을 이제 붙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말을 이제 막고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청문회에서 다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뭐 자신감 있게 남겼거든요.
1: 저는 네. 그 김승원 후보자의 그 법적 그 혐의 그리고 법적 처벌 여부는 그건 뭐 재판을 하든 아니면 다시 뭐 수사라든 알아서 그 할 문제고 네. 우리 국민들이 보는 국무위원 후보자 특히 법무부가 이 정의부로 영어로는 해석이 되잖아요.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과연 국민 눈높이에 부적격이라고는 저는 이미 판가름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그 주가 조작 세력들하고 같이 작당해서 큰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이건 논외로 치더라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분이 제가 보니까 판사 출신이라고 해서 보니까 2002년에 판사가 됩니다.
0: 네.
1: 2006년까지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해요. 배석판사랍니다. 그때 배석판사 같이 했던 사람이 그 정모판사예요. 그러니까 친했겠지. 판사 초임 때 배석판사 같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0: 그 정모판사라는 건 최근에 그 양 씨를 네. 소개시켜준.
1: 같이 셀카 찍었던.
0: 네, 같이 사진 찍은 네. 걸로 나왔던 그 판사.
1: 그리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수원지법에 2년 판사를 해요. 그게 네. 다예요. 그래서 제가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판사 6년 했으면 판사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0: 오래 안 하긴 했죠.
1: 네, 그럼요. 왜냐하면 배석판사만 한 거예요. 단독판사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독 재판부에도. 그런 분이 이제 사표 얼른 내고 변호사를 한 건데 이 양모 씨, 브로커 양모 씨의 주장에 따르면 2004년부터 판사 오빠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판사 재직 시절에 만난 거예요. 근데요, 판사 10년 넘게 부장판사 하시고 피고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그 무게감을 느끼는 판사들은요,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 안 만납니다. 판사들이 사생활이 얼마나 엄중한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미 이 사람은 판사 시절부터 저는 부적격 딱지를 맞은 거고,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던지고 변호사 할 수 있겠죠. 변호사 하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국회의원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수원에서 됐잖아요.

0: 있어. 그럼 현역 국회의원의 여당 국회의원님은요, 더더군다나 판사보다 훨씬 더 엄중한 사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 김유정 의원님, 소용주 부대변인, 우리 김종혁 최고, 저, 말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사생활 굉장히 깨끗해요.
1: 정말이에요?
0: 와, 당연하죠. 그러니까, 배지를 달려는 사람도 진짜 엄중한 생활을 하는데, 배지를 달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의 법사위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사생활 그렇게 했다? 보고 싶어, 달려가고 싶어요. 한두 시간이면 괜찮겠니? 이런 건 이미 국민들 눈높이에서 끝난 겁니다.
2: 저는 사생활도 사생활인데 우리 민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풀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 양 씨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아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약 제재과 임상 제도과 통계 분석팀 뭐 세 군데에서 좀 뭐 막혀 있다라는 걸 식약처장한테 직접 김성원 후보자가 그때 연락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3: 과장이 막혀 있으면 내가 뭐 뚫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막고 있어? 뭐 어디서 실무자가 잡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과장이 막고 있어? 아, 그거 뭐 식약처장한테 얘기하면 뭐 어느 과인지 알아보겠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분은요. 이런 신약이나 이런 거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분이에요. 저나 마찬가지로.
2: 알 수도 있죠.
3: 아니, 이거는 법조인이잖아요. 네.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이런 거, 그, 김정 의원님도 잘 아실 거야. 만약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 그거 제가, 저는 지금 법사위, 내 지금 문체위, 뭐 이런데, 이거 우리 보건복지위에 의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가서 그쪽에 의원한테 연결시켜 주고, 그쪽 보좌관이 신약과 관련된 문제니까 자료 갖고 와보세요라고서 한참 얘기해보고, 뭐 이런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전화 한 통화 받고서 바로 전화 받자마자 바로 15분 뒤에인가 전화 걸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여기 무슨 저 수천억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 앞에 여기 거기 복마전이고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라고 얘기하는데 서영주 소장님이 얘기한 신중하게 봐야 하지 않아? 이런 얘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거기 보면 복마전이고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전화를 해주고 뭐 해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이 만약에 이런 민원이 그냥 나 공천 좀 어떻게 좀 도와줘. 누구 공천 좀 하게 좀 도와주세요. 내지는 우리 회사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거를 자기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그 여자 전화 받고서 바로 그 전화를 해서 식약처장한테 국익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는 그 신약업체의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회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게 1상인지 2상인지 3상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빨리 통과시켜주라고 그렇게 로비를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시킵니까?
2: 이건 의정활동을 직접 경험해본 김유정 의원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데 이런 민원이 좀 통상적인 뭐랄까 형태 그 범위 안에 있습니까?
4: 근데 일단 그 요청을 받고 나서 굉장히 그 문제가 치열하고 여러 로비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수천억이 되면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어쨌건 설명은 들어봐야 되니까 일단 자료를 주실 수 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메일로 좀 보내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료는 받아보고 이렇게 바로 그 전화를 받고 곧바로 아 그래 내가 그러면 식약처장에 전화할게 이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이제 그 정도 절차는 있었는데 통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김승원 후보자도 그 민원 처리의 미숙함이나 이런 부분에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시인했잖아요. 월요일 날 그 도어 스태핑에서 근데 저는 조금 더 납작 엎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은 보좌관 통해서 이게 뭔지 조금 보자. 이렇다는데 억울함이 있다는데 혹은 왜 막혀 있는지 한번 보자. 막혀 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연이 됐다면. 그런데 이제 그 양 씨는 그런 얘기를 했죠. 좀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혹은 제 입장에서는 그 강 씨라는 사람, 강 대표를 좀 들어오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정말 이거 내가 국익을 위해서 요 정도면은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뭔가가 늦어지고 있다라면 좀 살펴보고 내가 법사위 소관, 그러니까 소관 유관 상임위는 아니어도 내가 팔고도 붙이고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맞먹을 수 있는데 그런 절차들이 생략된 점이 매우 아쉬운 점이죠. 그런데 이제 민원이라 함은 길거리에 뭐 가로수가 쓰러져 있거나 뭐 전등이 꺼져 있거나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나 그냥 해도 바로 잡아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게 통상 민원이라고 하죠. 청탁은 한 끗 차이인데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어떤 거를 그 요청을 했을 때 그걸 청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의 뭐 교도소 담장이 걸어가는 기분으로 한 끗 차이로 이쪽은 민원 이쪽은 청탁 이렇게 되는데 법적인 결과는 검찰에서 결론을 내렸을 때는 한동훈 의원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살라미처럼 잘라서 제시하고 있는 그 모든 수사 자료를 총합해서 결론적으로 기소 유예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점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어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유죄냐 무죄를 다투는 자리가 인사청문회는 적어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후보자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우려하는 대목은 그런 거죠. 오빠 얘기 나왔죠. 또 부풀려지고 뭐 없는 말 지어내고 하는 그 양 씨, 브로커 양 씨와 그 친분으로 인하여 식약처에 민원을 넣은 것, 청탁을 넣은 것. 이 지점을 국민들이 어떻게 정서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사과하고 좀 더 납작 엎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거긴 두 가지가 더 플러스 돼 있죠. 판사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주가 조작이라는 게 등장해. 그건 뭐 김승원 후보자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거의 영화 드라마나 아침 드라마처럼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유무죄를 떠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국민 눈높이에서는 사실 정의부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은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면 민주당도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2: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게 저도 이제 국회를 계속 출입하고 지금은 뭐 공정이나 다른 정부기관들도 계속 출입하면서 주변에서 보잖아요. 특히 기자들이.
0: 그럼요.
2: 그 김용혁 최고위원도 우리도 계속 보셨겠지만 그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국회의원이 기관에 전화하고 어디가 막혔습니까? 이렇게 그런 일들은 사실 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디부터 이거를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탁이라고 봐야 될지 어디부터는 뭐 합법적이고 우리 인정해줄 만한 수준의 상식적인 민원이라고 봐야 될지 요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1: 쉽게 설명하면 청탁은 안 되는 걸 대기 중인 걸 청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될 만한 거를 좀 이런 편의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좀 봐달라. 요게 이제 민원과 청탁이 중간에 있는 거고 뭐 민탁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 청탁은 사실상 안 되는 걸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정한 생활을 오래 하면서
2: 그렇죠. 네.
1: 청탁에 가까운 민원을 많이 받아요. 네. 그리고 국회에 오는 민원들은 대부분 다른 데 다 돌아다녀 보고 안 되는 게 옵니다.
2: 그래요?
1: 왜냐면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무슨 권력의 자리라고 해서 여기만 오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2: 네.
1: 그러면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은 보좌진들입니다.
2: 네.
1: 이거를 그분이 기분 나쁘지 않게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2: 네.
1: 왜냐면은 국회의원 자리는 서비스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역할을 보좌진들이 하는데 김승원 후보자가 이번 이 제네센의 이 민원에 있어서 이 곤욕을 치르는 거는 그 필터를 할 만한 보좌진의 역할을 그냥 패싱하고 본인이 직접 갔다는 거고 제가 아는 바로는 그때 보좌진들이 말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민원이 그렇게 좋지 않은 민원이다. 그러니까 직접 나서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적 친분이 과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다이렉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는 거는 지금 자꾸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은 식약처장한테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김승원 후보자가. 승인조차도 해달라는 적이 없이 이걸 신속하게 한번 임상으로 들여받아 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대 재산 돼서 양모 씨라는 사람이 각별한 관계고 눈사롱 여동생이고 오빠고 이런 이제 자극적인 소재로 가고 집에 가봤냐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본질에서 조금 더 많은 양념을 쳐서 이건 인상 조작에 가까운 행위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의원한테는 조금 분노하게 하는
3: 그 팩트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식약처장의 비서가 과장한테 아니 그 국회의원한테 왜 이런 전화를 받게 만드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빨리 처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2: 그러니까 그 당시 식약처장이 이제 그 국회의원한테 이런 전화 안 오게끔 하세요 라고 이제 비서한테 얘기를 했고 그 비서가 그 과장한테 전달을 한 거죠.
3: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뭐 안 해봤습니까? 그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솔직히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아니 야 오너가 혹은 무슨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야 내가 왜 그런 전화 받아야 돼? 너 확실히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안 되는 거 통과시켜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 야 그런 전화 안 받게 해줘? 그러면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문구가 다 나왔는데 그게 압력이 없었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안 되죠.
1: 근데 민원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위험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이제 말씀드리듯이 압력이 될 수는 있죠. 시각처장이 국회의원이 전화를 했으니까. 네. 근데 이게 두 가지 뉘앙스예요. 아니 내가 이런 질책성 전화를 받지 않도록 알아서 좀 하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네. 그 사람 뭐야? 야 귀찮으니까 빨리빨리 처리해. 이럴 수도 있어요. 대부분 기관들이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국회에서 들어오면 그 담당 기관이 그거를 막 반기면서 아 국회에서 민원이 성심성의껏 처리해줘야지 그런 경우들은 흔치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압박이라고 했었다고 하는데 압박 정도 되려면 시각처장한테 부탁이 아니라 이거 안 되는 걸 해달라고 하면서 몇 번을 더 전화하고 예산 얘기도 하고 자리 얘기도 하고 인사 얘기도 하고 해야만 이런 게 압박인 거예요. 그냥 아주 그 말하자면은 공손하게 이거 이래 하니까 좀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부분들에서 어떻게 무슨 뭐 청탁과 뭐 특검의 수준까지 가나?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눈사롱 여동생과 오빠 이 두 단어 그다음에 독약 로비 이런 단어에 현혹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2: 그 단어를 사용한 그 한동훈 이제 전 대표 한동훈 의원 얘기로 조금 좀 그 얘기를 진행해 볼까 싶어요. 어제 저도 사실 갑자기 한판 승부 진행을 맡으면서 이 이슈를 막 팔로우하려고 막 저 벼락치기 하고 있는데 와 한동훈 대표 페이스북이 와 이게 제가 알고리즘이 자꾸 그걸 봐서 계속 더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또 페이스북 누를 때마다 이제 계속 상위에 있더라고요. 어제 그 하루 동안 52개를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활약이 대단해요. 지금 이 이슈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으니까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당 전반적으로는 그 한동훈 의원이 끌고 가는 이 이슈에 대해서 뭐랄까 좀 다른 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오빠는 본질이 아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하고 뭐 그 장동혁 대표 측 인사들은 뭐 또 다른 얘기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 각도가 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0: 그럼 뭐 장동혁 대표나 장동혁 대표 파, 그러면 네. 당권파라고 하죠. 그분들은 이제 부러운 것 같아요. 근데 부러움은 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훌륭한 사람, 저보다 똑똑한 사람, 저보다 뛰어나서 일 열심히 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보다는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해주는 게 저는 올바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한동훈 대표의 그 SNS라든지 이 기자회견이나 이 표현 같은데 일부 좀 안타까운 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110명인가요? 이분들보다 더 열심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당백으로 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하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래서 부산 북갑에서 무소속으로 그 시련을 겪고 당선이 돼서 왔으면 우리 당에 정말 순조롭게 복당이 됐으면 이분이 복당됐으면 상임위 어디 갔겠어요? 법사위 갔을 거 아닙니까? 지금 무소속이니까 국회의장이 외통위로 보낸 거지. 법사위 갔으면 이번에 김승원 후보자 자연스럽게 인사청문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국회 본청 로텐도를 앞에서 저렇게 하겠습니까? 자료 차곡차곡 쌓았다가 제가 볼 때는 법사위로 배속이 돼가지고 우리 당에 복당이 됐으면 저렇게 SNS 수십개씩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인사청문회 준비 잘해가지고 그때 한방 날리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이제 복당이 안 돼가지고 무소속이라 인사청문회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좀 한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2: 이번 인사청문회는 법사위에서만 지금 하기로 한 거죠?
0: 그럼요. 당연하죠.
4: 법무부장관이니까.
0: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는 사후적으로 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순조롭게 들어와서 복당이 되고 당에서 화합도 하고 법사위에 배치가 되고 이번에 인사청문회 했으면 얼마나 두가 나타났을까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도 그 하루에 수십 개씩 SNS 날리는 건 좀 심하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여기 김정욱 측에도 계시니까 김정욱 측에도 몇 개 주시고 좀 역할을 분담해서 하시든지 이래도 되고 아니면 당에 있는 우리도 무소속이지만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좀 협력을 하든지 같이 좀 역할 분담을 해서 해도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2: 아니, 제가 의아한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당장 청문위원으로 들어가긴 어려워 보이고 근데 김승원 후보자도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그러면은 증인으로 오십시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윤상현 의원도 네. 그 아예 뭐 저기 증인으로 채택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막고 있어요. 왜
0: 지금
2: 왜 해주시죠? 그럴까요?
4: 글쎄 뭐 이제 오늘 자정까지니까 아, 네. 어떻게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한동훈 의원이 와서 증인 선서하고 할까요?
0: 그 이야기 네. 했어요.
4: 본인 증인 선서한대요.
0: 위증의 그 감수를 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4: 네, 김승원 뭐 후보가 얘기했으니까 뭐
2: 가도 된다. 네.
3: 이게 민주당이요. 네. 지난번에 공소 취소 특위 했었잖아요. 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인들 신청하면서 한동훈 그때 당시에 그때 의원이었나? 의원 아니었죠?
2: 아니었겠죠.
3: 예. 아, 뭐라고 그랬냐면 전 대표. 제가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저를 불러주세요.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세요. 제가 증언을 하겠습니다. 안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에게 반대될 만한 사람들은 하나도 안 불렀어요. 그리고 그냥 만만한 사람들 불렀지. 불렀는데 결국 그것도 소규의 성과는 못 얻었어요. 왜냐하면 방용철 그 부회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들 예상과는 전혀 다른 증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원래대로 하자면 국회의원이니까 제일 많이 폭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을 청문위원으로 불러서 공격을 해봐라 이거 했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다급하니까 이 김승원 씨 김승 후보자가 자기가 오히려 공격을 하겠다고 자기 청문회인데 저 증인으로 나오세요. 내가 공격할 테니까.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그러면 증인으로라도 나가겠다. 선수하고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럼 불러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민주당 반응은 뭐냐면 한동훈이 가야 될 곳은 청문회가 청문회 증인이 아니라 뭐 감옥인가 뭐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2: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3: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안 부르는 거예요. 왜? 진실이 드러나는 게 싫은 거야. 그리고 거기서 싸움을 해서 한동훈과 논리 싸움을 해서 이길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증인으로도 안 불러. 안 부를 것 같아요.
1: 아니요.
2: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이제 네. 두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후보자는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고 진실을 밝히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김승원 후보자가 굉장히 그 범생 스타일이에요. 뭐 정치적인 그 판단보다는 네. 일단은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덧칠 쉬운 사람 데려와서 내가 한번 국민 앞에 심판 받겠다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두 개를 고민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증인으로 데려와서 그렇게 할까 후보자 요청하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자 이게 한동훈 의원의 지금 현재의 그 이런 그 예, 뭐라 해야 되나 스핀 닥터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미지를 뭐 이렇게 조작한다고 해야 되나? 인상 조작이라고 하죠. 국민들한테 인상 조작을 하고 있는 상황을 판을 깔아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애써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올리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데 거기까지만.
2: 근데 무리수를 그냥 아예 대놓고. 그 팩트로 반박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근데 거기까지만 두는 게 낫겠다. 근데 팩트라는 게 결국에는 증인을 가져다 놓으면 본질적인 것보다는 본질을 호도해서 계속 떠들 가능성이 크다. 예봤자 지금 양모 씨를 룸사롱 여동생으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죠. 김승훈 후보자를 오빠로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독양로비 무슨 독양로비입니까? 다섯 마리 중 한 명이 피를 토해 주겠지만 독약이다라고 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독약이 유포된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이 결국에는 인상 조작을 제가 그러니까
2: 부재 증명이 더 어려우니까
1: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에 이것만 떠들어서 국민들한테 본인의 몸값을 이루는 판인데 민주당 의원이 그 귀한 청문회 시간에 괜히 한동훈 의원한테 시간을 줄 필요가 있냐라는 것들이 좀 최종적으로 지도부나 당내 의원들의 입장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2: 반대로 저는 그 야당에서 증인을 막 44명 신청했다 뭐 이런 보도도 봤는데 그것도 그냥 그렇게까지 안 하고 몇 명만 딱 이렇게 정해주면 그러면 또 협상할 수 있는 그 판이 깔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4: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네. 그 야당에서 요구한 증인 안에 한동훈 의원이 없어요.
2: 아, 그래요?
4: 예, 요청을 안 했어요.
0: 이장인 의원은 없어.
3: 의원이 요구했어요.
4: 그런데 어쨌거나 야당 안에 없어가지고 또 국민의힘도 할 말은 없어요. 사실 종합적으로 정리된 안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당권파에서 또 그거 그 판을 깔아주는 거에 반대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동익 대표가 한 얘기들을 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단 말이에요.
2: 정점식 원내대표가 딱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거는 윤상현 의원의 개인 의견이다.
4: 그러니까요. 네.
1: 그러니까 저이 정치 쓴맛을 보게 될 것이 참 한동훈 의원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딱한 게 열심히 본인은 정치적으로 뭔가 이번에 이름을 좀 높이고 싶은데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장을 하던 그 화양연화를 생각하면서 내가 혼자서 그냥 민주당 180명으로 싸운다 이런 느낌을 지금 느낄 거예요. 어깨 뽕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결국에는 당이 없이 싸우는 거와 당이 없이 싸우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도움 하나도 안 주잖아요. 결국 이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안 도와주잖아요. 이 후보자 아무리 혼자 손들어도 쉽지 않아.
2: 자, 두 트랙으로 가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 듣고 좋은 뭐 또 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한판 승부. K-POP, K-POP 당신의 K-STAR K-라디오 K-라디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도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감자 100당 2불 49, 샘표 진간장 개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근 파래근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예전에 이런 퀴즈 있었어요. 초근접 확대한 음식 사진을 보고 무슨 음식인지 맞추기. 사진만 보면 이게 음식인지 어디 달나라 표면인지 감이 안 오고요. 서서히 사진이 멀어지면 그제야 깨닫죠. 오, 이게 음식이었어? 아니, 이 바위덩이 같은 게 참깨였네.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너무 눈앞에 갖다 대고 보면 답이 안 보여요. 한 발짝 물러서 관망하듯 바라보기. 이것이 올바른 길을 찾는 하나의 방법일지도 모르겠네요. 남희입니다.

0: 화가는 붓을 든 시간보다 물러서서 보는 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캠퍼스에 코를 박고 있으면 지금 칠하는 한 뼘은 보여도 그림 전체는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디가 어긋났는지 어디가 과했는지 그것은 몇 걸음 물러선 자리에서만 보입니다. 사람 보는 일도 똑같지 않을까요? 매일 연락하고 매주 만나는 사이는 가까워서 오히려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정 때문에 흐려지고 미안함 때문에 참게 되고 익숙함 때문에 버티게 됩니다. 마치 캔버스에 코를 박은 화가처럼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내 편인지 헷갈린다면 잠시 물러나 보세요. 카톡 오면 바로 하지 말고 한참 후에 한번 해보시고 매일 만나는 사이라면 하루 정도 걸으시고 그 사람 없는 일주일을 살아보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숨통이 트이거나 이상하게 보고 싶거나 만약 떨어졌는데 내 마음이 편해진다면 네, 답은 뭐 이미 나온 거나 다름이 없죠. 그 관계는 정이 아니라 필요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거리를 둘수록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그림이자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특별한 이유 없이 힘이 들고 괜히 짜증도 나고 가끔 뭔가 버겁다고 느꼈다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까움은 정을 만들지만 거리는 진실을 보여준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저도 요즘은 거의 사람들을 잘 안 만나는 편이에요. 오로지 라라랜드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는 거 하고 또 뭐 홈케어 코디를 하면서 어르신들 만나는 일 말고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사실 만날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니 아유 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예전에 나만 아니면 됐지 했는데 살다 보니 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가짜 뉴스도 자꾸 듣다 보면 귀가 솔깃해지고요. 그러면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라는 말도 하고 근데 요새는 진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더라고요. 그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세상. 이럴 땐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한 것처럼 한 발자국 뒤로 서서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서 보면 숲을 볼 수 없거든요. 라라랜드도 그렇습니다. 너무 귀 기울여 안 들으셔도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 하시면서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합니다. 간혹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하는 타이밍도 있지만 그냥 대부분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가끔 카톡 한 번씩 날려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은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우리의 수지 씨 만나는 날이라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곡 있으시면 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 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단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감자 100당 2불 49 샘표 진간장 개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김 파래김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5: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4: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5: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4: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5: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1866-566-9191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날씨 이야기.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네 차례 이어진 유럽에서 평소 같은 기간보다 최소 3만 5천 명이 더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등 각국이 내놓은 잠정 통계와 연구진의 추정치를 종합해 이같이 보도를 했는데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3개국의 수치만 합쳐도 2만 5천 명을 넘습니다. 다만 3만 5천 명은 같은 기준으로 산출한 유럽연합의 공식 통계는 아닙니다. 독일과 스페인은 기온과 사망률의 관계를 모델링해 고온 관련 사망자를 추산하는 반면 프랑스는 사망 원인을 가리지 않은 전체 추가 사망을 먼저 집계한 뒤 추후 원인을 분석해 폭염 관련 사망 규모를 확정했는데 사망 진단서에 고온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기재되는 경우는 사실상 매우 드뭅니다. 고온은 호흡기, 심혈관 질환 등을 악화시켜 심장마비나 뇌졸중,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온이 사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가리는 데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폭염의 강도도 기록적이었습니다. 유럽 서부 수백 곳의 기상 관측소에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깨졌는데 독일에서는 6월 말 사흘 연속 기온 기록이 경신이 됐고 46개 관측소에서는 40도를 웃도는 기온이 관측됐으며 스페인에서는 42도를 웃도는 고온이 이어졌고 프랑스의 전국 1일 평균 기온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온 관련 사망 추정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역시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의 곤충보건연구소는 4월부터 8월까지 고온 관련 사망자를 약 1만 4천 명으로 추산을 했고 이 가운데 약 9,600명은 6월 말에 있었던 극심한 폭염기에 집중이 됐으며 올해 추정치는 종전 최고였던 2018년에 8,900명을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프랑스 공중보건청은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발생한 세 차례 폭염 기간에 전체 추가 사망을 7,300여 명으로 잠정 집계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은 6월에서 7월 두 차례 폭염기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아직 전국 단위의 고온 관련 사망 추정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폭염 직후 공개된 한 모델링 연구를 보면은 6월 22일부터 28일 한 주에만 평소보다 약 2,700명이 더 숨진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같은 고온 피해는 장기적으로도 빠르게 커지고 있는 추세라는 건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유럽 지역의 고온 관련 사망률이 지난 20년간 30% 이상이나 증가했다고 밝혔고 기후변화로 폭염이 잦고 강해지는 데다가 인구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고온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대부분 중앙 냉난방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뉴욕에 있을 때만도 주택 같은 경우는 방방마다 에어컨을 창문에 설치해야 했습니다. 거실에도 부엌에도 주로 팬을 많이 달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창문에 설치한 에어컨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올까봐 비닐로 막는 작업도 했었는데 아 여기 버지니아에 오니까 에어컨을 따로 살 필요도 없고 창문도 깨끗해서 좋더라고요. 올여름도 에어컨 덕분에 밤잠 설치는 일 없이 잘 보낸 것 같은데 오늘도 낮 기온은 꽤 덥네요. 매일매일 변화하는 DMB 지역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부분적으로 흐린 지역도 있겠습니다. 아침보다는 기온 상승 추세가 이어져서 오후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몇 도 올라 90도 초반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습도가 높지 않아 실제 기온보다는 훨씬 덥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시원한 남풍도 불고 있습니다. 내일은 비가 올 확률이 높아지니 오늘의 건조한 이 날씨를 만끽하세요. 오늘 저녁과 밤에는 부분적으로 흐린 하늘 아래 최저 기온이 60도 후반에서 70도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역시 쾌적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인 소나기인 뇌우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가오는 한랭 전선으로 인해 기온과 습도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 기온은 80도 후반에서 90도 가까이 오르겠지만 이슬점이 70도 정도이므로 체감 온도는 실제 온도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선이 통과하면서 오후와 저녁에는 구름이 많아지고 소나기와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으며 전반적으로 악천후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강한 폭풍이 발생할 경우 돌풍과 국지적인 폭우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비는 밤사이 계속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은 찬 공기 전선이 천천히 지역을 통과하면서 전날 영향으로 인해 아침에 소나기가 내릴 찬스 있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이 점차 걷히고 맑은 하늘이 되면서 습도 또한 낮아지겠고요. 전선이 지나간 후 오후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80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금요일 저녁 계획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 토요일에는 바람이 남동풍과 남풍으로 바뀌면서 습도가 높아지겠고요. 최고 기온은 80도 초반에 이르겠고 오후와 저녁에 산발적인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예상이 되지만 강한 폭풍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은 더 따뜻하고 습해지겠고 최고 기온은 80도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겠고요. 체감 온도는 90도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소나기와 천둥 번개는 토요일보다는 적겠지만 특히 오후와 추저녁에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네요. 현재 기온은 88도, 섭씨 31도이고요. 오늘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27분이고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6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절기상으로 확실히 여름은 갔습니다만은 낮 최고 온도가 아직까지는 더워서 여름날의 추억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올해도 이 곡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정석이 부릅니다. 여름날의 추억.

세상의 모든 음악.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음악과 함께 샹송, 깐손의 팝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9월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팝송입니다.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입니다.

매년 9월이 시작되면 신기하게 다시 들려오는 노래 중에 하나로 발매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9월만 되면 September 역주행을 합니다. 단순히 신나는 멜로디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특히 노래 속 특정 날짜와 뜻을 알 수 없는 후렴구가 매년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9월 21일입니다. 노래의 첫 부분부터 이 날짜의 밤을 기억하느냐는 내용이 등장을 하면서 도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라는 궁금증을 만들죠.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 Do you remember? 기억하니? 9월 21일 밤을 사랑은 거짓된 이들의 마음조차 바꾸고 있었고 우리는 구름을 몰아내듯 걱정 없이 웃고 있었지. 우리의 마음을 울려 퍼졌고 영원히 노래하는 멜로디에 맞춰 울리고 있었지. 밤새 춤을 추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별들이 밤하늘을 훔쳐가던 그 아름다운 순간을 헤이 헤이 바이야 말해봐 기억하니? 바리야 9월에 춤추던 그때를 바디야 그날은 흐린 날이 아니었어 내 마음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어 당신의 진심을 잡고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리곤 해 우린 사랑과 약간의 우울한 말들만 나눴지 기억해? 우린 사랑이 영원할 거라 믿었지 이제 12월이 되어도 9월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네. 사랑과 슬픔이 섞였던 대화들 기억해? 바이야. 이렇게 후렴은 다시 반복이 됩니다. 언어적 해석을 떠나 행복했던 그날의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후렴구인데 가사 후반에는 시간이 12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September의 가사 핵심은 이별보다는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며 지금의 사랑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9월 21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의외로 9월 21일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래요. 곡을 만든 작곡자와 작사가에 의하면은 노래의 리듬과 발음에 잘 어울리는 표현이 중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별다른 의미 없이 선택된 날짜가 오히려 지금은 September를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요소가 된 셈이죠. 자, 그렇다면 계속 들리는 바이야 이 뜻은 뭘까요? 후렴구에서 반복이 되는 바디야 역시 September 가사 뜻을 검색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혹시 다른 언어인가 싶지만 이 또한 특별한 사전적 의미는 없고요. 음악의 리듬과 흥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소리에 가깝다고 합니다. 당시 작사가는 처음에는 의미 있는 가사로 바꾸고 싶어 했지만 작곡자가 듣기에 좋다면 뭐 굳이 의미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이 의미 없는 한마디가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September 최고의 중독성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Earth, Wind and Fire 1978년에 이 노래를 발매하면서 그야말로 초대박을 치게 됐는데 펑크와 소울 장르를 기반으로 한 경쾌한 업템포 곡으로 당시 빌보드 핫 R&B송 차트에서 1위 빌보드 핫 100위 차트에서 8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는데요. Earth, Wind and Fire Band 1969년 미국 시카고에서 결성이 된 밴드로 펑크는 물론이고 R&B, 소울, 디스크, 락 등 다양한 장르를 절묘하게 융합한 스타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무려 그래미 어워드를 6회 수상했고요. 락앤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되기도 했고요. 그야말로 미국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쉬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쉬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쉬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구촌 소식. 오늘도 미국을 비롯해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중국의 채소 가공 작업장에서 궁채로 불리는 줄기상추를 불법 식용색소에 담가 신선한 것처럼 속인 사실이 현지 네티즌의 폭로로 드러나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한 네티즌이 간수성에 있는 채소 작업장 여러 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채소를 정체불명의 초록색 액체에 담그는 모습을 촬영해 최근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는데, 폭로에 나선 네티즌은 영상에서 채소 작업장 13곳을 둘러본 결과 절반 이상에서 정체불명의 액체에 채소를 담그고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현장에서 직접 수거해 조사한 용액에서는 파란색과 노란색 식용색소가 검출이 됐고, 두 가지 색을 조합해 상추를 인위적으로 신선해 보이게 만드는 초록빛을 낸 것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이 유포되며 파장이 일자 현지 당국은 채소 저장 및 유통업체 53곳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는데, 그 결과 불법으로 색소를 사용한 가공업체 6곳을 적발해 입건했고, 적발된 줄기상추 물량을 모두 폐기 처분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중국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항생제가 검출이 된 돼지고기와 중금속이 나온 건조 딸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바 있는데, 이따른 먹거리 위생 문제에 중국 현지에서도 관련 업체에 대한 엄격한 단속 처벌을 요구하는 목사류가 높아지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연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뭐 얘들 이러는 거 이젠 새삼스럽지도 않네요. 그놈 상추이 그놈들 입속으로 쫙다 집어넣어서 폐기해야지. 안 그래요? 이런 배라먹을 놈들. 중국에서 반려동물의 만성질환을 치료하거나 노령,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통 중의약을 찾는 보호자들이 늘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한약과 침술은 물론 벌침과 뜸 등 다양한 치료법이 반려동물에게도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한 SNS 플랫폼에서 반려동물 중의약 치료를 뜻하는 해시태그의 조회수가 무려 500만 회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에게 중의약 치료를 시도한 경험을 공유하는 보호자들도 늘고 있는데, 베이징의 한 보호자는 심각한 위장 질환을 앓던 7살 믹스견 아이언맨을 서양식 동물병원에 데려갔지만 약물 치료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결국 중의약 치료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중의약 의사는 아이언맨의 다리맥을 짚고 혀와 눈, 정신 상태를 살핀 뒤 병력과 식당 등을 확인했으며, 이후 중국 특허 의약품과 식이요법을 처방했고, 아이언맨의 지속적인 물 설사는 치료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멈췄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보호자는 17살 중국 토종견의 기력이 떨어지자 중국 약초 보양제를 가루로 만들어 좋아하는 고기에 섞여 먹였더니 한 달 뒤 반려견의 기력과 신체적 힘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또 광저우에서는 암 진단을 받은 17살 푸들이 중의학 병원에서 벌침 치료를 받기도 했으며, 이 밖에도 마사지와 뜸, 침술 등이 반려동물 치료에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중국 도시 지역의 반려견과 반려묘가 1억 2,600만 마리였던 점을 고려하면 약 6마리 중 한 마리가 노령 반려동물인 셈인데, 중의약이 상대적으로 자극이 적고 부작용이 적다는 인식과 반려동물 고령화가 인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중의약 수의약은 고대부터 중국에서 가축 치료에 활용되어온 분야로, 현재 중국에서 관련 학부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6곳이며, 중국 수의사협회는 올해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침술 관련 첫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향후 3년간 중의약 수의약 발전을 위한 행동 계획도 내놨다고 하네요. 아니, 개고기도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하던디.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50대 남성이 아내와 함께 생활한 지 불과 90여일 만에 숨진 가운데 생전 아내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제보자는 해당 남성과 약 20년간 알고 지낸 사이라고 밝혔는데 죽은 남성은 오랜 기간 홀어머니를 모시며 지냈고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하다가 약 5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다시 국제결혼을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베트남 여성을 알게 됐고 2024년 3월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당시 남성은 결혼식 비용과 예물, 지참금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결혼 과정에서부터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중 신부에게 문신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건강검진에서 성병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남성은 이 사실을 알고도 이미 상당한 비용을 지불한 데다 결혼을 포기할 경우 다시 결혼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해 입국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후 베트남 아내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체류기간 연장을 앞두고 불거졌습니다. 베트남 아내는 한국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남성은 1년 정도는 함께 살아보고 결정을 하자라고 설득을 했고 그러던 어느 날 제보자는 남성 집에 찾아갔더니 얼굴과 몸에 손톱으로 긁힌 듯한 상처가 있었고 옷에는 피까지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남성은 자다가 아내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주먹으로 때렸고 남성이 방어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아내의 말만 듣고 아내를 쉼터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아내는 불법 체류자가 돼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이 남성의 죽음은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제보자는 남성의 신원집을 다시 찾았는데 당시 집안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식탁에는 남성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유서에는 아내한테 너무 많이 맞았다.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에게 무릎으로 차여 앞니 세 개가 부러졌다. 조폭 마누라다. 나의 억울함을 꼭 해결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뒤 비자 연장을 신청했는데 제보자 말에 따르면 이 여성은 평소 돈에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남편이 사망하고 그 물건들을 다 가져갔다며 이런 행동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아니 온몸에 문신에 성병에 이때 알아봐야지. 맹맹이 콧구녕도 유분수지 말이오. 어찌게 맞고 살아. 요샌 여자들도 안 맞고 살아. 자고로 폭행은 이거 습관이요 습관. 그놈의 손모가지를 꺾어버리지 않는 한 계속되는 법인디. 아이고 결국 그년 좋은 일만 시켰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뉴 멕시코주 이름을 뉴 아메리카로 바꾸자는 제안을 내놓자 공화당 내부에서도 선거에 해가 된다는 비판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남서부 뉴 멕시코주의 명칭 변경을 거론하는 등 SNS에서 자극적인 게시물을 잇따라 올리고 있는데요. 공화당 소속 찰리 던트 전 연방 하원 의원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뉴 멕시코 개명 관련 게시물을 두고 자기 편에 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 중간선거에서 자기 당의 승리 가능성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행동처럼 보인다고까지 말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 변경 시도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있는 온타리오를 아메리카호로 부르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 명령은 미 연방정부의 지도와 문서 등에 쓰는 명칭을 바꾸도록 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와 카리브해 지역 그린란드, 아이슬란드를 성조기로 뒤덮은 지도 이미지도 게시했는데 사실 아이슬란드에서 300km 떨어진 덴마크 작지령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고 위협해 왔었습니다.
심지어 세계경제포럼 연설 등에서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를 혼동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었는데 이에 아이슬란드 정부는 자국 주재 미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만화 속 슈퍼 히어로 그린 랜턴으로 등장하는 인공지능으로도 만든 영상도 SNS에 올렸는데요. 뉴멕시코 개명 제안에 뉴멕시코 주지사는 주정부의 민생 정책을 내세워 보육, 대학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주택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며 백악관이 지도에 색칠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뉴멕시코는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한 여론조사 업체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33%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고 답을 했으나 미국 경제의 방향을 묻는 별도 질문에는 응답자의 66%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란 전쟁으로 오른 에너지 가격과 물가가 공화당의 선거 악재가 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으며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지켜야 하는 상황인데 익명을 요구한 전직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이런 온라인 게시물이 지지층 결집을 노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적인 행당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투표한다는 생각으로 중간선거에 참여해달라고 지지자들에게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한 공화당 선거 전략가는 이런 게시물이 온라인과 워싱턴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는다 하더라도 유권자의 선택까지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기존 지지층도 투표에 참여할지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는 자신이 체감하는 경제 사정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하네요. 선거 전략가가 이 정도로 야그혔다면 말이오. 아주 심각하단 야근디. 아니 근데 미국은 대통령이 선거에 관여여도 이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보네요. 한국서 이 정도 되면 바로 탄핵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죽일 텐디. 아유 그나저나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가만히 계셔주는 것이 대례 도움이 될 것 같은디. 아니 그니 성격에 어디 가만 기시겄냐고요. 요새 대통령 놀이가 얼마나 재밌는디. 다음은 미국 미시간주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한국인과 중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인신매매 조직을 운영한 중국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46세 중국 국적의 징징 위라는 여성은 지난 7월 범죄 조직 운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답변을 했지만 결국 징역 40개월에서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녀에게 적용이 된 혐의는 범죄 조직 운영과 공모, 성매매, 수익 수수, 자금 세탁,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 업소 운영 등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미시간주 세인트클레어 쇼어스의 111 힐링 스튜디오와 스털링 하이츠의 AM 힐링 스튜디오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업소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출신 여성 여러 명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미시간주 법무장관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을 해 해당 조직이 주내 최대 규모의 강제 상업적 성착취 조직 가운데 하나였다고 밝히면서 피해 여성들이 바다를 건너 미시간으로 이동된 뒤 성매매에 동원이 됐다고 하네요. 힐링? 아이고 요샌 음식이고 무엇이고 죄다 갖다 붙이는 것이 힐링인디. 힐링 스펠링이나 지대로 알고 떠드는지 모르겠네. 아이 오죽 오면 몸 파는 데에도 힐링이랴. 뭐 남자들은 모르지 진짜로 힐링이 될라나. 두두두두두.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으로 규정이 된 포르노 산업의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가운데 산업을 양성화해 세수를 확보하고 경찰 부패를 줄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포르노 콘텐츠의 제작 유통 소지가 불법이며 관련 혐의로 최대 7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리팬스 등을 통한 성인 콘텐츠 산업은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데 2023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인 약 7,900명이 온리팬스를 통해 1억 3,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가 된 것입니다. 세무당국이 플랫폼 측으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확보하면서 최근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세금 신고와 납부를 요구하고 있으나 제작자들은 세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불법 포르노 제작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의원회 위원장은 포르노 합법화를 추진하며 연간 최대 2,5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금액이면 전쟁에 필요한 드론 약 3만 대를 구매할 수 있는 규모라며 합법화를 통해 경찰과 업계 사이에 부패 고리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온리팬스 모델들은 수사와 처벌을 피해 해외로 활동 거점을 옮기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남은 일부 제작자들은 웹캠 스튜디오 등을 통해 사업을 이어가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찰은 제작자의 집을 수색해 노트북과 USB 드라이브 약 20만 달러 상당의 현금을 압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적용했는데 해당 현금은 세금 납부를 위해 마련한 돈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포르노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제출했으며 청원은 일주일 만에 대통령 답변에 필요한 2만 5천 건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가 관련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0명이 넘는 온리팬스 모델을 변호한 세무 변호사는 포르노를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고 주장을 하며 전쟁 중인 국가가 불필요하게 사법 지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하네요. 아주 그냥 살판났네 살판났어. 이 날에는 무엇이게 되든지 말이오 세금만 걷어들이면 된다라는 심산인 것 같은데 이상 기후가 문제가 아니라 이상 인간들이 더 문제네. 이구. 프랑스 리비에라의 한 작은 박물관에서 도둑 두 명이 울타리를 끊고 창문을 통해 침입을 해 르누아르의 귀중한 그림 네 점을 훔쳐 달아났지만 그중 두 점은 버리고 도주했으며 수사관들은 범인들을 찾기 위해 전국적인 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발생한 왕실 보석 도난 사건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고 프랑스 전역에 흩어져 있는 크고 작은 문화 유적지에 대한 보안 강화와 재정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다시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화요일에 도난당한 르누아르 작품의 총 가치는 900만 유로, 약 1,050달러로 추산을 하고 있지만 미술품 도난 전문가들은 이 작품들을 판매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르누아르 미술관은 화가 피에르 오키스드 르누아르가 1919년 사망하기 전까지 살았던 마지막 집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칸과 니스 사이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라고도 하는데요. 장비가 잘 갖춰져 있고 정보의 밝은 도둑들이 정원을 통해 르누아르 미술관에 침입한 그들은 전동 칼이나 톱으로 울타리를 자르고 1층을 통해 박물관에 침입한 다음 작품 액자를 고정하는 클립을 잘라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3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물관의 경보 시스템이 현지 시간으로 오전 5시 48분에 울렸고 경찰은 5분 후 현장에 도착을 했고 경찰의 신속한 도착으로 도둑들은 급히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절도 규모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작품은 르누아르의 피숑 부인의 초상과 독서하는 코코인데요. 아직 행방이 묘연한 작품은 콜로나 로마노 부인의 초상과 운물가의 젊은 여인이라고 하는데 특히 운물가의 젊은 여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의해 약탈당했다가 1949년 바이에른에서 회수되어 프랑스로 반환이 되었고 도둑들이 놓고 간 코코가 책을 읽는 모습이란 작품은 파리에 주둔하던 독일 장교가 전쟁이 끝날 무렵 한 독일 병사에게 건네주었고 그 병사는 이 그림을 독일로 가져가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그 병사는 그림을
독일인 신부에게 넘겼고 신부는 1972년 베를린 박물관에 기증을 했으며 독일 정부는 1994년에야 이 그림을 프랑스에 반환했다고 합니다. 마르세유 검찰은 조직적인 절도 사건에 대한 수사에 이미 착수한 가운데 미술품 도난 전문가는 자금 부족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박물관이 직면한 주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규모 박물관은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욱 취약하다고 덧붙였는데 사람들은 이제 박물관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절도 사건이나 금이나 보석을 누린 다른 최근 박물관 절도 사건과는 달리 르누아르 작품 절도 사건은 도둑들을 곤경에 빠뜨렸다고 말을 하는데요. 물론 그림들은 가치가 높고 금전적 가치로 따지면 아마도 수백만 달러에 달할 테지만 그 가격을 지불할 구매자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거죠. 이미 계획을 세워주지 않으면 미술품 거래상에서 가서 이 멋진 르누아르 그림 두 점이 있는데 사실래요?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작물을 사고 쇼니 작물을 샀다 혀도 공공연하게 자랑도 못하고 집에다가도 걸어놓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죽을겨. 무엇이든 당당해야지. 르누아르고 모시고 간에 미술가는 지 귀때기 짜고 지 귀때기 짜는 고우하고요. 개발 소불로 그 결이는 그 피카소 정도밖에는 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림은 뭐니 뭐니 해도 모나리자가 최고죠. 조용필도 외치자뇨.

조용필의 모나리자 들으시면서요. 1부 순서 줄이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9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저 송은경이 진행하는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이 시간도 변함없이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블 세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화재보험입니다. 자, 오늘 2부 첫 곡은요, 우리 연민님께서 일찌감치 보내주셨는데, 이게요, 제가 어제 좀 힌트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그 힌트 드리는 와중에 조금 잘못된 거꾸로 제가 또 방송을 해가지고, 아, 나중에 우리 뽀들련도님이, 아이고, 송은경씨, 까꾸로 얘기한대요. 이러면서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아유, 정신없어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 이게 저 또 찰떡같이 알아듣고 우리 여미님이 퀴즈 정답 하시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구구절절히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주 퀴즈 정답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시면서 장한별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은경 씨 또다시 어김없이 돌아온 한 주의 중간 험프데이네요. 오늘도 험프데이에 어울리는 글귀, 시와 노래 보내드립니다 하시면서 우리 윌리엄 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글 소개해드립니다. 수요일에 건네는 따뜻한 응원의 글귀. 수요일은 주말이라는 목적지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남은 한 주를 채울 나만의 속도를 찾아보세요. 일주일의 딱 절반. 우리는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다가올 날들을 걱정하기보다 오늘 숨쉬는 이 순간의 여유를 먼저 안아주기를. 수요일 오후에 차 한 잔은 주말을 기다리는 가장 달콤한 쉼표입니다. 남은 오늘도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또 자신을 토닥여줄 수 있는 따뜻한 시 한 편도 보내주셨는데요. 시인은 나태주. 한 사람 건너 세상이 아무리 넓고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숨쉬고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은 내 세상이고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지치기 쉬운 수요일 타인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중심에 두게 만드는 따뜻한 위로의 시입니다 하시면서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신청해 주셨습니다.

0: 계속해서 광고 들으시고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이어지겠습니다. 잠시만요.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도 박스단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99, 고구마 파운드당 2.99, 감자 100당 2.49, 생표 진간장 개당 3.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99, 풀무원 들기름 재래근 파래근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6.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5: 어, 한 모금 아니잖아.
4: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4: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0: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1: 아멀 거리며
0: 매주 이 시간 가수의 뒷담화를 아주 재미나게 잘근잘근 씹어주시는 우리의 수지씨 오늘도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수지씨 나와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어쩜 그렇게 한결 같아요, 목소리가.
0: 아니, 우리 수지씨야말로 정말 지금 우리가 안 지가 25년, 30년 됐죠?
2: 그렇죠.
0: 예, 네, 근데 진짜 그대로세요.
2: 아이, 그때는 낭낭해지요.
0: 그건 그래, 그건 그래.
2: 그치, 그치요,
0: 예. 예, 예. 옛날 뉴욕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가끔 사진 같은 거 보면 참 그때가 좋았어요.
2: 그럼요. 젊었었고 일단은 네. 아 옛날이요.
0: 그때는 이제 방송국으로 막 편지도 보내주고 막 진짜 뭐 꽃도 배달이 되고 아 그때는 진짜 방송 한 맛 났었어요.
2: 집에서만 벽에 그냥 뭐 보낸 거 다 붙여놓고 그런 거 내가 봤지.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카톡이 생김으로써 또 편하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오니까 그것도 또 좋더라고요.
2: 그렇긴 한데. 킵하는 게 없잖아.
0: 글쎄, 그거는 또 좀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항상 과거가 아쉽고 그립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계절이 도래했어요.
2: 맞아요.
0: 네. 자, 오늘은 어떤 가수와 뒷담화인지 궁금하네요.
2: 그대는 플랫 나는 핫사
0: 최성수 씨.
2: 네. 최성수 씨. 네. 이분이 1959년생이네요.
0: 돼지띠시구나.
2: 3월 25일. 네. 서울 출생이며 광주 광역시에서 잠시 유년기를 보낸 적이 있어요. 이분이 1967년 3월 본래 9살인데 만 8살. 그때 국민학교에 입학을 했고 또 79년 2월 본래 21살 만 20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대요.
0: 네.
2: 그러니까 좀 뭐가 늦었어요. 뭔 일인지 몰라. 78년에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클럽에서 통기타 음악 가수로 데뷔를 하였고 또 1983년에 그대는 모르시더이다로 가수로서 정식 데뷔한 이후 풀립사랑, 해우, 동행, 남남, 뭐 기쁜 우리 사랑 등의 그 히트곡을 발표를 했어요. 1985년에는 영화 창밖에 잠수도가 보인다에 단역 배우로 데뷔한 바가 있었고
0: 배우로도?
2: 네.
0: 오.
2: 이어 같은 꾸러기들이라는 포크팝 보컬 음악 그룹에서 잠시 활동을 하였고
0: 맞습니다.
2: 그 후 1987년 솔로 가수 활동을 재개하며 2002년에는 뮤지컬 배우로 데뷔를 했어요.
0: 뮤지컬 배우까지요?
2: 네.
0: 그것도 또 처음 듣는 얘기네. 네.
2: 미국 버클리 음대에서 네. 뮤지컬 학사 학위를 받고 현재 예당 아트 TV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아울러 장안대학교에서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에요. 중앙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석사까지 하셨어요.
0: 네.
2: 김범룡, 전영록, 조용필, 이선희 등과 함께 1980년대에 대중가요계를 이끌었던 인물로 당시에 많은 가수들처럼 출중한 가창력을 지녀 명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앨범의 수록곡 대부분이 자작곡이었을 정도로 싱어송라이터로서 유명했어요. 게다가 수려한 외모로 여성 팬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많았어요.
0: 뭐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좀 느끼과는 안 좋아하거든.
2: 아주 입 있는 데가 느끼야.
0: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목구비는 잘생겼어요. 네.
2: 잘생겼어. 네. 네, 근데 입술이 아주 느끼했어. 대표곡으로는 네. 기쁜 우리 사랑, 풀립 사랑, 동행 해후, 애수, 남남 등등 많아요.
0: 엄청나죠.
2: 네. 근데 대부분의 곡들이 아직까지도 중장년층에서 애창곡으로 사랑을 받고 있죠.
0: 네.
2: 1986년 발표한 1집 앨범의 남남, 애수 중 남남이 히트하여서 가요 탑10 1위도 차지했고 또 개그 소재로도 사용되었고 신인상 후보에도 올랐대요.
0: 오. 그래요?
2: 이게 86년도인데 뭘로요?
0: 저 86년도면 대학생 때지요. 아이고 나 여기 그 나이가 또 그때 바로 나오네.
2: S는 가요 탑10에서 2주 1위로 확고한 인기를 끌었어요. 1987년에 발표한 2집 앨범 동행이 연이어 히트를 기록하면서 슈퍼스타로 부상을 했어요. 타이틀곡 동행은 가요 탑10에서 5주 연속 1위 골든컵을 수상을 했고 풀립사랑도 대박이 나서 영화로까지 제작이 되었어요. 해후까지 트리플 히트를 했고 그해 강력한 가수왕 후보로 거론이 됐어요.
0: 사실 대단했었어요. 맞아요. 예.
2: 네. 풀립사랑은 1988년에 영화로 돼 있는데 최재성하고 최수정하고 하이라가 나왔어요. 최수정이 여기가 데뷔작이요.
0: 아, 그래요?
2: 네. 풀립사랑 한번 들어볼까요?

0: 열정적으로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최성수 씨가 생각이 나네요.
1: 1989년 4집 잊지 말아요는 가요 탑10에서 1주 1위로 4연속 앨범 성공을 이어나갔는데 네. 하필 1위 경쟁곡이 변진섭의 희망사항이라서 계속 2위로 만족해야 했어요.
0: 그러니까 이 타이밍도 참 중요해요. 맞아요.
1: 글쎄요. 하필이면 그때. 1991년 2월 유머 1번지 400회 동작 그만에 성낙앙 상병의 이름표와 계급장이 달린 전투복 차림으로도 출연했어요. 1995년에 돌연 미국 유학을 떠났고 버클리 음대에서 학위를 받았어요. 한때 동행이 번안곡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되레 반대라고 본다며 본인이 롤링팝 팟캐스트 인터뷰에 나와서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 원곡이라고 알려진 해당 노래가 대의 첫 최성수 씨의 그 곡을 리메이크한 곡이라고 해요. 상트베테르부르크 그룹의 동반자라는 노래인데 과거에 최성수와 공연을 같이 한 인연을 계기로 그들이 최성수에게 리메이크를 허락을 받고 부른 노래라고 해요. 근데 그 러시아 고유의 민족 음악을 정립하고자 뭉쳤던 다섯 명의 음악가 그룹이래요, 이게.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들, 참고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고향이래요. 이게 지역 이름인가 봐요.
0: 아, 그렇군요.
1: 예.
0: 아유, 발음하기 예. 힘들어 죽겠네, 듣기만이어도.
1: 아유, 죽을 뻔바슝. 사실 동행은 이 집 수록곡이기도 하지만 영화 지옥의 링의 주제가이기도 해요. 가수 최성수는 1993년 첫 번째 아내와 결혼 6개월 만에 이혼을 했어요. 최성수는 전성기 시절 MBC 분장사와 첫 결혼을 했으나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1993년에 이혼을 했어요. 이게 분장사나 이 치과 닥터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프닝이 생기기가 쉬운 게 얼굴이 가꿓게 하지 않아요.
0: 그렇구나.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러네요.
1: 그 우리 아버지 얘기가 치과 의사가 발언이 잘 난대요.
0: 뭐 전혀 뭐 얼토당토한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1: 그렇죠? 근데 분장사는 또 와서 다독거리잖아, 만지면서.
0: 다독거리기만 하나 하면서 말도 많이 해요. 가끔가다 침도 튀고.
1: 그래서 그분하고 결혼해갖고 이제 이혼을 했는데 이혼의 아픔과 방송 활동 중에 상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목격 등의 충격이 겹치면서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0: 그래서
1: 잠시 활동을 중단을 했대요.
0: 그렇게 뜬금없이 유학을 가시더라고. 또 그런 또 아픈 사연이 있었네요.
1: 이후 미국 유학 시절 지금의 아내인 박영미 씨를 만나서 재혼을 했는데 현재까지 가정을 꾸리고 활동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박미영 씨는 현대적 의미의 현 모양처이며 자신의 일을 아주 똑 부러지게 하는 여자라고 얘기를 해요. 큰아들 이루가 26살, 딸 선정이 24살인데 이들은 미국에서 현재 유학 중이고 막내 동현이가 10살이래요.
0: 아유, 나이 차이가 꽤 있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최성수에게 아니 이렇게 장성한 자식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큰아들과 딸은 박영민 씨가 사별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었고 동현이는 부부가 재혼해서 낳은 막둥이래요.
0: 아, 그렇구나.
1: 네. 당시 미국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대에서 음악 그 유학을 하고 있는 중에 최성수 씨가 방학 기간 동안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문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근데 이 박 씨가 방송을 듣고 먼저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최성수에게 연락을 했대요. 그런데 그날 방송된 내용은 사전 녹음이어서 최성수는 이미 미국으로 떠난 후였대요.
0: 아, 그렇죠. 가끔 뭐 그런 경우 있죠. 저도 그렇죠. 뭐 일이 있을 때는 방송 녹음할 때가 있거든요.
1: 이때부터 국제전화 데이트가 시작을 한 거예요. 적극적인 그 성격의 박 씨는 최성수에게 국제전화를 걸어서 나는 당신의 팬이 아니고 사실 노래도 잘 모른다.
0: 근데 왜 전화했어?
1: 그런데, 그런데 라디오를 듣다 보니 정말 좋은 사람 같더라.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하더래요.
0: 아유, 대단한 여성분이시네.
1: 아유, 보통 대단한 이가 아니오. 평소 최성수 같으면은 뭐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럼 그쵸. 전화를 끊었을 텐데.
0: 예, 예.
1: 이상하게도 박 씨의 전화는 싫지 않았더래요.
0: 그러니까 인연이 되려니까 또 그런 거예요. 맞아.
1: 여기서 그 동행 한번 들어보죠.
0: 아유, 알겠습니다.

0: 참 노래 좋아요.
1: 네, 좋아요. 최성수 씨는 한국에 금방 다녀왔잖아요.
0: 네네.
1: 그래, 그러니까 왜 한국에 갔다 오면은 더 향수병이 더 나잖아요.
0: 아, 그럼요.
1: 그래서 향수병도 있었고 또 수다가 그립기도 했는데
0: 네.
1: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 재미가 있더래요.
0: 아, 그 여자분하고.
1: 네. 전화 목소리가 아주 예뻐서 얼굴도 아주 이쁜 줄 알았대요.
0: 근데요?
1: 근데요. 서로가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하루에도 여러 번 통화를 했고 급기야 박 씨가 그 해에 12월 23일 최성수를 찾아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0: 오.
1: 참 당돌한 여자예요.
0: 아,
1: 그죠?
0: 그 대단하네. 그때 당시에.
1: 당신 만나러 간다고 하면 부담 느낄 것 같아서 뉴욕에 이

0: 틈에서 살던 사람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걸 거예요. 근데 저건 최성수 자기 스타일은 아니더라고. 근데 그 여자는 예쁘게 보이려고 한껏 꾸몄는데 더 촌스러웠대요.
1: 원래 뭐든지 좀 잘하려고 그러면 실수하고 잘 보이려고 그러면 촌스럽고 원래 그래요. 맞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순간 아 이걸 도망을 가야 하나 그리고 고민을 했대요.
1: 아유 너무 그러니까 기대를 크게 하셨구나. 목소리가 되게 좋았나 보다.
0: 그 도망가면은 또 집까지 찾아올 성격이지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 아닐 것 같으더라는가요. 그동안에 이게 통화하고
1: 그러니 뭐 비행기까지 탔겠어. 아유
0: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식사 대접이나 제대로 하자는 심정으로 보스턴에서 유명한 그 바닥다재 레스토랑으로 갔대요.
1: 아유 비싼 데로도 가셨네.
0: 근데 사실 유학생 신분이라 큰맘 먹고 가는 비싼 곳인데 거기서 이 인부를 해치우더래요.
1: 여자가?
0: 응.
1: 아유.
0: 근데 참. 웬만하면 정 떨어질 텐데 그 모습이 너무 이쁘더래요.
1: 아 인마. 세상에.
0: 솔직하고 당당하고 시원시원한 그 모습이 최고의 매력이래요.
1: 그때
0: 뭐가 씌었어.
1: 그러니까 씌었지. 이건 씌인 거예요. 100%. 100% 씌인 건데 굉장히 외로웠었나 보다.
0: 그쵸. 혼자서.
1: 오죽하면.
0: 그치. 가수 인순이죠?
1: 네네네.
0: 이제 이제 이 얘기를 해야죠.
1: 아유, 나 그 얘기 기다리느라고 눈 빠졌쇼. 언제 나오나였지.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0: 그 가수 인순이는 최성수의 부인 박 씨와 수십억대의 수십억 투자금 분쟁 및 탈세 고발 사건으로 오랜 법적 갈등을 겪었어요. 인순이는 2006년에서 2007년경에 최성수 부인 박 씨가 추진하던 서울 청담동 고급 빌라 신축 및 분양 사업 등에 23억 원을 투자를 했으나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얘기죠.
1: 아니 지금 그 와이프에 대한 히스토리를 잠깐 들었는데 이제 이해가 좀 되네.
0: 그렇죠?
1: 예예예. 하여튼 계속하세요.
0: 박 씨가 빚을 갚는 대신 앤디 워홀의 작품을 건넸으나 인순이 몰래 해당 그림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은 사실이 드러난겨.
1: 대단하네.
0: 대단한 분이요. 배포가 보통 아니오. 아, 비행기 탔을 때부터 알아봤어. 인순이가 박 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6년 11월 대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했어요. 근데 사기 재판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성수 부인은 보복성 고발을 하는 거예요.
1: 아니 왜? 아 뒤끝이 또 장난 아니네.
0: 2016년 2월 인순이가 과거 차명계좌와 현금 등으로 66억 원대를 소득에 대한 그 세금을 탈루 탈세했다며 검찰과 국세청에 고발을 했어요.
1: 아, 이 여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0: 없는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걸고 그러니까는 보복성인 거죠. 근데 박 씨 측은 의도적 탈세라고 주장을 했으나 인순이 측은 과거 세무조사 당시 이미 소명 및 납부를 마쳤으며 세무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해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혐의가 다 벗어졌어요.
1: 그래요? 다행이네요.
0: 최성수 부부가 인순이 씨 말고도 다른 지인에게도 또 18억 원의 채무가 또 있대요. 대단해요.
1: 야, 헐 말이 없네.
0: 이렇게 흥미진진한 얘기가 아유, 오늘은 여기서 끝이네요.
1: 아이고, 왜? 우찌게?
0: 가다가 말고 끝이죠?
1: 예.
0: 그래서 이렇게 해야 또 사람들이 어이? 벌써? 할 거 아니오.
1: 아, 그러면 이제 1, 2부로 나뉩니까? 최성수?
0: 아니요. 여기서 끝인데 위스키 언더와 그거를 이제 끝곡으로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이 곡을 그 최성수 씨가 뉴욕에 있을 때 너무너무 밤이 외로워서 만든 노래래요.
1: 이 곡 너무 좋아요, 사실. 저 이게 최성수 씨의 원곡인 거를 몰랐어요. 아, 이 곡이 우리들의 브루스인가? 그 이병헌 나오고 김혜자 씨 나오고 아주 대단하게 인기가

0: 봤잖아요. 이정은 씨 나오고. 그 네. 제주도를 배경으로. 거기에 이 곡이 삽입곡인데. 그때는 김현지 씨가 불러서 저는 그분의 곡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최성수 씨가 원곡이더라고요.
1: 원곡에다가 작사 작곡.
0: 그러니까 세상에 이 네. 기가 막힌 곡을.
1: 근데 그 언더락이라는 게 네. 얼음을 넣어서 그 위에 이제 위스키를 부어서 차갑게 마시는 방식이잖아요.
0: 아, 그걸 지금 저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1: 아, 지금 그겁니다.
0: 아니 지금은 뭐 제가 멀리 하고 있지만 한때. 낮에도 주님을 좀 많이 제가 섬겼지요, 네.
1: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 진짜 뜻은 좌초래요, 좌초.
0: 아.
1: 진짜 뜻은 좌초인데, 네. 이게 영국에서 쓰였던 단어로, 예. 암초 위에 올라간 배를 뜻하는 것이래요. 근데 배를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인간사에서 그 좌절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여졌던 거래요.
0: 오.
1: 근데 이 단어가 미국에 와서 변했는데 19세기 미국의 서부 개척 시 금광 다이아몬드 광산을 통해 이제 일확천금을 노리던 서부 개척 시대에 락스라는 그 단순히 돌이 아닌 광부끼리 서로 통하는 고귀한 그 광물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다이아몬드.
0: 그치 그치.
1: 예, 근데 냉장고가 드물던 시절 여름철에 얼음은 아주 귀했잖아요.
0: 귀했죠.
1: 무엇보다도 다이아몬드와 얼음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 바로 둘 다 투명하다는 것. 근데 얼음은 그저 녹는 다이아몬드였을 뿐, 그래서 얼음의 위스키를 주문하는 것을 언더락스로 다이아몬드 위에 위스키. 근사하죠?
0: 네.
1: 꿈보다 해몽?
0: 예.
1: 예, 마지막 곡으로는 최성수 씨의 Whiskey on the Rock 부탁드립니다.
0: 네, 오늘 끝곡 들으시면서 아쉽지만 수지의 그때 그 시절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우민호 시즈쿠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2: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1: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 시즈쿠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2: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1: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2: 우민호 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3: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어제 너무 많은 힌트를 드려가지고 지금 정답 보내주시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올라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연미님은 너무나 정성을 들여서 구구절절 예, 부연 설명까지 보내주셨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사실은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부터죠. 우리 뽀돌일 현도님께서 내주신 퀴즈. 지난주에 정답자가 없어서 이번 주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얼마나 어려웠길래 이렇게 2주까지 가는지.

오늘은 노래를 한번 조용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뭐 많은 힌트를 드렸으니까. 자, 첫 번째 곡은 김정민이 부르는 슬픈 언약식.

너에 대한 노래라는 뜻으로 번안돼서 또 부르기도 했던 곡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들으셨고요. 자, 지금 들으시는 곡은 바로 구창모의 신현이.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조용필의 친구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고요. 이 다섯 곡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오늘도 거의 뭐 정답에 가까운 힌트를 드렸습니다.

대만 가수를 비롯한 여러 중화권 아티스트들이 리메이크해서 불러서 정말 또 사랑을 많이 받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영화 그 엽기적인 그녀의 또 OST이기도 하죠. 영화의 인기와 함께 중화권 전역에서 널리 불렸던 국민 글쎄 가요라고 해야 되나요? 예. 내가 나를 아프게 신승훈의 I Believe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나만큼 울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0: 이시은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아직도 모기지 이자는 떨어질 줄 모르고 오히려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크게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 보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다면 같은 액수의 돈을 빌리더라도 더 많은 월 페이먼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때문에 생각했던 집보다 밸류를 좀 낮춰서 집을 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매물도 별로 없고 집값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해서 더 기다려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마켓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운영이 됩니다. 즉, 많은 돈을 안전하게 빌려주어야 실적이 좋은 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가 올라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않는다면 은행은 이자를 낮춰서라도 돈을 빌려주던가 이자를 낮출 수 없는 환경이라면 고객들이 돈을 안심하고 빌릴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다른 상품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록적으로 낮은 이자율 덕분에 30년, 15년 고정 이자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좋았었지만 앞으로 모기지 이자가 계속 이렇게 오른 상태로 유지된다면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다시 인트레스트 온리 프로그램이나 어저스터블 레이트 모기지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고정이자 프로그램,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 그리고 이자만 지불하는 인트레스트 온리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 혹은 15년 고정 프로그램은 아모르티제이션 테이블을 참고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달 2,000불씩 내고 계신다면 첫 해는 100불이 원금이고 1,900불이 이자, 둘째 해에는 200불이 원금이고 1,800불이 이자, 이런 식으로 30년 중에서 앞부분은 대부분 이자의 비중이 훨씬 크고 점점 원금이 상환되어지는 하향 곡선에 그리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2-3년 열심히 지불했는데 막상 집을 팔려고 보니까 원금이 조금밖에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지만 계약한 이자는 30년 또는 15년 동안 바뀌지 않고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은 수평적인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즉, 2,000불을 지불한다면 2,000불 전부가 이자인 것입니다. 원금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값이 혹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지불해야 하는 원금이 집값보다 많아지는 업사이드 다운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일반적인 30년 고정 프로그램보다 조금 낮은 이자를 적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 금리에 따라 바뀌게 되는 어저스트 되는 경우입니다. 5-1 ARM이라고 한다면 처음 5년은 고정이자를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금리 변동에 따라 바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팬데믹 때처럼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택 구입의 장애물이 되거나 마켓의 폭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시장은 결국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급함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전문인들과 상담하고 여러 융자 프로그램을 비교하면서 앞으로의 주택 계획과 함께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셔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서 오만해와 아라비아해 일부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해상 통제구역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측근 백악관 참모 3명에게 한화로 약 6천만 원씩 거액의 현금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금 감면을 약속하면서 데이터 센터 유치에 나섰던 미 여러 주가 주민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구글이 유럽연합 반독점 규제 당국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8일 유럽 내 검색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미 주요 교원 노조들이 학생과 교사의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미 CIA가 중국과의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을 이유로 대중 첩보 활동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조렌 맘단이 뉴욕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를 촉구한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가 오는 9월 뉴욕을 방문해서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뉴욕주가 2027년 건강보험료를 확정했습니다. 보험사들이 당초 요구했던 인상폭보다 크게 낮춰서 약 16억 달러의 비용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추석 행사를 앞두고 공동 개최 여부를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면서 전력망 부담과 주민 피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메릴랜드주에서 한인 한의사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 한의사 면허가 박탈됐으며 오는 10월에 본격적인 형사 재판이 열립니다. 오늘 새벽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테슬라 차량이 도로변 우체통과 건물 공사 구조물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서 20대 여성 동승자가 숨졌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해 일대에 설정할 해상 통제 구역이 오만해와 아라비아해 일부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리스 통신에 따르면 호세인 무헤비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9일 새로 설정될 해상통제구역이 이란 남동부의 핵심 항구 도시인 차바하르 인근 해역에서 시작해서 오만해와 아라비아해 일부까지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무헤비 대변인은 선박 항행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정확한 해상 좌표를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구역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해운, 보험, 각종 항만 지원 등 해상 운항에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이 즉각 중단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무헤비 대변인은 특히 규정을 어기고 통제 구역을 한 번이라도 지나간 선박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통과할 때도 관련된 모든 해상 및 보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영구적으로 차단되는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무헤비 대변인은 또 현재의 긴장 상태를 끝내기 위한 조건으로 전쟁의 완전한 중단, 추가적인 위협 금지,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예멘 봉쇄 해제, 동결된 240달러 규모의 이란 자산 해제, 이란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간섭 중단 등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제 적이 우리의 목표물 두세 개를 겨냥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목표물 20개를 타격해 강력하게 대응할 지점에 도달했다면서 이란의 보복 능력이 강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라마단 작전 이전에는 페르시아만에 약 30에서 40척의 미 군함이 있었지만 오늘은 단 한 척도 남지 않았다며 모든 미 선박은 이란 영해에서 최소 400km 이상 후퇴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란이 400km 거리에서도 목표물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500km 떨어진 미 항공모함을 목표로 삼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헤비 대변인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힘이며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의 강점임을 증명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힘을 어떠한 침략에도 대응하고 적을 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줄은 멈다니 뉴욕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를 촉구한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가 오는 9월 뉴욕을 방문해서 유엔 총회에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멈다니 시장의 발언을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1: 데니 다논 주 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화요일 네타냐후 총리가 오는 9월 24일 뉴욕을 방문해 유엔 총회 일반 토론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맘다니 뉴욕시장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를 촉구한 직후 확정됐습니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지난해 11월 네타냐후 총리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언급하며 연방정부가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에는 ICC의 체포영장을 직접 집행할 권한이 없지만 맘다니 시장이 공개적으로 체포를 촉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단원 대사는 맘다니 시장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닌 만큼 뉴욕시 정부 차원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반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9월 23일 늦은 밤 뉴욕에 도착한 뒤 다음 날 유엔 총회 연설을 마치고 곧바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단원 대사는 유엔 총회 기간 뉴욕에서 대규모 반이스라엘 시위와 연설 도중 대규모 퇴장 사태 등이 예상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Radio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측근 참모인 나탈리 하프 보좌관을 포함해서 젊은 백악관 직원 3명에게 각각 4만 5천 달러의 현금을 줬다고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8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하프 보좌관, 마고 마틴 언론 보좌관, 체인벌린, 해리스 행정비서는 이 지급금을 연말 현금 선물로 기재했습니다.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받은 선물은 백악관 직책을 통해 받는 연봉 15만 달러의 3분의 1가량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35세의 하프, 31세의 마틴, 26세의 해리스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1기 임기 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소수 핵심 측근 그룹으로 꼽힙니다. 특히 하프는 각종 뉴스기사와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을 수시로 출력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 작성에도 관여하는 문고리 권력으로 통합니다. 최근에는 튀르키예에서 벌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 갈아타기 비밀 작전에서 대통령과 동행한 극소수 참모 중에 한 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 매기 하버만은 하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애착 담요 같은 존재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용기 갈아타기 작전 때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동한 월트 노타 대통령 집무실 운영국장은 대통령으로부터 2만 달러의 선물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처럼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 고용된 직원에게 고액의 현금을 지급한 공적 사례는 그간 없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현금 지급이 외부 출처에 의한 공무원 급여 보완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측근들에게 지급한 현금 선물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스 잉글 백악관 공보 담당은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 직원과 참모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오랜 관습이 있다면서 이번 선물은 이들의 공식 정부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법적, 윤리적 기준에 따라 완전히 허용되는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금 감면을 약속하면서 데이터 센터 유치에 나섰던 미국의 여러 주가 주민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리노이와 뉴저지, 워싱턴 등 10개 이상의 주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아마존과 메타 플랫폼, 구글 등 관련 사업자들이 수십 년간 누리던 혜택을 잃게 됐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세금 감면 정책을 펴 현재 미 데이터 센터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은 오하이오주의 경우 공화당 소속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가 지난 5월부터 판매세 감면 신청 접수를 중단시켰습니다. 오하이오주가 지난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의 감면해준 세금은 15억 달러 이상으로 당초 주정부 예상치의 10배가 넘습니다. 이런 사실이 보도된 후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중단한 것입니다. 판매세는 데이터 센터 건설 기업들이 컴퓨터 서버나 반도체, 기타 장비를 살 때 주와 지방 정부에 내는 세금으로 대략 합산해서 4에서 10% 수준입니다. 데이터 센터 장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정도 세율도 관련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수백만 달러가 투입되는 데이터 센터가 지역에 들어오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여겨 환영했던 주 정부가 이제는 이를 정치적 부담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오하이오 주의회 의원들은 판매세 면제 조치를 폐지하고 관련 기업들과 계약을 새로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를 포함한 다른 수십 개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나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발이 심해지자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향후 데이터 센터 건설을 인디애나나 웨스트 버지니아, 와이오밍 등 아직 기업에 유리한 세제 혜택을 주는 주들로 옮겨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판매세를 감면받더라도 여러 다른 세금이 지역 학교와 경찰서 운영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며 주 당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2015년 이후 오하이오주 데이터 센터에 400억 달러 가까이 투자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작년에는 주 정부에 약 1,100만 달러의 재산세와 수수료를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가 전기와 물을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 전역에서 주민 반발은 거세지는 추세입니다. 기술업계 단체 네초이스의 스티브 델비앙코 대표는 우리 업계가 수세에 몰려 있다면서 주민 반발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것이며 세제 혜택을 없애는 것은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4일 연설에서 주나 마을 차원에서 부유해지고 세금을 낮추며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주택 가치를 높이는 등 모든 면에서 이득을 얻고 싶다면 데이터 센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있는 주들도 요즘은 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은 버지니아주는 판매세 감면 제도는 유지했지만 데이터 센터 운영자가 소비하는 전기에 대한 세금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세무기업 라이언의 이안 보카치오는 오하이오, 애리조나, 일리노이주가 세제 혜택을 중단하거나 폐지한 후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면서 주민 반대 여론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며 2년 뒤에는 이런 문제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3: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라거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적상추 청상추 번들당 99장,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3불99, 양념 목등심 불고기 파운드당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9047

0: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이 유럽연합 EU의 반독점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유럽 검색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구글은 검색 품질 저하와 유럽 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하면서 EU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구글이 유럽연합 반독점 규제 당국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8일 유럽 내 검색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구글 측은 이번 개편으로 사용자 경험이 저하되고 유럽 현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구글은 로이터통신에 구글의 29년 검색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익스피디아와 부킹닷컴처럼 호텔과 항공, 외식업계와 연계된 가격 비교 사이트만 일방적으로 유리해졌다는 겁니다. 이들 거대 중개 플랫폼은 개편으로 검색 화면에서 더 눈에 잘 띄는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고 구글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은 이번 개편은 구글 검색 화면에서 여러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7월 쇼핑과 호텔 등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럽연합으로부터 4억 6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유럽연합은 당시 구글에 60일의 이행기간을 주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세계 매출액의 약 5%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주기적으로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편된 검색 화면은 최상단의 특정 검색 엔진 하나를 부각하고 그 아래에 세부 정보가 빠진 다른 검색 엔진 두 개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호텔, 항공사, 레스토랑의 슬라이드 형태 화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갔고 실시간 가격 표시 같은 핵심 기능들은 삭제됐다고 구글은 덧붙였습니다. 닉 폭스 구글 수석 부사장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유럽연합 이외 지역 이용자들은 이번 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은 DMA를 따르기 위해 과거 취했던 조치들로 인해 유럽 현지 기업들에 돌아갔던 무료 직거래 예약 트래픽이 30% 급감했다며 이번 개편은 추가로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이 실제 유럽 내 이용자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개편 내용을 시험해본 결과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검색어를 재입력해야 하는 등 불만족 비율이 매우 높았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7월 앱 개발자들이 이용자들을 외부에 더 저렴한 요금제나 경쟁 앱스토어로 무료로 안내하는 행위를 막았다는 이유를 들어 구글에 4억 3천만 유로의 벌금을 별도로 부과했습니다. 구글은 유럽연합 반독점 규제 당국과 20년 가까이 마찰을 빚어오면서 모두 103억 8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유럽연합의 강탈로 규정하고 조사를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2: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유익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소식은 뉴욕타임스의 기사 Iran signals readiness to escalate fight in face of rising U.S. pressure. 즉,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군사적 긴장을 수위를 높이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이란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국의 봉쇄 조치로 경제적 한계에 다다른 이란이 미 군함을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강대강 대치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ran sees escalation as the primary leverage it has against the United States. 이란은 군사적 긴장 고조를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주요 대외적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Leverage, 지렛대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의미고요. Escalation은 분쟁, 전쟁 등의 긴장 고조나 군사적 충돌 확대를 의미합니다. 기사는 미국의 해상 봉쇄로 석유 수출이 막혀 경제난이 극심해지자 이란이 오히려 분쟁의 수위를 높여 원유 가격을 올리고 미국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The war of attrition in recent months has created an economic threat. 최근 몇 달간 이어진 소모전은 경제적 위협을 가시화했습니다. War of attrition, 소모전. 다시 말하면 단기간의 승부를 내기보다 장기간 전투를 이어가면서 상대의 병력이나 무기, 자원, 그리고 경제력 등을 서서히 소진시키는 전쟁을 말합니다. Create, 만들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사에서는 초래하다, 발생시키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전면전을 피하면서 상대의 역량을 갉아먹는 소모전을 이어가고 있으나 이란 내부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생필품 부족 등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All signs point to a make or break moment. 모든 정황이 성패를 가를 결정적 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All signs point to 모든 징후가 무엇 무엇을 가리키다, 정황상 무엇이 분명해 보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Make or break moment.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성패를 가르는 순간, 곧 승부처를 말합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이 협상에 나서거나 아니면 더 파괴적인 군사행동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몰렸음을 분석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Both sides are trying to dictate their red lines. 양측 모두 자신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을 제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Both sides, 양측 모두, 그리고 try to dictate, 자신들의 조건이나 기준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다 또는 지시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Red line, 빨간 줄이죠. 즉, 넘지 말아야 할 한계선, 마지노선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의 무력 반응 수위를 시험하며 자신들이 허용할 수 있는 한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힘겨루기 하고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They believe Iran should change the situation, possibly through a more damaging or aggressive move. 그들은 이란이 상황을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더 큰 피해를 초래하거나 더 공격적인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Change the situation, 상황을 전환하다, 판을 바꾸다 라는 뜻이고요. Possibly through, 무언 무엇을 통해서일 가능성이 있다 또는 무엇을 하는 방식으로 어떤 것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A more damaging move, 더 큰 피해를 초래하는 행동, 더 강도 높은 조치를 뜻하고 aggressive move는 공격적인 조치, 강경책을 뜻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정권 교체 시도나 고사 작전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란이 지역 내 긴장을 한층 끌어올려 판 전체를 흔들어야 한다는 내부 기류를 설명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립처럼 국제사회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그 영향은 전쟁터에만 머물지 않고 유가와 물가 그리고 우리의 일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국제정세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일 아닐까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 보인 가운데 한두 차례 짧은 소나기가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대체로 흐리고 때때로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로 오전에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예상됩니다. 뉴욕 현재 흐린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나쁨 상태 보이고 있으며 바람은 남풍이 시속 11마일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 91도, 섭씨 33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맑은 날씨 계속됩니다.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92도, 섭씨 33도로 흐리고 더우며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 예상되며 내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며 기온은 87도, 섭씨 30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보통 상태이며 바람은 남풍이 시속 6마일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0: 소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지만 변호사 상담을 받기에는 비용이나 절차가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 유용한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오는 19일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대면 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과 퀸즈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 봉사센터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리고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도서관 등 세 곳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평소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언이 필요했지만 어디에 문의할지 몰랐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담 가능 분야나 준비해야 할 서류, 예약이 필요한지 여부 등은 방문 전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측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건강축제를 마련합니다. KCS 공공보건연구부서가 주최하는 지역사회 건강 앤 웰니스 박람회가 오는 9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플러싱 제1교회에서 열립니다. 행사에서는 무료 건강검진, 건강교육 워크숍, 다양한 웰니스 활동과 게임이 진행되며 지역사회 기관들도 참여해서 건강 관련 정보와 무료 물품을 제공합니다. 워크숍은 별도의 예약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한 사전 예약도 가능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건강도 챙기고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이번 건강 웰니스 박람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페어팩스 카운티의 지원을 받아서 홈 스윗 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행복한 부부 학교를 개최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장소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애런데일 사무실이며 조지영 사무총장이 직접 강사로 참여합니다. 교재는 버나드 구에니 박사와 메리 우트웨인이 개발한 사랑의 신비 마스터하기를 사용합니다. 참가자들은 이론에 그치지 않고 부부 사이의 이해와 표현, 대화와 토론, 갈등 해결 등 실생활에 필요한 소통 방법을 배우고 직접 실습합니다. 이를 통해 소원했던 부부 간의 대화의 물꼬를 트고 부부뿐 아니라 자녀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업 재료와 간단한 간식도 제공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기혼 부부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703-354-6345번으로 문의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3: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렌더.

0: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4: 오늘 오전 10시께 텍사스주 댈러스의 아메리칸 항공센터 앞에 붉은 티셔츠와 성조기 무늬 모자를 쓴 이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 마가가 적힌 모자를 쓴 이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반짝이는 카우보이 모자와 붉은색 술이 치렁치렁 달린 화려한 옷차림을 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장년층 이상의 백인이 많아 보였는데 기온이 36도까지 오른 더위에 연신 부채질을 하면서도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센터는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댈러스 지역의 대표적인 경기장입니다. 11월 초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 전역에서 마가들이 집결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직 대통령에게 불리한 중간선거에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공화당의 소갈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전당대회입니다. 보통 전당대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치러지는데 중간선거용 전당대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지지층을 한데 모아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절박함이 감지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행사장 앞에서 만난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엄호했지만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한 불안감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서 흥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소 2만 5천 달러의 입장권까지 구매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무대에 오르는 것이 과연 유리한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 공화당 후보들과 기부자들이 줄줄이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최 측은 최근 일반 참석자용 무료 티켓을 더 많이 배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당대회라는 초대형 이벤트에서 자리가 군데군데 비는 모습이 연출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겁니다. 미국 프로풋볼 개막전이 이날 저녁 열리는 점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TV를 켜는 공화당원들이 전당대회보다 개막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버지니아주에서 데이터 센터가 급격히 늘면서 전력망 부담과 주민 피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연방 하원 의원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전력망과 보안시설 확충 비용을 직접 부담토록 하는 전국 단위의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버지니아주에서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면서 전력망 부담과 주민 피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버지니아의 라우던 카운티, 특히 애시번 지역에서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도 급증한 건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 설치와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아시 수브라마냠 연방 하원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 단위 규제안을 제시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전력망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물론 시설과 주변 기반시설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직접 부담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또 데이터센터와 신규 송전선이 주택이나 학교, 역사공원 인근에 들어서는 것도 제한하자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수브라마냠 의원은 라우던 카운티가 미국에서도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이지만 이제는 모든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력 인프라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데이터센터 업계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업계 단체인 데이터센터 연합에 따르면 라우던 카운티의 데이터센터는 올해 약 12억 달러의 세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카운티 전체 예산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업계 측은 이 세수가 교육과 치안 등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고 주민들의 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브라마냠 의원은 지방정부가 데이터센터 세수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라우던 카운티 역시 신규 데이터센터 개발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과 기존 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기득권 정책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I 산업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건설이 미 전역에서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전력망과 주민 부담을 누가 감당할지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4: 뉴욕주가 2027년 건강보험료를 확정했습니다. 보험사들이 당초 요구했던 인상폭보다 크게 낮춰서 약 16억 달러의 비용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평균 보험료는 여전히 인상됩니다. 특히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한인 소상공인들이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석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DFS가 지난 4일 2027년도 건강보험료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16억 달러 절감이라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보험료가 16억 달러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험사들이 당초 요구했던 인상폭을 DFS가 크게 낮춰 소비자와 소규모 사업체의 추가 부담을 약 16억 달러 줄였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사들은 개인시장에서 평균 20.6%, 소그룹 시장에서는 평균 23.7%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DFS는 이를 낮춰 개인시장은 평균 6%, 소그룹 시장은 평균 8% 인상하는 선에서 최종 승인했습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는 가입한 보험사와 플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개인시장에서는 보험료가 3.1% 내려가는 플랜부터 12.2% 오르는 플랜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CDPHP와 엠파이어, IHBC, 메트로플러스 등 일부 보험사는 보험료가 동결됐고 구 엠파이어인 앤썸 헬스플랜은 오히려 3.1% 인하했습니다. 소그룹 시장에서도 보험사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이마크는 보험료가 동결된 반면 앤썸 헬스초이스는 14.4%, MVP 헬스플랜은 13.6% 인상됐습니다. 이번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받는 뉴요커는 개인시장 약 22만 명, 소그룹 시장 약 63만 명 이상으로 모두 86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소그룹 시장은 직원 10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과 관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한인 소상공인들도 내년 보험료 변동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주는 보험사들의 당초 요구보다 인상폭을 크게 낮췄다며 소비자와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인상되는 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입한 보험과 플랜의 보험료가 실제로 얼마나 변하는지입니다. 2027년 갱신 안내서를 받으시면 실제 보험료와 함께 다른 플랜의 보험료와 보장 내용도 꼼꼼히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4: 마이크로소프트와 미 최대 교원 노조들이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미 교사연맹 AFT와 뉴욕 교사연맹 UFT, 마이크로소프트는 9일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AI 안전성을 강화하는 국가 AI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제한적인 안전, 보안 목적을 제외하고 학생이나 교사의 데이터를 AI 모델 훈련이나 성능 개선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학생을 추적하거나 교사와 학생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AI를 학습시키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특히 사람의 감독 없이 AI 시스템이 학교 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교사와 학부모에게 AI 도구의 작동 방식과 수집되는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장치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원 노조 측은 이번 협약에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투명성, 학교의 AI 기술 통제권 등을 포함한 10개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호 조항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각 교육부는 이 기준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에 직접 포함할 수 있으며 회사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랜디 와인 같은 미 교사연맹 회장은 학교에서 AI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연방 및 주 차원의 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마련된 최초의 안전장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겸 사장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교육부에 이 같은 보호 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교사연맹은 또 오픈AI와 엔트로픽 등 다른 AI 기업들도 유사한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는 최근 뉴욕시가 어린 학생들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제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뉴욕시는 고등학생들에게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사의 감독 아래 승인된 AI 플랫폼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모든 학년에서 이른바 AI 동반자 챗봇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오늘 새벽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테슬라 차량이 도로변 우체통과 건물 공사 구조물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20대 여성 동승자가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에서는 테슬라의 무인 로봇 택시를 고의로 방해하는 영상까지 확산되면서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7: 9일 수요일 새벽 2시 40분쯤 맨해튼 미드타운 42가와 메디슨 에비뉴 인근에서 2013년형 테슬라 차량이 도로변 우체통과 건물 공사 구조물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차량은 충돌 이후에도 동쪽으로 몇 블록을 더 주행했고 이번 에비뉴 교차로에 이르러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27살 여성 동승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27살인 여성 운전자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함께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무인 로봇 택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테슬라의 무인 로봇 택시, 사이버캡을 방해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됐습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주행 중인 로봇 택시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차량이 급정거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130만 회 넘게 조회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가 즉시 개입하기 어려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 이 같은 고의적인 방해 행위가 교통 혼잡뿐 아니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도로교통안전국 NHTSA는 테슬라 사이버캡이 연방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안전성과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4: 한국 배우 윤여정이 미 최고 권위 방송 시상식인 에미상 수상 명단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일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제78회 에미상 2일차 시상식에서 리미티드 앤솔로지 시리즈 영화 최우수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HBO 시리즈 DTF 세인트루이스에 출연한 린다 카르델리니가 호명됐습니다. 같은 부문의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윤여정 씨는 아쉽게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윤여정은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 시즌2에서 억만장자 한국인 박회장 역할을 맡아 후보에 올랐습니다. 2021년 영화 미나리로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 오스카상을 받았던 만큼 이번에 에미상까지 수상했다면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셈이었습니다. 이번 에미상 시상식은 5일과 6일, 14일, 사흘에 걸쳐 진행됩니다. 한국계 미국인 이성진 감독이 제작 연출한 성난 사람들 시즌2는 이번 에미상 시상식에서 총 16개 부문 후보로 올랐으며 지금까지 최우수 음향상, 음향 편집상, 의상상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증시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국제 유가 100달러 돌파와 미 국채 금리 급등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0.77% 내린 52,380.66에 S&P 500 지수는 0.48% 내린 7,636.36에 나스닥 지수는 0.64% 내린 26,253.34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증시였습니다.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8: K-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적인 대세일.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 매칭을 실시합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는 46%,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하고 김치냉장고 최저가로 무료 배달합니다. 세탁과 건조를 원스톱으로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 최저가 판매, 세련된 디자인의 전신 안마의자 솔라라는 일시불 $2,399 또는 디파짓 없이 한 달 62불에 모십니다. 더불어 1260개 체형 포인트를 초밀도 스캔하는 파나소닉의 최신형 EPMAN1 최대 3000불 할인해드리고 척추 안마 기술과 온열 기능이 뛰어난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M10 모델은 40% 할인합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에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와 함께 상체를 원하는 각도로 올려 코골이 및 역류성 식도염 완화와 소화 개선이 되는 모션 베이스를 50% 할인. 한국 대표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5중 스텐 구조로 열을 고르게 전달해 맛있고 빠르게 요리 가능한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뉴욕 뉴저지 독점 판매합니다. 레이버데이 세일은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201-941-0024 베델전자 한남체인 내 201-956-0033 뉴욕 베델전자 718-445-2005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여러분의 스트레스 1순위는 무엇인가요? 일, 사람, 돈, 연애, 아니면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무언가? 알람 소리에 눈 떴는데 출근 시간 아슬아슬하게 심장 덜컥 내려앉고 만원 버스에서 누군가 내 발을 묵직하게 밟고 가는데 하필 이어폰에는 세상 처절한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있고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아끼던 하얀 티셔츠를 정성껏 다려입고 갔더니 갑자기 약속 장소 바뀌어서 짜장면을 먹다가 국물 다 튀고 간신히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켰더니 하필 윈도우 강제 업데이트에 점심 메뉴는 다들 아무거나라든지 아니면 다 좋아요 라고 했는데 막상 던지면 거긴 좀 그건 어제 먹었는데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수십 가지 사소한 짜증과 변수들을 견뎌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고 거대한 시련보다 오히려 이런 얄밉고 끈질긴 생활 밀착형 스트레스들이 겹겹이 쌓여 사람을 은근히 지치게 만들죠. 매일 이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하며 버텨내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진짜 존경스러울 지경입니다. 오늘의 테마, 바로 이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은 멘탈 털릴 때 보통 어떻게 해결하세요? 일단 먹나요? 푹 자나요?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쇼폼 끝없이 넘기면서 새벽 3시까지 멍 때리나요? 이대로 가슴에 얹어두면 내적 우라통이 터져서 오늘 밤 잠 다 잡칩니다. 독소 빼듯 묵은 때 벗기듯 오늘 여기서 다 털고 가시죠. 오늘 여러분의 혈압을 최고치로 찍게 만든 그 빌런, 그 황당한 순간들 낱낱이 보내주세요. 제가 마이크 잡고 편들어드리고 같이 시원하게 씹고 뜯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노는 시간 게이 플레이 시작합니다. 이곳은 버지니아 메릴랜드 대표 방송국 K라디오입니다.

2026년 9월 9일 수요일 제이든의 K-Play DMB IU의 라일락으로 시작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니까 그래도 숨통이 트이죠? 근데 진짜 그렇지 않나요? 돌아보면 엄청 대단한 일 때문에 폭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퇴근길에 길 막혀서 가다서다 할 때 가야 되는데 갑자기 고속도로에 저는 스탑하고 계신 분도 봤고요. 앞으로 가고 있는데 옆에서 쭉 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봤고 방금 전에 아니면 집에 와서 편의점 도시락 하나 뜯었는데 젓가락 안 챙겨준 거 발견했을 때 아 쉽지 않죠. 뭐 집이면 집이면은 다행인 건데 다른 데면은 좀 낭패일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 이거 기본인데 이것도 안 챙겨준다고? 그 사소한 순간에 퓨즈가 꼭 나가버리잖아요. 오늘 K-Play 들으면서 나 오늘 이것 때문에 진짜 피말렸다. 지금 이 순간도 이것 때문에 머리 쥐어뜯고 있다 하는 거 편하게 털어놓고 가세요. 혼자 끙끙대면 병되니까 제가 다시 대신 같이 툴툴거려 드릴게요. 뭐 사실 T 모먼트가 좀 많긴 한데 그래도 같이 툴툴거릴 때는 또 저만한 그 예, 적 반대 입장에서는 적도 없습니다. 사연 편하게 남겨주시고 바로 같이 읽으면서 저희 수다 떨어봐요. 재밌게 또. 머리가 길어서 방송할 때 이렇게 머리가 내려오는데 너무 덥기도 하고 내일은 머리를 좀 깔끔하게 좀 잘라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조사 결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인이 거창한 이유 말고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순간적으로 혈압 오르는 순간 순위인데요. 5위가요. 이어폰 줄이 문고리에 걸려서 귀에서 팍 뽑힐 때 무선 이어폰 쓰시는 분들은 한쪽 귀에서 툭 떨어져서 하수구 구멍 근처로 굴러갈 때 저도 이번에 비행기 타면서 가끔씩 이제 졸다가 혹은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때 머리도 흔들리면서 이어폰이 빠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밑으로 의자 밑으로 또로르르르 저희까지 굴러가면 굉장히 낭패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강추하긴 해요. 인이어 혹은 전도 골전도 이어폰 보스사에서도 잘 나왔고 요즘에는 메타에서도 잘 나와서 저도 좀 보다가 좀 괜찮으면 하나 사려고요. 4위는요.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 누르려다가 열림 잘못 눌렀을 때래요. 문이 스르르 다시 열리는데 저 멀리서 누가 뛰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허공을 향해서 다시 열리는 문을 바라보는 그 허탈함. 닫힘 누르려고 해서 열림 눌러가지고 저 멀리서 이제 사람이 오고 있죠. 네. 그럼 이제 열어줘야 돼요. 눈 마주쳤으니까. 눈 마주쳤는데도 닫으면 님 인정. 양말 신은 발로 화장실 들어갔는데 바닥에 물기 흥건할 때 발바닥부터 서서히 차가운 물이 스며드는 그 찝찝함 그 순간 인류애가 살짝 바닥납니다. 라고 2위입니다. 배달음식 시켰는데 젓가락 없거나 소스 누락됐을 때 음식 다 세팅해놓고 포장 뜯었는데 왜 없지? 냉장고 뒤져도 나무 젓가락 없을 때 그 절망감 그쵸. 저도 라면 시켰는데 젓가락이 안 와가지고 호텔로 시켰거든요. 젓가락이 안 와서 그 커피포트 젓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그게 나무였어요. 되게 얇은. 그래서 그걸로 되게 절묘한 컨트롤로 대망의 1위는요. 인터넷 동영상 로딩 99%에서 멈췄을 때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 닫히기 전에 저 멀리서 타겠다고 손 뻗을 때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DNA를 건드리는 순간이 역시 압도적이네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킹받으세요? 난 이거 말고 이게 진짜 레전드다 싶은 거 있으면 바로 보내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카카오톡 K라디오 DSC 열려있습니다. 오픈톡 K라디오 검색하시면요. 저희 오픈톡 들어오셔서 익명으로 마구마구 떠들어주세요. 눈치 보시지 말고. 그리고 인스타 스레드, K플레이 DMB, K라디오 DMB 둘 다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실 거죠? 방송 듣는 방법은요. kradio.us로 들어오면 우측 상단에 온에어 버튼 누르고 누르신 다음에 DMB를 다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인터넷, 핸드폰, 컴퓨터 다 들을 수 있어요. 들으면서 채팅 칠 수 있습니다. 창 하나 띄워놓고 kradio.us 오른쪽 위에 이거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소소한 이야기들 모두 공유해주세요. 궁금하니까요. 오늘 노래랑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사 씨가 그 저 마마무 투어할 때 혼자서 솔로로 공연을 하시는데 엄청난 에너지에 사로잡혀가지고 야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노래 들려드릴게요. 화사가 부릅니다. So cute.

0: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The sun is going down right now. 6 to 8, you know what time it is. Jaden's in the building.

0: DMV.
1: 여러분, 문지방에 발가락, 이렇게 오늘 말을 절죠? 발가락 쪘을 때, 자기 모르게, 아씨라고 육두문자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교양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존 본능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한 대학교 연구팀이 밝혔는데, 사람이 찰지게 욕을 뱉을 때, 고통을 참는 내성이 30%나 올라간대요. 뇌에서는 천연 진통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K-Play DMB 대나무 숲에서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건요, 일종의 합법적 천연 진통제 처방입니다. 미국 버클리대 연구팀이 심박수를 측정해봤는데요. 길거리나 직장에서 얌체 빌런을 보면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혈압이 팍 오른대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자리에서 바로 다른 사람한테 야, 방금 저 사람 봤냐? 진짜 어이없지 않냐? 라고 입을 여는 순간 심박수가 거짓말처럼 정상적으로 떨어집니다. 오, 이거 맞아요? 신기하네요. 오늘 노래가 계속. 네, 심박 떨어진다고 합니다. 떨어놓는 뒷담화가 심장마비를 막아준다는 거죠. 여러분의 심장 건강을 위해서 지금 바로 사연을 풀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컴퓨터가 오늘 잘 안 되고 있나? 오늘 정전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좀 셋업을 하는 그런 네,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순위 3위요. 방금 뽀동한 새 양말 신고 화장실 갔다가 물 밟았습니다. 발가락에 차가운 물 스며드는데 소리 없는 비명 질렀어요. 하루 중 제일 킹받는 순간이에요. 발바닥에 물 밟는 거는 찐이죠. 이제 다 나가려고 머리부터 옷까지 세팅 마치고 양말 신었는데 물이 딱 들어가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양말만 갈아 신으면 되는데 그 찝찝함과 그 뭔가 내 기분에 맞춘 그 저는 그 양말이 오늘 기분을 약간 그 뭐랄까 했지 패션으로 오늘 맞췄을 때 기분으로 마침표가 양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양말 네 다른 양말 더 좋은 양말로 신으세요. 양말 좋은 거 신으면 기분 좋더라고요. 약간 프레쉬한 느낌. 오늘 짐이 많아서 양손에 장바구니랑 가방을 잔뜩 들고 퇴근길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땀이 살짝 나서 손등으로 귀 옆을 슥 훔쳤는데 귀에 꽂혀있던 무선 이어폰 한쪽이 툭 빠질 겁니다. 슬로우 모션처럼 바닥으로 튕기더니 하필이면 아이고 길바닥 빗물 빠지는 쇠창살 하수구 구멍 속으로 쏙 들어왔어요. 빗물 고인 어두컴컴한 밑바닥에서 불 깜빡거리는 제 이어폰을 엎드려서 내려다보는데 지나가던 사람들 시선이고 뭐고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싶었습니다. 그쵸, 이거 자주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많이 사람들이 그 이어폰, 에어팟 잊어버린다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야근하고 집에 와서 나를 위한 보상으로 따뜻한 쌀국수 한 그릇을 배달시켰습니다. 배달 완료, 알림이 떠서 신나게 현관문을 열었는데 라이더분이 음식을 문바로 바로 앞에 바짝 붙여놓고 가셨더라고요. 문을 열면 비닐봉지가 밀리면서 국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손만 겨우 문틈으로 뻗어서 고개하듯이 봉지를 집어올렸습니다. 근데 이미 배달 올 때부터 엎어졌던 건지 비닐봉지 안이 뜨거운 육수로 한강이 되어 있더라고요. 면은 퉁퉁 불어터지고 국물은 바닥에 줄줄 새고 싱크대 앞에서 그거 치우면서 현타 제대로 왔습니다. 아직 내공이 덜 하셨네.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큰 그릇에다가 그 비닐봉지 그대로 놓으시고 비닐봉지 밑부분을 가위로 살짝 국물만 쏙 빠지거든요. 거기다 이제 국수를 넣으면 됩니다. 쌀국수는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유일한 단점이라면 살이 찌는 건데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을까요? 이 친구들은. 주말에 진짜 기대하는 영화 개봉해서 혼자 영화관에 갔습니다. 영화가 제일 긴장감 넘치는 클라이맥스 장면으로 넘어가고 암전이 딱 됐는데 제 바로 앞줄에 앉은 분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화면 밝기 100%로 카톡을 확인하더라고요. 새하얀 액정 불빛이 제 눈을 정통으로 찌르는데 영화 스크린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톡 한두 개 치고 끄겠지 했는데 인스타그램 스토리까지 넘겨보더라고요. 조용히 의자 툭툭 치면서 눈치져도 전혀 모릅니다. 돈 내고 남의 카톡 대화 구경하다 온 기분이에요. 아니, 영화관을 왜 굳이 영화관 와서 왜 카톡을 하시는 건지 너무 심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주차를 하고 건물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차 어디 세웠지? 분명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오면 기억이 안 나요. A구역이었나 B구역이었나 생각하다가 아 기둥번호를 찍어놨어야 되는데 맞죠 기둥번호 찍어놨어야 돼요. 더 웃긴 건 차를 찾고 나섭니다. 아 여기였네. 너무 허무합니다. 다 그래요 보통. 네, 차 내리기 전에 그래서 사진 찍어놓는데 가끔은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을 때 그래서 죽었을 때 배달음식을 시킬 때는 항상 괜찮습니다. 40분? 뭐 괜찮지. 보통 그러니까. 그런데 30분만 지나면 갑자기 음식 생각밖에 안 납니다. 앱을 열어봅니다. 배달 준비 중. 10분 뒤 다시 봅니다. 배달 준비 중. 또 봅니다. 배달 준비 중. 이때부터는 음식이 아니라 앱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니 준비를 30분 동안 하고 있다고? 그러다가 배달기사가 배정됐다는 알림이 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지도에서 기사님 위치를 확인했는데 제가 사는 곳 근처를 지나쳐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집에 같은 비슷한 호수가 있었어요. 그 스트리트 이름이. 그래서 항상 저쪽으로 가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막 해야 되는 그런 좀 보고 있어야 돼요. 한 2분 정도 있으면. 저는 이상하게 빨래를 하면 양말이 한 짝씩 사라집니다. 분명 두 짝을 같이 세탁기에 넣었는데 빨래를 기다 보면 한 짝만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다음 빨래할 때 나오겠지. 근데 다음 빨래할 때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서랍을 뒤지고 세탁기 밑을 보고 침대 밑도 봅니다. 그러다가 몇 달 뒤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양말 한 짝이 발견되죠. 그 순간에는 반갑기도 했는데요. 너 거기 왜 거기 있냐? 지금 집에 짝을 잃은 양말만 몇 개 있습니다. 버리자니 언젠가 짝이 나타날 것 같고 가지고 있자니 쓸 수도 없습니다. 아, 친구에게 뭔가 길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 오늘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이런 설명도 하고 저런 설명도 하고 마지막엔 질문까지 하나 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카톡 오키 이응킥 이거 두 글자 끝입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근데 5분 지나니까 갑자기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뭐 잘못 말했나? 다시 메시지를 읽어봅니다. 이응킥 아니 이상한 말은 없는데 또 봅니다. 혹시 기분 나쁜가? 그러다가 결국 상대방은 아무 생각 없이 보낸 거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미 저는 혼자 머릿속에서 드라마 한 편을 찍었습니다. 아, 이 사실 스트레스는 상대방이 아니라 상상력이 만드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기대치가 좀 많아가지고. 상대방도 그런 성향인 거라서 이제는 아마 좀 글쓴 이분이 이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예. 크러쉬가 부릅니다.

K-Play D&B, 크러쉬 미워, 그리고 비비 책방 오빠. 맞나요? 듣고 왔습니다. 책방 오빠, 문학 소녀. 비비가 참 장르가 다양하게 목소리가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노트북 배터리가 20%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마음이 급해져요. 카페에서 과제하다가 충전기를 안 챙겨온 날은 정말 그 수치만 계속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데 그 숫자 떨어지는 게 꼭 제 정신력 배터리 같아서 노트북이 죽으면 저도 같이 방전되는 기분이에요. 아, 그런 분들 있어요. 저는 좀 10% 좀 이상일 때가 많이 없어서 뭔가 20% 밑에가 항상 이어가지고 그래서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하고 있으면 앞에 친구들이 저한테 나 보조 배터리 좀 빌려줘. 보조. 아, 나 배터리. 그래서 너 몇 프로인데? 하면은 60%예요. 자기는 뭐 70% 뭐 이하면 마음이 뭐 그렇다고. 예. 사람마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2년 지나면 배터리도 망가져요. 더 빨리 답니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아침마다 아이 유치원 가방 챙기는데 준비물 안

전날 밤에 못 봐서 당일 아침에 발견할 때 그때 정말 심장이 철렁합니다. 색종이 5장, 우유값 하나. 저런 별거 아닌 준비물인데 그 순간 집안을 다 뒤져야 되고 아이는 늦었다고 울고 저는 화장도 못 마친 채, 마친 채로 나와야 되고 이게 매일은 아니어도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있어서 그날은 하루 종일 마음이 붕뜬 채로 지나가요.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뭔가 하루의 시작을 완벽하게 못한 거 그리고 나라는 이미지에도 스크래치가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날 참 전날에 다 챙겨놓으면 좋긴 한데 말이죠. 그죠? 저는 카톡 일이 안 없어지는 게 은근히 스트레스예요. 특히 업무 관련돼서 급하게 답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 프로필 옆에 숫자 1이 하루 종일 그대로 떠있을 때 그 사람 잘못이 아닌 거 아는데도 자꾸 화면을 들여다보게 돼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기다리는 그 애매함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요즘에 일 안 없어지는 분들 많죠. 인스타는 하시고. 어쩌겠습니까? 신입사원님, 회의 때 갑자기, 혹시 님 생각은 어때요? 라고 질문이 훅 들어올 때가 제일 무서워요. 딴 생각도 아닌데, 갑자기 지목당하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방금까지 하던 생각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고 나면 그 뒤에 회의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방금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복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엄청 내향형이신가 보다. 저도 이번에 교회 가가지고 신입 모임 했는데, 뭐랄까, 갑자기 저한테 이제 질문을 시키거나 이럴 때, 또 기도시킬 때, 아, 너무 무섭습니다. 어쨌든 주목이 된다는 거니까. 예, 이게 무대면 또 괜찮은데, 무대가 아닌 그런 자리면 좀 힘든 것 같아요. 자영업자님이, 저는 가게에 문 닫을 시간이 다 됐는데, 손님이 그때 들어왔을 때 마음이 좀 복잡해요. 감사한 마음 반, 오늘 늦게 끝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는 마음 반. 아, 그렇군요. 특히 그 손님이 천천히 둘러보면서 고민하실 때는 시계를 몰래 힐끔거리게도 되고 그러다 제 자신이 못 됐다 싶어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감사해야 할 일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제 자신이요. 보통 사장님들은 손님 들어오면 좋아하지 않나요? 근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원서 다 쓰고 제출 버튼 누르기 전이 가장 스트레스입니다. 분명 여러 번 확인했는데도 누르는 순간 오타 하나가 눈에 들어올 것 같고 자소서 항목에 이름을 딴 회사 이름을 잘못 써놓은 건 아닌가라고 갑자기 불안해져요. 그래서 버튼 앞에서 몇 초씩 멈칫하게 되는데 그 몇 초 동안 손끝이 다 차가워지더라고요. 그 이거랑 조금 다른 느낌인데 저도 얼마 전에 그 비행기를 티켓을 샀거든요. 비행기 티켓이 싸길래 바로 그냥 결제를 눌렀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침 10시 비행기고 뭐 오후 뭐 몇 시였더라? 2시였나 4시였나? 하여튼 그랬는데 뭐 무난하구나. 근데 가격은 싸네 하고서 봤는데 그게 있죠. 하루 지나고 2시인가 4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 열몇 시간인 거죠, 비행시간이. 그래서 바로 취소하고, 아, 그럼 그렇지. 뭐, 비싸더라도 짧게 가자 하고 바로 끊었습니다. 잘 봐야 돼요. 밤에 아기 겨우 재우고 나서 설거지 하려고 싱크대 앞에 섰는데 그때 애가 다시 깨서 우는 소리가 들릴 때가 저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순간의 탈진감은 말로 설명이 잘 안 돼요. 큰일이 있어서 흔든 게 아니라 그냥 5분만 조용히 있고 싶었던 그 작은 바람이 매번 어긋날 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우나요? 아기들이? 아, 네,
언니들이 원성이 들려서 제가 저는 상상하고 싶지가 않네요. 아직은. 점심시간에 뭐 먹을지 정하는 게 생각보다 스트레스예요. 동료들은 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하는데 결국 제가 정해야 되는 그러다가 어이 이미 정했어? 라고 압박이 들어버리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사연을 들으면서 같이 분노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또 좀 속이 후련해지셨나요? 근데 털어놓는 거 말고도 세상에는 참 별나고 신박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고수들이 많더라고요. 명상하세요. 심호흡하세요. 라는 뻔한 소리 말고 진짜 써먹어볼 만한 재미있는 해소법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차량 1인 가라오케.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1순위 특권. 창문 썬팅 진하게 싹 올리고 고속도로나 한적한 길 달리면서 음악 볼륨 최대로 튼 다음 고래고래 악을 쓰며 노래 부르기. 차 안은 완벽한 방음룸이요. 나만의 캡슐이잖아요. 신호 대기할 때 옆 차랑 눈만 안 마주치면 부작용 없는 최고의 스트레스 배출구입니다. 특히나 이제 놀러 갈 때 이렇게. 예. 두 번째는 합법적 멍때리기예요. 파괴 영상 몰아보기. 요즘 유튜브나 쇼폼에서 조회수 수천만에 나오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묵직한 유아 프레스로 장난감 찌푸려드리기, 비누 조각 얇게 썰어내기, 카페 고압 세척하기 같은 영상인데요. 뇌의 생각이라는 걸 아예 끄고 멍하니 보면 뇌파가 안정되면서 묘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남이 대신 부숴주는 대리만족이죠. 세 번째는요. 분노의 폭풍 청소 그리고 쓰레기 비우기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걸레 들고 화장실 줄눈 떨거나 묵혀놓은 옷장 서랍 싹 엎어서 가버리시는 분도 있죠. 심리학에서도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인데요. 내 통제력을 벗어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직접 통제해서 깨끗하게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래요. 분노도 풀리고 방도 깨끗해지는 일석이조의 루틴입니다. 그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강박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아니 누가 그렇게 본다고 매일매일 청소를 해? 그러자 하는 말이 내가 보잖아. 네 번째는요. 극단적 장바구니 담기 결제는 안함. 어제 얘기했던 얘기죠. 홧김에 진짜 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 명세서 보고 2차 스트레스 오잖아요. 그래서 쇼핑몰 앱 켜서 평소에 못 사던 명품이나 수백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장바구니에 1억어치 담아보는 겁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살 수 있어 라고 장바구니 총액 확인한 다음 앱을 쿨하게 강제 종료하는 거죠. 장바구니 채우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도파민이 싹 돈다고 합니다. 아, 저는 그 센스라는 그 옷가게 있잖아요. 거기 명품들도 많고 해서 많이 담아놔요. 근데 실제로 담아두면 거기서 세일을 때립니다. 최고죠? 넷백원은 단순 반복노동. 레고 나노블록 땀빼기. 머리가 복잡할 땐 복잡한 생각을 안 하는 게 최고죠? 퍼즐 맞추기. 아주 작은 나노블록 조립하기. 아니면 벽에다 공튀기기처럼 몸이나 손가락만 기계처럼 움직이는 활동에 30분만 몰입하면 잡념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뚜껑 열릴 때 어떤 비장의 무기로 멘탈을 회복하시나요? 옛날에는 피제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뾱뾱이도 있었는데 나는 남들 안 하는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푼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 하나씩 공유해 주세요. 이분 차에 타서 아무데나 갑니다. 저는 스트레스가 심하면 일단 차에 탑니다. 목적지는 없어요. 그냥 시동부터 겁니다. 집에 있으면 계속 그 생각이 나니까 일단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음악 크게 틀어놓고 평소에는 잘 안 가는 길로 한참 운전해요. 그러다 배가 고프면 햄버거 하나 사 먹고 커피도 한 잔 사 마십니다. 사실 별로 한 것도 없죠. 근데 그렇게 한두 시간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좀 가라앉아 있어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적어도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 해봤던 적이 있어요. 너무 한 공간에 있으니까 우울하고 이럴 수 있어서 그 공간을 일단 벗어난 다음에 어디든 가는 거예요. 신나게. 그 루프 열어놓고 바람 맞으면서 노래 크게 틀고. 청소를 저는 미친 듯이 합니다.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갑자기 청소를 해요. 평소에는 바닥에 뭐 하나 떨어져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데 스트레스 받는 날에는 갑자기 먼지가 눈에 보여요. 책상 정리하고 옷장 뒤집고 냉장고 정리하고 화장실까지 청소합니다. 한 번은 새벽 1시에 갑자기 주방 서랍을 전부 꺼낸 적도 있어요. 하면서도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근데 정리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마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을 때 적어도 서랍 안 정도는 내 맘대로 만들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형이 그렇게 새벽에 청소를 막 많이 했거든요. 막 방구조 막 바꾸고 막 새벽에 막 시끄럽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저는 샤워를 오래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평소에는 10분이면 끝나는데 스트레스 받는 날에는 그냥 뜨거운 물 틀어놓고 멍하니 있어요. 물 맞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아니 내가 그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다가 혼자 대화까지 합니다. 상대방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이야기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별로 화가 안 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머리가 좀 비어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심한 날이면 주변에서 너 샤워 왜 이렇게 오래 해? 라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약간 생각 정리 약간 하는 걸로 저도 오랫동안 하는 적도 있긴 한데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차 안에서 노래를 크게 틀어요. 뭐 이것도 많이 있고요. 어떤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이분은 마트에 간다고 합니다. 살 것도 없는데 가요. 카트 하나 끌고 천천히 돌아다니고 과자 코너도 가고요. 과일도 보고 냉동식품도 봅니다. 그러다가 평소에 안 사던 이상한 간식을 그러면서 집에 와서 먹으면서 내가 이걸 왜 샀지? 이분 있네요.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음식을 먹어요. 그렇게 매운 거 좋아하진 않는데 이상하게 스트레스 받는 날에는 매운 음식이 먹고 싶어요. 떡볶이나 매운 라면 시켜놓고 땀 뻘뻘 흘리면서 먹습니다. 먹고 나면 속은 아픈데 기분은 이상하게 개운합니다. 그래 오늘 나 힘들었다. 이렇게 몸으로 확인하는 방법. 아 이렇게 많은 분들 스트레스 푸는 거 알아봤는데 저도 그 오늘 로제 엽떡 먹었었는데 굉장히 맵더라고요. 매워서 저는 상추에 먹었어요. 너무 매워가지고. 저희 노래도 계속 들어볼까요? 이영지가 부르는 노래 스몰걸.

이영진의 스몰걸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K님은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슬리퍼로 갈아신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루 종일 구두 신고 있다가 그 슬리퍼로 바꿔 신는 순간 몸에 들어가 있던 긴장이 발끝부터 스스로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소파에 앉아서 딱 10분만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는데 그 10분이 저에게는 정말 리셋 버튼 같아요. 이런 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아주 천천히 골라요. 뭘 먹을지가 중요한 거 아니라 그 냉동고 앞에 서서 뭘 고를지 3분 정도 고민하는 그 자체가 좋더라고요. 아, 저는 그 뭐 TJ Maxx라든지 뭐 그런 데 가서 눈으로 아이쇼핑하면서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사도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재밌더라고요. 워킹맘님이 저는 아이 재우고 나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샤워기 물소리만 틀어놓고 3분 정도 그냥 앉아있어요. 이거 무섭다. 씻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물소리가 다른 소리를 다 덮어줘서 좋더라고요.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냥 나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 짧아도 소중합니다. 저는 야근하고 힘든 날은 집에 가는 길에 일부러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가요. 이것도 좋다. 이어폰으로 좋아하는 노래 크게 틀어놓고 딱히 목적 없이 골목길을 걸으면서 오늘 있었던 짜증나는 일들을 하나씩 지워가는 느낌으로 걸어요.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신기하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귀에 음악 꽂고 하루를 살아가면 뭔가 하루가 풍성한 느낌이 듭니다. 그죠?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최고. 저는 가게 정리 끝나고 혼자 나왔을 때 설거지를 아주 꼼꼼하게 필요 이상으로 오래요. 좋은 것 같은데요. Q님이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손톱을 정리합니다. 큐티를 밀고 줄로 다듬고 색깔 골라서 칠하고 손이 하나도 예뻐지는 걸 보고 있으면 뭔가 오늘 하루 중에 제가 통제할 수 있다는 일이 하나는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상하게 안심이 돼요. 회사에서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았었던 날일수록 더 정성 들여서 칠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마감 스트레스 심할 때 갑자기 방 청소를 해요. 방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스트레스가 좀 요즘에 굉장히 많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화낼 거 요즘에 좀 많이 더 참는 느낌이 드는 거는 약간 기분 탓일까요? 2부 마지막 노래 듣고요. 저희는 3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선미가

하루에 핫 이슈를 담았다. K-업데이트는요, 연예계 소식과 로컬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K-업데이트. Turn the whole room up, it's never enough. Let's go. 락 페스티벌의 K-POP이 메인? Rock in Rio가 제대로 K-POP 데이를 만듭니다. 브라질의 대형 음악 페스티벌인 Rock in Rio 2026에서 오는 9월 11일이 사실상 K-POP 데이가 됩니다. 에? 팔코 문도 메인 무대에 넥스Z, 화사, 에일로크, 스트레이키즈 순으로 공연합니다. 특히 스트레이키즈가 밤 12시 5분에 메인 무대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페스티벌 측이 K-POP 팬들의 라이트 스틱 반입까지 허용했습니다. 41년 역사상 처음으로 K-POP이 하루 전체를 차지하는 셈이라 꽤 상징적입니다. 최근 한 유튜브의 채널에 출연한 이지현 씨가 두 번의 이혼을 겪은 뒤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첫 결혼에 대해서도 사계절도 함께 보내기 전에 결혼하게 됐다라고 회상했어요. 너무 서둘렀다는 아쉬움이 묻어나는 대목인데요. 반면 두 번째 결혼은 상대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결국 두 번 다 이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지현 씨의 태도가 참 인상적이에요. 이혼이 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세 번이든 네 번이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겁니다. 이혼이라는 걸 인생의 실패나 낙인으로 보지 않고 그냥 살면서 겪을 수 있는 한 과정으로 덤덤히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다만 지금은 아이들이 더 커야 엄마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면서 재혼보다는 자녀들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겪었던 심리적인 어려움도 솔직하게 공개했는데요. 자기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만큼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털어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혼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무게는 정말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서 지금처럼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견뎠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음 소식은요. 그룹 아이들의 전소연 씨 이야기입니다. MBC 라디오스타 980회 김창욱 장기와 스윙스와 함께 게스트로 출연했던 전소연 씨는요. 이 자리에서 과거 논란이 됐던 극단적인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전소연 씨는 예전에 방송에서 44kg의 몸무게가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저렇게까지 마를 필요가 있나? 다이어트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라는 걱정 섞인 시선이 있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전소연 씨는 이에 대해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편식할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즉, 일부러 굶거나 극단적으로 식단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못 먹어서 안 먹는 음식들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예전 방송에서도 채소나 김치를 거의 복제한다고 밝힌 적이 있어서 이번 해명은 그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걸그룹 멤버다 보니까 몸무게나 몸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늘 따라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시선이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 자기 식습관을 담담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국민 MC 유재석 씨 이야기입니다. 유퀴즈 온 더 블락에서는 특별한 게스트가 나왔는데요. 바로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기까지 9년 동안 노력해온 간담 최외과의사 이준서 씨였습니다. 의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중독과 싸운 이야기 그리고 그걸 극복해낸 과정이 담긴 자리였는데요.
이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래된 습관을 끊어낸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고 유재석 씨도 자신의 경험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로 20년 전 담배를 끊었던 이야기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금연에 성공했는지는 방송을 직접 보셔야 아실 것 같은데요. 확실한 건 유재석 씨 역시 예전엔 흡연자였고 그 습관을 끊어내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보면서 오래 유지해온 이미지 뒤에는 다들 자기만의 싸움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지금은 자기 관리의 아이콘처럼 보이는 사람도 한때는 똑같이 힘들게 무언가를 끊어내려 했었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의 연예가 소식 K 업데이트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노래, 꽤 좋은 노래 많이 들었죠. 권진아의 낙, 박문치 님이 피처링 해주셨고요. 준이가 부르는 Heaven Can Wait 까지 들었습니다. 라디오의 매력이요. 되게 숨겨진 명곡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진행을 하면서도 신청곡들이 들어오면 와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었어? 라고 하면서 되게 고마운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날씨 좋은 것 같아요. 바람 살살 불으면서 저도 오늘 끝나고 또 피클볼 쉬러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저녁 때 운동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무슨 운동이라도 좋으니까 밤바람 쐬면서 이렇게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근하고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우산도 없고 편의점도 멀어가지고 처마 밑에 트럭 옆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붕어빵 트럭이었어요. 지갑을 보니까 카드뿐이라서 사먹지도 못하고 어? 요즘에 카드도 될 텐데요.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갓 구운 붕어빵 3마리를 종이봉투에 담아서 툭 건네더라고요. 아, 저 돈이 없어서요. 했더니 알아. 젖은 채로 서 있는 게 안쓰러워서 그래. 따뜻할 때 먹고 비 그치면 가. 라고 하시는데 그날 밤 비 맞으면서 먹은 팥붕 맛을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티인 분이 이제 난 슈붕 맛있겠다 붕어빵 지금 약간 그런 거 있죠. 뭔가 일과를 마치고 집에 걸어가면 약간 체력은 좀 많이 고갈돼 있잖아요. 그럴 때 먹는 이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휴식을 하는 거죠. 뭔가 하루를 달래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저는 닭꼬치였어요. 집에 갈 때 닭꼬치가 얼마나 맛있던지. 그 주황색 봉지 같은 재질인가요? 그거 있잖아요. 포장마차 재질. 들어가서 뭔가 그거 먹고 오뎅 국물은 또 왜 이렇게 맛있는 거죠? 하, 정말. 오늘 사실 그 캐나다를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하루는 정말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을 했었는데 왠지 오뎅? 이런 거? 갑자기 딱 생각나네요. 아, 역시. 엄마가 당근마켓으로 화분을 하나 사고 싶다면서 저보고 대신 나가달래요. 닉네임이 러블리 체리라길래 좀 민망했지만 귀여우시네.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웬 근엄한 인상의 아저씨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혹시 아 러블리 체리가 그 남자분이 혹시 러블리 체리님이세요? 라고 했더니 아저씨가 굳은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더니 낮게 깔린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집 사람 심부름 나왔습니다. 서로 눈 마주치고 조용히 터졌습니다. 아, 그 예전에는 참 그게 민망했죠. 뭐뭐님이세요? 뭐뭐님? 뭐 똥파리님이세요? 이런 것들. 집에서 리모컨이 자꾸 사라져서 가족들이 서로 어디 뒀냐고 범인색출을 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에 소파 밑을 대청소다 경악했는데요. 리모컨뿐만 아니라 제 수면 양말 3짝, 아빠 안경집, 뜯지도 않은 새 행주, 그리고 옆집 택배 박스에서 떨어진 뽁뽁이까지 가지런히 모여있더라고요. 우리 집 포메라니안 녀석, 소파 밑에 자기만의 다이소를 차려놨던 겁니다. 들키니까 고객 갸우뚱하면서 꼬리치는데 혼날 수가 없었네요. 아,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리모컨은 사실 보통 소파 밑이죠. 국룰이라서. 팀장님이 회의 때마다 똑같은 잔소리를 30분째 이어가시길래 동기 단톡방에 제발 그만 좀 귀에서 피 나온다 살려줘 라고 쳤습니다. 엔터를 누르는 순간 등골이 쎄하더라고요. 보낸 곳이 동기방이 아니라 팀장님이 계신 팀 공식 단톡방. 1초 만에 삭제를 눌렀지만 팀장님 핸드폰에서 이미 알림음이 울린 뒤였죠. 팀장님이 안경을 벗으며 김대리 많이 아파? 귀가 많이 아파? 하시는데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팀장님이 센스 있게 얘기하셨네. 예, 그거 저거는 분명히 봤는데 그냥 센스 있게 하신 거예요. 민망하지 말라고. 계속 다니세요. 자격증 시험 준비로 몇 달째 같은 독서실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제 책상 위에서 캔커피와 함께 포스트잇이 붙어 있더라고요.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 멋져요. 힘내세요. 글씨체도 너무 예뻐서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공부했죠. 한 달 뒤 용기 내서 번호 적힌 쪽지를 답장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걸려온 전화 속의 목소리. 학생, 쪽지 잘 받았어. 나 독서실 청소하는 삼촌인데 총각이 워낙 열심히 하길래 기특해서 준 거야. 파이팅해. 아, 네,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아, 여전전하는 남자였던 거군요. 아, 왜 그 쪽지를 그 짓고 주신 분이네. 얼마나 설렜을까. 저, 그니까, 쪽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은 전달받은 그런 것들 친구를 통해서 전달받은 것들이 너무 설렜어요 그때. 근데 그 독서실 같은 경우는 사실 서로 아는데 아는 척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조용히 공부만 해야 돼서. 그래도 서로 이제 다 스캔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러게요. 한국은 참 그런 독서실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아직도 있을까요? 아침에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머리도 잘 만져져서 기분 좋게 출근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마침 같은 층에 사는 멋진 이웃분이 타시더라고요. 자꾸 거울 속 제 얼굴을 쳐다보며 미소를 짓길래 오늘 내 폼 괜찮나? 그린라이트인가? 이러면서 혼자 설레하면서 내렸습니다. 회사 로비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요. 양치하다가 턱 밑에 묻은 하얀 치아 거품이 그대로 굳어 있더라고요. 그린라이트가 아니라 그냥 웃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있죠. 저 사람 왜 이렇게 쳐다보지? 하고 보면 나중에 보면 뭔가 묻은 요즘에 그래서 쳐다보면 아 뭐 묻었나? 이 생각부터 나요. 그게 팩트입니다. 네. 유치원 다니는 조카가 가족 그림을 그려왔는데 엄마는 앞치마, 아빠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그림 밑에는 잠자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조카 보러 가서 소파에 뻗어 자는 모습만 봐서 삼촌 직업이 백수인 줄 알았던 거죠. 억울해서 삼촌도 평일에 멋진 회사연이야! 라고 했더니 조카가 조용히 다가와서 손을 꼭 쥐면서 삼촌 돈 없으면 내가 100원 줄게 힘내 하더군요. 눈물겹게 고마운데 묘하게 킹받았습니다. 빨래 계절이 바꿔서 작년 겨울 외투들을 정리하다가 패딩 주머니를 뒤적거렸어요. 꼬깃꼬깃 접힌 만원짜리 세장과 영수증이 나오더라고요.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보낸 깜짝 장학금 같은 느낌이랄까요? 통장에 찍히는 월급 3만원은 아무 감흥도 없는데
헤딩 주머니에서 발견한 3만 원은 왜 이렇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할까요? 그 돈으로 바로 퇴근길에 떡튀순 세트 사 먹고 완벽한 하루를 완성했습니다. 하, 여러분 그 뭐랄까 옛날에는요 저런 3만 원 같은 거 발견하면 기분 너무 좋았잖아요. 그쵸? 어렸을 때 뭔가 할 게 많았어. 만약에 어렸다면 저는 비비탄총을 샀을 거예요. 혹은 팽이, 혹은 미니카 이런 것들. 지금은 30불이면 밥 한 끼 먹으면 네, 끝날 듯. 커피 마시고. 그렇습니다. 저희 노래 듣고 저희 3부에서 돌아오도록 하죠. 계속해서 좋은 노래 들어드리겠습니다. 진영, 갓세븐 진영이 부릅니다. Everlove.

진영의 Everlove 듣고 왔습니다. 저희는 K-Play DMB입니다.

스레드에서 수천 개의 좋아요와 댓글 릴레이를 터뜨리며 화제가 된 스레드 감성 특화 바이럴 게시물. 퇴근 스레드 마렵다 하하. 스레드에서 난리 난 글 보셨어요? 자, 첫 번째는요. 지독한 현실 풍자형 출근길 지하철에서 깨달은 인생 진리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9호선 급행 타면서 깨달았습니다. 현대인의 삶이란 결국 남의 백팩에 얼굴이 파묻혀도 숨쉴 구멍을 본능적으로 찾아내는 일이라는 걸. 다들 표정은 영혼 털린 AI 같은데 넷플릭스 자막은 칼같이 읽고 있음. 아껴 씨. 내 퇴사 마려울 때마다 통장 잔고 보는 거 이제 손가락이 알아서 기억하더라. 나만 이러고 사냐? 실제 반응 댓글입니다. 지하철 손잡이 잡았는데 모르는 사람이랑 새끼손가락 스쳤을 때의 동질감과 현타. 아, 어떡해요. 출근하자마자 에어컨 바람 쐬면서 점심 뭐 먹지 생각하는 게 유일한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진짜 많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행복할 것 같아, 한국인. 저는 쭈꾸미 이런 것들이 요즘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구호선은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압축팩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유유유. 두 번째는요. 과몰입 연애 인간관계 고찰형이라고 합니다. 카톡 답장 텀으로 사람 파악하는 법.

입장 3초면 보내는데 그거 어렵나 진짜? 아 맞아요 진짜 그거 어렵습니까? 예? 근데 진짜 기빨려서 폰 자체를 안 보다가 스토리만 멍 때리며 넘길 때도 있긴 해요. 자 다음은요 도파민 폭발 밸런스 토론형입니다. 이거 나만 정 떨어지는 포인트임? 이라고 올리셨는데요. 썸남 썸녀가 잘 되다가 식당에 갔는데 테이블 끈적거린다고 휴지 10장 뽑아서 박박 닦더니 직원 부를 때 저기요! 샤우팅 치면서 메뉴판 손가락을 툭툭 치는 순간 심장에 흐르던 도파민 금속 냉각됨. 외모 완벽해도 매너 마이너스면 바로 아웃인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거임? 식당 직원한테 하는 태도는 6개월 뒤 나한테 할 태도 러닝 답입니다라고. 그리고 휴지 닦는 건 위생이라 쳐도 샤우팅은 전 진짜 품격 떨어짐. 그리고 이건 예민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적 지능을 가진 겁니다. 그쵸, 매너 없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찌푸려지긴 해요. 근데 이제 친구니까 또 어떻게 말 못하고.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너무 막 하는 분들 이제 너무 부자셔서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막 하고 그래가지고 좀 정이 떨어져서 이성을 안 보였던. 30대 되니까 친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점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게 쓸쓸한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더라. 영양가 없는 자리에 가서 억지 웃음 짓는 피로감을 견딜 바에는 집에서 좋아하는 팟캐스트 틀어놓고 씻고 나온 침대 시트 냄새에 맡는 게 100배 행복합니다. 인연의 부피를 줄이니까 비로소 내 마음 들어갈 자리가 생기는 거죠. 베스트 댓글이에요. 진짜 궁금합니다. 주말에 아무 약속 없이 혼자 커피는 마시는 시간이 최고죠. 카톡 친구 500명보다 힘들 때 말없이 부르는 두 명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계 다이어트하고 불면증 사라졌어요. 맞아요. 요즘에는 좀 굉장히 컴팩트한 느낌. 인간관계도 컴팩트. 그런 느낌.

여러 가지 오늘 또 핫하게 떠 있는 스레드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또 핫한 이야기들은 요즘엔 스레드가 많다고 하는데 역시 재밌네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폴킴 우기, 해버그 때, 아, 그 해버그 타임, 그리고 그리즐리 청하의 런까지 들으셨습니다. 노래가 좋은 노래들 오늘 굉장히 많이 신청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생뚱맞은 시간에 듣는 생뚱맞은 재미있는 반전 상식 팩트입니다. 상어는 전자레인지는 레이더 연구 중 주머니 속 초콜릿이 녹아서 발명됐대요. 1945년 레이시온사의 공학자 퍼시 스펜서는 군용 레이더에 쓰이는 마그네트론, 그러니까 극초전파 발생 장치를 연구하다가 주머니에 넣어둔 땅콩 초콜릿바가 순식간에 녹아내린 걸 발견했습니다. 팝콘 옥수수알과 달걀을 가져다 보면서 가열 효과를 확인했고 이것이 최초의 전자레인지가 됐대요. 전자레인지. 모기는 발로 맛을 본다. 모기의 발끝에는 사람의 혀처럼 화학물질을 감지하는 미각 수용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 피부나 옷에 내려앉는 즉시 발끝으로 피부의 표면에 땀, 염분, 아미노산 성분을 맛보고 피를 빨 가치가 있는지 0.1초 만에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내려가가지고 이거 괜찮다, 괜찮다, 여기 괜찮네 이런 느낌. 닌텐도는 이거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닌텐도는 원래 1889년도에 설립된 전통 화투 제조사다. 그리고 문어는 심장이 3개고요. 피가 파란색이래요. 문어는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주 심장 1개 외에서 양쪽 아가미로 피를 뿜어주는 아가미 심장 2개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철분 기반의 붉은 헤모글로빈 대신 구리 기반의 헤모시아닌으로 산소를 운반하기 때문에 피가 맑은 푸른빛을 띱니다. 이런 정보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얘기할 때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오늘 스트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알아보고 있는데 스트레스 공감 탑 10을 준비해봤습니다. 10위는요. 카톡 답장이 안 없어졌을 때, 아까 얘기했죠? 내가 보낸 메시지 앞에 숫자 1이 하루 종일 그대로 있는 거. 이거 은근히 신경 쓰이는데 상대방 잘못도 아닌데 화면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요. 그리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원래 잘 읽는 사람이 안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보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일 금방 막 칼톡 해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일이 안 없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뭔지 알죠? 알겠습니다. 자, 9위는요. 월요일 아침 알람 소리 들을 때 일주일 중에 가장 야속한 소리 아닐까요? 눈 뜨자마자 아 벌써? 이런 싶은 마음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월요일 아침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그냥 확 떠올랐는데 소름 돋았어요. 8위는요. 엘리베이터에서 층수 안 눌려 있을 때. 아, 탔는데 안 누른 거야, 아무도. 으악! 그 3초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7위는요. 노트북 배터리 20% 밑으로 떨어질 때. 아, 노트북은 진짜 무섭긴 하다. 6위는요. 점심 메뉴 정해야 될 때. 다들 뭔가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오늘 그래서 뭐 먹는다고요? 뭐 이런 얘기 들어. 그러면은 진짜 잘 고려해서 센스 없다는 소리 안 듣게 제육 이런 건 이제 말하는 순간 이제
밥 혼자 먹어야 되는 거. 부담스러워요, 은근히. 5위는요, 택배 상자 뜨는데 테이프가 너무 많을 때. 가위는 안 보이고 손톱은 짧고 그 몇 분 사이에 없던 화가 올라와요. 하, 맞죠. 테이프가 너무 꼼꼼히 또 붙여 있는 거야. 4위는요, 회의 때 갑자기 지목당할 때. 제이드님 생각은 어때요? 라고 하는 순간. 방금까지 하던 생각이 이제 날아버리는. 3위는요, 미리 준비 안 한 준비물. 아침에 발견할 때. 전날 밤에는 못 봤는데, 아침에 딱 논에 들어오는 그 준비물 안내문. 정말 심장이 철렁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톡을 좀 많이, 단톡을 많이 보거든요. 이제 저희가 단톡이 많아요. 그 공연을 할 때 카메라팀 단톡이 따로 있고 모든 스태프가 있는 단톡이 따로 있고 미국 스태프가 있는 단톡이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스태프는 뭐 왓츠앱이나 뭐 스냅챗 이런 거 봐야 되고 한국은 무조건 카톡 그런 느낌. 그 저는 가끔 이제 미국 로컬 팀이라고 일하면 거기는 또 이제 저희 회사 인스타 DM 자 2위는요 제출 버튼 누르기 직전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거랑 똑같네요. 여러분 확인했는데도 누르는 순간 갑자기 오타가 눈에 들어올 것 같은 불안감 손끝까지 차가워지죠. 그쵸 맞아요. 슬라이드쇼 발표하기 전에 제출 눌렀는데 그때는 그 실수가 안 보였는데 막상 위 앞에 발표돼가지고 큰 화면에 딱 나오는 순간 아 저기 왜 저런 실수를. 자 1위는요? 우리 잠깐 얘기 좀 해. 나는 메시지 받았을 때 잠깐 얘기 좀 할까? 뭐 이런 거. 이거 순위 안에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이 한 문장 보는 순간부터 만나기 전까지 진짜 5만 생각 다 지나가잖아요. 오늘도 출근님이 방금 1위 듣고 진짜 소름 돋았어요. 우리 잠깐 얘기 좀 해. 이거 저 어제 팀장님한테 딱 받았거든요. 회의실 들어가기 전에 한 30분 동안 별 생각 다 했어요. 나 잘린 건가? 내가 뭐 잘못했다. 근데 가보니까 그냥 회식 날짜 정하자는 거였어요. 다행이다. 그 30분 돌려주세요, 진짜. 7위 완전 저예요. 저는 카페에서 과제하다가 배터리 20% 뜨면 그때부터 딴 생각이 안 됩니다. 옆에 콘센트 있는 자리 있나 눈으로 계속 찾고 없으면 진짜 불안해서 집중이 안 돼요. 결국 배터리 5% 남았을 때 저장 안 하고 날려먹은 적도 있어요. 그날 진짜 울고 싶었습니다. 날려먹은 거 있죠. 맞아요. 날려먹은 거. 옛날엔 요즘에는 자동 저장이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으로 클라우드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한 번에 날아간 적이 있거든요. 야, 좋은 세상입니다. 이거. 8위 듣고 빵 터졌습니다. 저희 회사 엘리베이터가 딱 이래요. 특히 아침 출근 시간에 사람 꽉 차 있는데 아무도 충수를 안 누르고 있으면 저는 속으로 설마 나보고 누르라는 신호인가? 하면서 눈치 싸움해요. 결국 제가 먼저 눌러요. 매번. 점심 메뉴 장관님이 6위 이거 진짜 제 직업병입니다. 저는 팀 점심 메뉴 정하는 게 회의보다 더 스트레스예요. 안 묻거나요? 라고 해놓고 제가 뭐 고르면 저 그거 먹었는데 저 어제 이러면서 요즘은 아예 제비뽑기 앱을 만들어뒀습니다. 가위 어딨어님. 택배 얘기 듣고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얼마 전에 손톱깎이로 테이프 끌뜨다가 손톱 하나가 반으로 갈라졌거든요. 아, 그 다음에 뭔가. 그리고 익심 말고 그냥 1. 저는 클라이언트한테 급한 메시지 보내고 숫자 1이 안 사라지면 그때부터 계속 폰만 봐요. 밥 먹다가도 보고 화장실 가도 보고. 근데 웃긴 건 저도 남이 보낸 메시지 1을 오래 남겨두거든요. 저부터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선순위인가 봐요. 아 슬프다. 월요일은 싫어님. 월요일 알람 얘기에 10년째 직장 다니는 저한테도 여전히 통해요. 신기한 게 금요일 알람은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데
월요일 알람은 세 번은 미뤄와 겨우 일어납니다. 몸이 요일을 기억하고 반응하는 게 진짜 신기하게도 슬픕니다. 저희 이렇게 또 우리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노래 많이 틀긴 했는데 짧은 노래 하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지 못한 이야기. Oh, 비가 쏟아지던 새벽 1시, 불이 환하게 켜진 24시간 패스트푸드점 구석자리였습니다. 매장문이 열리더니 물에 젖은 형광조끼를 입은 대리기사 한 아저씨 한 분이 돌아오셨어요. 뚝뚝 떨어지는 비를 털어내면서 키오스크 앞에 한참을 서 계시더니 주머니를 뒤적여서 가장 저렴한 1,000원짜리 소프트 아이스크림 콘 하나를 주문하셨습니다. 이 날씨에 흠뻑 젖은 채로 웬 아이스크림일까? 주문번호가 울리고 콘을 받아든 아저씨는 곧장 한입 베어 물지도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콘을 쥔 채 휴대전화 화면만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죠. 액정에는 콜 배정 대기 중이라는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운터에 있는 20살 남짓된 아르바이트생이 다가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따뜻하게 김이 올라오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과 종이컵 하나가 놓여있었죠. 손님, 주문이 잘못 들어서 남은 건데 혹시 커피 드시나요?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은 금방 녹으니까 여기에 꽂아두고 천천히 드세요. 아저씨는 놀란 눈으로 올려다보더니 멋쩍은 듯 쉰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사실 방금 탄 손님이 차 안에서 술주정으로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내렸거든. 속에서 천불이 나서 이거라도 삼키면 이 불이 좀 꺼질 것 싶어서 샀는데 차마 손이 안 가더라고. 아르바이트생은 싱긋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사람 시간은 끝난 거잖아요. 지금부터는 아저씨 시간이에요. 속 불 끄는 데는 찬 것보다 따뜻한 게 더 잘 들어요. 아저씨는 종이컵을 콘에 꽂아두고 두 손으로 머그잔을 감싸주었습니다. 얼어붙었던 손가락 끝으로 온기가 퍼져나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비 오는 새벽 차가운 세상과 부딪혀서 마음에 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식혀주는 것은 사실 얼음장 같은 냉기가 아니라 누군가 불쑥 내민 컵 하나에 담긴 뜻밖의 온도일지도 모릅니다.

0: 한 심리학 강사가 물이 반쯤 담긴 유리잔을 들고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이 잔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100g이다, 200g이다를 외쳤죠. 그러다 강사는 엷은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잔의 진짜 무게는 몇 그램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1분 동안 들고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1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팔이 저려고 하루 종일 들고 있어 있다면 결국 팔이 마비되어 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루 손에 쥐고 있는 그 무거운 생각들을 들고 그대로 침대 속까지 들어가지 마세요. 물잔의 무게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바닥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밤도 가뿐한 두 손으로 부디 편안한 꿈을 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7번째 페이지. 복잡한 과학도 숭!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이분과 함께라면 아주 재밌어집니다. 곽재식 작가님 어서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곽재식입니다.
2: 예.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시류의 끝물까지 어떻게든 올라타보기 위해서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올여름에 복숭아 많이 드셨습니까? 이제 제철이 쓱 지나가고 있는 과일 복숭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곽 작가님은 딱복이신가요? 물복이신가요?
3: 아, 이거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2: 아, 그래요?
3: 이거 우리가, 쉬운 차차 한번 이야기해 보죠.
2: 쉽게 말씀, 그냥 단답해
3: 보죠. 아니요. 이게 절코 쉬운, 아니.
2: 취향 정도는 알려주시죠.
3: 아니. 이게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2: 궁금하게.
3: 예, 요거 우리가 한번 정말,
2: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3: 제대로 한번 오늘 이야기 하는 거예요. 딱복 물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논해 봅시다, 우리 한번.
2: 알겠습니다. 네. 딱복과 물복은 어떤 차이인지, 이런 과학적인 얘기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곽 작가님이 왠지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복숭아 역사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3: 아, 네.
2: 복숭아는 원래 어디서 나온 과일입니까? 중국에서는 무려 260만 년 전 복숭아 씨 화석이 발견된 적도 있다고 하던데.
3: 복숭아의 역사, 복숭아의 뿌리가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인 많은 연구 결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온대지방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친숙하게 여기는 많은 과일들이 예를 들면 사과나 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대체로 가만 보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래한 것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포도 같은 것도 흑해연안에서 나온 거니까 뭐 이거는 중앙아시아라고 부른 데서는 조금 더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만 그래도 중앙아시아에서 그렇게 멀진 않죠.
2: 네.
3: 그래서 우리가 좀 과일하면 떠올리는 맛있는 것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유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인 연구의 대상 중에 하나예요.
2: 왜 그럴까?
3: 왜 중앙아시아에 이렇게 여러 가지 탐스럽고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많이 자라나서 전 세계로 퍼졌던가?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거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2: 사과도요?
3: 나와가지고 전 세계로 퍼진 것인데 그래서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사과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죠.
2: 그럴만한
3: 사과는 우리의 고향에서 유래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이렇죠.
2: 네.